0: 2년이 됐는데 네. 그 중에 세 번을 이분이 하셨어요.
1: 세 번을 저분이 하셨어요.
0: 네. 그래서 예. 외교 관계를 1886년부터 1905년까지 또는 이제 6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네. 그 동안 11년 동안 우리나라에 공사로 와 있었던 분이었으니까 어허. 얼마나 이제 그 역할이 지대했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여러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프랑스에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한 3,600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 아, 맞네요.
0: 뭐 이제 약탈한 네. 것도 있고 가져간 것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수집한 것만 2,500점입니다.
1: 플랑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게 2,500점이에요?
0: 그러니까 거의 뭐 3,600점에 60-70%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네요. 혼자서 수집을 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1: 그렇군요. 대한제국 시기 우리 문화유산을 대량으로 수집했던 주한공사입니다. 콜링 드 플랑시인데 플랑시는 원래 그러면 도자기 같은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0: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도자기 말고 다른 걸로 이분이 유명하죠.
1: 뭐예요?
0: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1: 아, 직지심체 요절?
0: 직지.
1: 직지.
0: 네, 이 직지를 수집한 양반이 프랑스예요.
1: 아, 그래서 프랑스로 갔구나.
0: 네, 그러니까 아, 예. 이제 우리가 외교장각에 있었던 병인양요 당시에 약탈했던 의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 협상을 하면서
1: 그건 약탈품이기 때문에
0: 약탈 문화재니까 막 약탈 문화유산이니까 반납해라, 반환해라 예. 예. 라고 하면서 지금 연구대여 형식으로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 직지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거 반납, 반환해라 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합법적으로 수집을 해갔고 나중에 또 소유주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화유산과는 다르게 아, 그냥 저건 프랑스에 있는 것.
1: 그래서 반환이 어렵군요.
0: 반환은 어렵고 그 대신 이제 1377년 그러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활자 본. 이라는 그렇죠. 것들로서 일단은 그 중요성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1: 합법적으로 수집했다는 건 이제 뭐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구입을 했다는 거죠.
0: 그렇죠. 그것 자체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적절하진 않았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그것을 수집해가는 안목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현재 우리 한국의 문화 어떤 인쇄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저게 왜 프랑스에 가 있지? 라고 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아 이게 프랑시 플랑시 공사가 가져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플랑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직지보다는 앞에 잠깐 도자기? 말씀드렸던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사가 도자기니까 어떤 것을 이제 추진을 하냐면은 1886년에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비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네. 1888년에 이제 비준 기념으로 서로 이제 그 우리나라 고종과 저쪽의 대통령이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을 가졌는데.
1: 아, 조불조약 체결 2년 후에.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888년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프랑스의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이제 뭔가 조선에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뭘 보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1: 프랑스한테. 예.
0: 네. 그랬더니 아마 이제 제안을 했겠죠. 이 나라가 도자기의 강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유럽에서 도자기의 강국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프랑스 도자기의 수준을 보여주자.
1: 아, 그래요?
0: 라고 하면서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 그다음에 백자 채색 클로디옹 병 한 쌍. 그래서 총 세 점을 보냅니다.
1: 엄청 크네요. 병이라기엔 네. 크네요.
0: 높이가 한 60cm, 62cm 정도 되는 화려한 병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도자기 병을 네. 조선에다가 선물을 한 거고요.
1: 그럼 고종은 뭐 담례로 안 줬나요?
0: 그리고 고종이 이제 이런 선물이 온다라는 정보를 알거나 받았을 때 네. 그럼 우리도 야, 도자기는 조선 고려지.
1: 야, 우리도 도자기 보내자.
0: 그래서 고려청자 투정 하고 아, 예. 당시에 이제 그 나라의 번영 뭔가 축하는 일을 할 때 쓰는 선물인 화반이라고 하는 인공으로 꾸민 꽃이 있거든요.
1: 아, 화반.
0: 네, 그러니까 그 꽃 장식을 이제 한 쌍을 보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프랑스와 우리가 처음에 외교 관계를 주고받을 때 도자기로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1: 네. 당시 이제 대한제국 황실도 프랑스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네요.
0: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우리는 도자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사실 이 시기에 왕실에서 운영하던 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던 도요지가 광주에 있었는데
1: 광주? 경기도
0: 경기도 광주.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사홍원의 분원이라는 의미로 광주 분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가 민영화가 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준 높은 도자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서양 도자기는 훨씬 더 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된 느낌이 있으니까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플랑시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좀 프랑스 도자기를
1: 배울까?
0: 사볼까?
1: 사볼까?
0: 네. 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자기를 주문했다라는 기록이
1: 아, 그래요?
0: 남아 있고요.
1: 예, 예.
0: 황현이 썼던 매천야록에 보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너무 좋아해. 네. 어떻게 프랑스 식기, 촛대 이런 것들을 사서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록을 남겨 놓기도 했는데
1: 예.
0: 실제로 지금 대한제국식의 그릇 가운데 프랑스 자기가 133점 이미 남아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네.
0: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네. 당시 대한제국 문장으로 썼던 오얏꽃, 그러니까 이화문이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OEM 방식으로.
1: 아, 프랑스 자기에 네. 이화문이 있다고요?
0: 들어간 거예요.
1: 대한제국 에디션.
0: 에디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OEM. 도자기를 사려고 하는데 예.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예. 이런 문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1: 커스터마이징해서 특수 제작 좀 해주세요.
0: 그럼요. 우리가 왕실에서 쓸 거니까.
1: 야, 당시 배송기간 엄청 길었겠죠?
0: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 것이 남아있다고 하니 야. 한 프랑스는 이제 도자기를 통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럼 그 불란서산 그릇은 그냥 수집용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만찬 행사나 이럴 때 실제로 쓰기도 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냥 수집용으로 쓰기에는 뭔가 수량도 좀 많기도 하고 당시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국가전례서라고 하는 게 대한예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의 어떤 의식을 정의한 게 예식장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외교관들과 만날 때 서양식 요리를 제공한다. 서양식 연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그 서양식 연회가 프랑스 정찬 요리입니다.
1: 아하.
0: 프랑스 코스 요리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당시 유럽이 어떤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지금도 EU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 나라들이 주고받지만 당시의 유럽 문화의 중심은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서로 중심을 놓고 싸우고 있을 때였는데 아무래도 이 프랑스 쪽의 문화를 익숙했던 앙뚜아네 손탁이라든지 엠마 크레벨.
1: 손탁호텔.
0: 손탁호텔의 그분.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엠마 크레벨.
1: 예.
0: 이런 분들이 현장에 와서 총 감독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음식 순서는 어떻게 내고 조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찬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봤던 서양의 외교관들이 야 유럽 수준에 못지않아.
1: 그러네. 어쨌든 고종이 뭐 프랑스 자기 뭐 요리 식기류 이런 거 프랑스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고종은 그렇다면 왜 프랑스를 이렇게 눈여겨봤을까요?
0: 네, 이 부분은 이제 당시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처한 외교 상황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결과론인 관점에서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국권 침탈하니까 모든 침략의 그 스케줄을 일본에 맞춰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그 일본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나? 라고 생각을 하면 주로 미국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조금은 관심도 많고 비교적 지식도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데 당대의 고종과 대한제국이 느끼기에 조금 더 위협적으로 느꼈던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1: 일본이 아니면 어딜까?
0: 청나라예요.
1: 청나라를 더 위협적으로
0: 느꼈어요. 1882년에 임오군란 당시에 청나라 예. 군대가 들어와서 국내 90군대를 진압을 하고
1: 그렇지.
0: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개화파가 일으켰던 게 1884년의 갑신정변인데 이 갑신정변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1894년까지는 위안스카이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중국 고위 군인들이 와가지고
1: 네.
0: 한국 정치를, 그러니까 조선 정치를 감나라 배나라 했었잖아요.
1: 예.
0: 이런 상황에서 1880년대 후반에는 어떤 소문까지 들었냐면은 이 기회에 청나라가 조선을 먹으려고 한다.
1: 아.
0: 침략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당대의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이 아, 이 나라는 지금 예전하고 다르고 왜 이렇게 껄끄럽지? 라고 했던 게 청나라인데.
1: 청나라였다. 예.
0: 그런데 이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가
1: 프랑스인가요?
0: 프랑스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청불전쟁이라고 해서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싸웠던 전쟁인데 인도차이나 특히 베트남을 놓고
1: 네.
0: 싸웠던 전투잖아요.
1: 네.
0: 전쟁인데 여기서
1: 프랑스가 이겼다는
0: 프랑스가
1: 거잖아요.
0: 이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1884년에 있었던 이 전쟁을 고정이 눈여겨본 거예요.
1: 아, 그렇다면 저 나라는 힘이 세서 청나라를 막아줄 수 있겠구나.
0: 제어할 수 있겠다. 아.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랑 외교관계를 맺으면 청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예. 이와 관련해서 고종이 예. 이제 그 청나라와 관련된 조사를 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1: 프랑스 관련해서?
0: 네. 예, 예. 그래서 프랑스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네, 그 네. 조사 결과가 조선에 들어온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예, 예.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 정규 병력이 26만 명이고 그다음에 군함이 약 500척에 이른다.
1: 야.
0: 그러니까 이제 딱 듣기만 해도 꽤 괜찮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네. 고종을 더 이제 경악하게 만든 숫자가 예. 민병이 375만이다.
1: 375만 명의 민병.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예비군이잖아요.
1: 예비군. 실제 수치인가요?
0: 실제 수치로 이제 그 당시 묘사됐던
1: 수치예요. 됐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종은 미국의 푸트 공사, 그러니까 1882년에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푸트 공사 83년에 와 있었거든요. 이 푸트 공사한테 우리 프랑스랑 외교 관계 맺게 해달라.
1: 좀 뚫어줘.
0: 네, 진검다리 좀 놔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약간 시간이 걸려서 1886년에 이제 김윤식을 정권 대신으로 프랑스의 정권위원인 고고르당 네. 이렇게 맺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1: 네네.
0: 당시 프랑스는 조선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은 그 카톨릭 문제였습니다.
1: 아, 열어라.
0: 풀어라.
1: 선교.
0: 풀어라.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의중은 프랑스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균형적인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려고 김윤식을 보냈는데 김윤식 생각하기에 병인 양요까지 걷고 병인 밖에까지 있었던 상황이고
1: 그렇죠.
0: 지금도 카톨릭은 불법인데
1: 네.
0: 그리고 유럽이 지금 카톨릭 때문에 무너지네 안 무너지네 그러고 있는 얘기를 중국이 네, 중국이 네. 이제 그 유럽 열강의 어떤 카톨릭이나 기독교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윤식이 현장에서 판단을 못하고 이걸로 실랑이를 한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고종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아직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아직 그래서 그 김윤식을 김만식이라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랑스는 선교의 자유를 원했을 텐데
1: 그렇죠.
0: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예. 그러면은 니네들이 학교 세워서 애들 가르치는 건 허락하마.
1: 천주교 학교를 세워.
0: 그렇죠.
1: 거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0: 그렇죠. 아. 미션스쿨 세우는 것까지는 미션스쿨. 오케이 하겠다.
1: 예.
0: 그러니까 그걸로 우회로를 뚫어라.
1: 거기에는 이제
0: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른 척 해주겠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 느낌으로 외교 관계를 1886년에 맺게 되고요.
1: 아하.
0: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나라가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1: 네.
0: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종은 지금은 청이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수교를 실현을 시킨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선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는 저 나라랑 외교를 해야지라고 결정했던 나라가 프랑스였겠구나.
1: 그렇군요.
0: 라는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근데 이제 1886년에 프랑스와 맺은 외교 조약은 비슷한 시기에 조선이 서양 열강들과 맺은 조약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여러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의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러시아입니다.
1: 러시아.
0: 그러니까 러시아가 연해주를 1860년 정도에 획득을 하고 나니까
1: 네.
0: 그럼 이제 동아시아가 러시아가 세력 확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에 반대하는 게 우리 편. 이게
1: 영국의. 러시아에 반대하는 건 일본.
0: 그렇죠. 그러니까 영일동맹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1: 예.
0: 더불어서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럼 한반도 남쪽에 있는 거문도를 우리가 점령한다.
1: 아, 거문도
0: 점령 사건.
1: 예, 예, 예.
0: 근데 이런 일들을 영국이 벌이고 영국은 무엇보다도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네.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여기에 예. 처음에 공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1: 영사를
0: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서
1: 예.
0: 우리가 외교로 그 나라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다기보다는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겠다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데 프랑스는 뭐 러시아하고 크게 뭐 오히려 러시아랑 좀 그 좀 우호적인 나라였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뭐 그거하고 별개로 러시아랑 우호적인 거는 별개로 아시아는 내가 보기에는 딱 요 상태면 좋아.
1: 아, 현상 유지.
0: 현상 유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1: 예.
0: 그러니까 일본도 넘어오지 말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안 넘어왔으면 좋겠고 예. 영국도 거기에 괜히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러시아의 외교 방침이었어요.
1: 그건 대한제국이 바라는 바죠.
0: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한제국은 당시 약자였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랑스하고도 외교적으로 아. 서로 접점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또 프랑스도 아까 처음부터 공사? 공사를 보냈다고
0: 처음부터
1: 하시죠?
0: 공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1: 대한제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동등한
0: 관계로. 아. 그러니까 영국은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네. 청나라의 속국의 느낌으로 영사를 파견한 거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프랑스는 처음부터 우리는 공사로 파견해서 여긴 자주국이야.
1: 외교 관계.
0: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고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좀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모든 게 좋았던 것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1: 저 근데 조불 소주약도 약간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0: 불평등 조약인데 그 네.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정을 해 나가면 될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예. 또 이전에 있었던 조약하고 이제 여기를 수정을 하면 또 그 나라에도 이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관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외교 문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예. 프랑스를 어떻게 표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1: 불란서.
0: 불란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불란서나 독일은 네. 일본식 표현이에요.
1: 아.
0: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네. 법국.
1: 아, 법국이라 했어요, 프랑스를.
0: 네. 그 다음에 아. 독일은 덕국.
1: 덕국.
0: 그래서.
1: 아, 도이칠란트 그런 건가 보다.
0: 네. 그래서 프랑스어는 버버.
1: 에?
0: 그러니까 법.
1: 아, 버버.
0: 불어 하는 것처럼.
1: 아, 프랑스어를 버버.
0: 그 다음에 예. 독일어는 덕어.
1: 덕어.
0: 오. 저 어렸을 때 서바나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1: 네, 스페인인데.
0: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
1: 불란서 전에 법국이었구나.
0: 네. 예. 그래서 이제 법국이라고 썼나? 라고 이제 외교문서를 봤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법민주국 이렇게 적혀 있어요.
1: 대법민주국.
0: 공화정이란 뜻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이 대법민주국이라고 거기에 그 외교문서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없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예. 익숙하다. 네. 대아메리카 합중국하고도 네. 미국은 이제 대아메리카 합중국이었거든요.
1: 그런 건가 보다.
0: 했죠. 네, 했는데 예. 조사를 좀 더 해봤죠. 예. 근데 미국하고 프랑스의 공화정이 좀 느낌이
1: 프랑스는 완전 들고 일어나서 갈아엎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제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독립전쟁으로 시작했던 나라였지만 네. 프랑스는 루이 16세 왕을 참수를 하고
1: 그렇지.
0: 그다음에 마리 왕따네트도 죽이고 네. 그렇게 올라간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공화정이란
1: 무서운 나라였어.
0: 그러니까 예. 이 대법 민주국이 예. 고종으로서는 이게 나중에 약간 껄끄러운
1: 찝찝하죠.
0: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독립협회가 공화정의 분위기를 띄운다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공화정이 아니라 그때는 입헌군주제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밀고를 합니다. 저들이 지금 꿈꾸는 게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머릿속에 지나갔던 공화정이 뭐냐면 루이 16세.
1: 아, 고장면.
0: 고장면이 떠올라서 네. 한국협회를 동원해가지고 독립협회를 무너뜨리는 과정들이 아~ 사실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썼던 기록들을 보면은 예. 이건 전부 다 참남하다, 무례하다,
1: 몹쓸
0: 있을
1: 나라다.
0: 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는 지금 괜찮지만 네. 그 나라의 역사는 네. 꼭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1: 이게 많이 좀 걸렸겠는데요.
0: 네, 네. 이제 그렇지만 뭐 그건 또 남의 나라 일이니까 이렇게 넘어갔던 걸로 같은데
1: 현재가 중요하니까.
0: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이제 그 프랑스가 한국의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보통 파리를 유럽 독립운동의 서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국 독립운동에. 우리가 파리 위안부,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 그렇죠. 선생,
1: 네, 김규식 선생
0: 이런 것들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32년까지 13년 동안 상하이에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프랑스 조계지.
1: 조계지. 아, 그렇죠.
0: 그래서 프랑스 예. 조계 당국이 항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나중에 유일하게 인정했던 게 프랑스 드골 망명정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 시기에 바랐던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프랑스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현상 유지. 그리고 한국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조금은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1: 그러네요.
0: 것 같습니다.
1: 우리 역사에서 생각보다 비중이 많은 나라였네요. 당시 조선 정부나 학교에서도 아까 버버라고 하셨죠? 네.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났다던데.
0: 그러니까 굿모닝보다 봉주르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놀라웠는데.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이제 국제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학교. 그래서 이제 외국어 학교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어학교, 청어학교, 한어학교, 그 다음에 외어학교, 덕어학교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당시 출세길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 대아메리카 합중국도 있고 영국도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영어 학교의 평균 입학생이 40명에서 50명 선입니다.
1: 네.
0: 그런데 프랑스어를 가르쳤던 버버 학교는 평균 90명, 많을 땐 100명이 넘어요.
1: 아, 한 두 배 가까이 됐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 버버를 썼던, 프랑스어를 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걸 알 수가 있고,
1: 예.
0: 당시 대한제국에서 만들었던 그 여권, 집조라고 하는 것도 위에 영어, 밑에 프로. 여기는 국한문 혼용.
1: 예, 예.
0: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프랑스어가 한국에서도 공통 언어로 외국어로서 채택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더불어서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외국인들을 고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 맡아주시고 자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1: 네.
0: 미국인이 6명, 영국인이 8명, 독일 5명, 러시아 7명인데
1: 네.
0: 프랑스 사람은 27명.
1: 너무 편차가 크다 싶을 정도로.
0: 네, 한 3배, 많네요. 4배가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일본이 23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네. 또 이제, 여러 부분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23명인데, 그것보다도 많은 게 프랑스인 관계자였다라고 한다면.
1: 황실에서 진짜 프랑스를 그나마 좀 믿을 구석으로 봤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가 지향했던 외교 관계, 프랑스가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어떻게 봤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당시 조선 정부나 대한제국 정부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더불어서 초기에 대한제국 초기에 어떤 그 대한제국의 후견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그 나라 동맹을 맺은 나라도 프랑스라는 점
1: 때문에
0: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제 마치면서 확실히 이제 대한제국 시기 프랑스 관련한 건 저는 뭐 병인양요 정도밖에 몰랐는데.
0: 그렇습니다.
1: 생각보다 프랑스가 우리 역사에서 그 당시에, 많이 좀 인연이 많고 또 이렇게 활약을 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잡지사에서 프랑스 역사 얘기하는데,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얘기 안 나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감개무량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현재 서울 공예박물관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더 하이브리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과 근대, 동서양이 교차하던 개항기 전후의 공예 작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시가 고종에게 사서 받아 세브르 도자박물관에 기증한 백자청화 용무늬 항아리, 이런 보물급 유산들도 함께 선보인다고 하니까 또 오늘 들으신 내용도 곱씹을 겸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누가 폭력을 하는가? 그때 술을 한잔 해서 그렇게 됐. 술을 마시면 사장님도 팹니까? 남편과 불안하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게 선생님 탓이에요. 최선을 다해서라는데 한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내 탓일까? 이런 공허한 감정이 찾아오는 자기 철학이 필요하다. 한 31년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제 철학을 담아서 좀 썼거든요. 50, 자기 철학에 필요한 나이를 쓴 저자 이서원입니다. 제가 그 가정폭력 상담을 제 주 전공으로 했거든요. 가해자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자를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집으로 돌아가면 가해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바꿔주는 게 좋다. 오랫동안 이 가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제가 해왔는데 주로 이제 남편들 상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예전에는 10명 중에 서너 명이 아내를 때렸어요. 그런데 왜 폭력을 하는가 이제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술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술을 한 잔 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선생님 술을 마시면 사장님도 팹니까? 그럼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길가에 사나운 개도 팹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술이 원인이 아니네요. 술이 원인이면 사장도 패고 개도 패고 아내도 패야 되는데 아내만 골라서 패는 거는 술이 원인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쌓였던 것이 만만한 아내한테 술을 마시고 술김에 손으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는 게 폭력이다라는 걸 제가 한 30년 하면서 끊임없이 확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쌓여서 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 화더라고요. 폭력과 상담이라는 과목으로 15주 동안 계속 학생들하고 똑같은 질문 하나를 했어요. 누가 폭력을 하는가였어요. 누가 폭력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 답은 학생들의 답과 제 답이 일치했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폭력을 합니다. 켈리 클락슨이라고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가 Because of You라는 곡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 혼자 정말 굉장히 힘들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걸 노래 가사에 작사해서 직접 썼거든요. 근데 그 작사한 노래 가사 중에 두 구절에서 제가 눈물이 솟는 거예요. 이건 가정폭력의 분노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분노하는 사람, 폭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You never thought of anyone else.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 다른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힘든지 어떤지를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You just saw your pain. 너의 상처만 봤잖아. 그러니까 폭력하는 사람들과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의 입장, 처지, 마음은 헤아리지 않잖아. 너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 그리고 너는 단지 너의 상처만 보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가 참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혼동하는 게 참 그 사람 개인주의자일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주의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가 무엇이 다르냐? 개인주의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기주의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낚시를 가는 건 개인주의자입니다. 근데 아내를 데려가서 라면 끓이게 하는 거는 이기주의자거든요. 꼭 손으로 폭력을 하지 않아도 입으로, 눈으로, 돈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즐거운 거 취하고 자기 괴로운 거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폭력하는 사람이다. 이제 환갑이 좀 넘으신 분인데 지긋하신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몇 번 오니까 내가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팔려고 정말 몇 달이고 잠을 안 자면서 소비자가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고민은 했는데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할까 싫어할까에 대해서는 며칠 아니라 하루도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손주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물건을 잘 파는데 이 뭐 돈을 많이 벌면 아내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아내가 날 도와주기만 바랬지 정작 그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집은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상담을 다 마치고 1년 뒤쯤에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사모님하고 잘 사세요 이랬더니 아, 헤어져서 이혼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반전이잖아요. 그때 깨달으셨으면 잘 사셔야 되는데 왜 헤어지셨나 하고 궁금해서 좀 여쭤봤더니 역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좀 늦은 거죠. 사모님 마음은 이미 돌같이 단단해지고 겨울처럼 차가워졌는데 그때 약간의 뜨거운 물을 붓는 게 그다지 효과가 없었구나. 그래서 좀 씁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의 하찮은 것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의 중요한 것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폭력자라고 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폭력을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폭력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연구한 게 분노관리 연구소였고 화와 분노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르는 외마디 비명, 그게 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가 온 뿌리는 고통이지만 화를 내는 방식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건데 그것을 알아주기 어려운 이유는 나한테 상처를 주면서 그 화를 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 무슨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내가 어떤 고통에 걸려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하고 고통을 직시하는 것. 저 사람 고통스러워서 지금 저러는 거다.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이러는 거다. 제가 만든 분노 카드라는 게 있는데 카드가 아주 심플합니다. 화 낼까 말까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는 느낌표거든요.

그래. 일부러 저런 것들은 저 사람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는 않는다. 제가 아들이 이제 20살짜리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화나면 말로 해야 돼. 화나면 말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화났을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화나면 뭘 못해?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화가 나니까 말로 해야 된다. 화가 나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화난 것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I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생각을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바람을 얘기하라는 게 I 메시지인데요.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 그리고 억울한 것도 있어.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건 약자들이 하거든요. 강자들은 이걸 표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 대화법이 I 메시지다. 가장 화를 잘 표현하는 법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죠? 자기 철학에 필요한 나이라는 제목으로 50이라고 썼는데, 50은 상징적인 거예요. 30도 필요하죠. 미리 알면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다면, 40까지는 너무 바쁘잖아요? 조금 뭔가 이뤘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기쁘지가 않다. 이런 공허한 감정이 찾아오는 게 자기 철학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기 철학이 뭘까? 철학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만 던진다면 자기 철학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거다.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사는 거다. 나 또한 힘들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인생 공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나도 이기적이다. 이것도 인생 공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제일 이득이 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뭘까? 그것을 계속 찾는 과정이 자기 철학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내 탓일까? 제가 강원도에 있는 대안학교를 갔어요. 강당에 똑바로 앉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의 누워있다시피 해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애,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좋아 보이는 애가 손을 번쩍 들어요.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제 맞춰요? 아니 강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맞춰요? 제 속에 치솟는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다. 제가 뭔가 고통스럽다. 이런 많은 강의들이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언제 마치느냐고 물었을 거다. 근데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모두의 질문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름을 물었거든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요? 태연인데요. 이제 가명으로 그래요. 태연아 너 성격 참 좋다? 그랬더니 다들 그래? 태연아 대한민국에서 누가 널 싫어하겠냐? 그랬더니 좀 있던데요. 제가 태연이를 가만히 보면서 얘기했어요. 태연아 에? 그게 네 탓이냐? 내가 움찔해요. 태연아, 그게 네 탓이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자세가 약간 누워있던 데서 조금 나아졌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태연이가 저를 치면서 쌤, 번호 줄 수 있어요? 그럼 번호를 줬어요. 밤 11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언제 또 와요? 다음 주에 또 가. 그랬더니, 예. 제가 그때 태연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모든 사람이 이와 같구나. 이와 같구나. 그게 네 탓이니? 아니거든요. 내 탓도 있는 거죠. 내 탓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네 탓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그 결과 내 탓이라고 나까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가. 내 탓도 있지 내 탓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무너진 걸 좀 이렇게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상담실에서 늘 오신 분들한테 그러죠. 뭐 남편과 불화하다. 그게 선생님 탓이에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게 네 탓이니.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 그게 선생님 탓입니까? 그랬을 때 결국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제 탓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내 잘못

잘못은 최대한 49%, 남의 잘못은 최소한 51%라고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거라고. 그랬을 때 51%를 누군가 먼저 말해준다면 나머지 49%를 스스로 떠올리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충분히 위로를 받아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내가 제일 예쁘다. 내가 어때서? 라는 철학이에요. 자기한테 제일 모질게 구는 게 자기란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좀 관대해지면 안 될까. 저 양영 씨 자주 하는 말로 그럴 수 있어. 이걸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적용해서 날마다 저에게 그럴 수 있어. 자기 친절, 자기 칭찬, 자기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잘 대해주는 거. 저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아이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무슨 직업, 어떤 나이가 돼서도 환영받고 이쁨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이를 만들려면 아이가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가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로 돌아간다면 부모 자신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한테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신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시시해요. 어느 날 생각을 했죠. 왜 이렇게 사는 게 시시하지? 한 해에 기념할 만한 일이 며칠이나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4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365일 중에 362일은 시시하게 사는 거잖아요. 에이,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고 신라면,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신라면 기념일이라고 썼어요. 오늘 국물 맛이 끝내준다. 신라면 기념일.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밖에서 불어오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바람 기념일. 그날 하루에 4~5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기념일 노트를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많은 날은 하루에 수십 개를 써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성당에서 말씀을 듣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눈물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 그거 아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뭔지 아는데, 정말 작은 기쁨이 얼마나 튼튼한 기쁨이고 고마운 건지 아는데, 저에게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당당해지는 것, 그 비결은 저를 제가 좋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도 다 좋은 사람 아이가?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이게 제 철학입니다. 나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자연히 좋아하게 된다.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도 편하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선생님 31년 동안 그 가족들과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 소망, 바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나 안아줘. 그리고 또 두 팔을 벌리고 나 알아줘. 우리가 애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안아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린애와 마찬가지로 99살이 돼도 사람은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알아주길 바라요. 그리고 안아주길 바랍니다. 안아주길.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으면 엄마 하면서 상장을 가지고 달려오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 때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갈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누군가가 안아주고 알아주기를 바란다. 반대로 저한테도요. 나는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얼마나 안아주는가 이 두 가지만 대한민국에서 안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안아주고 알아주는 예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소망처럼 품고 있습니다. 독일 입학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고통을 없애주는 약이 개발된다면 인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가장 좋은 답은 인류는 진보를 멈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고 더 건강한 사회, 위생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고통은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서양의 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갖춰야 될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생기면 자기한테 편안해져요.
그리고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깨닫는, 상담을 통해서 깨닫는 말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표를 잘 잡아서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잘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깨닫고 각자만의 맞춤형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좀 달라지는 걸 제가 보거든요. 자전거가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장이 있고 또 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바퀴를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을 바라보는 격, 그것이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나밖에 없어. 이게 폭력하는 사람이고 화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나도 있지만 우리 아내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우리 아들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을 바라보는 격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격의 높이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격이 어떠한가? 이게 앞바퀴를 이루고요. 뒷바퀴를 이루는 것은 지혜라는 건데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적절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결법을 아는 게 지혜다. 그럼 핸들은 뭐냐? 그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데 그 바퀴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높아야 되고 지혜가 깊어야 되고 자유는 마음껏 갈 수 있는 게 넓어야 된다.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서 화를 내는 거다. 이걸 자기 철학으로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화를 낼 때, 모두 놀랄 때 궁금해하는 거죠. 저 사람 어디가 힘든 걸까? 저 사람 어디가 아픈 걸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이전의 낮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격도 높아지고 격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생기고 그 두 가지가 생기면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한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핸들을 몰고 갈 수 있는 행복의 안장이 찾아온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머릿속에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철학을 가지면 자전거 타고 행복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지만 기쁘지 않은 분, 돈을 벌 만큼 버는데 기쁘지 않은 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인생을 내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내가 나의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남 흉내 내지 말고 내가 소박하더라도 나로서 살아가자 하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인생 철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도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묻어나 심김경주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아직 여름이라 하기엔 순한 이 6월의 초여름 날씨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원이며 동네 앞길을 걷게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한번 행복하게 하는 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런데 일주일 후엔 다음 주 화요일 6월 23일은 뉴욕주의 예비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투표, 조기투표, 얼리보딩으로 또 바쁜 뉴욕주의 유권자들. 미국인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집앞 쓰레기 수거부터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공원 산책로까지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퀄리티까지 모두를 결정하는 이 지역선거, 올해 중간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들을 펼치기에 필요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하원 모두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이 선거에 나서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을 생각하는 뉴욕 유권자들의 마음이 잠깐 비장해지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선데이에 80세 생일 파티를 UFC 격투기로 백악관 잔디밭 그리고 그 바깥쪽에 축하객들 수만 명과 함께 보내고 이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프랑스로 날아가 있습니다. 백악관 생일 파티 정리, 청소 정리만 해도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하는데 깨끗한 물의 상징처럼 데운 에비앙 물의 원천, 그 에비앙과 레만호에 가까운 알프스의 아름다운 곳에서 유럽의 리더들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걱정과 또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사실 먹는 즐거움만큼 언제나 그래도 동기, 뭔가 동기를 주게 하고 삶에 있어서 입맛이 없는 것을 말은 하지만 항상 맛있는 음식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아주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요리계, 미식가들의 그리고 또 요리 비즈니스에,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최고 권위의 제임스 비어드 어워즈가 어젯밤에 시카고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물론 새로운 수상자들을 발표를 하고 전국의 레스토랑 업계에 다시 한번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상은 셰프와 레스토랑을 단숨에 여기에 상을 받게 하다면 전국적인 명소와 또 유명인으로 만들게 되는데 올해 전국의 12개 지역에서 각각 선정된 베스트 셰프, 최고의 셰프, 뉴욕 스테이트 이 지역, 그러니까 12개 지역의 한 곳이니까 뉴욕을 포함하고 뉴욕시에 얼마나 레스토랑이 많은가를 생각하면 대단한 영예죠. 여기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후니 캠, 김후니 셰프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주 퀸즈 뉴욕에 자리한 매주 레스토랑 이렇게 크게 이름이 올라있나요?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한국 발효 전문 레스토랑 매주. 매주의 셰프 후니 캠은 지난달에 미국에 살고 있는 또 아시아계 태평양계 섬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헤리티지 먼스에 뉴욕 주의사당에서 김치를 담그는 법을 직접 보여줬던 그런 후니캠 김훈이 셰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임스 비어드 어워즈에서 12개 지역을 나눠서 뉴욕시를 포함한 이 지역의 최고의 셰프의 상을 받게 됐다. 이미 후니 캠 셰프는 미국의 미식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미국 최초의 미슐랭 한식 레스토랑 단지 또 고급 한식 다이닝 한 잔을 성공시켜서 한식의 정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셰프로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오픈한 매주가 뉴욕 외식업계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다시 보여주고 한식이 미국 뉴욕에 뉴욕 시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후진으로 올라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입니다. 매주를 잠깐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매주를 중심에 둔 레스토랑으로 직접 띄운 장, 발효 식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전통 발효 문화를 현대적 코스 요리로 재해석을 해온 그런 곳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이럴 뉴욕은 매주를 뉴욕에서 가장 정교한 발효 기반 파인다이닝이다 라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픈돼서 초기부터 해서 별 3개, 4개 리뷰를 준 그런 매주입니다. 제임스 비어드 파운데이션의 수상자 발표에서 후니 캠 셰프의 요리를 deeply rooted in Korean tradition yet unmistakably contemporary 한국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분명히 이 현대적인 contemporary 요리다. 이건 정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또 이게 수상 직후에 매주의 예약이 너무 폭주했다. 어떤 날짜들은 발표 30분 만에 완전히 이 테이블이 매진이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당연한 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니 김 셰프, 김후니 셰프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한국 발효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의 다양성과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나 후니 캠을 셰프로 성장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셰프라고 전체 셰프 상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니 캠 때문에 제가 이 올해 셰프를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마이클 터스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의 퀸스라는 레스토랑의 셰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스탠딩 올해 레스토랑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칼라이안데 태국 음식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인 이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 수상자 명단에 Outstanding Pastry Chef or Baker 올해 Pastry Chef Baker로 이름을 올린 그리고 상을 받은 수잔 배 Moon Rabbit이라는 워싱턴 DC에 이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우리 또 AM 1310으로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방송 들으신다면 와, 잘 아시는 이 셰프, 그러니까 페이스트리 셰프 문 라빗에 가시면 수잔 배를 만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또 워싱턴 DC 지역의 유일한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먹는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제임스 비어드 상 수상했다고 그러면 막 레스토랑 이거 엄청나게 예약하기 힘든 거잖아요. 올해 새로 떠오른 레스토랑 중에서 또 상을 베스트로 받은 레스토랑은 레이라고 합니다. L-E-I, 레이인데 뉴욕시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Don't even think about it. 중요한 세계 G7 정상들의 또 회동이니까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자적으로 세계의 정세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상징되는 이란과의 전쟁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높게 또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전쟁을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잠깐 이렇게 좀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지금 세계 구도가 일단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이기는 했습니다. 프랑스의 알프스 휴양지 에비앙라방에 모여서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현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담 첫날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이 모든 대화를 지배할 거라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정말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있는 미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프레셔를 지금 계속 느껴오고 있는 유럽의 여러 정상들이 모여서 그곳으로 지금 날아간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실무 협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전쟁을 끝나기는 전쟁이 끝나기는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며칠 후에 이 종전 협상이 확인이 되는 그런 협정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얼마 동안 구체적인 이 조건들을 확정질 거다라고 하는 또 특이한 형태. 어쨌든 전쟁이 끝난다는 건 우리가 환영하겠지만요. 협정의 존재 자체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유럽의 정상들을 비롯해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조건의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한 무대가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공개할지는 또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일단 G7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지원의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 중동 정세를 이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안정시킬까, 글로벌의 공급망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런 몇 달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동안에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제재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규범을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그러니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어제 또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뭐 너무나 넓은 진짜 대서양, 태평양 안에서 그 바닷속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AI에 대한 중요한 또 관심으로 이번 G7 정상회담이 이어지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 개최국으로 회담을 통해서 서방 세계에 단합된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뭐 나토부터 해서 따로 유럽이 뭔가 독립을 해야겠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도움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 국제정세가 바뀌었고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에 그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떠오르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부터 해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뭔가를 힘을 비축을 해야 한다. 구축을 해야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호수를 사이에 두고 불과 뭐 40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유명한 온천 스파 리조트. 부러운 눈으로 또 여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에비앙 레뱅 이 G7 정상회담 장소를 한번 봅니다. 에비앙 생수 브랜드의 발원지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주 또 외교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레이크 제네바 바라다 보고 있는 19세기부터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찾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 월드컵 축구 오늘 있을 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는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이 이 카보베르데라는 작은 섬나라, 섬들이 모여있는 나라를 맞이해서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인데 6월에 날씨가 너무나 예뻐서 잠깐 스튜디오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단합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16경기가 있었던가요? It's just the beginning. 이 중에 스페인이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어제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한 나라, 월드컵 본선 데뷔한 나라, 이름도 익숙치 않은 카보베르데, 영어로 부르면 케이베르디를 맞았습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잘하나, 어떤 선수들을 기용할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한 골도 얻지 못하고 0-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이 북중미 월드컵 최대 이변이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태세양 한가운데 화산섬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0개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고 지금도 활화산이 하나가 있는 카보베르데.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월드컵 본선 처음 나와서 스페인을 묶어놨는가?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가 아직도 활화산인 그런 산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민주주의가 또 여러 정치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진 나라라고 합니다. 카보베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요. 정말 아프리카의 그 색깔 있잖아요. 그게 선명하게 물가에 있는데 이 나라 인구가 50만 명이 채 안 되네요. 그리고 기독교 이 종교가 강한 그런 80% 정도라고 하는데 15세기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좀 불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서 유럽 최초의 열대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르투갈. 그래서 지금 뭐 월드컵까지 나오게 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카보베르데 이 섬들로 구성된 인구 50만도 채 안 되는 나라의 월드컵 본선 데뷔 스페인을 상대로 스페인이 무려 27개 슈팅을 때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 734개의 패스를 했고 점유율 이런 것들로 지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골을 못 냈습니다. 어제 스페인이. 그런데 여기에 중심에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별명이 닉네임으로 불려주는 보징냐가 올해 40세인데 결정적인 슛만 7차례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보베르데가 아주 조직적인 수비력을 갖췄다고 해요. 저는 지금 전체 경기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키퍼가 얼마나 잘 막는가는 제가 봤어요. 갑자기 왜 골키퍼가 너무 잘한다 생각이 들면 골대 자체가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정말 골키퍼 선방이 최소한 7차례였는데 역사적인 스페인 상대 무실점을 만들어낸 것. 이번 대회 월드컵의 최대 이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보니까 경기 전에 어제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거죠. 스페인과 이 카보베르데의 경기 전에 스페인이 -1200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거는 이제 경기 전에 배당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걸 승리 확률로 환산을 하면 스페인이 이길 확률이 약 92%였다고 합니다. 92% 승리 확률인데 아 골도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뭐 그건 그렇게 해서 뭐 스페인을 그냥 완전히 묶어놓고 우리도 어차피 못 넣으니까 스페인 팀 하나도 못 넣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승부로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방법이겠지만 어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승부의 확률은 6%에서 8%라고 합니다. 그 정도였는데요. 어제 스페인이 골을 못 넣고 무승부가 됐다. 카보베르데 월드컵 첫 출전 FIFA 랭킹에서도 스페인보다 60여 개 계단 정도 밑인데 뭐 FIFA 랭킹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이제 보징냐라는 골키퍼에 온통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카보베르데의 전설로 살아있는 레전드로 그렇게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골키퍼라고 합니다. 보징냐.
뉴욕타임스 스포츠 디비전 The Athletic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과의 0-0 무승부에서 가장 빛난 인물이 팀의 부주장, 베테랑 골키퍼. 원래 이름은 조지마로 조세 에보라 디아스. 이게 지금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읽네요. 근데 보징야, 보징야라고 별명. 대회 개막되기 몇 주 전에 40세가 됐고 월드컵 데뷔 선수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첫 출전 국가 소속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다. 7차례 결정적 선방을 하고 맨 오브 더 매치로 스페인과의 경기에 이 처음 나온 이 나라의 골키퍼가 40세 나이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이 된 거예요. 경기가 끝이 나고 휘슬이 울리니까 눈물을 터뜨렸다. 카보베르데 또 다른 큰 어른 스토피라가 힘껏 이렇게 동료가 끌어안으면서 작년에 이 선수는 은퇴를 했는데 팀에 주는 그 정신적인 영향력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월드컵 본선을 뛰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카보베르데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는 신기하기도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공에는 여러 중요한 또 인물들이 있지만 이 두 베테랑이 서로 스페인의 무승부를 그리고 한 골도 주지 않고 0-0 무승부입니다. 그렇게 끌어내고 서로를 부둥켜 안는 장면. 거기에 또 지난 10년간 팀을 지탱해 온 주장 라이언 맨데스 선수까지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 정말 월드컵에 인상적인 잊지 못할 그런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징야 골키퍼가 말을 해요. 내가 온 것은 조부모님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키웠는데 여기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도 이번에 비자 문제 또 비용 때문에 준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오시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지마르 원래 그 다른 또 축구선수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허가되지 않아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킨 브라질 수비수 조지마르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부징야라고 부르게 된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니까 맨날 할머니 그러고 다니는데 어린 시절에 동네 형들하고 이렇게 공을 차고 그러다가 형들이 이제 확 밀치면 다칠 것 같고 그리고 쉬는 게 싫어서 할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곤 했죠. 그래서 지금 집으로 달려가면 형들이 놀렸다고 해요. 아유 또 할머니한테 가서 이르려고 그러지. 그래서 할머니 이 말뜻이 크리올 말로 보징야가 할머니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부징야가 맨 오브 더 매치 상을 받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가 부징야 선수가 이 경기 시작되기 전에는 5만 명 정도의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있었는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200만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내가 18살 때 나에게 말하고 싶다고 Really be proud of yourself. 정말 자랑스러워 해봤다고 축구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어진 네 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스페인과 카보베르데 0-0 그리고 또 벨기에 이집트 1-1 또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1-1 그리고 어제 마지막 경기였던 이란과 뉴질랜드 이란 멕시코에 머물면서 이렇게 비행기로 와서 경기를 한 그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경기 역시 2-2 무승부가 됐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조지아주의 공화당 예비선거도 있다는 소식도 제가 들고 있고 워싱턴 DC의 시장 예비선거 특히 중요하다고 또 다 이렇게 여러분과 좀 듣고자 준비를 해왔는데 월드컵입니다. 오늘 화요일 월드컵 가장 중요한 건 MetLife Stadium 뉴욕 뉴저지 뭐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다 차를 갖고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네, MetLife Stadium 정확하게 말해서 East Rutherford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이라크와 노르웨이가
또 조별 리그 경기를 합격했고 캔자스시티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알제리아가 오늘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산타클라라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의 경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워싱턴 DC 예비선거, 민주당 예비선거, 지금 시장 선거의 주자 앞에 두 후보가 나서 지금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니스 루이스 조지 그리고 캐넌 맥더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미국과 이란 평화 전쟁 3개월 반 만에 전환점을 맞은 건 분명합니다. 평화 프레임워크라고 Peace Framework 그러니까 동의한 것에 대한 그 합의서에 서명은 했다는 소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일이 있었고 레바논에서 지금 불을 뿜는 이 이스라엘의 의도와 직접 이런 액션이 이란 측으로 봐서는 그동안 이게 이번 평화협정에 포함이 돼야만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협정에 서명은 했다. 이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서로의 또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어쨌든 발표가 있었는데 전투 자체도 이스라엘이 조금 줄이기는 했다라고 또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심스러운 안도감이라고 하나요? 그동안 몇천 명을 죽게 하고 세계 글로벌 이코노미에 충격을 가져온 이번 분쟁 핵무기가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만약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며 내세웠던 목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봉쇄하고 그 정권 신정 체제를 붕괴시키자 그래서 이란 국민의 해방을 시킨다. 여기 지금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전쟁 초기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 이렇습니다. 앞으로 합의 내용이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60일 정도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지금 얘기한 그런 목표들을 협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실제로 정말 이런 목표가 달성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입니다. 맨하탄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킴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 킴스에 문의해주세요. 킴스보석 이번 주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kradio.us 보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칼리지 컨설팅,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월드컵 축구 기간 동안에 특히 포켓 들어가시기가 좀 그러시다면요.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만나방입니다. 성이모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국, 찜,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재단의 핫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핫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 안내해드리는 에스더 하재단의 핫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

맛의 여행, 역 막걸리입니다. 예약은 필수 845-866-4588. 세상의 모더나 챔 공동 제공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대한민국과 멕시코 조별 경기 2차전이 있습니다. 한국 팀이 이제 전 세계인이 눈여겨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매력 있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FIFA 월드컵을 계기로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뉴저지 쪽에서 보시려면 6월 18일 저녁 7시부터 만납니다. 뉴저지 팔팍 파인 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팔팍 파인 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0: 뉴욕시의 지하철이 1904년 10월 27일에 공식 개통됐다는 그때 그 기록을 제가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9.1마일 그러니까 14.6km 정도 길이로 맨하튼 남단의 그때 시티홀에서 할렘에 145가까지 운행이 됐고 28개밖에 역이 없었습니다. 개통 첫날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다. 단돈 5센트. 1904년 그러니까 122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로 시작된 지 66주년이 된 뉴욕 한인회가 처음 만들어진 지 66주년 생일 특별히 모여서 뉴욕 한인회 오래된 건물 보수에 필요한 후원금도 모금을 하자라는 그 시간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맨하튼 첼시의 뉴욕 한인회관 건물이 뉴욕시 지하철과 같은 때 태어난 동갑입니다. 122세 회관 건물. 이명석 뉴욕 한인회 회장님 제가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122년 맞나요?
1: 네, 진짜 뉴욕시 그 빌딩국에 조회를 해보고 또 다른 기록에서 보니까 아, 진짜 맞습니다. 1904년 네, 세워진 건물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0: 네. 네. 어쩐지 우리가 뉴욕 맨하탄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팬시하고 그것도 뭐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물을 네. 갖고 있어 이 자부심과 그 뿌듯함에 더해서 사랑도 있고 기대가 많아지는데 이게 122년 된 건물이라는 건 여기저기가 아플 수밖에 없는 보수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1: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이렇게 회장이 되고 나서 일단 그 전에부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벌금을 먹은 것이 5만 불이 또 되고 뭐 보일러 쪽으로 뭐 4천 불, 3천 불 이런 벌금 액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회장 되고 나서도 계속 엘리베이터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6층에서 이제 물이 새가지고 그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입주자들이 또 뭐 불통분만을 제기하고 또 겨울철에는 정말 굉장히 올해 중에 한 3일 정도 추운 때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 주말이었는데 또 마침 저희가 이제 워러보일러거든요. 물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네. 보일러인데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하루 지나고 주말에 부품이 고장난 것을 구하지를 못해서 거의 이틀 가까이를 수리를 못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때 뭐 섭씨로 뭐 영하 20도, 25도 막 이렇게 내려간 때였기 때문에
0: 네.
1: 관계자분들이 이게 하루만 더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면 그 안에 있는 보일러의 모든 물이 이 파이프가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네. 걱정을 했죠.
0: 네.
1: 다행히 아무튼 세 번째 날에 네. 보일러를 수리해서 그 위기를 아무튼 막은 적도 있습니다.
0: 네. 네. 122년 된 네. 건물이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여기저기 보수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악성 테넌스의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지만

0: 어쨌든 갖고 있다는 거, 뭔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집이라든가 프로퍼티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또 경험을 보면 알수 있듯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66주년을 맞은 우리 한인회, 뉴욕 한인회가 또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1: 네네. 저희가 올해에 이제 이 한인회관 6층을 어쨌든 장소를 이렇게 전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 위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갤러리 같이 좀 이렇게 잘좀 꾸몄고 또 전기, 그러니까 조명 쪽도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전시회 유치를 했고 그러면서 또 지난 3주 전에는 또그 보일러가, 워러보일러, 온수보일러가 또 터져서 한 4,000불 정도 또 수입 내고 교체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창립 66주년 기념식 때 한번 저희가, 한인사회에 좀 주지도 시킬 겸, 그냥 뭐 보수 비용 위한 후원의 담을 이제 겸해서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뭐 1인당 100불씩 내신 분도 있고, 좀더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한 만여 불 정도 이렇게 기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네.
0: 그리고 우리가 1세와 2세가 이렇게 만나는 그 어떤 시대의 부름이다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2세들을 어떻게
1: 네네.
0: 뉴욕 한인회의 미래로 이끌어서 잘 연결을 시킬까 이런 생각 항상 하잖아요. 그런
1: 네,
0: 면에서는
1: 맞습니다. 예.
0: 어땠나요?
1: 이제 한인회관이 위치한 24가 이 첼시 지역이 이제 상당히 지역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맨하탄에는 우리 한인 2세들이 뭐 워싱턴이라든지 미국 금융이나 은행계 또 뉴욕 시 정부에 아무튼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인 협회만 하더라도 한인 2세가 한 7천 명이 회원으로 이제 소속돼 있는데. 저희 뉴욕 한인회가 이제 그런 2세들의 어떤 관련 단체나 협회들, 또 한인 변호사 협회라든지, 뭐, 정무원, 공무원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연락하면서, 한인회와 한인회관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알리고 있고, 장소 제공도 이제 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들 사이에 이제 한인회에 대해서 많이 인식들이 돼가고 있고, 한인회 자체 저희가 한 60, 70명의 차세대 위원회라고 2세들이 활동하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통해서 이제 뭐 매달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모임을 확대되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인회관이 이렇게 맨하탄에 있고 또 6층에 약 200명까지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이제 한인회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인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비율이 확실히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번 이상이 이렇게 장소로 좀 저희가 2세들을 위한 개요 장소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 한인회관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이제 조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한인회관이 앞으로는 주상복합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오피스 빌딩만이었는데 거주 콘도나 호텔로도 지을 수 있는 이제 건물이 돼가지고 자산 가치가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도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을까. 최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 한인회관을, 우리 한인사회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저는 또 우리 이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뉴욕 한인회,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지만 흑백 사진 속에 그 얼굴들이 한인회관 앞에서 지금 찍으신 그 사진이겠죠? 그 한인회관,
1: 네네, 한
0: 한인회가
1: 40여
0: 생각보다.
1: 년 전, 50년 정도
0: 50년
1: 전에
0: 정도.
1: 그 사진 같습니다.
0: 이 사진 속에 혹시 얼굴 보이시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여태까지 계시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주상복합으로 용도를 쓸 수가 있어서 건물의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회장 임기가 뉴욕 한인회 2년, 뭐 길면 두 번에서 4년 정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또 다음 회장 때로 넘어가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딩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뉴욕 한인회였습니다.
1: 지금 그 한인회관이 이제 작년에 이제 한인회에서 발표도 했지만 7월부터 그 6층, 한인회관이 6층 중에서 나머지 5층은 이제 커머셜리 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면세가 안 되고 네. 6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6층은 면세 혜택을 계속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이제 그 면세 혜택이 두 가지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이제 박탈이 당해가지고 한 달에 만불 이상의 재산세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0: 네.
1: 참고로 현재 뉴욕 한인의 재산세가 그동안 작년까지 네. 34만 5천 불이었는데 6층의 면세 혜택이 박탈되면서 11만 5천 불이 다시 늘어나가지고 현 재산세가 1년에 45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인사회, 그 한인회 간의 렌트 수입은 네. 사실 지금 60만 불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인건비와 재산세와 수리비 등을 포함하면 네. 현재 1년에 한 10만 불 이상의 네.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한인회 간. 1년을 제가 해보니까.
0: 네. 네.
1: 그래서 뭐.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고. 네. 네. 네. 근데 사무국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네. 여러 가지 그 갈라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를 통해서 네.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사무국은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한인회관이 지금 세금이 워낙 좀 늘어났고
0: 네.
1: 또 5층에 한 테넌트가 네. 작년에 그 5천 불씩 또 렌트를 안 내기 시작해가지고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한인회관 운영에 좀 타격이 있는 거죠.
0: 네. 그런데 이 한인회관, 네. 뉴욕 한인회관 네.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전직 회장단부터 네. 해서 그런 논의가 되어 왔는데 특별히 최근에 네.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좀 우리가 네. 귀담아 들을 만한 건가요?
1: 네. 뉴욕시 그 시장 에릭 아담스 때 2년 전에 3로 네. 예스라는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은 이후에
0: 네.
1: 바로 저희 한인회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이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닝이
0: 네.
1: 주상복합까지 이렇게 가능하고
0: 네.
1: 그 한인회관의 지금 현재 대지 1층이 8,000 스퀘어피트가 넘어요.
0: 네.
1: 그래서 8,000 스퀘어피트로 지을 경우에 높이를 15배까지, 15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가 있고,
0: 네.
1: 만약에 한 층이 그 대지의 절반 높이, 4,000 스퀘어피트로 만약에 건물을 올린다면 30층까지 올릴 수 있는
0: 와.
1: 그러한 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한 기업체에서,
0: 네.
1: 또 맨하탄에 있는 미국 업체 두 군데가
0: 네.
1: 저희한테 이렇게 타진이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개발에, 공동 개발에 관심이 있다.
0: 네.
1: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일단 한국에 있는 기업체 대표 쪽하고만
0: 네.
1: 연락을 현재 이렇게 주고받아서
0: 네.
1: 이것을 전직 회장님들한테 왜냐하면 한인회 간의 개발이나 매매는 솔직히 전직 회장단의 승인이 먼저 1차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0: 네.
1: 그 전직 회장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가져서
0: 네.
1: 회의를 했고 그래서 전직 회장님들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그럼 검토를 해보자 해서
0: 네.
1: 전직 회장님들이 주축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한인회 이사회나,
0: 네.
1: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0: 네.
1: 공청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인사회의 의견이 어떤지도,
0: 네.
1: 아는 것이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임영수 회장님.
1: 신중하게,
0: 네.
1: 길게 보고내 추진하려고 합니다.
0: 네. 네. 반갑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또, 좀 묵직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명석 네. 뉴욕 한인회 회장님 올해 66주년
1: 네.
0: 뉴욕 한인회가 됐습니다. 회관 건물은 122세.
1: 네.
0: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안녕히 계세요. 네.
0: 6월의 아름다운 날 세상의 모든 아침이었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지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1: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63년 전 오늘 1963년 6월 16일에 소련의 우주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력이 참 특별합니다. 테레시코바는 방직공상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였고요. 취미로 낙하산 점프를 즐기던 아마추어 스카이다이버였어요. 그런데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은 그녀의 낙하산 경험에 주목했고요. 400명이 넘는 후보자 가운데 그녀를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우주로 향한 그녀는 지구를 48바퀴를 돌면서 약 71시간을 우주에서 보냈죠. 공장 노동자였던 그녀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본 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렇게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내 상황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습니다. 투데이와 함께 꿈꾸는 오늘 시작해볼까요?

0: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걱정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라미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0: 투데이 스토리. 치과 의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얀 가운에 차가운 기구들, 왠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아주 따뜻한 선생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투데이 스토리는요, 빔덴탈의 김효준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10개 지점의 탄탄한 치과죠. 빔덴탈의 김효준 보철 전문의를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우리 청취자들께 먼저 인사 말씀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라디오 네. 출연하게 된 네. 빔덴탈의 보철과 전문의 김효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1: 그러게요.
0: 이 라디오에 딱 적합한 네. 그 목소리를 지니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들으세요. 목소리 그렇죠. 좋다고.
1: 가끔 듣긴 하는데 좀 직업을 네. 바꿔야 하네요.
0: 어떻게 하면 도전해 보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음성이 좋으신 분들은 노래를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1: 네, 착각입니다.
0: 착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별개다.
1: 네, 별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오늘은 우리 김효준 원장님의 보철 전문이신데 치과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살짝 있겠지만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치과 의사가 되셨고 특히 또 많은 과 중에 이 보철을 택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린 시절에 우리 선생님의 모습도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타임머신을 좀 타고 이렇게 얼만큼 돌아가야 될지 사실 젊으시거든요.
1: 네, 많이 안 돌아가도
0: 네, 조금만 네. 타고 돌아가면 원장님께서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나의 꿈, 뭐 미래의 꿈 해서 뭐 적어내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학교에서 네. 장래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 선생님 혹시 뭘 적어내셨는지 기억나세요?
1: 저 축구 선수.
0: 축구를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 제가 유년기 시절 때는 네. 뭐 변호사. 뭐 그나마 그것도 학습된
0: 네네.
1: 부모님들한테서 이제 학습된 그런
0: 적어야 돼.
1: 네, 그렇게 적었고
0: 네.
1: 근데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이제 뭐 축구 선수 뭐 이런 뭐 예체능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0: 아, 운동을 네. 좀 그럼 좋아하셨군요.
1: 아, 좋아했죠.
0: 네. 네,
1: 좋아하고 네.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냥 네. 공부 한 시키니까 네. 그냥 한 거였지.
0: 아.
1: 네, 그렇게 막
0: 자발적으로.
1: 뭘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0: 아, 사실 예. 그래요.
1: 그쵸,
0: 고등학교 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린 시절이죠. 지금 우리 그쵸, 나이에서 예. 보면.
1: 그렇죠.
0: 그래서 확고하게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런 친구 없어도 그게 정상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냥 예. 뭘 할지 뭐 딱히 몰랐다가 그냥 좀 그렇게 종이배 타듯이 이렇게.
0: 네, 흘러왔어요. 네,
1: 흘러온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어린 시절 우리 김효준 어린이는 축구선수를 꿈꿨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꿈이 좀 이어지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 내가 치과선생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계기는 내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0: 그런 친구들은 좋네요.
1: 친구들을 잘못 만나라. 네. 심각하게 잘못 만나서.
0: 오.
1: 이제, 일단 제가 이제 뉴욕대를 졸업을 했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네, 그래서 뉴욕대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0: 아, 처음에요?
1: 예. 네, 그러다 석사를 네.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0: 네.
1: 이제 석사 프로그램을 처음 지원하게 됐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시카고로 이제 석사를 처음에 하러 갔었어요.
0: 시카고로.
1: 네.
0: 네.
1: 그래서 석사를 하던 중에 이제 친구들 둘을 만났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야, 어? 우리 이거 끝나면은 너 네. 계획 있냐? 그래서 나 뉴욕 돌아가서 이제 네. 일할 거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랑 치과를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0: 그래요, 친구분이 두 분이.
1: 네, 그래서 저희 셋이 그때 다 같이 지원을 했고.
0: 네.
1: 안타깝게도 둘 다 떨어지고 저만 붙어.
0: 지원을 한 친구 같이 가자고 한 친구들은
1: 둘 다 떨어지고 이제
0: 네.
1: 제가 붙어가지고. 근데 네. 지금은 둘 다 이제 한 명은 신경치과 전문의 하고 있고 한 명은 저기 정형외과 의사 하고 있고.
0: 결국은
1: 네, 결국엔 다들 자기 길을 네. 찾았는데.
0: 네.
1: 그때 그렇게 해서 친구들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0: 아, 그러셨군요. 오, 좀 독특하네요. 친구들의 어떤 권유로.
1: 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돼가지고.
0: 근데 그게 뭐 그런 제안을 들으셨을 때 사실 너무 싫었으면 안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할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심이.
1: 그 생각보다
0: 네.
1: 그때 그 사실 친구 형들인데 형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면은 네. 또 찢어지니까.
0: 그렇죠.
1: 아, 그래도 4년 더 같이 시간 보내고 놀았으면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뭐 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0: 아, 그러셨군요.
1: 그냥 일단 해보자. 그냥
0: 같이 좀 하고 싶다.
1: 같이 이거 시간을 보내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0: 네.
1: 형들하고 놀고 싶으니까. 아.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를 만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부모님이긴 하잖아요.
1: 그렇죠.
0: 조금 성장할수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영향도 받고 하는데 선생님 기억에는 그 유년기 청년기 지나오면서 좀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분이 계세요 주위에?
1: 영향은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아버지께서 이제 주재 나오시면서 이제 미국을 나오게 됐는데
0: 주재원으로 오신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서 확 이제 길이 바뀐 거죠.
0: 그러네요.
1: 좀 큰 영향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신 건 이제 아버지이시고 계속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제 잘해야 된다 이제 하신 게 이제 어머니고 항상 이게 좀 제가 뭐 10대, 20대, 30대를 건너오면서 뭘 하든지 항상 이렇게 서포트 해주셨던 게 이제 어머니.
0: 그러세요. 예. 아, 그러면 관계가 참 좋으시겠네요.
1: 뭐, 가끔씩 싸우고
0: 그래도, 좋은 영향 부모님께 받았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라면 아마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좀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1: 지금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한국에.
1: 아니, 지금 알라스카 앵커리지 사세요.
0: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기 미국이란 땅에 지금 아버님 따라 어린 시절에 오셨는데 그 처음 그때 기억 혹시 나세요?
1: 아 정말 생생하게 나요.
0: 아, 아직 그러세요?
1: 네. 그 아무것도 모를 때.
0: 그렇죠.
1: 사실 미국 저희 와서 그 좀 주변 지인들 몇 명을 빼고는 너무 지금 새로운 세상이라서 부모님들도 또 새로운 세상이라서.
0: 맞아요.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이 나이가 40이었는데.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젊은 나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진짜 서로밖에 의지를 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때 같이 월드컵 때, 그때도 월드컵 때 왔는데.
0: 아, 그래요? 네. 네.
1: 그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딱 넣을 때 제가 비행기 타고 있었어요.
0: 와, 그러셨어요.
1: 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월드컵을 그 호텔에서 이렇게 딱, 그 대한항공 그 식사를 먹으면서
0: 보셨어요?
1: 봤던 게 기억이 나요.
0: 이야, 그게 기억나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월드컵을 하고 있으니 그렇군요. 그렇게 처음 와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한 40년을 고국에서 사시다가
1: 그렇죠.
0: 진짜 완전히 다른 나라에 모든 게 다른 나라에 딱 떨어지신 거잖아요.
1: 언어부터 문화, 서류 뭐 모든 게 다르죠.
0: 얼마나 지금 좀 느끼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힘들었겠구나.
1: 이제는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자기도 할 게 있고 직업도 해서 참 혼란스러운 시기 때 가족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나거나 뭐 1.5세, 2세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는 그렇게 중년 이후에 오신 분들 사실 내적 갈등과 너무나 그렇죠. 힘든 부분들 다 거쳐서 그래도 자녀들 위해서
1: 그렇죠.
0: 그렇죠.
1: 이제 이해해야죠.
0: 오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우리가 의대에 가서 이렇게 의사가 된다는 그 길이 만만치 않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공부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 공부하는 시절.
1: 공부하는 시절에는 때려치고 싶었죠.
0: 너무 그런 생각 들 때 많으셨죠.
1: 아 근데 저도 이제 막 고생을 일부러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0: 아, 그래요.
1: 쉽지 않은 이제.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원 2학년 때가, 치대 때 2학년 때가 제일 이제
0: 힘들어요?
1: 힘들었고.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그게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또 스페셜티 가서 또 그게 제일 힘들었고.
0: 그렇군요.
1: 항상 제일 힘든 게 새롭게 경신되는 게.
0: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1: 네, 더 힘든 게 있고, 더 힘든 게 있고. 그래서 막 2학년 때는 하루에 3, 4시간을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0: 그 정도만 그럼 주무시고요?
1: 3, 4시간 자면서,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생각해보면은.
0: 네.
1: 근데,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아.
0: 일부러 더 조금 나를 네, 막 그러니까, 혹독하게
1: 예, 네, 막 네. A 마이너스 받아도 되고 네, 뭐 네. 살짝 뭐 살짝 B 맞아도 되는데 막 다 모든 종목 다 A 맞으려고 하니까 그러셨군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0: 네, 네.
1: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0: 네. 네. 그게 결국 쌓여서 지금의 선생님 실력이 또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고생이
1: 그런 고생했던 기억들이 네. 그 기억에 남아서. 네. 아유, 그런 다 좀 사람이 좀 단단해 좀 더 지는 그런
0: 그렇죠.
1: 살면서 고생 한두 번은 좀 사서라도 네. 한다는데
0: 맞아요.
1: 사서 했네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거의 졸업할 때까지 그런 빡빡한 시간은 계속 되었나요?
1: 그 학년마다 네. 힘든 게 좀 달랐어요.
0: 그래요? 네.
1: 7회는 4년인데 네. 1학년 때는 사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1학년들.
0: 그렇죠. 네. 잘 모르고.
1: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0: 네.
1: 이러다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아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
0: 조금씩이요.
1: 그때부터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요. 진짜 너무 많아지고.
0: 네.
1: 그러다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실습 처음에 들어가니까.
0: 그렇죠.
1: 그것도 그거에 나름대로 힘든 게 있고.
0: 그렇겠어요.
1: 처음 환자보고 처음 마취해보고 이 실습들 다 처음 해보니까.
0: 네.
1: 사실 뭐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네. 처음 머리 잘라볼 때.
0: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1: 그렇죠. 그런 거고 마지막 4학년 때 또 졸업 준비하면서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좀 힘든 게 단계별로 이렇게
0: 그러네요.
1: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정말 이게 그게 한 학년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네. 것들이 늘 있고.
1: 네, 항상 네. 그리고 또 졸업하고도 이제 또 처음 일하면서 보험에 대해서 학교에서 못 배운 것들 배워야 되고
0: 네.
1: 또 클리닉 운영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스페셜티에선 또 그 나름대로 힘든 게 그래서 항상 그 길이
0: 네.
1: 매년 새로운 이제 그런 디피컬티 힘듦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리고 네. 다 해결했던 그런 노하우들과 그런 깡?
0: 네, 그렇죠.
1: 그런 걸로 버티는 거죠.
0: 아, 정말 잘 네. 버텨오셨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렇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 포기하고 싶다 아니면은 아 이제 내가 이거 맞는 진로를 선택한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고 실제로 뭐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걸 다 지나오셨는데 졸업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바로 어디 또 취직을 하신 건가요, 병원에?
1: 네, 그래도 다행히도 좀 좋은 분을 만나서
0: 네.
1: 이제 좋은 이제 선생님 만나서 좋은 병원을 소개받았고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그분 밑에서 처음 이제 6개월 일했는데
0: 네.
1: 아 일하면서 제가 자기 일 중독에 걸려서 막 주 7일 일했었어요. 처음에는
0: 그게 가능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네. 그 주 7일 일하면서
0: 네.
1: 막 그때 학사금도 막 40만 불? 50만 불. 근데 이자율이 막 7%, 8% 이래요.
0: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1: 그 젊은 사람들, 그 20대 애들한테 그렇게
0: 그렇죠.
1: 하니까
0: 힘들죠.
1: 무게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0: 네네.
1: 뭐 그런 마음에 막 주치라고 일했는데.
0: 네.
1: 근데 좀 더 이제, 그래서 그런 병원을 떠나면서 이제
0: 네.
1: 또 좋은 의사분들 만나고.
0: 아, 그래요?
1: 좋은 선생님들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0: 네.
1: 저를 되게 잘 가르쳐 주셨고, 그, 존스, 미국 할머니가 있었는데, 존스 할머니라고.
0: 네.
1: 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냐. 이렇게, 그때 코비드 때, 한창.
0: 그때요?
1: 예, 네, 그래서 네. 너 한번, 난 너가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서,
0: 네.
1: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래서 보철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0: 그러셨군요.
1: 네.
0: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치과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철을 전공으로 택하신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1: 그때 그 존스 할머니가 보철과 하셔서
0: 네. 추천하신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분이
1: 근데 네. 근데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거 좋아하고 기계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반복되는 일상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고 좀 계획을 짜고
0: 네.
1: 좀 사람들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해져서
0: 네.
1: 이제 맞춤형 치료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서
0: 네.
1: 근데 보철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그 어른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0: 네.
1: 아 넌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주신 게 그게 참 젊은 나이에 못 보는 모습들을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봐주신 거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너는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했던 게 그리고 또 그 말을 이제 전 듣고
0: 그렇죠.
1: 그냥 아 이게 좋은가 보다 네. 하고 그냥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였죠.
0: 와, 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경륜이 있는 어른들께서
1: 그렇죠.
0: 굉장히 그래서 어른들 말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1: 그렇죠. 그 항상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저도
0: 맞아요.
1: 생각해보고 들어보니까 저도 참 이게 보철가가 그래도 힘들고 이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럴 네. 생각도 많이 했는데
0: 네.
1: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참 잘 선택했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1: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0: 잘 맞으신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이렇게 들으시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철과 보철 전문이란 말은 들었는데
1: 네.
0: 정확하게 이게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철과라고 했을 때는
0: 네.
1: 막 틀니 임플란트 이렇게로 맞아요.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0: 네.
1: 사실 보철과 전문의는 입안에 들어가는
0: 네.
1: 프로스테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의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의족
0: 맞아요.
1: 이런 게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보철과라고 했을 때는 입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에
0: 제가.
1: 대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다 안다. 이제 재질부터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네.
1: 그래서 처음부터 치과의 그 모든 구조나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고
0: 그렇겠네요.
1: 그리고 그 머터리얼 사이언스라고 해서
0: 네.
1: 물질 물리과학 이런 것도 다 통과를 해야지 이 내가 이 환자 입에다가 무엇을 넣는지
0: 그렇죠.
1: 알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환자분의 부족한 치아나
0: 네.
1: 라미네이트 미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0: 네.
1: 것들을 보철 프로스테릭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보철과예요. 그래서 입안에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0: 네.
1: 보철과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서 뭐 뺀다 그리고
0: 네.
1: 구강외과
0: 네네
1: 그렇죠
0: 그렇죠 구강외과
1: 뺀다 그러면은 신경을 뭐 치료한다 그러면
0: 신경
1: 전문 이런 식으로
0: 나눠져 있네요.
1: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셨겠어요.
1: 네.
0: 그중에서 글쎄요 어떻게 치료 전과 후가 정말 어떤 삶이 달라질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나 봐요.
1: 네, 몇 분 있어요.
0: 아,
1: 정말
0: 그래요?
1: 시작부터 끝까지
0: 네.
1: 시작을 눈물로 시작하셔서 끝을 눈물로 마무리하신 분도 계시고
0: 감격의 눈물이겠네요. 끝에는.
1: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여태까지 나 힘들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끝에서는 감격의 눈물로
0: 네, 네.
1: 장식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또 안 변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는 몇몇
0: 네.
1: 분들 있는데
0: 네.
1: 어떤 한 젊은 고등학생도 있었는데 그
0: 네.
1: 그 학생은 하루에 막 소다를 막 20몇 개씩 마시면서 막
0: 아유 20몇 개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저희 잠깐 시간만 듣고 와서
1: 네.
0: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잠시 후에 돌아와서 우리 김효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회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6: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문배술.
1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빔덴탈의 김효준 보철 전문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그 하루에 소다를 그렇게 많이 먹는 학생.
1: 네.
0: 오, 이가 걱정되는데요.
1: 그 친구가 제 치대 때 3학년 때 네. 만났는데 오. 마운틴듀라는 그 음료수를
0: 있죠.
1: 24판인가 24개를 매일 한 판씩 그
0: 아니 왜 그랬대요, 진짜.
1: 치아를 다 뽑았어요.
0: 야,
1: 그게 예, 20대 초반.
0: 아, 그렇게 젊은데요.
1: 네, 예, 근데 치아를 다 뽑았고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뽑고서도 계속 또... 마셨어요.
0: 아,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뭐
0: 그 그럼, 치아를
1: 치아는 뭐 다 뽑아서 이제 충치는 안 생기겠지만 네네. 이제 뭐 당뇨, 초기 당뇨 막 이런 거 생기고.
0: 네. 예. 그렇게 다 뽑은 치아는 그럼 임플란트를 다 해야 되나요?
1: 그 친구는 임플란트를 이제 네. 해야 됐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졸업했었을 때는 네. 이제 딱 틀니에 맞춰 놓고 이제 졸업을 해서 사실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그런 케이스는 임플란트를 이제 잘하는 임플란트 하시는 분한테 가서 해야죠.
0: 그렇군요. 네. 와, 그런 케이스도 있군요. 네. 그 선생님도 어떤 나만의 어떤 치료의 철학이 있으실 텐데 좋은 치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치료는 어떤 치료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1: 이 치료라는 게 이제 네. 드릴 잡고 뭐 치아를 드릴 잡는 순간부터가 치료가 아니라
0: 네.
1: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체크인 하는 순간부터가 아. 이제 치료인데
0: 네.
1: 그 모든 과정이 다 좋아야 돼요.
0: 처음부터 끝까지.
1: 그렇죠. 아. 왜냐하면 아무리 치과의사가 결과를 좋게 내도
0: 네.
1: 보험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환자분들이
0: 그쵸.
1: 실망하시고
0: 네.
1: 속상해하시고 그 되게 치과의사랑 싸우게도
0: 맞아요.
1: 되고 해서
0: 네네.
1: 좋은 치료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0: 네.
1: 그 모든 그 총괄적인 경험이 다 좋았을 때 전 좋은 치료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관계로 남았을 때 아.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0: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좋아야 한다.
1: 그렇죠. 저도 되게 처음에는 보험에 대해서 모를 때
0: 네.
1: 어머니 이거 뭐 50% 커버됩니다. 네. 뭐 80% 커버됩니다.
0: 네.
1: 주로 보험에서 그렇게 50% 막 이렇게 되는데
0: 네.
1: 가끔씩은 100% 커버한다고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0: 그래요?
1: 근데 그러면 근데 그건 아니에요.
0: 막상 그건 또
1: 예, 근데 막상 전화해 보면은 디나이가 돼요.
0: 아 뭔가 그렇죠.
1: 그러면 아무리 제가 크라운 뭐 이렇게 네. 치료 잘해놔도
0: 네.
1: 화가 나셔.
0: 그렇죠. 속상하죠.
1: 그 싸우고 있어.
0: 네.
1: 그 내 잘못 아니다. 보험회사.
0: 그렇죠.
1: 아유 난 모르겠다. 보험회사 또 전화하기도
0: 예 그렇죠.
1: 귀찮고 어디를 전화해서 따져줄지 모르니까.
0: 맞아요.
1: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리셉션.
0: 아, 그
1: 프런트 데스크랑 싸우고, 그러면 저랑도 싸우고.
0: 네.
1: 그렇게 했던 그런 초창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 이제 그래서 100%다? 안 믿어.
0: 그렇죠. 다 꼼꼼하게.
1: 근데 그걸 또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0: 네, 그렇죠. 네,
1: 사전에, 아, 이거 100% 나와 있는데.
0: 네.
1: 근데 한 50%라고 전 이게 될 거다. 이렇게.
0: 네.
1: 이게 너무 믿지 마라라고 말씀해 놓으면은.
0: 네.
1: 해드리면은, 아, 그때 나중에 가서는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좀 더 수긍하시는데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치료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이 와서
0: 네.
1: 좋은 경험하시고
0: 네네.
1: 되게 항상 성공은 아닐지라도 되게 만족스러운 경험하시고 저랑 좋은 관계로 남았을 때
0: 그렇죠.
1: 좋은 치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지금 빔덴탈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거겠네요. 만드셨겠네요. 처음에.
1: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좀 이제 병원이 환자분도 많이 없었고,
0: 네,
1: 예, 그리고 좀 많이 좀 쌓아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0: 그렇죠.
1: 제가 직원분이 두 분 계셨는데,
0: 네,
1: 지금은 직원이 8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 처음에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0: 네.
1: 처음에 돈 버는 게 쉽진 않았었어요.
0: 그렇겠죠.
1: 예,
0: 네,
1: 그 프로덕션 올리는 게 쉽진 않았고,
0: 네.
1: 매출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플러싱에서 한인 어르신들이랑
0: 네.
1: 그 플러싱 토박이 분들이 보시면서 네.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0: 네.
1: 진짜 잘 좋은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제 해서
0: 네.
1: 이제 계속 와주시고
0: 아.
1: 또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0: 그렇죠.
1: 좀
0: 네.
1: 지인분도 좀 데리고 오셔주셔서
0: 네.
1: 되게 좋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0: 맞습니다.
1: 사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방침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1: 환자분들이 그 파티시페이트 해줘야지
0: 맞습니다.
1: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환자들도
1: 그렇죠. 다 바보가 네. 아니고 느끼죠.
0: 네, 다 느낍니다. 네. 그 우리가 지금 광고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가 빠진 지 정말 오래됐는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미룬다 이렇게 뭔가 치료를 미루게 되는 거예요. 네. 가긴 가야 되는데 그쵸. 점점 이제 두려움은 커지고 그쵸. 그렇게 좀 미루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1: 예, 미루면 병은 쌓이면 더 비싸집니다.
0: 그렇죠. 뭔가 더 많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할 거면은 빨리 하는 게 낫고
0: 맞아요.
1: 안 할 거면은 네. 그냥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좀 욕심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제가 좀 네. 말씀.

0: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18-358-5488, 718-358-5488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전문의가 직접 정직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평생 치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여기 불러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우진숙. 네. 진짜 너무 네. 잘하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파이팅.
0: 네. 선생님께 가면 조금 이렇게, 사실 치과가 조금 무섭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죠. 소리 같은 것 때문에 아프진 않아도 그렇죠. 마취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워낙 이렇게 따뜻한 인상이셔서 해주시죠?
1: 아, 그럼요. 그럼. 네. 얘기만 하고 그냥. 네. 컨설테이션만으로도 괜찮으니까 네. 오셔서 그냥 아, 얘기 나누고
0: 맞습니다. 일단은 상담이 첫 걸음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 뵙고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결정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상담부터 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1: 내 상태 어느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보는 아이고, 것도 맞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효준 원장님, 빔덴탈의 원장님이신데요.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전문적인 치과 상담으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시대의 트렌드는 바로 분초사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간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은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꼭 들어서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전 세계, 특히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과 또 한국의 소비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트렌드. 이게 바로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따지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분초 사회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시간을 분과 초 단위로 쪼개어서 쓰면서 이 돈보다 시간을 가장 아까운 자원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인데요. 오늘은 이 트렌드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알찬 팩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몸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요즘은 반대라고 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는 시대가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 영상들과 쇼핑인데요. 콘텐츠 소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요. 요즘 대중들은 드라마나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 그냥 1배속, 정속으로 보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대요. 대신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가끔 이렇게 뭘 보고 있는데 따다다다 소리가요.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빨리빨리 돌아가요. 뭔가 하면 이걸 빨리 돌려서 보는 거예요. 정속으로 보지 않고. 아니면은 아예 그 결말까지 10분 안에 요약을 해주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냥 요약본 그런 거 위주로 소비를 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그 언제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쓸데없는 부분들 다 빼고 그냥 줄거리 요약본만 보면 내가 다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읽는 책도요, 핵심만 5분 안에 요약을 해주는 그런 오디오북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 당하기 싫다면서 뭐 결말 말하지 마, 결말 말하지 마,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고, 이제는 결말을 미리 알고, 안심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주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아, 이걸 그럼 볼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그거는 뭐 젊은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트렌드가요 우리 중장년층과 또 시니어 세대의 삶도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사 대행 앱, 반찬 전기 구독 서비스, 그리고 로봇 청소기와 뭐 식기 세척기 같은 가전제품의 주요한 소비층이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 그 이후까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들 보면 뭐 청소나 밥은 뭐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개운하지 이거 뭐 못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인식이 이제는 아 좀 귀찮고 힘든 집안일은 기계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을 아껴서 나는 그 시간에 내 건강 챙기고 내 취미생활을 즐기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인식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뉴저지도 이 도시가 전 세계에서 보면 참 바쁘게 돌아가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이곳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분초사회라는 트렌드의 핵심은 무조건 막 초단위로 뭐 정신없이 뛰어라 바쁘게 살아라 이건 아니고요.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그 시간을 우리 기술과 서비스의 도움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좀 줄이고 진짜 소중한 내 인생의 본질, 예를 들면 뭐 가족들과의 대화 아니면 뭐 나만의 휴식이 될 수 있겠고요. 자녀들 간에 같이 어디를 간다거나 뭘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더 깊게 몰입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지금 똑같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 시간을 어디에 좀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싶으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딱 투자하는 삶. 이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라는 건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다 그냥 아주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가족들과의 대화는 아, 나 힘들어 피곤해 이러면서 안 한다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렌드처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쓸 때 쓰고 힘을 뺄 때 빼고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한 시간을 알차게 제가 힘을 이곳에 잘 쓴 것 같죠? 이 에너지를 이 투데이에 잘 쓴 것 같습니다.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곡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행복한 시간 만들러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페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그야말로 김구백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세 분이 앉아계신 것만으로도 묵직한 그 무언가 기운이 느껴집니다. 김구 기념사업회에 김성진 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용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광석 직전 회장님까지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아, 돌림 노래처럼 인사를 이렇게 한 분씩. 자, 일단은 저희 이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마이크랑은 굉장히 가깝게, 예, 마이크를 당기시면 됩니다. 네. 오늘, 김구 선생님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세 분을 모셨거든요. 일단은 뉴욕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김구 선생 추모 사업의 역사,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광석 회장님.
1: 아, 예, 그, 김구 선생 추모식의 그 시발은 네. 윤영재 전 그 초대 회장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인검으로 하시는데, 이분께서 그 김구 선생에 대한 그 청년 시절에
0: 네.
1: 김구 선생 경교장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세배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백범 선생이 그건 우리 백성들이 마음먹기에 딸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오는데 백범 일지에다가 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 받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전쟁 통에 네. 잊어버렸대요. 참 애석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뉴욕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기념사업협회
0: 네.
1: 그 연락이 돼서 일정의 치해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기념사업회를 뉴욕에서 이어가게 됐는데 20년 전을 흘러갑니다.
0: 네.
1: 그래서 그분의 갖고 있던 정신이 우리 민족에 살아있어야 되겠고 또 그분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홍익정신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이렇게 부각되는 그러한 계기가 좋겠다 해서 이루어진 그 계기가 있습니다.
0: 네.
1: 요즘엔 좀 연세가 높으시고 좀 불편하셔서 네. 오늘 모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참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 좀 저보다 더 그 내막을 많이 갖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0: 네, 네.
1: 직접 들으시면은 좀 더 그 좋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0: 네. 또 좋은 기회는 만들면 되니까요. 네. 오늘은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이야기들 조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것 같고요. 서거 77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뉴욕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에서 열리고요.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린다 이러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요거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들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회장님, 이번에 열리는 그 기념식,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입니다. 예. 요게 어떤 행사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2: 네. 그, 이게 77주기라고 한다면은.
0: 네.
2: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일단 서거하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는 이제 동시에 탄신 15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같은 네.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잘 모두가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시며 대한민국 인민정부 주석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고.
0: 네.
2: 해방 후에는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통일된 민족 국가를 세우기에 마지막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을 추모한 자리가 아니라 김구 선생께 남기신 독립정신, 한민족 통일의 염원, 그리고 문화 강국의 꿈을 네. 오늘의 뉴욕 동포사회가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0: 네. 자, 이 뜻깊은 행사에 다들 동포 사회가 모여서 함께 힘을 보여줘야 진짜 뜻깊은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김구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기념 추모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날 꼭 함께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저기 이번 행사가요. 김구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데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행사를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3: 네.
0: 네. 이번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3: 이번 행사는
0: 네.
3: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동포 여러분과 함께 김구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5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감옥과 망명,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조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이번 77주년을 맞이하여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비록 이민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긍지와 정체성을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번 77주년 기념식에 부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에서 열리고요.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인데 대체 이 기념식이 열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광고 듣고 나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만의 스텝이 책임집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대일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2026 피파 월드컵 다시 한번 한인사회가 하나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6: 숨에는 뇌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구 기념사업회의 김성진 회장님, 그리고 김용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광석 직전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그리고 탄신 150주년 기념식 관련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게 눈에 확 띄네요. 2026년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에서 기념해서 공식 지정한 해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유네스코 기념, 지정한 역사, 문화, 정책성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김광석 회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백범의 사상은 물론 이분이 근본주의로서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것이 절대 가치이지만은 실제적인 나라의 구성은 나라의 모습은 문화강국이었습니다.
0: 네.
1: 문화강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본이 그 임시정부의 교육 및 실행 철학의 홍익인간에서 기인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휴머니스트한 어프로치, 그다음에
0: 네.
1: 그 홍익인간의 그런 사상이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 다행히 그동안에 이제 K-컬처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또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세계 위인들이나 열전을 볼 때에 그 포인트가
0: 네.
1: 단순히 그 나라의 부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에 대한 기여와 그런 문화에 대한 강조점이 있을 때는 그것은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철학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번에 좀 밝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후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0: 네.
1: 또 우리 또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에서 김구 선생 해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김구 선생님이 늘 소망하셨던 네. 문화의 힘을 지금 딱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김성진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에 뵀을 때도 BTS 얘기하셨거든요.
2: 예.
0: 네.
2: 그 유네스코에서
0: 네.
2: 김구 선생의 그 해를 시행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2: 아주 상징적인 일이죠. 그 광화문은 그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장소에 BTS가
0: 네.
2: 글쎄 올 3월 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0: 네, 3월에. 네.
2: 그 BTS가 컴백 무대였었죠.
0: 네.
2: 그래서 그 세계적인 한류 아티스트가 아리랑이라는 그 한국적 주제를 내세우고 그 흐름 속에서 김구 선생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그 노래에 그 김구 나와요.
0: 네.
2: 매우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구 선생을 주로 역사책이나 기념식에 접했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대중 문화와 한류 무대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전 세계 팬들이 김구 선생의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그 BTS 음악이나 공연을 통해 김구가 누구인가?
0: 네.
2: 이거를 찾아보고 한국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정신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세계 한류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만도 7천만이라고 이렇게 저 알고 있어요.
0: 네.
2: 근데 그 한류 팬들이 김구 선생을 이제 노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문화가 역사를 전하고 문화가 정신을 전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 비전이 단지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 한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타이밍이 진짜 김구 선생님의 그 바람이 딱 이루어진 해가 지금쯤이 아닌가. 진짜 문화 강국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김용철 회장님.
3: 네. 네.
0: 우리 김구 선생님 기념식도 150주년을 맞아서 선생님을 기리는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그 불운했던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 시기에 탄생을 150년 전에 하셨고,
0: 네.
3: 또 정말 불운하게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후를 맞이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 그 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의 배경에서 진짜 고군분투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많은 그 역사의 고증과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 힘드셨나를 생각할 때 우리 후손들이 그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어받고자 오늘 저희가 이러한 그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역사를 바로 알아야 후손들도 그 정신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모든 얘기는 김광석 직전 회장님한테 물어봐라.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 아마 그 민영재 회장님이 계셨으면 네.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구 선생을 보면은 그 원칙적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독립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특히 이분이 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대일 1945년에 중국은 선전포고해가지고 승전국이 됐어요. 우리는 임정 이름으로 선전포고했는데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죠. 오히려 귀국할 때 임정의 이름으로 못 오고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0: 네.
1: 근데 들어와가서 상황을 보니까는 신탁통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분이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또 기치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이다. 분리된 독립이라 하나의 독립이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사회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 사회 정의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0: 네.
1: 오히려 그 신탁 쪽과 어떤 그 독립정부로 갔다는 것이 그때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분이 시류를 몰라서 그렇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만 원칙이 나오는 것이고 이분이 그 48년도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북위로. 많은 네. 분들이 반대를 했지요. 가면서 이제 그 서산대사가 읊었던 그 유명한 시가 답설 야중고라는 것이 있는데
0: 네.
1: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 발자국이 후세에 이정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 이 양반이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0: 네.
1: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에서는 남쪽에서 환영 못 받고 북에서는 북에서도 환영을 못 받았던 그런 현실이지만 이분이 갑니다. 다 와서 현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죠. 그래도 다녀오고 그나마 우리의 본질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류를 따라갔으면은 문제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봤던 것은 시대의 정의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는 건데 그래도 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는 것은 비교가 되는 거고 만일의 경우 김구 선생이 주장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정의가 됐다면 분단 80년 동안 우리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우리는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의 나라가 형성돼가지고 그것을 파워있게 그 기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더 현재 세계사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겠느냐. 그렇게 독립된 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우리가 기치를 높였을 때 과연 물론 역사에 대해서는 가정은 없어요. 하지만 가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이 상황윤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김구 선생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문화론과 홍인간의 사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외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김용철 이사장님이 뭔가 메모를 하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네, 사실. 네. 김광사 회장님 말씀 중에 네.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신탁 통지를 그 김구 선생님이 그 정치적인 입장으로 자기 소신껏 그때 반대하고 그 분단을 또 반대하셨는데
0: 네.
3: 오늘날 남북 분단으로 이어가고 통일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 거의 한 7, 80년 이어오고 있잖아요.
0: 네.
3: 근데 그러한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이 이룩되지 못했음을 요즘 살면서 남북 분단으로 계속 이어지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하고 이러는 게 더욱더 매우 안타깝고
0: 네.
3: 일단 생각이 듭니다.
0: 네.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얘기들을 적고 계셨네요. 이 분단의 아픔이라는 게 선생님의 그 뜻을 이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분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3: 그때 당시에 그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애정시대를 지나 해방을 맞이하고 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통일되는 모습을
0: 네.
3: 상당히 갈망하셨어요. 정치적으로나 개인 신념적으로나
0: 네.
3: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그 결국 이게 남북 분단이 신탁 통치를 그 원하는 그 어떤 그 강대국들 간의 그 세력
0: 다툼 속에서
3: 네. 다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럴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현실화 돼가지고 지금 남북 분단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0: 네, 속상한 거죠.
3: 그렇죠.
0: 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김광석 회장님 지금 뭔가 생각하시면서 진짜 그냥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입을 이렇게 안 다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떤 생각하신 거예요? 네.
1: 우리가 상황윤리라는 것을 보면은
0: 네?
1: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 가치와 자신의 이득이 항상 상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가치는 이건데
0: 네.
1: 이것이 어렵다. 그럴 때는 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한 쪽을 택합니다.
0: 네.
1: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사회정의가 되는 것이고
0: 네.
1: 그럴 때 쓰레기를 받고 아니다 하는 말을 할 때 그걸 우리 국민들이 현명했다면 사회정의는 쉬프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엔 너무나 많은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 상황윤리나 그것이 사회정의가 김구의 그 본질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죠.
0: 네.
1: 그것을 후회한들 지금 다시 역사는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동포사회에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이냐 그런 것이 또 이러한 그 추모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우리 위인들 중에 참 그 한 나라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중근 선생 의사의
0: 네.
1: 동양평화론을 보면 거기도 나와 있고 심지어 3.1 독립선언서 내부에도 우리가 세계를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화민족으로서 또 세계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자질을 갖고 있어요.
0: 네.
1: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홍익인간입니다. 그러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계에 기여가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 그 뉴욕 시청 앞에 그 황소상 있는데
0: 이제 거기
1: 이제 1년에 한 번씩 태극기를 올리는데 그 개천절날 이제 올리게 그런 그 행사를 시작해서 막 매년 개천절이 온 태극기에 올라갑니다. 하늘을 여는 나라가 그 나라의 건국이 하늘을 여는 나라는 없어요.
0: 네.
1: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대학 우리 한민족이 나라를 개국하면서 개천이라고 얘기합니다.
0: 네.
1: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맥상통되는 게 있어요. 3.1운동, 김구 선생의 문화론, 우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다 연결이 됩니다.
0: 네.
1: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후회림을 자랑 속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추구해나가는 우리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추모식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김구 기념사업회 뉴욕 지부에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입니다. 이런 추모식이 열려야 77주기가 됐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할 테고요. 또 이번에 탄신 15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유네스코 기념 공식 지정된 해라는 거, 김구 탄생 150주년이 이런 사실도 조금 또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은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참석 문의는요, 516-551-4706 혹은 917-620-354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모식이나 기념식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네.
3: 네, 맞습니다.
0: 네,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그러면, 오셔서. 네. 뉴욕 한인사회에서 또 동참하면서 한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김구 선생을 기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3단계.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석 직전 회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냥 뭐 알고 있는 지식만 말씀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역사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제가 볼 때 그 네. 한국 역사에 그 현재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굉장히 편린적. 예를 들어서 비늘같이 배웠다.
0: 네.
1: 전체 고기의 모습을 배우기보다는 그게 아마 우리가 일제를 청산을 했다 그래도 그 사관 자체를 우리가 못 바꾼 것 같아요. 한반도 내부적으로만 존재했던 사관. 일본 사람들이 강조했던 피지배 민족의 강조점.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의, 민족 혼에 대한 그 역사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세종대왕 유명하시고 좋고 이순신 장군 그런데 흘러가는 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고조선부터 일부 학자는 고조선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엄밀히 어릴 때부터 배달민족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배달민족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배달이 존재했던 건데 고조선이 부정되면서 그 배달민족도 없어지고 과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와서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몰라서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0: 네.
1: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사학계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른 역사의 혼을 심어줘야
0: 네.
1: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자녀들한테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야사학자들 팀들이 굉장히 그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바른 역사, 특히 고대사가 정립되어야만 현대사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한국 사학계에서 할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 뉴욕에서도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야 한다면 우리도 김광석 직전 회장님이 앞장서서
1: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코리안 헤리티지 소사이티를 그 발족시킨 게 벌써 그 3.1절 100주년 될 때
0: 네.
1: 그때 이제 우리 여러 그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창립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그런 걸 할 때 지금 모금을 해서 좀 보낸 적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 우리가 원하는 네. 제대로 된 혼이 담겨 있는 역사서가 교과서로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럴 거 있으면 그걸 잘 영역으로 잘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그 능동적으로 교섭을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0: 네.
1: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김구 기념사업회 직전 회장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 헤리티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김용철 이사장님 또 뭔가 메모를 하셨어요. 네. 그게 사실 메모라는 게 지나가면 타이밍을 놓쳐서 바로만 여쭤봅니다. 네.
2: 아니 제가 뭐 네. 부연을 하자면
0: 네.
2: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차세대들은
0: 네.
2: 사실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 선열들의 희생을 직접 그 접하고 배울 기회가 조금
0: 맞아요.
2: 전에 김광석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지가 않아요.
0: 네.
2: 사실 현실적인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곳 뉴욕에서 누리는 자유와 정체성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 정신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조상이 또 선열들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정체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사회 안에서 당당한 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사업은 뉴욕 동포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한국인의 정체성. 역사를 바로 알면, 예. 그리고 우리 또 뉴욕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강경화 중위 한국 대사가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전시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김성진 회장님. 네.
3: 예,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우리 이제 뉴욕에 있는데,
0: 네.
3: 우리 저 동포들이 코리아에서 잘 몰라요.
0: 그러니까. 예, 들어는 봤는데 뭐 예, 하는지.
3: 코리아
0: 곳이지?
3: 소사이어티는, 우리 한국 전쟁 때,
0: 네.
3: 미 8군 사령관, 유형 사령관을 지낸 뱀플트 장군,
0: 네.
3: 그분의 아드님도 전사하셨죠. 그때 그 조종사였는데, 그래서 뱀플트 장군께서 한미 동맹,
0: 네.
3: 한미 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역대 그 회장들은 주축이 그 최소한 그 주한미 대사를 지내신 분이라든지.

0: 우 선생의 그 기념회 지정하면서
1: 네.
0: 특별 그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 또 스티브 존 대사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에이브럼 킴 그 코리아스터디 회장
1: 네.
0: 그리고 이제 김상호 신임 그 주 뉴욕 총영사 그리고 한경구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김구 재단의 그 김미 이사장 그분은 이제 그 김구 선생의 친조카이시거든요.
1: 네.
0: 그 주로 이제 함께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의 유산이 한인사 내부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한미 관계와 국제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보여준 그런 행사였죠.
1: 네.
0: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번에 뭐냐면 코레스토트에서 김구 타이틀 영어로 Dreaming of Peace Through the Power of Culture라는 그 제목으로 김구 선생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1: 네.
0: 그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에게 그냥 저 오픈된 건 아니고 예약제로 하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저희 그 김구 기념 사업에서 코레스토트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할 것인데 저희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거기 방문할 분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1: 네.
0: 저희가 통합적으로 전시회를 관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도 앞으로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들과 함께 이 전시회를 단체로 이제 이렇게 참관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1: 네.
0: 또 그리고 많은 한인사 지도자들이 코리아 소사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구 선생 전시뿐 아니라 그 코리아 소사가 한미 관계와 한국 문화, 역사, 정책 교류 위해 어떤 중요한 활동을 한 우리가 좀 알고 서로 협력해서
1: 네.
0: 우리 한국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안중근 숙모의 그 뉴욕 회장 그 김영철 회장이 와 계시는데
1: 네.
0: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것도 공동으로 저 좀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2: 네, 같이 추구하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1: 네, 김구 기념 사업회 그리고 안중근 숙모회 두 단체가 이제 힘을 합쳐서 결국은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두 위인의 정신을 기리자 이런 예,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전시회 하고 이제 김구 기념사업회가 향후에는 서로 협력해서 단체 관람 뭐 예약을 통해서 관람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이런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석 회장님, 이런 전시나 뭐 자료 수집, 역사 기록 보존,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 저희 협회가 갖고 있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의 그 유품이라 그런 것이 원본은 아니지만 그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3: 원인으로 그래서 창고에 뭐 엄청 크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1: 아니, 왜 창고에 있습니까?
3: 아니, 이거 아직 이제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1: 네.
3: 일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3: 이제 그 항상 상설 전시도 좋겠지만 그 비용 문제도 있고.
1: 네.
3: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임원진께서 이제 조만간에 같이 저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필요하면은 그 본국에 있는 데서 좀 협조도 받고 지난해에 브루클린의 그 박물관에 그 안의사의 그 옥 중에
1: 네.
3: 그 필 그 담긴 그 글이 하나 그 기증된 게 있어요.
1: 네.
3: 네 지휘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브루클린 그 뮤지엄에 받아가지고 어쩌 좀 그 빌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보훈처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그런 자료가 발견되게 되면은 연결해서 그것이 한국에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해나갈 일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가 올해입니다. 2026년 유네스코에서 공식 지정한 해고요. 그래서 올해

0: 또 백범킴구 선생님 서거 77주기 추모식이 더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 성당입니다.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정신, 홍익인간이고 결국은 문화의 힘, 총칼이 아니다 이건데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을 기리는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왜 그 위인을 기리느냐 하는 것이 네.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한국에 있는 정치를 시비를 얘기하거나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살면서 그런 분들을 기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철학이나 사상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그 미국 학자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는 되게 개인주의와 물질적 위로 기본을 두는 경우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가졌던 것은 그런 개인보다는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하지만 공동체의 의식과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그 공익에 대한 그런 철학이 매우 크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더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실제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열면서 개천이라 했던 그 사상은
0: 네.
1: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위대한 분들의 그 사상들에 녹아있거든요. 그 점을 다시 발견하면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생활의 방침들 안창호 선생이 갖고 있던 방침 백범이 갖고 있던 방침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될 때 우리를 바르게 만드는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홍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바라지고 또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념 행사의 본질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그 봤지만은 우리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0: 네.
1: 이분들이 비단 한국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 때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우리의 그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또 실천하는 것은 더 큰 실천적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서 실천될 때에 단지 우리뿐 아니라 미국 사회나 세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후예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아, 문득 어릴 때 위인전 읽고 독후감 써라 그러면은 막 굉장히 숙제처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읽을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또 차세대들이 직접 김구를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김구 기념사업회, 김구 선생님을 차세대들이 왜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지금 시대에 있어서
0: 네.
2: 앞으로는 어떤 그 기념식뿐만 아니라 어떤 그 1.5세 2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교육과 전시 자료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김구 선생님과 안정근 의사의 그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학교나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기관들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가 모아온 김구 선생님과 안정근 의사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전시회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기대하고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이 동참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김성진 회장님 이제 거의 방송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올해가 또 유네스코 기념에서 지정된 김구 선생님 탄신 150주년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예, 지금 김구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금융성의 깊이가 없었어요. 근데 네. 우리 한미 헤리티협회를 네. 이제 김광우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김광우 회장님 그 열렬한 그 김구 선생의 하여튼 그 숙무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0: 네.
3: 김광우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좀 공부를 좀 저도 좀 이제 하게 되어서 김구 선생에서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강국이 단순히 그 문화 산업이 강한 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문화를 가진 나라를 뜻하지 않고
0: 네.
3: 즉 뭘 얘기하냐면은 김구 선생은 독립투사시잖아요. 독립투사하면 무력을 생각하게 되는데 김구 선생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일제의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택이 항쟁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그분은 평화주의자다.
0: 네.
3: 그래서 김문의 말씀 문화의 힘은 무력이나 군사를 기한 힘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휴머니즘, 도덕에 기반하는 상호 존중, 그리고 인류의 바탕을 둔 평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인류애가 강한 사회에서는 무력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깊어질수록 전쟁과 폭력보다는 대화와 공정이 열리게 된다. 즉, 그러니까 우리 홍익 인간을 매일 외치시는
0: 네.
3: 김 회장님인데 KSS도 가면은 모든 분이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김 회장님을.
0: 네.
3: 예, 그래서 우리 한면적의 오랜 정신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하라는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야 되리 생각합니다.
0: 네.
3: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김구 선생의 그런 정신을 깊이 알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을 문화를 통해서 또 예, 해결해 갈 수 있는 김구 선생님이 원하신 그 정신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힘을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퀸즈성당 친교실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널리 애청자 여러분을 이롭게 해주신 김광석 직전 회장님 그리고 김영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성진 회장님 김구 기념 사업회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여야가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집회 시위 12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출입도 불발이 됐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을 만났고 미국과 이란은 106일 만에 종전협상 MOU에 전자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잠시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과 혁신당 문성호 대변인과 함께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2030 세대 분노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한정방송 더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박종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이셋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올공배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한 번에 안 들어와요. 뭐예요?
3: 네, 올공배 올림픽공원 배추도사.
1: 아, 가셨습니까?
3: 네, 월드컵인데. 네. 아니, 그런 거 웃지 말고.
1: 뭐야, 닉네임이 그러면서 왜 그래요?
3: 마음만 가
1: 아, 마음이 가 있다?
3: 네, 네. 아니, 월드컵인데 올림픽 공원을 못 떠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 이상민 크리에이터.
4: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엘레강스 정 정호기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카인드 장, 장인미 대변인 어서
6: 네,
1: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카인드 하나 붙어드렸습니다.
6: 예, 저스트보다 나은 거 같아요.
1: 저스트
6: 장인미 카인드 장님.
1: 네, 카인드 장. 우리 정호기 의원님 오셨어요. 아, 우리 정 의원님 웃게 했다는 게 성공했다고.
6: 뿌듯합니다.
1: 네, 방송 시작이 좋았다. 자, 바로 가보면. 아, 이게 6.3 지방선거 끝난 지가 이제 2주 가까이 지났는데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5시 반 긴급 최고위를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던 곳 6곳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 아,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장동혁 당대표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정옥희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5: 근데 이거 이제 장윤미 변호사가 잘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재선거 소청을 이제 선관위에 하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5: 그랬는데 그것의 기준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1: 네.
5: 근데 이거 소청을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다 그러면은 한 6, 7만 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1: 예.
5: 그러면은 이 재선거가 결국은 한다 그래갖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다라는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1: 예.
5: 이거를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를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5: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1: 예.
5: 알면서 지금 그렇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의 그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는 국민 통합과 함께 설득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지
1: 예.
5: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원하니까 한다? 이거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1: 배 수장님.
3: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제가 올공배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부실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 근데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선거를 가야 된다 이러는데 예.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내세우는 거는 참정권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거 뭐 가뜩이나 2030 세대들 박탈감을 그동안 느껴왔는데
1: 예.
3: 뭐 기성 세대들에게 심지어는 뭐 기득권 세대에게 운동권 세대에게 근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누구에나 공평한 이 유권자로서 참정권 이건 말이 되냐? 근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장동혁 대표의 생존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1: 당 대표의
3: 그렇습니다.
1: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3: 이걸 전면에 내세워야만 아하. 그래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그나마 결집할 수가 있고
1: 예.
3: 명분을 내걸 수가 있고
1: 어허.
3: 또 추동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극과 속이 상당히 이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율 배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1: 예. 장 변호사님도 이 법률적으로 전국 재선거 혹은 이 소청, 앞으로 소청은 어느 정도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소청이라는 건 네. 이제 입증은 이걸 먼저 제기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네. 법적 절차는. 네. 그러면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네. 이게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 흠결이 없었으면 이게 달라졌 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예.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팩트에 부합하지도 않는 걸로 보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1: 예?
6: 다른 영역의 설명이 붙을 뿐이에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1: 예?
6: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여기에 세게 같이 이 환기를 다시금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의도만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나 사퇴할 거다. 예. 좀비 지도부다. 물론 나야 된다. 나는 직격탄을 맞았을 때 안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다시 집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솔루션이 바로 소청을 제기하는 건데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질 리 만무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법원 단계로 가는 건데
1: 예.
6: 법원에 가더라도 예. 이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1: 아, 이 이슈를 계속 환기시킬 수 있으니까.
6: 그걸 의도하는 것 같아요.
1: 소청 시청은 얼마 걸려요?
6: 그게 14일 내에 해야 되고요.
1: 네.
6: 거의 되게 빠른 시일 안에 그 가르마는 타줘야 돼요. 법정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1: 아.
6: 그 대법원의 단심제로 한 것도
1: 네.
6: 선거 결과를 2년, 3년 이렇게 그렇죠. 끌지 말라는 거예요.
1: 그 사이에 임기 끝나니까.
6: 네, 맞습니다.
5: 그걸 원하는 거죠.
1: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재선거 지역에 서울, 경기 등이 포함돼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어제까지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SNS에 장도혁 대표를 향해서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춰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 의원님.
5: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선 참 황당할 일이죠.
1: 황당하니까.
5: 같은 당 소속이에요.
1: 같은 당 대표.
5: 그리고 사실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1: 예.
5: 선을 긋고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1: 예.
5: 해서 결국은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1: 예.
5: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7만 표 차이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에서 소위 그 투표용지가 몇 장이 부족했느냐 이걸 보면
1: 예.
5: 선거 결과가 재선거를 한다 그래서 뒤바뀌지도 않는데 그걸 주장하는 데다가
1: 예.
5: 오늘은 완전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그냥 자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1: 예.
5: 소위 지금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대표 선수단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1: 예.
5: 서울시장으로서 자기 입장은 이것이다. 라는
1: 예.
5: 부분을
1: 예.
5: 밝히는 거죠.
1: 자, 배 소장님은?
3: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신중한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고 이제 지켜봤더니, 서훈. 그러니까 오세훈이 아니고, 서훈. 이렇게 된 거죠.
6: 왜냐하면 서훈이 아니고.
3: 처음에는 조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좀, 아니. 초반에 반응하고
1: 예.
3: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졌어요. 초반에는
1: 예.
3: 좀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1: 예.
3: 바로 선뜻 이 반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2030의 여론이 워낙 분도하고 있으니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혹여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까지일까 뭐 구청장이든 뭐 기초의원 강역의원 쪽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게 6곳 전면 재선거에 이 서울시장 선거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나경원 의원의 의견도 이게 흘러나오면서
1: 예.
3: 부정적으로 이제 흘러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공동보조를 맞췄는데 의견도 안 묻고 서운한데 그러면서 더 강하게 선거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1: 자, 오세훈 시장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님 이런 상황.
4: 아름다운 서울에서
3: 아, 지금 노래
4: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1: 예.
4: 예, 뭐 질문을 하셔요.
1: 자꾸
4: 나오라고.
1: SNS 내용이 좀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서
4: 그렇습니다.
1: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4: 당 지도부가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춰야 됩니다.
1: 예.
4: 그리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1: 예.
4: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전난이라고 봅니다. 자리 보전용 여기 계신 분들도 자리 있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보전하려고 나오셨습니까? 똑같이 묻는 겁니다.
1: 예.
4: 장동혁 대표는 그런 구호를 그만해야 됩니다. 멈춰!
6: 진짜 화가 나셨네요.
4: 서울에서.
1: 알겠습니다. 예.
4: 그렇습니다.
1: 자, 장동혁 당대표. 오늘 올림픽 공원에 출동을 했는데, 장대표는 요즘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잠깐 나와 주실까요?
7: 너무나 덥습니다.
1: 덥습니다.
7: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8: 아니 근데 사진도 더워 보여요.
7: 그러나 목표는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계산해봤습니다. 네. 소형 재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떨어질 확률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선거소총을 통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아, 저기 마침 오 시장님이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아, 아름다워. 아니, 대표님. 자리 보전을 멈춰주십시오. 그런다고 대표를 더 못합니다. 그런다고 더 의미가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7: 재선거.
4: 아이, 또 저러시네, 저. 아유, 가보겠습니다. 오세훈이었습니다.
8: 예,
7: 재방송. 재방송.
8: 배추도사 버전으로 들어주세요.
9: 장동익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8: 예.
9: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랑한다 민영아. 사랑한다 민수야. 제 사랑하는 거 알지?
4: 배동찬 소장도 자리 보전을 멈춰주십시오.
9: 예찬이 빠뜨릴 뻔했구나.
4: 그렇게 엉터리로 성대모사 한다고 자리가 보전되지 않습니다.
9: 물러나세요. 물러나요.
8: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18일에 의원총회 한대요. 의원총회 주제가 뭐냐. 장동욱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다는데 사실 의원총회가 오전 10시고 11시에 본회의 시작이거든요. 의원님. 그럼 이게 10시에서 11시 1시간 사이에 당대표의 거취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냐.
5: 아니 그냥 끝나는 거죠. 결국은 네. 11시에 본회의를 네. 하기 때문에 네. 10시에 의원총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야무야 시키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늘 주류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본인이 판단할 때 예.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거는 원내 지도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그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예. 지금 당의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지가 모여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앞에 서기도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딱 한 시간 동안 뭘 합니까?
8: 그러니까요.
5: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당의 이 그 원내 운영을 상당히 그 낡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일단 그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가?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소위 소프트 랜딩을 강조하는데 예. 자기만의 소프트 랜딩 보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다고 뭐 한동훈 외부에 있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만큼 지금 그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은 요번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런 하지를 말든지 이거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그 예. 안을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한 시간 동안 회의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도 한 시간이 짧아.
8: 맞아요. 우리가 부족해. 맞아. 일부 한 시간이 부족해. 장관사님,
6: 그 본회의장으로 이석하고 뭐 이런 시간까지 하면 그리고 모두 막, 발언하고 네. 오수사원에서 장례 정리하고 이러면 한두 마디 하다가 끝나는 건데
8: 이동하셔야 됩니다 본회의.
6: 근데 저는 그래도 되게 기다려졌거든요. 아. 여기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를 재신임한다라는 의견이 과연 나올까 이 상황에?
8: 예.
6: 그러니까 비토하는 목소리가 그래도 모아지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또 정학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조차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8: 예.
6: 근데 만약에 총회가 모아졌어도 장동혁 대표가 꿈쩍이라도 하겠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근거나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최고위 사퇴 말고는 물리적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게 그래도 목소리라도 내야 외부에서 이제 치는 균열이 생길 텐데 이것조차도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많이 부족한 거죠.
3: 그러니까 상황적 분석을 해보면 날씨상으로는 부채가 필요한데 의총은 부채는 없고 부재인 거죠. 부재.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방금판은 대한부재, TKPK는 또 대한부재.
6: 아, 다 이거
3: 근데
6: 온율이 있어.
3: 근데 세신파의 경우 이른바 대한과 미래.
8: 간리장. 예, 친절해요. 예, 간리장.
3: 최고야. 그러면은 세신파는 지금 친한이든 친오든
8: 예.
3: 강제력과 물리력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당장 쉽지 않거든요. 결국 한 시간 동안으로 저는 그레이스 정 정재원 의원님 말씀에 예. 엘레강스 정 전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 한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8: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민주당을 앞서는 국민의힘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보다 당 지지도가 높은 조사도 나왔고 상징적인 결과인 서울시장도 유지를 했고 여러 가지 결과적인 면에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세 곳이 또 민주당이 이렇기 때문에
9: 왜 지지율이 올랐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8: 장동혁이 잘못했는데
9: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8: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9: 이건 제 성과 아닙니까?
8: 그러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 장동혁 대표가요?
8: 예, 그쪽에 예, 당권파들이
5: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동혁이 잘했다고는 얘기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지금 예. 들으면서도 내가 황당한데 예. 장동혁이 복이 많대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자체를
8: 천운을 타고났다?
5: 아무리 봐도 장동혁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아. 그런데 분위기가 장동혁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아.
8: 아, 불리하지 않아.
5: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주고 정청래가 도와주고 아. 장동혁은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지지도가 올라가. 네. 그러니까 내 덕이다 그래도 누구도 말을 안 해. 아. 하긴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한동훈 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뜩이나 이런 상황 아닐 때도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큰 소리가 이제 대시벨이 더 높아지는 거지.
8: 대시벨이 더 높아지지.
5: 진짜 황당무계해요. 정말. 이런 시츄에이션은 처음이야.
3: 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금 대안으로 이진숙 의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더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누군가 대안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대체로 당권파 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예. 충돌 갈등을 그나마 최소화해야 되고 예. 또 당분간 이 주도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지율도 일정 수준은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진숙 의원으로서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왜 이준석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뭐 부재 중인지 뭐 하여튼 여하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탐색은 하고 있다는데 대안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5: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현실화 가능한 얘기예요? 이진숙 의원 얘기가?
8: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 당대표였으니까 그래도 정부의 소스가 믿을 만한 소스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5: 아니 이렇게 되면은 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8: 예, 알겠습니다. 예, 상상은 맡기고.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2주 전부터 우리 정홍 의원이 여기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 빙의가 돼서 정말 무서워지고 있는 것 같아. 당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5: 아니 진짜 네. 우리나라는 네. 절대 총기 보유시키면
8: 아 총기 아
5: 그냥 지금 그래도 끝까지 입으로만 싸워야 되잖아요. 다행이에요. 네.
8: 자 장현미 대변인 네.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6: 저희는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할 때는 좀 힘이 납니다.
8: 힘이 나는데.
6: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예. 엄중하다.
8: 엄중하다라고
6: 생각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그렇지. 말씀드리면
8: 정론집필.
6: 예, 정론집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 내분이란 건 그렇게 외부에서 보시는 만큼의 그 무게와 뜨거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5: 예. 어떻게 됐다고? 그게 원래
8: 들으셨으면서
5: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끓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끓고 있는 개구리는 그 뜨거운 걸 뭘 넣는다니까.
6: 예. 그 말씀 제가 새로 듣겠어요.
5: 자기 등 중 하나야.
8: 자기 등 중 하나야.
6: 계속 끓고 있는데 제가 뭐를
5: 서서히 끓고 있거든요.
8: 정말 예, 굉장히 온유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전혀 모르겠어요?
6: 아니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여러 워딩들 월드클래스 뭐 이런 예. 부분이 계속 주파수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추는구나. 그리고 맞추기로 해석되길 원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권 주자도 이재명 제가 요즘 논어에서 봤던 표현이라서 많이 쓰는데 항성 예. 그러니까 항성 위주의 행성들이 돌잖아요. 예. 근데 북극성 같은 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8: 논어에 항성 북극성이 나와요?
6: 아 항성 얘기가 나와요.
8: 알았어요. 예, 세상에 지구학인 줄 알았네. 네. 그래가지고
6: 그래서 거기에 거리감을 좁히려 들지 예. 집권 2년 차에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예. 상황이 공언해야 예. 되고 재집권이 절체절명의 숙제인 상황에서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런 건 전략
8: 근데 어제 없어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이분이 저희 방송 요 시간 때 나와가지고, 정권은 짧다. 이 한마디를 이미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고 왔거든요. 폐수장님.
3: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 정청 내, 최대 위기다. 그러니까 1개월 전, 정 대표 출마 당연. 일주일 전, 출마는 가능할 듯. 1일 전, 불출마 당연. 이게 완전 극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8: 예.
3: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이유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신념에서 이제 큰 그런 논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8: 예.
3: 그 대체로 이제 저도 이제 제 나름의 취재를 해보니까 촉을 바짝 세워가지고 그 지금 상황 자체가
8: 예.
3: 1일 전 상황은 지금 불출마 당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8: 예. 자, 정 의원님.
5: 이게요.
8: 예.
5: 또 내가 조선시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일단 이제 탑에 한 예. 리더가 있잖아요. 예. 근데 밑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이 싸움이 예.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을 써가면서
8: 예.
5: 지금 굉장히 이제 극대화되고 있고 이게 그 탑 리더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8: 예.
5: 그 리더도 누구 얘기는 좀 귀담아 듣고 누구 얘기는 어떤 그런 어떤 스크리닝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언제 그 퇴임을 하든 다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요번에 나가면 다시 나오지 말라는 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8: 네.
5: 근데 마치 또 다 알아들었을 텐데. 아니 여기서 뭐 한두 해 해봤어요? 이 정치판에서?
8: 예.
5: 그랬는데 이제는 월드클래스 지도자다 그러니까는
8: 예.
5: 아마 본인은 진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을 거야.
8: 아, 네.
5: 진짜 월클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는
8: 월클이십니다.
5: 월클이다.
8: 잘하시네요.
5: 이렇게 했는데 네. 그쪽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8: 네.
5: 저 정권은 짧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해석이 막 네. 굉장히 거칠지 네. 않습니까?
8: 네.
5: 월클이라고 한 거요.
8: 네.
5: 대통령님 그 저 조롱하는 거예요.
8: 네.
5: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월클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식인 거야. 그렇잖아.
8: 네.
5: 어떻게 월클 클래스까지는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8: 네.
5: 그리고 지금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8: 네.
5: 제가 볼 때 이 게임의 승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두 사람 또는 두 진영 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정말 막 그 속이 터지게 만드는 장동혁 그 당 지지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나는 물론 보수 정당이
8: 네,
5: 이렇게
8: 네.
5: 해서 올라가서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좀 더 그 국민들로부터 소구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8: 예?
5: 이렇게 반사 이익으로 상대를 유리하게 하면서도 아직도 싸우고 있어.
8: 그렇지.
5: 지금 이 선거 지금 용지 부족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도 안 나와.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은데도.
8: 그래서 이제 대통령 순방 마치 18일에 귀국을 늦게 한다고 하죠. 자, 배수장님 예언해 주세요.
3: 네.
8: 정청래 당대표가 그 자리에 나가서 마중을 갈 것이냐?
3: 저는 무조건 나간다.
8: 정청래 대표.
3: 저는 무조건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8: 아.
3: 그
8: 청와대 보지 말라고 해도?
3: 네, 저는 서울공항에
8: 네.
3: 활주로를 어떤 식으로 해서든
8: 침투해요?
3: 저는 무조건 간다.
8: 평양이에요?
3: 왜 그러냐면
8: 명분을
3: 갖추는 거죠. 본인이 가지 않으면 그 오해를 그 오해를 월클 대통령이 감수해야 된다. 그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8: 예?
3: 지금 이 시계를 차고 나왔다.
8: 이재명
3: 대통령께 시계? 보여드리겠다.
8: 예, 예.
3: 조금 시간이 안 맞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하고 본인은 그 명분으로
8: 예.
3: 나가서 모든 건 대통령의 뜻대로 난 다 하겠다. 그것이 나의 이 명분이고
8: 예.
3: 출사표다.
5: 한 가지만 빼고
3: 예, 예.
5: 안 나가는 것만 못하겠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
8: 아, 그 무조건 나간다?
5: 나가야지.
3: 100%.
5: 아니 자기 발로 나가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다가
8: 예.
5: 이거는 좀 잔인한 얘기일까요?
8: 예.
5: 뭐 저 혼자만의 상상인데
8: 예.
5: 그 대통령의 그 착륙을
8: 예.
5: 이제 인사하러 그거는 예. 뭐라 그래 마중이라 그러나
8: 예 마중이죠
5: 마중을 하러 나갔는데 환영식을 나가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막 막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 핍박받는 분위기 그게 최고의 그림이야, 정청래로서는. 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위, 여기 문조 털레유를 중심으로 한 그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아. 그 그림을 보고, 야, 저 정도로 대통령이, 저 정도로 스몰 사이즈 아. 응? 막, 응? 가졌어? 뭐 이런 아. 식으로 생각하게끔.
8: 예.
5: 아니면은 또 그 화가 잔뜩 났다가 예. 얼굴을 보고 또 표정 관리를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예. 나가야 돼요.
8: 나가야 돼요.
3: 저는 그리고 대통령도 받을 것 같아요. 아. 받을 것 같아요.
5: 그 자리에서 네. 뭐라 그래. 속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인간이. 속으로. 뭐라 그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8: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분이 주목받고 있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분이, 서신을 보냈어요. 저 당분간 노무현재단 떠납니다. 해촉을 요청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무섭다. 야 무섭다. 지금 정홍이 형 계속 무섭게 하고 있어요. 민정 왜 자꾸 무섭게 하는 거예요?
6: 앞으로 할 논평이라 예, 하면 예, 예. 전당대회를 지칭하는 거죠. 그게 누군가를 지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누군가를 비토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텐데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까지 드러냈던 여러 문제의식과 평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미뤄 짐작되는 어떤 그 상황이
8: 있죠.
6: 있고
8: 예.
6: 그렇다면 예.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라는 걸 세게 치를 거예요. 그런데 룰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8: 예.
6: 그거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예. 7대 3 룰이 이제 될 텐데 이제 일반 여론조사 예. 그리고 70 당원들의 평가를 일단 받는 과정 중에 있다. 저희가 애매한 성적표를 받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성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8: 예.
6: 당원들이 그렇다면 이 실패의 책임은 정청래 당신이 지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당원 선택 못 받는 거예요. 다만 그렇지 않다. 이 승리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신임을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연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송영길 여러 주자가 있는 거라서 그걸 시스템으로 잘 치러낼 겁니다. 그리고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신념과 소신과 방향성을 갖고 하는데 자기 확 신을 갖고 정치를 하면 이 노선이 부딪혔을 때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신념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나쁜 뭐 이런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 아 너무 내가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3: 저는 유시민 작가의 이 저는 그냥 결정문
8: 짧게
3: 작심 작정으로 예. 그래서 당분간 짧게 두 부분만 해석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기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제가 할 비평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 그러니까 절대로 김민석은 안 돼. 저는 분명히 한 걸로 봅니다. 이 글에서.
8: 김민석은 안 돼?
3: 예, 왜냐하면 2002년의 기억이죠.
8: 아,
3: 그 노면... 당시에 노정 단일화에서 정의에 서 있었던.
8: 2002년.
3: 노정 단일화에서 정의에 서 있었던.
8: 후보. 네.
3: 다른 사람은 몰라도.
8: 김민석은 안 된다?
3: 김은 안 돼.
8: 아. 네.
5: 근데 그 당시 이 분들이 그 주장을 해요. 예. 2002년에 그 후단염 얘기를 하는데
8: 예.
5: 과연 그때 김민석 당시 정치인이 자의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림 중에 그 월드컵
8: 예,
5: 4강
8: 예. 맞아요, 맞아요.
5: 그래서 그 광화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카퍼레이드를 한쪽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나서 우리의 생때 같은 젊은 아들들이 6명 이상 그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 기억을 보수들은 하고 있거든요.
8: 예.
5: 근데 과연 그 큰 그림을 김민석이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이들은 김민석이 잘못 아니 저는 뭐 누구를 그 겨냥해서 이들이 비판하는 건 이 사람들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단순화시키는 게 과연 그 역사에 대한 올바른 사실 확인인가? 그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8: 마지막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10: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왜 김민석 얘기만 합니까? 왜 정청래 얘기만 합니까? 저도 있으면 정말 물병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당대표가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이 송영길의 리더십이 이 물병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8: 아, 배치원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상민 그래도 고맙습니다.
10: 베리베리 땡큐.
11: 고맙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험도 수박계당 5불 99 체리 자두 팩당 5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CBS 박정희 아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한 올림픽공원 시위 12일째 이어지고 있죠. 이번 집회 또 2030 세대가 주축인 상황에서 또 자발적으로 결집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시간에는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이번 사태 분노의 본질은 무엇인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부의장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문성호 대변인.
2: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0: 예. 정민철 부의장은 저희가 그 주말 코너를 한번 몇 네. 차례 보셨었고, 문성호 대변인 처음이신 것 같아요.
2: 네, 오늘 처음입니다.
0: 예, 두 분이 또 그 목동 그 S본부에서 선거방송 네. 두 분 같이 하셨죠, 그죠?
2: 같이 했었죠.
1: 맞습니다.
0: 호흡 잘 맞았습니까?
1: 워낙에 제가 좋아하던 패널 분이셔서 예. 정치인 분이셔서 네. 네,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저도 약간 워낙 인스타 같은 데서 많이 봤어서
0: 그래요?
2: 뭐 연예인하고 같이 하는 기분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지금 댓글에 둘 다 훈남이야 뭐 이런 글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 전당대회 때 뭔가 움직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0: 최고위원회?
1: 네, 그래서 저는 선출직 최고위원 의원들과 경쟁하겠다라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는데 예. 감사하게도 많은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이 예. 응원해주고 계시고 예. 뭐 조회수도 빵빵 터져서 거의 한 100만회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아, 출마 의사에 대해서?
1: 예,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이 이제는 민주당이 진짜 변해야 된다. 특히 이번 잠실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 민주당이 이대로 문화전쟁에 밀려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정민철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라는 것이고 개혁신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당이다 보니까 네. 인원수가 적어서 예. 선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경무에 지쳤던 그게 이제 끝나고 좀 쉬는 분위기라 저희는 뭐 아직은 얘기 나올 게 없는데 예. 저희도 이번 선거에서 원했던 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0: 예.
2: 아무래도 이게 중소기업은 그냥 뭐 그냥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0: 아니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두 청년 정치인과 함께 요즘 그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얘기를 해볼 텐데 현장에 두 분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1: 네. 저는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까지 풀무장하고 나갔습니다.
0: 근데 무장해도 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1: 그 정도 무장하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냥 나갔으면 그 아마 거기에 목이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0: 예. 네,
1: 풀무장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갔는데 분위기만 살펴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현장에서 뭘 느끼셨어요?
1: 우선은 낮과 밤의 농도 차이가 선명합니다. 낮에는 정말 특히 6월 4일 때부터 초반부에는 제 친구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정치에 관심 없던 청년들도
0: 예.
1: 이 선관위의 이런 부실한 행정에 대해서
0: 예.
1: 정말 많이 분노했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 이 부분에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정말 많은데 새벽 사실 그런 일반 청년은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0: 예.
1: 그때까지 이제 새벽이나 밤까지 남아있는 분들 아무래도 부정선거를 외치신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요즘에는 뭐 대미 공조 수사해야 된다 뭐 이재명을 사형시켜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농도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0: 문성호 대변인.
2: 저는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갔다 왔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주말이라서 그런지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잘못된 행태 같은 거는 뭐 극히 일부의 모습이었고.
0: 예.
2: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그냥 뭐 마스크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갔는데.
0: 예.
2: 그때는 반대로 원래 이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고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서 뭐 알아보고 이런 거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목소리 나오는 게 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제가 안 가봤지만 가본 분들 이제 월요일이니까
0: 예.
2: 뭔가 일반적인 학생분들은 좀 출퇴근이나 뭐 본인들의 학업 등으로 인해서 좀 빠지고
0: 예?
2: 속된 말로 좀 짠물이 돼서 좀 분위기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0: 짠물
2: 적어도 제가 봤던 저번 주 일요일한 저녁 시간대까지만은 오히려 지금 보도되고 있는 행태들이 좀 오히려 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변했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0: 예.
1: 일요일 이전에도 지난주 평일에도 갔었을 때 밤 시간대에는 이준석 나가라 꺼져라
0: 예.
1: 소리 듣고 또 낮 시간에도 뭐 이준석 대표에게 너네 엄마 중국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테러 당한 걸 보면
0: 예.
1: 어쨌든 정말 많은 수가 있지만 그중에 예. 일정 부분은 굉장히 극성 부정선거론자들이 거기에 존재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의 논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0: 그렇지.
1: 테러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이 시위에 너무 그 복합적인 면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점점 주도권을 잡다 못해 이제는 거의 주도권을 아예 잡아서
0: 예.
1: 전환길이 마치 움직인 대로 움직이고 있다.
0: 예.
1: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서 그 집회 초기에 보면 전환 글씨가 확성기 들고 막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현장에 계신 분이 아, 젊은 친구들이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네.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도 네. 좀 목격이 되고 했었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무엇이 우리 2030 세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현장에 가게 만들었을까?
2: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네. 공정에 특히 민감해요. 그중에서도 과정의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뭐 이런 젊은 층들 혹은 약자들을 위해서 뭐 결과적인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한진 꽤 됐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됐고요.
0: 예.
2: 하지만 실제로 그 정책이 그렇게 적용되기보다는 일종의 특권층 등만 항의할 수 있는 할당제로 변질되어버린 측면이 예.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은 뭔가 그 정부에 빠르거나 혹은 그런 걸 줄 수 있는 정보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받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차라리 과정만이라도 공정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과정을 공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젊은 층들의 한 10년 전부터의 꾸준한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0: 예.
2: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에서 정치 권력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게 치러졌다.
0: 예.
2: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 지수들도 여러 가지가 안 좋고
0: 예.
2: 뭐 취업 경쟁이나 학업 경쟁 같은 것도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탈락된 사람과 탈락되지 않은 사람의 간극이 점점 양극화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최소한 과정이라도 공정했다면 내가 그 실패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마저 공정치 않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0: 정민철 부의장.
1: 우선은 직관적이잖아요.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여기에는 되게 분명한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고
0: 예.
1: 그 기저에는 사실 이미 청년층들의 알고리즘 사이에는
0: 예.
1: 부정선거라는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정치에 많이 관심이 없더라도 뭔가 선관이 이상해. 그리고 이 나라의 선거제도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0: 예.
1: 이런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식이 이번에 선관위의 정말 대대적인 사고로 인해서 맞나 보다. 뭔가 잘못된 게 맞나 보다. 그럼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과연 이들이 계엄 때도 윤석열 탄핵 집회 때도 이렇게 참여했을까? 저는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0: 예?
1: 얘기해요.
0: 예.
1: 아니 내 친구 윤석열 때는 계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애가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는 게 요즘 저희 세대에서는 의견 표명인데
0: 예?
1: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애가
0: 예?
1: 왜? 지금 잠실에 나와서 시위를 하지? 이 질문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0: 더 거기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 사이에서는 약간 유행처럼 돌았어요. 잠실 시위에 나가는 게 정의를 예. 지키는 것 같구나. 예. 이런 식으로 있었던 흐름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은 맞잖아요.
0: 근데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예. 이 영상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예. 걸 6월 4일날 바로 올렸었어요. 뭐냐면요, 예. 청년층 사이에서 이거 이재명이 부정선거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영상 시작부터 얘기해요.
1: 예.
0: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행정부와 독립된 독립기관 존재하고 그게 헌법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재명 행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쉽사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1: 예.
0: 이게 위헌 판결 나 있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 나 있어서 감사도 안 받고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1: 예.
0: 이 선관위 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좌우를 떠나서 다 이야기해야 된다가 제 영상이었는데 그게
1: 예.
0: 인스타그램에서 400만 조회수 정도 나왔고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각 SNS에서 정말 뜨겁게 반응했고 트위터에서는 한 1500만의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들 보면
1: 예?
0: 근본적으로 이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 부정선거 담론과 멀어지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다, 실패다라는 인식들이 초반에 분명히 존재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이 잠실 사태의 시작이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출발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거 말고는 특별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
1: 예?
0: 정청래 당 지도부, 정청래 당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하는데도 이 잠실 사태와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임모 의원은 핸드볼 전설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신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서도 여기에 예. 대해서 핸드볼 선수들이 이렇게 시위대들 테러받고 있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지금 당과 정부의 온도차가 있다고 봅니다.
1: 두 분이 외모도 지금 유튜브에서 비지 않고 있는데 오디오도 비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차이가 없는데 그 제 딸이 이제 고3인데 그 집에 있다가 아빠 이번 선거 부정선거 있었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고3이. 네.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10대들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선관위의 부실관리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힘과 에너지를 받게 돼서 그게 좀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게 대안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점인데 개헌당에서는 또 부분적인 재선거 이 부분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1: 예?
2: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이유가 혹시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의사를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밴드웰건 효과 등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1: 예.
2: 일주일간 공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가 진행됐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선거법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그렇다면 재선거를 해야죠. 다만 전국 전면 재선거라는 건 또 반대로 말이 안 되는 게
1: 예.
2: 꼭 올바르게 치러진 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분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1: 네,
2: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재선거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2: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선거라는 건 또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선관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의 문제점이 정말 많아요. 여기가 카르텔화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1: 예.
2: 얘기한 바와 같이 감사도 안 받는 곳이다 보니까 네. 자기들 내부에서 너무 고여버렸어요.
1: 네.
2: 저는 이게 윗사람 몇 명 책임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해체 수세, 정말 모든 인적을 청산하고 새로 뽑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완전히 갈라내고 또 이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하나도 턱끌 하나 의혹이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실제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6월 5일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1: 예.
0: 하면서 좀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1: 예. 예.
0: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대표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요.
1: 예.
0: 장도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국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고
1: 예.
0: 또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 해야 된다 했다가 재선거는 현실이 어렵다고 했다가 또 어젠가 그저께 갑자기 또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밝혔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금 여기서 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선거 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이 잠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담화를 올렸어요.
1: 예.
0: 담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선거 요구가 있다는 걸 언급만 하고
1: 예.
0: 본인의 입장은 어떤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침묵하는 거예요.
1: 예.
0: 제가 그 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 국민들과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했는데
1: 예.
0: 응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1: 예.

0: 네, 오늘인가요?
1: 예.
0: 오세훈 당선인이 장동혁 재선거 주장은 소모적이다.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춰달라고 네. 얘기했는데
1: 예.
0: 저는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이 오세훈 시장 당선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축하는 게 아니겠느냐.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재선거이든
1: 예.
0: 아니면 서울 재선거이든 어떤 거든 어떤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시장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당리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 예.
0: 다만 구의원 시원 재선거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1: 예.
0: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보기에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가라는 비판점을 가지는 겁니다.
2: 실제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0: 예.
2: 처음 이 사태가 터졌을 때는 뭐 서울 14개 지역이라 그랬다가 선관위에서 자꾸 늘어요.
1: 그런데
2: 그게
1: 나왔죠.
2: 반대로 네. 어떤 외부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게 아니거든요.
1: 예.
2: 선관위 내부에서 이런 게 사태가 터지니까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선거 요구를 했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진 쪽에서 해약을 받아줘요.
1: 예.
2: 이긴 쪽에서 하면 이것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보통 소를 진행하는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보통
1: 예.
2: 시야가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서울 쪽은 좀 정원호 구청장께서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시면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릴 텐데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뭐 승복을 한 상황이에요.
2: 예, 여야 그러니까 굶치시면 전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1: 예.
2: 침해를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1: 예.
2: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이런 재선거 이런 논란들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두 분이 오디오가 비지 않아서 하나 질문 드리기 참 굉장히 두렵긴 한데
0: 좀 더 간단하게 말해보고
1: 예,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자, 하나 2030의 보수화, 이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보면서 이게 또 중요한 화두로 들어왔는데 보수화되면 안 되는 것이냐. 또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보수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분 누구부터 말씀해주세요? 정인철.
0: 일단 저는 서울 청년들의 보수화는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왜냐면요. 김부겸 후보요. 대구시장에서 예. 20대, 30대 다 이겼습니다.
1: 예.
0: 오로지 60, 70대 압도적 몰표로 그 추경 후보가 승리했던 거죠.
1: 예.
0: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아니 대구시장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2030 보수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1: 예.
0: 더 나아가서 원래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던 게 2030 여성들,
1: 예.
0: 서울의 여성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했다. 심지어 30대 여성들은 뭐 예.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1: 예.
0: 이것도 결론적으로 출구조사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거 나오면서 2030 여성들도 정은호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한 걸로 바뀌었죠.
1: 예.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30의 보수화라고 표현하기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지역마다 다른 특색들이 반영이 됐다. 저는 2030 보수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만큼 문화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문화전쟁에 승리한 적이 없었던 것이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완전히 역전을 성공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 예.
2: 저 짧게 얘기할 수 없는 주제긴 한데 20, 30대가 보수화가 된 게 아니라
1: 예.
2: 민주당이 수구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2: 기존에 이제 젊은 층들이 기득권에 대한 정황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운영을 잘 했느냐? 이거에
1: 예.
2: 대한 질문을 젊은 층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1: 예.
2: 근데 뭐 여러 가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결국 꼬리표까지 붙어버릴 정도로
1: 예.
2: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항상 자기 팔은 안으로 굽고 자기 사람들의 문제에는 눈 감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1: 예.
2: 지금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뭔가 부패한 권력을 다루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대구에서는 그럼 왜 그랬냐. 대구는 쭉 국민의힘이 항상 지자체에서 승리해왔던 곳이에요.
1: 예, 예.
2: 그러니까 권한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거예요.
1: 기득권이 국민의힘이다.
2: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젊은 층이 얘기하고 있는 건
1: 음흠.
2: 너희 그동안 권한과 권력 가지고 뭐 했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본인들이 젊은 층에서 지지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민주당.
1: 아하.
2: 그리고 지금 마치 받고 있는 젊은 층의 지지가 자신들이 잘해서 받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싶은 보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2: 결국 저는 이 기득권에 대한 타파 정신이라고 봐요.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2030에 어떤 이념적인 관점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2: 그렇죠.
1: 예, 아주 실용적인 관점 그리고 기득권대 또 이제 새로운 청년들의 입장 관점이 좀 비판할 것 같고요. 아, 스벅 그 탱크데이 사태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너무 또 강조해서 이게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짧게 코멘트 들어도 될까요?
0: 예. 네. 실제로 이번 잠실 시위에 나가는 특히 부정선거 시위대가 이 스벅 사태를 많이 끌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선법기관인 선관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뭐 기업에는 그럼 왜 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호도를 하시던데 저는 그야말로 호도라고 보고 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또 국가 원수로서 한 기업이 부당한 일, 특히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뭐 모욕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그에 대한 메시지를 냈을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섞이는 거 맞지 않은 것 같고, 뭐 예. 민주당에서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스타벅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을까요? 정영진 회장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고 정영진 회장의 이미지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기 이렇게 좀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저도 짧게 결국에 이번에도 내로남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2: 정은호 구청장의 본인의 주폭을 덮기 위해서 5.18을 끌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반대로 얘기해보자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서 옛날 과거 주폭이 나왔는데
1: 예.
2: 그 재판부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견으로 다퉜고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심신미약 주장하셨는데 문제가 되니까 아, 내가 5.18 문제로 이견이 생겨서 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냐고요.
1: 예.
2: 그러니까 이번에 저 강원지사 나오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NHK 사건 그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뭐 단란주정 가셨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왜 이 모욕받아서는 안 되는 5.18이라는 것에서 너희 사람들이 할 때는 조용해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1: 예.
2: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가 거기서 사과를 안 하고 뻗댔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바로 3시간 만에 사과문이 나오고
1: 예.
2: 관련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고 대표까지 그만뒀어요.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1: 예. 두 분이 이렇게 말씀 잘하실지 모르고 시간을 짧게 배정했는데요. 다음에 모실 때는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개혁신당 문성호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페니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주머니 한껏 깎아진 화요일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량합니다.
0: 날씨가 완전 미쳤죠? 너무 좋아요. 예. 네.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은 점심을 드셨나요? 아니면은 지금 드시면서 깍두기 하나 깨물면서 지금 듣고 계세요. 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오후는 네. 이 라디오를 켜는 순간 네. 1시의 음악다방이 지배합니다. 오후는
1: 아, 네, 지배한다.
0: 네,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임도 못 질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네. 저부터 책임져 주세요. 저 너무 배고파요.
0: 음식 데려가라. 오늘 아침에 캘린더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 왜요?
0: 아, 축구가 이틀 남아가지고.
1: 아, 벌써부터 심장이 이렇게 쿵
0: 내려앉았어요. 아, 이틀밖에 안 남았네.
1: 앞으로 이틀. 아니, 아. 그리고 또 경기 시작하면 그 심장 어쩌시려고.
0: 그러니까. 빨리 와라, 목요일.
1: 멕시코와의 접전.
0: 그렇습니다. 자, 한국이 속한 A조의 1위를 가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반장을 뽑는 거죠. 반장. 누가 반장이냐. 네. 어제는, 네 경기가 다 무승부가 됐어요.
1: 오, 그랬어요?
0: 네. 특히 이제 첫 경기였던 12시 경기. 네. 네. 세계 랭킹 2위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나라 총 인구가 52만 명밖에 안 된대요. 서울시만 해도 1000만 명인데,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1: 그러게요.
0: 나라 인구 전체가 52만 명밖에 안 되는 섬나라. 그리고 선수 전체가 다 무명 선수인 월드컵에 처음 나온 카버베르데의 경기가 비겼어요.
1: 아니, 저는 이 나라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0: 네, 월드컵 때문에 처음 들어보신 네. 분들이 꽤 많으세요.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네. 저는 처음 들어본 이 나라가 본선에 진출을 했는지 저는 그 사실부터 좀 놀랍더라고요.
0: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지역 예선을 거쳐서 네. 무려 축구의 정말 강국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뒤집고 이기고 와우. 1위로 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1: 와우.
0: 그래서 돌풍을 일으킬 거라는 얘기들이 잠잠히 있었는데 네. 정말 스페인을 0으로 틀어막으면서
1: 그럼 이미 돌풍을 일으킨 거 아닌가요?
0: 그럼 일으킨 거죠.
1: 네.
0: 한국에서도 각종 스포츠 기사에 지금 이게 탑 기사입니다.
1: 와우. 네. 이 나라 이번에 제대로 홍보했네요. 나라
0: 그렇죠.
1: 홍보.
0: 네. 네. 뭐 스페인은 뭐 라민 야마를 포함해서 뭐 오드리란다. 오드리가 아니고. 네, 오드리 죄송합니다. 오드리 될 뻔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페란 토레스라고 또,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 또 정말 스트라이커인데 굉장히 유명한 스트라이커거든요.
1: 네.
0: 또, 쿠쿠레아라고 첼시에서 뛰고 있는 선수, 맨체스터 시티에 있는 로드리, 페드리, 또 PSG에 뛰고 있는 파비안 루이스, 정말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나라인데 여기를 영어로 틀어막았어요.
1: 그럼 뭐하나요?
0: 왜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질비하면 뭐하나요?
0: 네, 스페인이 네. 완전 어제 정말 체면을
1: 완전 제대로 구겼네요.
0: 구겼습니다.
1: 네. 다음 편 이 나라의 경기가 너무너무
0: 궁금해져요. 전 세계가 네. 다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1: 그러게요.
0: 번째가 어떻게 될까? 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입증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1: 네.
0: 그 초등학교거든요.
1: 네.
0: 초등학교인데 요즘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야외 수업들을 하면서 뭐 춤도 추고 뭐 부모님들 오셔갖고 뭐 장학계 자랑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1: 네.
0: 오늘 아침에 이제 댄스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걷고 조망만한 것들이 막 뛰면서 춤을 추는데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1: 오, 정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막 나왔을 것 같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1: 네. 네.
0: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이라는 팀의 이 콩가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꼬마들의 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시원하실 것 같아요. 이걸 막 다 우리 뭐 방아 돌리듯이 막 애들이 막 방아 돌리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1: 아, 이 노래는 자동으로 반응을 하죠.
0: 난리예요. 그 이모티콘에 나오는 손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걸 막 해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들어올게요. 콩가.

0: 옛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이 들려드린 네 글로리아 스테파니 리드 싱어죠. 콩과 오늘 아이들이 춤추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함께 여름으로 한번 퐁당 들어가 봤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를 수가 있나요? 저는 한글로 노래 불러도 이렇게 빨리 못 부를 것 같아요.
0: 빨리색깔 빨리색깔 누구나 콩
1: 그러니까요.
0: 정말 완전히 제대로 콩을 볶는 네, 그런 노래죠. 자 오늘 이제 뭐 월드컵 주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축구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한데 네. 일단 오늘 주간 베스트도 또 여기에 발맞춰서 월드컵에 발맞춘 그런 또 주간 베스트예요. 네. 이번 주 주제 알려주세요.
1: 이번 주 주제입니다. 월드컵 한국 두 번째 경기 이번 주 목요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을 것 같은 선수의 이름을 네. 한 명 집어주시면 됩니다. 네.
0: 그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든 두 번째 골을 넣든 세 번째 골을 넣든 전혀 상관없어요.
1: 그렇죠. 아, 한 무조건 명 골을 넣으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0: 정답이 되겠습니다.
1: 네, 딱 한 네. 선수 이름만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여러분 누가 선수야? 그냥 간단하게 한국 선수 26명 찍으면 이름 쫙 나옵니다. 네, 그중에 보시고 네. 한 명을 찍어서 저희 K라디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손흥민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손흥민을 찍어서 손흥민이 만약에 골을 넣잖아요.
1: 네.
0: 손흥민 찍으신 분들 그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할 거기 때문에
1: 경쟁자가 많아지는
0: 네,
1: 거죠.
0: 확률이 떨어져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나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예를 들면은 골키퍼가 골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김승우가. 근데 누가 찍었어요. 군승우라고. 그러면 그분을 그냥 무조건 선물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희범 선수가 네네. 골을 넣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뭐 이기혁이라든지 김민재 이런 선수에 베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골을 넣으면.
1: 그렇죠.
0: 자, 그리고 보너스 찬스가 하나 또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경기에 스코어를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예상 스코어가 맞으면 네. 그분께는 H마트 상품권 한 장 더 보내드립니다.
0: 네, 이거는 보너스 찬스예요. 그러니까 일단 골을 넣은 사람을
1: 선수 맞추신, 이름을 맞추고
0: 맞추신 분 중에
1: 그렇죠.
0: 네, 그 뒤에 보너스로 추가로 저희가 얹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묶어 더블로 그래서 거기에 선수를 맞춰서 손흥민 집어넣고 그다음에 2대1까지 맞추시면
1: 네. 네,
0: 그분은 H마트 상품권은 40불 네, 두 장을 가져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골 찬스에 또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배팅을 하신 분들은 재미가 두 배예요. 또 그 선수가 골을 막 가지고 막 페널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1: 네.
0: 난리 납니다.
1: 응원이.
0: 그래, 그렇지. 이렇게 돼요.
1: 그렇죠. 응원이 좀 더 진심으로 더 나오죠.
0: 거기다가 골 넣잖아요.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1: 네, 여러분. K-Radio US 저희 카톡으로 많이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네, 그럼 월드컵 보시는 재미가 두 배. 자 그리고 이번 주 원래 목요일마다 저희가 목요 퀴즈쇼가 있는데 이번 네. 주는 사정이 있어서
1: 저희가
0: 화요일에 네. 네, 맞춰서
1: 화요
0: 오늘
1: 퀴즈쇼가
0: 화요 퀴즈쇼로 오늘 드리죠. 네. 오늘의 선물이 뭐예요?
1: 오늘의 선물은요
0: 올게닉원에서 드리는
1: 양배추 즙입니다. 지난주에는 양파즙, 빨간 양파즙 네. 드렸잖아요.
0: 네.
1: 네, 이번 주는 양배추 즙 선물로 양배추즙. 보내드립니다.
0: 양배추가 이제 건강에 엄청 좋잖아요.
1: 네, 선물로 픽업을 하셔야죠.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도 경양식집 가면은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양배추를 썰어뒀다고.
1: 아, 샐러드로.
0: 샐러드로.
1: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양배추 즙이요. 위에 정말 좋더라고요.
0: 소화에도 좋고.
1: 네, 맞습니다.
0: 건강에도 좋고.
1: 맞습니다.
0: 네, 안티에이징이 되면서. 네, 아주 맛있기도 하고. 요걸. 딸랑 하나를 주느냐? 에이, 그게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한 달치를 드립니다. 한 달치.
1: 네. 네.
0: 자, 우리 퀴즈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지금부터 달려보죠.
0: 자, 오늘은 세 개 다 음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 세 곡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인지
1: 네.
0: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전부 어떤 컨텐츠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네, OST 네. 음악입니다.
0: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드라마입니다.
1: 네,
0: 드라마예요.
1: 어떤 드라마의 OST였는지 그 드라마 이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대 보는 내 맘
0: 하이하이 내 기분도 하이하이. 자, 요게 어떤 드라마에서 쓰였던 음악인데 이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남자들이 많이 나오던 네. 네, 남자들이 네 명이 주인공이었던 그런
1: 영화예요. 잘생긴 남자들이 네 분이 나왔습니다.
0: 방송을 제시하게 해야지. 하나도 안 잘 생겼다고 조금 전에 그러더니.
1: 아니, 잘생긴 건 잘생긴 거죠. 제 스타일이 아니다.
0: 내 스타일은 아니다.
1: 네.
0: 장동건 씨, 성령아 씨 스타일은 아닌
1: 아니다.
0: 걸로.
1: 이게 첫
0: 갑자기
1: 번째
0: 곡에 딱 맞춰서 가사가 미쳤나봐요가 나왔어요. 네, 미쳤나봐요가 나왔습니다.
1: 절묘하다, 절묘해.
0: 절묘하다. 자, 저희가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장동건 씨, 축하해요. 자,
1: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0: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돼요.
1: 네.
0: 두 번째, 이것도 드라마예요. 이것도 수많은 페인을 양산했던 드라마죠. 자, 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일까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퀴즈예요.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요 남자 배우가 굉장히 가십에 오랫동안 휘달리다가
1: 그렇죠. 최근
0: 최근에 네. 조금 누명을 좋아졌어요.
1: 네.
0: 누명을 조금
1: 벗었죠.
0: 벗었어요.
1: 네.
0: 그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그런 드라마였고, 세 번째는 요거는
1: 드라마는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네.
0: 갑자기 제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1: 아니 근데
0: 갑자기 성훈이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1: 이 음악은 굉장히 유명하겠는데요.
0: 네.
1: 딱 들으면은 이거! 라고 알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0: 네.
1: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0: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1: 네.
0: 제목을 상당히 좀 긴 제목이에요. 제목이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첫 번째 퀴즈가
1: 수사반장 되게 아닙니다.
0: 아닙니다. 네. 네, 진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퀴즈예요. 자,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6월달인데요. 자, 우리 카펜터스의 짬발라야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상큼한

0: 자, 저희 함께 해주시는 우리 단골 손님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재단의 해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재단 해플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쿠쿠하세요. 쿠쿠!
1: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건강을 리셋하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자란 올리브로 만든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파더스데이 특별 프로모션 두 병 세트 두 박스 구매 시 한 박스가 무료. 스틱형 두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무료로 드립니다. 아버님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특별한 선물. 야엘 네게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문의 전화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과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1: 2026 FIFA 월드컵을 계기로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내일 모레죠.
0: 그렇죠.
1: 뉴저지 페이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목요일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파이팅!
0: 자, 한시의 음악대방 뜻밖의 돌발 퀴즈가 된 허요 퀴즈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한 번 더 음악 퀴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1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한시의 음악대왕 돌발 퀴즈 화요 퀴즈쇼. 자, 음악 퀴즈 3개로 여러분께 상당히 깐죽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음악 3개를 듣고 2개는 드라마고 그렇죠. 하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 음악이
1: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었는지
0: 음악일까요? 네. 첫 번째 퀴즈는
1: 이거죠. 프로그램 이름을 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0: 이것도 드라마였어요.

0: 주인공이 장동건. 네, 그리고 김수로 씨.
1: 네. 또 준수 탁수 아빠.
0: 네.
1: 네, 이종혁 씨.
0: 이종혁 씨.
1: 그리고 김수로 씨도 나왔었죠.
0: 네, 이제. 예, 김민정 씨가 나왔어요. 기대해.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드라마가
1: 네,
0: 되겠습니다.
1: 또 여자 주인공은 김하늘 씨가 나왔었습니다.
0: 그런 배우가 있어요? 네, 아무튼 김하늘 씨가 나왔었네요.
1: 네. 이건 두 번째 문제의 네. OST입니다.
0: 네, 여기가 중요하죠. 노래방에서도 이제 노래 부르면 여기를 들으려고 네, 화장실을 안 간다는. 요거는 남자 주인공이 외계인이에요.
1: 와.
0: 이게 아니라 야, 말을 아주 잘하는.
1: 그렇죠. 힌트 다 줬다. 네.
0: 몇백 년을 살아온.
1: 네. 네.
0: 조선시대부터 한국 제국과 광복과 6.25를 다 거친.
1: 네.
0: 아, 그런 또. 근데 얼굴은 또 겁나 젊고 잘생긴.
1: 그렇죠. 네. 여자 주인공은 천송이.
0: 그렇습니다.
1: 전지현 씨였습니다.
0: 이 드라마 때문에 치맥이, 아,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서, 하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드라마 중에 네, 드라마입니다.
1: 네, 전지현 씨가 정말 매력적인, 네. 너무 귀여운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0: 맞았었죠.
1: 네.
0: 정말 하늘이 내려준 캐릭터였습니다.
1: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떨어지는,
1: 맞아요. 네.
0: 자, 이 드라마의 제목은?
1: 무엇일까요?
0: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추셔도 거의 승산이 있어요.
1: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0: 자, 세 번째.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범죄인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아, 범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범죄를 극화해서 보여주는
0: 네.
1: 그런
0: 네.
1: 거였나요?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나요?
0: 네, 지금 성경호 씨가 흘렸듯이 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무조건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네, 아니에요. 막 TV에 실시간으로 어떤 범인을 찾는다는 이름이 막 나가고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가 나가고 얼굴 사진이 막 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막 그 제보를 받는 네. 그런 방송이었어요.
1: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렇죠.
1: 찾는 거죠.
0: 요 제목 중에 공개가 들어가요. 공개.
1: 맞습니다.
0: 그리고 아무래도 사건이 나겠죠. 뭔가.
1: 그렇죠. 네.
0: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을
1: 맞춰주십시오.
0: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오늘 네. 54분에 끝나는데요. 50분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프로그램을 맞춰주세요.
1: 한 개라도 아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한 개라도 보내주십시오.
2: Siempre en su casa.
0: 자, 우리 만보 노래 하나 듣고요. 네, 칼까리 제로라는 우리 프랑스 음악가가 들려주는 송포 까브리엘레 또 다른 노래네요. 네,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만보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0: 사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은 1시의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단골 손님 만나볼게요.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2: 우리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제니 앤 뭉치. 우리 쿨링 매트, 또 여름 의류, 또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에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을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2: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식당.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닭에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인심은 덤으로 얹어드린다고 하네요.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도실 때는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오늘 퀴즈 맞추신 분들께는 올가닉 원에서 드리는 양배추즙 선물로 드립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4: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5: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4: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5: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6: 빔덴탈.
5: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자, 우리의 건강 지킴이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스 대표님 우리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또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해피 파더스데이.
4: 해피 파더스데이.
6: 네네네. 네. 네. 네. 뭐 저 한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4: 유감.
5: 어떤 유감이 있으실까요?
6: 네. 매년 마더스데이 때는 바쁜데.
4: 네.
6: 왜 파더스데이 때는 이렇게 저 덜 바쁩니까?
4: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5: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6: 책임지셔야 돼요.
4: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걸기대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들이?
5: 아빠들 모여서. 좀...
4: 아빠도 사람이다.
6: 아빠도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
4: 네.
6: 세상의 모든 우리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많은 아빠들이 있습니다.
4: 아빠들은
6: 이민 와서
4: 그럼요.
6: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빠들에게 큰 복을 또 우리 아빠들끼리 뭐 그렇게 좀 자축 좀 할까요?
4: 자축 좀 할까요? 아까 눈물이
5: 눈물이 나요.
6: 눈물이 나. 제가 오늘은 그 뭐
4: 네.
6: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니까
4: 그렇습니다.
5: 그렇죠.
6: 이런 얘기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아빠의 날도 물론 있지만
4: 네.
6: 축구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4: 그렇죠.
6: 그래서 지금 이제 6월에 중순을 보내면서 우리 한 해를 점검하는 또 건강에 하프타임이 필요한데 영화 씨도 아마 연초에 건강 결심하셨을 겁니다.
5: 아. 건강 결심 물론 했죠. 하지만 하지만 땡땡땡.
6: 그래서 그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뭐 운전 중에도 계시고 또 댁에서 일터에서
4: 네.
6: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 또 이런저런 점검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방송 때는 뭐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세종 승보감
4: 그렇죠.
6: 혈관
4: 네.
6: 또
5: 세종 후코이단
6: 네. 예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세종 송보감, 세종 후코이단 얘기는 제가 방송 말미에 세일 정보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4: 좋아요.
6: 네. 오늘은 여러분이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요즘에 뭐 이런저런 제품들을 많이 저희가 10여 가지가 제품이 있는데 요즘에 장 건강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4: 그렇죠.
6: 유산균.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용 후에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4: 네.
6: 그래서 오늘은 세종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또 신제품 리포좀 비타민 C
4: 네. 예.
6: 그다음에 굳이 한 제품을 또 더해서 비타민 삼총사라고 하는데
4: 그렇죠.
6: 아까 비타민 C 유산균 또 하나는 세종 여주 당뇨 비타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요 세 제품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물론 아버님도 필요하고 또 온 가족이 필요한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세일 정보를 자그마치 세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4: 와우,
5: 파더스 데이 특별 네. 세일.
6: 저도 아빠니까 아빠들한테 기분 좋게 세 가지 정보를 준비합니다.
4: 네.
6: 자, 먼저 네. 비타민 C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 비타민 C, 리포솜 비타민 네. C. 네.
6: 리포존 비타민 C, 비타민 C 앞에 리포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7: 그러니까요.
6: 이거는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흡수가 안 되는 비타민C의 근본적인 문제를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 바로 리포좀 비타민C. 이거는 하루에 한 캡슐만 드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드시는 분 많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캡슐 드시면 되고요.
7: 네.
6: 비타민 C 그 메가도스 그 요법으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7: 많죠.
6: 좀 양을 많이 드시는데 네. 그런 분들도 하루에 두 번만 드셔도 충분히 비타민 C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5: 오. 대표님 근데 비타민 C는 우리한테 꼭 네. 필요하긴 한데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몸 밖으로 다 빠진다면서요.
6: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원인 중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5: 네.
6: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위에서 위 속쓰림에 대한
7: 아, 맞아요. 그
6: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리포존 비타민C는 일반적인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흡수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7: 네.
6: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을 드시게 돼 있고요. 2개월분 한 병이 35불입니다.
7: 어, 좋아요.
6: 그래서 많은 분들 뭐 가족들이 드시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일 정보를 드릴 때는 선물로도 구입하시는 분이 많고
7: 네.
6: 또 온 가족이 드시니까 아무래도 양이 이렇게 필요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있다가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에 대해서 또 세일 정보도 드리는데 뭐 비타민 C 그러면 뭐 여러분 뭐 효능은 뭐 다들 아시니까
7: 네.
6: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 비타민 C는 노화 속

0: 현대인에.
1: 맞아요. 맞습니다.
0: 비타민 C는 뭐 어떤 제품이든지 드시는 게 아주 유산균은 어떤 분이라도 꼭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 서플리먼트 시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비타민C, 유산균입니다.
1: 오, 네. 그래서
0: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 네.
0: 젊은 분들,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또 우리 엄마 아빠들도 이 장의 문제가 많기, 뭐 식습관도 그렇고요.
2: 네.
0: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현대인들이 잘 걷지 않고
2: 앉아만 있고.
0: 앉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2: 네.
0: 우리 현대인의 장이 안 좋은데, 자, 한 가지. 세종유산균이 특히 좋은 이유는 균수가, 유익한 균수가 500억 균수입니다.
2: 맞아요.
0: 그래서 이건 레이블에 어떤 유산균 제품도 레이블에 균수가 써 있습니다.
2: 이건 몰랐는데 배웠잖아요. 네네네.
0: 그렇죠.
2: 네.
0: 세종유산균은 하루에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유산균은.
1: 네.
0: 공복에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되고 보통은 2주 정도 지나면 화장실이 많이 편안해지신 것을 느낄 거고요. 요거는 한 병이 한 달분입니다.
2: 네.
0: 그리고 가격은 35불.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리포존 비타민C는 2개월분이 한 병. 35불이고, 유산균은, 500억 유산균은 한 병 1개월분 가격은 35불.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이 보통 이제 3K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3K 중에 네.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안 되면 사람이 죽어요. 이 최변을
0: 아이들이 태어나면
2: 네.
0: 잘 먹고 잘 자고
2: 잘 싸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잘 싸는 게.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쾌면, 쾌식,
2: 네.
0: 쾌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2: 맞아요.
0: 혹시 쾌변의 경험을 많이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세종유산균으로 쾌변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진짜 두 팔 쫙 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에서. 네.
0: 네. 자, 마지막 여주죠?
1: 네. 네.
0: 비타민 3총사 중에 여주는 이렇게 단골로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여주는 아무래도 이제 당뇨인들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제품이 되고요.
2: 네.
0: 그 다음에 여주는 영화 씨 지난번에 되게 그 관심을 가지셨는데, 여주는.
1: 네.
0: 당뇨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정말 좋습니다.
1: 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0: 여주는 많은 분들이 이 남녀노소 관련 없이 좋아하는데, 세종바이오텍의 여주는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진 여주 제품과는 조금 다르고요. 의약품처럼 고농축돼 있어서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는데 한 달 반, 요거는 한 달 반인데
1: 네.
0: 가격은 뭐 비타민C 다 똑같습니다. 우리 유산균 여주 한 병에 35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리포존 비타민C도 그렇고 세종 유산균도 그렇고 특히 세종 여주 제품도 모두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마크가 다 붙어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2: 네,
1: 네. 네, 대표님이 지금 세종 바이오텍의 베스트셀러 세종 비타민 3총사 소개해 주셨는데요. 리포존 비타민C, 여주 또 유산균까지. 네. 그런데 계속 세일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아니요.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오늘은 제가 Father's Day 특별 세일로
1: 네.
0: 오늘은 뭐 선착순 이런 거 없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2: 좋네요.
0: 아마 평소에 좋았던 세일을 묶어서
1: 네.
0: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2: 네.
0: 세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 좋아요.
0: 자, 첫 번째는 지난 방송 때 여러분이 기다렸던 이 세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우리 혈관 대청소,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세종 송보감 한 박스, 3개월분이죠.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선물로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 4개월분. 가격은 똑같습니다. 한 박스 드립니다. 그리고
2: 네.
0: 아버지의 날 선물로

0: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네. 요세일은 한국도 미국도 저희가 배송을 다 해드리고요. 자 송보감 구입하시면 아마 제일 좋아하시는 세일이에요. 후코이단 한 박스, 그리고 리포존 신제품 네. 비타민 C 한 병 드리는 게 첫 번째 세일. 두 번째는요.
1: 네.
0: 좀 전에 제가 비타민 3총사 했습니다.
1: 네.
0: 리포존 비타민 C, 유산균, 여주. 요거는 5병에 1병 세일을 하고 있는데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1: 네.
0: 네. 그래서 10 플러스 5는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섞어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제가 요거는 두 번째 세일로 하고
1: 네.
0: 마지막 세 번째 세일은 아버님들도 그렇지 물론 어머님들도 그런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 제품 중에 관절보감 제품이 유명한 제품이 있고요. 또 방광 건강에 안 좋은 분들 요로 청보감 또 우리 성훈 씨도 먹어야 되고 저도 먹어야 되는 깜빡깜빡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 치매 예방에 좋은 뭐죠 제품 이름이?
1: 세종
2: 뇌보감.
0: 네, 뇌보감. 그리고 기관지 건강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지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요 네 제품 중에서
1: 네.
0: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는데 요것도 아버님의 건강 어머님의 건강에 맞추어서 필요한 제품을
1: 네.
0: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1: 야.
0: 그래서 네. 관절보감 두 박스에 뇌보감을 한 박스 선물로 주세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2: 네.
0: 이것도 아버지의 날 특별 선물로 여기에도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함께 드립니다.
1: 빨리 전화번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703, 여기는 동부 본사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1: 네.
0: 미국 어디라도 쇼핑 다 해드리고 한국도 지사를 통해서 쇼핑해드리겠습니다.
1: 야.
2: 아니 파더스데이에 맞춰서 시간 네. 맞춰서 받으시려면 지금 빨리 오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전화를.
2: 아니 대표님이 파더라서 그런가 오늘은 세일이 내용이 더 평소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1: 약간 머더스데이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0: 네. 그래서
1: 네.
0: 우리 아버님들 특별 선물로 뭐를 할까 하셨던 분들은요.
2: 네.
0: 여러분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송보감의 후코이단 리포존 비타민 C 요게 1번이고요.
1: 네.
0: 또 비타민 3총사 5 플러스 1 또는 10 플러스 5
1: 네.
0: 요게 2번이고요. 관절 요로, 뇌보감, 기관지 청보감, 2 플러스 1인데,
1: 네.
0: 이것도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요, 상담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꼭 맞춤으로 좋은 세일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네, 한국도 전 미국 어디나, 네, 네 다 무료 쇼핑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주세요.
2: 네, 전화번호 703-256-7671. 256-7671번입니다.
1: 자, 부모님께, 아버님께 건강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텐데, 오늘 아주 파격적으로 세 가지 오늘 세일을 준비해서, 정말 주셨는데, 선물, 너무 고민하시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우리 서 대표님과 자세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70, 말씀하세요.
0: 네. 축구 경기에도 하프타임이 있고요. 6월의 중순이기 때문에 제가 하프타임 하세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을 중간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제가 세일 정보를 드렸으니까 모든 아빠들이 힘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훈 씨도 힘냈으면 좋겠고 또
1: 감사합니다.
0: 네. 힘내라는 또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저 사람들 힘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아빠들 힘내자고요.
2: 화이팅입니다.
0: 네. 네.
2: 다시 한번 전화번호 소개해 드릴게요. 세종 바이오텍 703-256-7671번. 256-7671번입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 파더스데이 네.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세종바이오텍의 데비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2: 그러게요.
1: 올해는 벌써 1년인데 1년이 지난 것 같은가요? 어떻게 된가요?
2: 여러분과 오늘 돌발 화요 퀴즈쇼 해봤는데요. 네. 정답도 소개해드려야죠.
1: 자, 1번 드라마 남자들 4명이 나오는 이 드라마, 이 드라마의 제목은 신사의 품격이었습니다. 품격. 자, 두 번째는요?
2: 두 번째는 도민준, 외계인 도민준이 나왔던 드라마죠.
1: 외계인.
2: 네. 네. 별에서 온 그대였고요.
1: 자, 세 번째가 약간 어려웠는데 세 번째 퀴즈는 공개 수배
2: 사건 25시가
1: 정답이었습니다.
2: 네.
1: 사건 25시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정답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 오늘 자. 퀴즈에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장원께는 따로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주말이 한껏 더 가까워지고 아, 이제 경기를 딱 하루 앞둔 수요일 오후 1시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도 월드컵과 함께 저희 또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상 하시의 막대방 이성훈이었습니다.
2: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지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주현입니다. 요즘 지구촌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 월가에서는요, 경기 당일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기업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구가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요, 모처럼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주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혀주는 듯한 날씨인데요. 하지만 축구팬들의 가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이야기와 음악들, 그리고 비타민 같은 정보들로 채워드릴 6월 16일 화끈한 화요일 2시의 비타민, 지금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외쳐볼게요.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면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마트에 가면요. 수박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막상 사려고 하면 어떤 수박이 맛있는지 고르기 쉽지 않죠. 뉴욕, 뉴저지 지역 농가와 미국 농업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수박을 들어봤을 때 크기에 비해서 묵직한 것을 고르시면 좋다고 하네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분과 과육이 잘 차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수박 바닥에 노란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수박이 밭에서 자라면서 땅에 닿아있던 자리인데요. 이 부분이 하얗게 보다는 크림색이나 진한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충분히 익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껍질을 살펴보세요. 겉면이 지나치게 반짝거리는 것보다는 약간 무광택 느낌이 나는 수박이 잘 익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두드려 보시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소리만으로는 정확하게 당도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고 하니까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겁게, 바닥은 노랗게, 껍질은 너무 번들거리지 않게.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올여름 뉴욕 뉴저지에서 조금 더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뉴욕 뉴저지에서는 수박 고르는 법을 몰라도 웬만하면 크게 실패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마다 수박 좋아해서 엄청 먹거든요. 그런데 실패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못 먹겠다 싶을 정도의 맛없는 수박은 거의 제가 골라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달고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요령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뉴욕 뉴저지는요. 월드컵 이야기로 정말 핫합니다. 경기 있는 날이면 어디서 응원할지 누구랑 볼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원한 수박으로 함께 하시면서 월드컵 경기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0: 오늘도 변함없이 도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2-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인 뉴욕 유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0: 718-939-1000 동부 관광.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이 음악 무엇을 알리는 시그널인지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바운스바운스 합니다. 세코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고요.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앞에 이제 더 큰 승부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멕시코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성적의 3-5-7패.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좋은 일이 있었고 그때 한국 덕분에 16강 진출을 확정했던 멕시코 팬들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오늘요 과연 대한민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첫 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낼 수 있을지. 월드컵 1타 강사 2026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 전창덕 회장님과 월드컵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회장님 한 번 더.
1: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지금 톤이 높아졌죠?
0: 네.
1: 흥분되어 있습니다.
0: 야, 회장님 어땠나요? 그날. 그날의 그 함성. 프라미스에서 하셨죠?
1: 예, 맞습니다. 많은 동포들 시간이 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0: 네.
1: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뜨겁게 빨갛게 그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 응원에 보답하듯이
0: 네.
1: 좋은 결과를 이룸 만들어냈어요.
0: 맞아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 네.
0: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자 오늘도 제가 덕분에 조금씩 조금 이제 더 축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로 저에게 축구에 대한 흥미를 푹 심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1: 예, 사실 우리가 직접 경기에 관한
0: 네.
1: 예,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들 계시니까
0: 네.
1: 그 외적인 월드컵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가 좀 내용들을 이렇게 차근히
0: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예. 또 의외로 또 히스토리들이 재밌더라고요.
1: 예, 예.
0: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하는 예. 그런 것들 예. 좋아요.
1: 지난주는
0: 네.
1: 사실 우리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 출전해서 치러냈던 어떤 그런 기록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0: 네.
1: 오늘은 월드컵에 어떻게 출전을 할 수 있고 또 월드컵이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이 시간부터 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 전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FIFA 가입국이 현재 2026년 현재 211개 나라예요.
0: 네.
1: FIFA에 가입된 나라가.
0: 네.
1: 또 거기에 대비해서 한 가지 비유할 게 재밌는 내용이
0: 네.
1: UN 회원국이 193개국이에요. 유엔 회원국보다
0: 네.
1: FIFA의 가입국이 더 많은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만큼 축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그 월드컵에 출전한 데는 자체가
0: 네.
1: 굉장히 힘들어요. 이 내용을 알면은
0: 네.
1: 우리나라가 11회 때 연속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0: 네.
1: 이게 사실 출전한 데는 게
0: 와,
1: 211개 나라에서
0: 그렇죠.
1: 48개 나라가 출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0: 네. 네,
1: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 유럽 하면 이제 축구의 강 대륙이죠.
0: 그렇죠.
1: 유럽은 16개 티켓을 FIFA에서 줬어요.
0: 16개 티켓이요?
1: 네. 가장 많이 준 거죠.
0: 네.
1: 그만큼 이제 실력도 높고 그만큼 이제 열정적인 그런 대륙의 축구 이제 그걸 증명해 주는 그런
0: 제일 잘한
1: 것 같습니다.
0: 나라죠.
1: 예, 예. 아시아가 8.5개.
0: 8.5회.
1: 네, 그것도 그렇죠. 반 개는 또 뭔가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그러니까 티켓으로 가자면 8장 반을 준 거예요.
0: 그렇죠.
1: 아시아는.
0: 8장 반은 뭐예요, 근데?
1: 아,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0: 네, 네, 궁금해요.
1: 그리고 아프리카는 9장 반.
0: 아프리카는 9장 반.
1: 9장. 우리보다 한 장이 많죠.
0: 참 궁금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남미는 6장 반.
0: 6장 반. 반장짜리가 뭘까요?
1: 이번에 북중미에서 이제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에
0: 네.
1: 반짜리가 없고 6장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오세아니아
0: 쪽에는
1: 한 장 반.
0: 한 장 반.
1: 네. 이렇게 해서 48 티켓을 만든 거예요.
0: 아하, 네.
1: 지금 제가 설명하는 티켓으로 얘기하죠. 48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장짜리들을 준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쉽게 설명하자면
0: 네.
1: 아시아에서 8장 반이라는 거는
0: 네.
1: 8개국 플러스 반장은
0: 네.
1: 8나라 다음에 성적이
0: 다음에?
1: 좋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아쉽게
0: 그
1: 나라는 다른 대륙의 반장짜리하고 플레이오프를 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왜 48개국을 만들기 위한 숫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딱 떨어지면 48개 나라가 안 되니까 반장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0: 그들만의 플레이오프를 해서?
1: 그렇죠. 이번 케이스는 네. 아시아권에서는 이라크가 8장 안에 못 들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그렇지만은 8등 바로 밑에 성적을 낸 거죠. 그 나라가 플레이오프 7층권을 갖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한 우리 아시아권이랑 비슷한 남미 쪽에서는 볼리비아 팀이 볼리비아 팀이 6등 안에 못 들고 6등 바로 밑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6.5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미의 6.5등하고 네. 아시아의 6.5등이 이라크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네. 이라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반장짜리는 48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0: 네. 재밌죠? 재밌다. 네, 참, 네. 아니, 저것도 몰랐나 하실 텐데, 몰랐어요.
1: 많은 분들은 모르죠.
0: 그래요?
1: 8장 반이 뭔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0: 재밌는데요.
1: 자, 그런데 네. 이게 사실 그 지역 예선을 거친다는 게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2년에 걸쳐서
0: 그렇죠.
1: 아시아 지역의 맞아요. 46개 나라가 네. 2년 동안
0: 2년에 걸쳐서 네.
1: 2차, 1, 2, 3, 4차, 5차까지 겹쳐서
0: 네.
1: 마지막은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5차로 이제 칭하는데 우리나라는 2차, 3차를 거쳐서
0: 네.
1: 이제 본선 티켓을 딴 거죠.
0: 2차, 3차를 거쳐서.
1: 그렇죠.
0: 많이 땄네요.
1: 네, 2차는 네. 아주 피파 랭킹이 낮은 팀들끼리에서 2차를 올라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는 1차는 안 했고
0: 네. 네,
1: 그런 과정이 있어요. 복잡하고 먼 여정이에요.
0: 약간 좀 기싸움 같은 거 있겠는데 너네는 1차도 하냐? 뭐 이런
1: 피파 랭킹이 낮은
0: 그러게요,
1: 팀들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의 조에 속했었는데
0: 네.
1: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중국을 배려한 48개국으로 늘렸다는 말도 있었는데 중국 동안 일본 조에 속해 있었는데
0: 네.
1: 또 월드컵에 출전을 못했어요.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월드컵 본선 진출이
0: 네.
1: 힘든 거예요.
0: 그렇게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대한민국이.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역시 월드컵은 월드컵이네요.
1: 네. 그래서 이게 32개 국가에서 48개를 늘렸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왕이면 50개국으로 하지 48개냐. 뭐 이렇게 늘 생각할
0: 그렇죠.
1: 수 있는데
0: 생각할 수 있죠.
1: 이건 이제 수학적인 어떤 한계,
0: 네.
1: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한 어떤 방식,
0: 컴페티션의 어떤 그런
1: 그렇죠.
0: 수적인
1: 그리고 네. 기타 이제 개최국의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다 계산해서 32개 국가, 48개 국가 이런 네. 거의 숫자 수학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이상은 아마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그 희귀성이라든가
0: 네.
1: 그 월드컵에 대한 고유의 뭐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숫자가 된 것 같아요. 48개 국가가.
0: 네, 정말 재밌어요.
1: 네, 이런 걸 거쳐서 한국이 11번째 연속 이제 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럼 본선 조 편성은 어떻게 되냐?
0: 네. 그렇죠? 듣기 전에요.
1: 네.
0: 저희가 잠깐 15 듣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오늘 1타 강사 2026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 위원회 전창도 회장님과 이틀에 있을 또 멕시코 전 경기 전에 재밌는 월드컵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나타나.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겠죠. 페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 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최애과 함께.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애끼리 갈길 바쁩니다. 그래가지고요 회장님 어떻게 됐죠?
1: 제가 우리 출전 배당에 대한 티켓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0: 그랬죠.
1: 거의 마무리됐는데.
0: 0.5 나라.
1: 네, 뭐 8.5, 9.5 네.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의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0: 그렇죠.
1: 중국, 인도 뭐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1: 그럼 뭐 티켓을 조금 더 여유 있게 FIFA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인도의 축구가 조금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되고
0: 아.
1: 중국도 월드컵에 좀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1: 앞으로 아시아의 티켓이 뭐 8.5장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줄이라 아.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네. 10일에 연속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시아의 최초고
0: 네. 네.
1: 브라질, 독일, 아르헨틴 그리고 스페인 그 다음에 한국에요.
0: 네.
1: 그 나라도
0: 아,
1: 어깨를
0: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1: 나란히 하고 있는데
0: 네.
1: 대단하죠.
0: 네.
1: 대단한데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티켓을 배당받고 출전하는 각 대륙별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그 팀들이 본선에 이제 올라왔어요.
0: 네.
1: 48개 팀이 그럼 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0: 그렇죠.
1: 네. 이번에 이제 조 편성을 12개 조로 나눴어요.
0: 네.
1: 48개를 4팀씩.
0: 4팀씩.
1: 4팀씩 12개 조면 48이죠.
0: 8이죠.
1: 네. 그런데, 그 개최국은 자동적으로 맨 위에 탑시드를 배정받아요.
0: 아하.
1: 네. 그러니까 네. 캐나다.
0: NPC 있네요. 네.
1: 그렇죠.
0: 네.
1: 그걸 줘야죠. 왜냐면은 밑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0: 아, 그러네요. 네.
1: 그 강팀들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
0: 아.
1: 그래서 맨 위에 강팀들 있는
0: 네.
1: 탑시드를 배정받는 거예요.
0: 아.
1: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0: 네.
1: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번, 3번, 4번은 약간은 FIFA 랭킹이 좀 낮은 팀들이에요. 맨 위에 있는 팀들은 강팀들이죠.
0: 네.
1: 강팀들 그렇죠. 라인에 세 팀을 넣어준 거예요.
0: 네.
1: 에, 그러면
0: 고르게 또
1: 그렇죠.
0: 섞으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12개로 나눠서 네 팀씩 하는데 그것도 이제 랭킹에 의해서 포트 배정이 돼요. 맨 잘하는 팀이 맨 위에
0: 네.
1: 12팀. 세 팀은 이제 개최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0: 네.
1: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은
0: 네.
1: 그 탑보다 약간 랭킹이 낮은 팀.
0: 낮지만 그래도 뭐 상위권이죠.
1: 뭐, 그렇죠. 뭐 포트 배정 이 그룹에 속한 분들도 잘 하죠.
0: 네.
1: 그다음에 3번 그룹.
0: 3번 그룹.
1: 네. 그다음에 4번 그룹. 4번 그룹은 좀 이렇게 만만할.
0: 아 그래요?
1: 네. 우리나라도 사실 매번 4번 뭐 3번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0: 그렇구나. 네.
1: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해놔요.
0: 네.
1: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재미 뽑기를.
0: 아.
1: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2번 그룹이 뽑아서
0: 네. 네,
1: 포트 그거를 이제 1번에 가느냐 12번에 가느냐
0: 아.
1: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0: 네.
1: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이 또 뽑기를 해요.
0: 그렇군요.
1: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들어가고
0: 아.
1: 4번도 그렇고.
0: 이미 조금 맞춰진 그 레벨이 이렇게
1: 그렇죠.
0: 한 곳에 모이지 않게끔
1: 그렇죠.
0: 해서.
1: 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야 재미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강팀도 이렇게 붙고 약팀도 이렇게 붙고 재미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여기 이제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0: 네.
1: 유럽은 팀이 많다 보니까
0: 네.
1: 한 조에 두 팀 이상은 안 붙게.
0: 아하.
1: 네, 그렇게 또 조정을 해놨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재미도 있고.
0: 그러네요.
1: 네. 그게 강팀끼리 약팀끼리 붙는 그런 불공정도 없고.
0: 네.
1: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 거예요.
0: 그러게요. 이런 것도 네.
1: 그렇죠.
0: 좀 정말
1: 재밌죠.
0: 잘 모르시는 분들, 저 같은
1: 네.
0: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
1: 네.
0: 이제 속 시원해지셨을 것 같아요. 아,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1: 네.
0: 재밌네요.
1: 네.
0: 흥미롭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0: 네.
1: 경기 방법은 어떠냐.
0: 네.
1: 네. 이제 각 조에 네 팀씩 있잖아요. 그 네 팀끼리 이제 경기를 벌여요.
0: 네.
1: 네, 경기를 보냈는데 이거는 예선 리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팀들끼리
0: 예.
1: 네 팀끼리. 예. 세 경기를 치르죠.
0: 그래서 예선 리그.
1: 예. 한 번 이기면은 3점. 예. 승리할 경우 3점.
0: 네, 3점.
1: 우리가 3점을 얻었죠?
0: 네.
1: 예. 그리고 무승부일 때는 1점.
0: 무승부일 때는 1점.
1: 1점. 그리고 지면은 0점이라는 0점이라는
0: 그렇죠.
1: 그래서 점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성점을 가지고
0: 네.
1: 이제 32강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 2등이 올라가요.
0: 네.
1: 1, 2등이 올라가면 몇 팀인가요? 12개 조니까
0: 1, 2개가 올라가면요?
1: 네. 두 팀씩 12개가 올라가면은
0: 네.
1: 그러면은 30 몇 개 팀이죠?
0: 아, 36?
1: 36개 팀이죠.
0: 네.
1: 그럼 36개 팀인데 36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0: 네?
1: 반 비율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0: 아~
1: 그게 안 맞으면 안 돼요.
0: 네.
1: 예를 들어서 32, 16, 8, 4, 2, 1 이렇게 되거든요.
0: 아, 네.
1: 그러면은 32강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아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네. 각 조별로 네. 8개 팀을 또 올려보내요. 그 3등짜리들을.
2: 어.
1: 예. 네. 그래서 네. 12개 조잖아요. 네, 네, 네. 12개 조에 1, 2등만 올라가면은.
2: 네.
1: 예.
2: 네.
1: 그러면 24개 팀인가요? 12개에 넷.
2: 네, 아, 24.
1: 그렇죠.
2: 네네, 24.
1: 24에
2: 산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그렇죠. 24, 8개 맞습니다. 팀을 만들어야 돼요.
2: 네네.
1: 그게 32개 팀이 되는 거죠.
2: 어.
1: 그 8개는 어떻게 만드냐?
2: 네.
1: 각 조의 3등짜리들을 성적이 제일 좋은 3등.
2: 네.
1: 그 8팀을 32강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2: 아, 네.
1: 32강으로.
2: 야, 저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1: 네. 이해되셨어요?
2: 네. 네.
1: 이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2: 자,
1: 12개 조가 있잖아요?
2: 네.
1: 그럼 1, 2등을.
2: 저를 이해시키고 넘어가실 것인가요?
1: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2개 조에 네. 1, 2등을 이제 올려보내요.
2: 네.
1: 그러면 24개 팀이에요.
2: 그렇죠.
1: 그럼 32를 만들려면 8개가 필요하잖아요.
2: 그렇죠.
1: 3등짜리를 네. 8팀을 올려보내요.
2: 네.
1: 근데 3등짜리를 어떻게 보내냐? 3등짜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2: 12개
1: 네. 그룹에서 점수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0: 진행되는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월드컵 본선 무대가 서기까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는 거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1: 그리고 이거 보면 은 보는 네. 사람들도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이 봐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이제 알았다. 제가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덜 재밌었던 거야. 다른 분들에 비해서.
1: 네네. 경우의 수 그런 것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 팀한테 지만 어떠냐 뭐 몇 점이 나오고 아. 그런 거에 여태까지 월드컵에 갈 때마다 뭐 실력이 좀 낮아 있을 때는 경우의 수를 따졌는데 네. 이번엔 경우의 수 없이 아. 그냥 이기고 이기고 올라가면 은 그 수학적인 거 아무 생각
0: 없어도 돼요. 맞아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기고 올라가면 돼요. 그냥.
1: 맞습니다. 국민들 괴롭혔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들이
0: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머릿속으로.
1: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맞아. 그냥 이기고 이기고 올라갈 거예요.
0: 그 월드컵 그래서. 보면 그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라를 대표해서 뛰니까요. 네. 월드컵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많은 그런 명장면들이 있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명장면도 있으실까요?
1: 있죠. 이제 요 다음 네. 내용은 네. 그 명장면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 요거 마지막으로 네. 예선 세 경기는 무승부가 되더라도 무승부로 그냥 끝나요. 근데 32강서부터는 네. 무승부 되면은 연장전을 하고 연장전에서 점수가 없으면은 네. 승부차기를 해요.
0: 아, 그거 너무 네. 재밌잖아요.
1: 그 페널티 슛아웃이라고 승부차기를 해요. 다섯 명씩.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
1: 왜 예선전 세 경기 때는 비겼는데 네? 왜 연장도 없고 왜 승부차기도 없냐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네. 경기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 32강에 올라가면 그랬으면 넉다운제로 전 연장도도 버리고 이제 경기의 순표를 완전히 갈라야 되니까 매듭져야 되니까.
0: 제대로 된 경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1: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32강에 진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렇게 지역 예산도 어렵게 진출을 했고 네. 또 본선에 올라와서 예선 경기도 진짜 어렵게 해서 뭐 32강, 이번에 32강, 16강, 8강, 4강 결승전까지 우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0: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도 뭐 모르는 일입니다.
1: 근데 여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네. 월드컵에 올라가서 우승한 팀이 과연 어느 팀인가?
0: 어떤 팀인가? 네,
1: 그거를 그 내용 비하인드 스토리를 요약해서 네. 네, 우리가 그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요점 정리해 주십시오. 네.
1: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월드컵에 한 번뿐이 우승을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한 번뿐이가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굉장히 위험한 영광이죠. 한 번 근처에도 못 간 나라도 그럼요, 많은데 그럼요. 이 나라가 축구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0: 영국이 의외네요. 한 번뿐이에요. 의외예요.
1: 한 번뿐이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승 후보군으로 들어와서 네. 있긴 하지만 네? 예, 영국이 한 번뿐이 우승을 못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신사의 나라라 뛰기를 들뛰었나요?
1: 글쎄요. 그런 것도 그 축구에 또 저 영향이 끼쳤을 수도 있죠. 근데 영국이 1966년도 네? 잉글랜드 자국에서 펼쳐진 월드컵에서 네. 우승을 했는데요.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내용들이 그때는 VAR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비디오로 옵사이드냐 뭐 핸드링이냐 반칙 이런 거 다 뭐 사정까지 다 짚어내는데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쵸. 영국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네. 그게 서독에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는데 그게 골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0: 골대를 맞고 나와서 일단 아닌 건데.
1: 골대 맞고 밑을 떨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0: 밑으로 떨어져서.
1: 그러니까 선심, 주심들이 네? 저게 골인가 아닌가 워낙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장면이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네. 그건 골이다 해가지고 골로 선언을 했는데
0: 그래요?
1: 그게 나중에는 네. 골이 아닌 유령 골로 다 판정이 됐어요.
0: 아, VAR.
1: 그때는 VAR이 아니라
0: 없었을 때.
1: 네, 없었던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떤 뭐 자국이라든가 뭐 정밀히 뭐 이렇게 했겠죠.
0: 근데 나중에는 아닌 걸로 됐어요?
1: 근데 아니 결정난 건 결정난 거예요. 근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볼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거예요.
0: 영화에서는?
1: 영화까지도 나왔어요.
0: 그래요. 네.
1: 그런 아주 흥미로운 와우. 그런 일이 벌어졌던 19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인데 네. 또 하나는 북한팀이 네. 8강까지 올라가는 네. 전 세계 축구계를 진짜 놀라게 한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0: 1966년에?
1: 6년도 네. 저 월드컵 때요. 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포르투갈한테 3골을 먼저 놓고 승리를 이어가다가 에우제비오라는 선수한테 네 골을 네. 먹고 5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아주 이건 놀라운 네. 제 세계 축구사에 남는 그런 기록이 있었던.
0: 청시아님께서 김지현이가 엄청 답답했나 봐요. 김지현 앵커님 12조 48개 팀 중 1, 2위는 자동으로 32강 팀에 가고 8팀이 부족하는데 12개 팀 3등에서 성적 좋은 8위까지 해서 32개 팀이 됩니다.
1: 아, 정확해 짚으셨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1: 그래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또 천리만 축구단이라는 네.

0: 그 당시에 영화를 만들어서 선언한 적이 그 당시에 두 편의 영화가 제작돼서 축구에 관해서
1: 네.
0: 그런 그런 아주 희귀한 저기 영국이 한 번 딱 우승을 했고요. 또 한 번을 우승한 팀이 스페인 팀이에요.
1: 스페인
0: 팀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우승을 했는데 참 이것도 희한한 기록이 있는데 예선전 때
1: 네.
0: 스위스한테 1대0으로 졌어요.
1: 1대0으로 졌어요? 네,
0: 그러면서 우승을 한 거예요.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희귀한 그런 저기를 만들어낸 그런 팀 기록인데 결승전에서는 네덜란드하고 옐로 카드를 14번을 주고받는 진짜 삭막한 그런 결승전을 치죠.
1: 옐로 카드 14번이요? 14번. 그런 그렇죠. 기록이 있나요?
0: 없어요. 이거 최고의 기록이에요. 그게 얼마나 살벌한 험악한 분위기에서 결승전을 치렀는지 어쨌거나 스페인이 첫 번째 우승을 했던 때가 남아공 월드컵 때예요.
1: 네.
0: 자, 그럼 두 번을 우승한 팀이 어디냐?
1: 네.
0: 우루과이예요.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1회 월드컵 대회를 주최한 나라거든요.
1: 네.
0: 그때는 유럽의 팀들이 배로
1: 1회요?
0: 네, 1회 때.
1: 1회.
0: 배로 우루과이를 유럽 팀들이 가기 위해서 2주 동안 배를 타고 우루과이를 간 그런 기록도 있고 뭐 갑판 위에 배멀미도 했겠죠 선수들이 갑판 위에서 또 뭐 연습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1: 그러게요.
0: 아 이때 좀 재미난 일화가 뭐냐면 전반전 때는 아르헨티나 결승전 아르헨티나인데 전반전 때는 아르헨티나를 만든 볼을 축구볼을 사용을 했고 근데 졌어요 전반전에 그러니까. 우루과이 선수들이
1: 아 우루과이
0: 후반전에 우리가 만든 볼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히 왜냐하면 뭐 볼의 무게라든가
1: 볼의
0: 크기라든가 5번 볼이 요즘은 5번 볼이야. 그런 뭐 무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저기를 했겠죠. 낯설 볼로 하다 보니까
1: 전반전 후반전
0: 나눠서 했어요. 근데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피파하고 아디다스 공인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최첨단의 공인구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반전 후반전을 볼을 다른 걸로 했다라는 이제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그게 공평하지 않나 싶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우루과이가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 우승을 했어요. 그때 브라질 구장이 20만이 들어가는 구장이 바나나카라는 구장이 있었는데요.
1: 와우.
0: 거기서 그 우루과이 때 치고 그 관객들이 심장마비로 뭐 죽은 사람도 자살을 한 사람도 온 나라가 혼돈에 빠진 그
1: 많아서 신체한 거 아니에요?
0: 네. 뭐 그 당시만 해도 좀 괜찮았을려 했는데 그 당시도 더 그저 축구에 간 광적인 그런 게 분위기가 심했나 봐요.
1: 총살당한 선수도 있었잖아요.
0: 그럼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긴 하는데 그 당시도 심했던 것 같아요. 우루과이가 두 번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그리고 또 두 번 우승한 나라가 프랑스. 프랑스. 1998년 프랑스 대회 때 자국 월드컵 때 이때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차범근 감독이 대회 도중에 경기를 당했어요. 우리 대표팀이. 좀 성적이 안 좋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지네지 지단이라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활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킬리안 움바페라는 19살의 프랑스의 움바페 선수가 등장을 했던. 그랬고, 하여튼 요번에도, 프랑스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도를 하고 있는데. 움바페의 어떤 그 활약을 한번 기대해볼만 한 그럼 프랑스가 두 번에 이번에 세 번을 할까 그런
1: 할까?
0: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회장님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0: 그래요?
1: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멕시코전 내일 모레예요.
0: 오늘도 끝맺 집을 다 못하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0: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1: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거 응원전도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유래가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게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 누군가 한 사람 외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날도 그렇게 뜨거운 함성이 프라미스
0: 그렇죠.
1: 뉴욕 뉴저지에서 울려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그 또 응원단장답게 또 회장님께서 또 선창을 해주시면 우리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 해볼까요?
0: 네,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1: 마무리를 조금 더 하셔도 돼.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0: 근데 두 번까지 했죠?
1: 네.
0: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우승한 팀이 있어요.
1: 어딘가요?
0: 아, 그걸 뭐 처음부터 세 번서 쫙 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쫙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음 기회로 이건 미루죠. 뭐 이거 생각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1: 1분 50초 정도는 남았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0: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1: 아낄까요? 아낄까요?
0: 아껴요. 아껴요.
1: 좋아요.
0: 다음에 세 번 월드컵 우승한 나라, 네 번, 다섯 번 우승한 나라. 그리고 요번에 이제 월드컵 때 재밌는 규칙.
1: 바뀐 규칙들이 많죠.
0: 많아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갔던 또 그쵸.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 맞아. 입 가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어.
0: 나가는 건 괜찮은데.
1: 나가는 건 입 가리고 뭔가.
0: 입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상대방은 어떠한 충돌이 되든가 험악한 분위기에서 하는 행위는 그거는 이제 제대로 퇴장까지도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게 있는데
1: 그러게요.
0: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18일 날 내일 모레 멕시코 전 2차전 프라미스 교회에서 또 뉴저지는 하임플라자에서 멋있게 붉은 우리 함성을 네. 멕시코까지 전달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 감기 하기를 네, 바랍니다.
1: 축제입니다. 축제. 네. 자,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응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님의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다음 주 더욱 흥미로운 월드컵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옐로 카드까지 가져왔는데.
1: 어머나, 이런 레드 카드까지 갖고 오시고. 좋습니다.
0: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넷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넷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넷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넷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저 가벼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경이롭고 무거운 과정임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데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읽거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고도 하죠. 저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 문화를 품고 있는 미지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조용필입니다. 미지의 세계.

0: 시인 전영종의 방문객이란 시 구절로 오늘 오프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을 맞을 때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가 또는 미래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한 사람을 마주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이란 시 뒤이어 이렇게 또 이어지는데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내게 온다는 것은 또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의 인생에 소중한 한 획을 그리는 아마 소중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나의 인생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인생도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란 강할 땐 정말 놀랄만치 강하지만 한없이 약해질 때는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소중하게, 진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인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화요일 오후.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저의 청취자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좋은 인연을 위해 저는 열심히 방송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도시 이야기. 어제 월요일 아침 메릴랜드에서 사시는 분들, 특히 이 지진을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어제 오전 10시 직후 하퍼드 카운티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진의 진앙은 벨에어에서 5마일이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웹사이트의 지도에 따르면 진앙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며 에버딘 시험장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폭발물 실험을 하는 줄 알았다며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소리였고 혹시 기초에 새로운 균열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0월에도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지진은 콜롬비아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약 8km, 5마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와 알링턴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보고가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도죠. 그때 발생한 지진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네요. 사실 1897년 이래 DMV 지역에서 기록이 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워싱턴 기념탑 등 일부 주요 건축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 불과 작년에도 메릴랜드주에서 약하긴 하지만 지진이 있었다고 하니 이제 여기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오늘 날씨 완전 멋집니다. 그야말로 초여름의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평년보다 약간 낮고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현재 낮 최고 기온이 79도, 섭씨 26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잔잔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 습도 다소 올라가겠고요. 밤사이 국지적인 소나기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61도, 섭씨 16도입니다. 내일 수요일은 전형적인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함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오늘보다 높은 9로 자외선 차단제 반드시 바르셔야 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바람은 남풍으로 바뀌겠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5도, 체감 온도는 약 100도에 달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또한 9로 매우 높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기온은 낮아지고 습도도 줄어들겠고요. 오전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 아래 잔여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10에서 20마일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4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요.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지만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좋은 날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6분이고요. 내일 수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승훈이 부릅니다. 어느 멋진 날.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캐리 부르기 부른 사랑은 기차를 타고입니다. 원곡은 프랑스 가수 마조리 노엘의 Dan Le Mi Wagon인데요. 프랑스 가수인 마조리 노엘은 1945년생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프랑스와즈 니보인데요. 가수로 데뷔하면서 생일이 크리스마스여서 노엘이라고 했고요. 예명 앞 이름 마조리는 인기 가수 위크 어프레이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마조리 노엘은 다방을 경영하는 양친을 도우면서 틈틈이 노래 공부를 하다가 1964년에 처음으로 음반을 발표했고 이듬해인 1965년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에 몬테카를로 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가수입니다. 이 Dan Le Mi Wagon이라는 노래의 주요 가사 내용은 사랑은 둘이서 기차를 타고 속삭여요. 시원한 벌판을 달려가면서 속삭여요. 하늘에 흐르는 흰 구름처럼 포근한 마음을 꿀 같은 당신의 사랑에 간직해요. 사랑은 둘이서 기차를 타고 속삭여요. 시원한 벌판을 달려가면서 속삭여요. 무성한 수풀의 푸르름처럼 싱싱한 젊음이 달콤한 당신의 사랑에 웃음 져요. 나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 1965년에 발표한 곡으로 유로비전 출전곡은 아니지만 흥겨운 샹송 Dan Le Mi Wagon 마조리 노엘의 원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랑은 기차를 타고 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캐리 브룩과 이 시스터스 등이 번안해 불러 국내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려졌던 노래인데요. 캐리 브룩도 그렇고 이 시스터스도 사실 이들에 대한 기사가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캐리 브룩은 1960년대 후반 활동하다 사라진 자매 듀엣으로 당시 수많은 자매 듀엣들이 있었고 캐리 브룩은 그 중에서도 초창기에 속하는 팀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샹송 번안곡인 사랑은 기차를 타고는 캐리 브룩의 활동 절정기인 1968년도에 발표한 곡이라고 합니다. 캐리 브룩은 독집을 내지는 못했고 옴니버스 음반에 한두 곡씩 노래를 끼워 넣는 정도의 음반 활동을 하다 사라졌기 때문인지 캐리 브룩에 대한 자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데뷔 연도도 1964년으로 짐작이 되는데 팀원 구성이나 사연, 이름조차도 찾기 쉽지 않았고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캐리 브룩 하면은 신발 이름 정도로만 기억을 하지 가수 이름일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쨌든 이 여성 듀엣의 이름을 왜 캐리 브룩으로 지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캐리 브룩은 캐리가 검정 젖소, 브룩이 개울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정 젖소가 있는 개울이라는 의미로 영어권에서는 주로 지명이나 거리 이름으로 사용이 되곤 하는데 그리고 2000년대 영국의 영화 배우 중 캐리 브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연도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은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캐리 브룩은 라디오 연속곡 주제가나 영화 주제가를 부르기도 하면서 꽤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밝고 시원스러운 목소리와 맑은 화음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1970년 중반 이후 활동을 접은 후 이후 소식은 지금까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시적인 구성이었지만은 저고리 시스터스가 있었고요. 그보다 훨씬 전인 1959년 이난영의 딸들로 구성이 된 최초의 3인조 여성 그룹인 김 시스터스가 미국으로 건너가 인기를 끌자 1962년 최초의 여성 듀엣인 김치캣이 검은 상처의 브루스를 내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과 인기에 힘입어 그 유명한 동남아 순회 공연을 거쳐 미국에 진출하게 된 김치캣의 빈 공간을 바로 이 캐리 브룩이 메우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전후해서 60년대 후반부터 이 시스터스를 비롯해 정 시스터스, 점블 시스터스, 폴 시스터스, 허니 시스터스, 릴리 시스터스, 유리 시스터스, 바니걸스, 영 시스터스, 애플 시스터스, 쿨 시스터스 등등 수많은 여성 듀엣들의 폭포를 이루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잠시 잠잠하다가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희자매, 숙자매, 국보자매 등 자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고 김 시스터스와 김치캣이 없는 가요계에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나타나 깜짝 인기를 얻은 뒤 바로 사라져버린 캐리 브룩.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래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캐리 브룩의 사랑은 기차를 타고 들어보시겠습니다.
1: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하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오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화상을 입자 부모가 차주에게 연락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최근 X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 입은 아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된 검은색 오토바이에 A4 용지 한 장이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종이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대부분은 애를 교육시키고 함부로 못 만지게 해야 한다. 가만히 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힌 거라 부모님 부주의 탓도 있다. 부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는가 하면 불법 주차였다면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10% 정도 과실이 생길 수 있다. 오토바이 배기통은 잠깐만 스치더라도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위험하다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자다가 웬 날벼락이 되뇨? 길거리 가다 돌풀이에 부딪혀 치가 자빠져놓고 길거리에 왜 돌이 있느냐고 시 상대로 항의하는 거라 아이 무엇이 다르대요? 이? 똥이라도 그랬을까? 이탈리아 로마의 한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젤라또 매장에서 관광객이 젤라또 두 개를 주문하고 8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마 라보나 광장 인근의 매장을 방문한 한 미국인 관광객은 젤라또 두 컵을 주문한 뒤 총 44유로, 약 50달러를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광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가격을 14유로, 약 15달러 정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 중 다른 매장에서 젤라또를 구매할 때와 가격대가 비슷할 거라 예상을 해 주문 전에 가격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영수증에는 주문하지 않은 마카롱과 카놀리, 휘핑크림 등이 추가된 멕시콘 가격이 반영이 되어 총 50달러가 청구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해당 젤라또의 맛에 대해 로마 여행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수준이 낮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마 시내의 젤라또 가격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한 개당 2에서 5유로, 약 2불 30에서 5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장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했는데 이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9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 현지인들은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바가지 요금은 세계 어딜 가나 다 있다니까. 솔직히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닥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오자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일본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 패싱이라 표현을 하며 반도체 산업 내 일본의 경쟁력 저하와 인공지능 혁명에서 일본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험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은 지난달 26일 대만을 방문해 웨이저자 CEO 및 대부분의 많은 임원들과 만찬을 가졌으며 이어 지난 5일 한국에도 방문을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저녁 식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SKT 선수단을 만났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경기 시구자로 나섰으며 심지어 예능 프로까지 출연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젠슨 황이 한국 기업들의 위치를 끌어올리려 한다고 평가하면서 단순 공급 업체를 넘어 파트너로서 끌어올리면서 AI 혁명을 주도하려 한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SK그룹과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고 LG그룹 현대차 등과도 광범위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공동 개발한 AI PC용 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가 한국과 대만 기업들과 AI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반면 일본은 이런 핵심 파트너십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과는 다르게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일본 기업은 없다고 꼬집으면서 일본 유력 AI 기업도 최근 일본을 잇따라 방문을 했으나 AI 개발 파트너라기보다는 고객사로 대했다며 새로운 AI 혁명의 물결에 일본이 올라탈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드러냈다고 하네요. 아니 왜 리더는 빠지면 안 되냐? 응? 아니 꼭 모든 일에 다 끼어요? 아니 빠질 수도 있지. 아니 니들이 예전에 혼짓을 생각해봐. 그렇다고 우린 뒤에서 너희들처럼 야로 짓은 안

손님이 맡긴 부탁. 손님이 맡긴 당첨 복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된 스페인의 한 복권 판매상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은 가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권 판매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 한 손님은 복권 판매점을 찾아 자신이 구매한 복권들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 장은 당첨금 470만 유로, 당시 한화로 약 6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어 디바 1등 복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상은 당첨된 복권이 없다고 속인 뒤 해당 복권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판매상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장 카운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복권으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을 청구했다.

본인이 당첨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남성은 당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법원은 판매상의 당첨금 수령 권한을 박탈하고 당첨금 470만 유로 전액을 사망한 당첨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돈복 지지리도 없는 놈은 또 처음 보네. 아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 또 혹시 그 돈이라도 있었음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예. 중국 내 당정기관과 군 등에 공급하는 이른바 특공주. 특별하게 공급하는 술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와 유통 플랫폼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은 대규모 위조 불량 특공주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판매한 7개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관리 소홀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공주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군 등에 특별히 공급하는 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이 같은 표시가 특권처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특공, 전용 공급, 내부 공급 등의 표식이 담긴 주류의 생산 판매를 금지해 왔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최근 수년간 특공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이에 지난 3월부터 공안부와 협력을 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 등을 벌여 총 7만 5,200 상자의 특공주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적발이 된 특공주는 대부분 식용 알코올과 향료를 섞어 장항형 바이주를 사칭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국은 이와 관련해 40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특공주 불법 제조 판매 사례 52건을 입건했으며 바이주 생산업체 5곳과 판매업체 36곳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생산 거점 3곳과 향료 생산업체 1곳, 포장재 인쇄업체 7곳도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아울러 불법 행위가 발견된 정자상거래 플랫폼 7곳과 특공주 판매 혐의가 있는 온라인 상점 51곳도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가 있는 라이브 방송 78곳도 모두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당분간 아니 앞으로 중국 술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마셔야겠네요. 예. 아이,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예 끊는 건 어때요? 미국 워싱턴 DC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케네디 센터가 법원 명령에 따라 건물 외벽에 부착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고 원래 명칭으로 복원됐다는 소식입니다. 케네디 센터 최고 운영 책임자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케네디 센터를 개명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물리적 표지판을 건물과 부지에서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철거 작업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공개했으며 건물 정면 현관을 비롯한 외부 간판과 각종 안내 표식, 웹사이트에 사용이 된 관련 명칭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법원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 센터로 부착한 조치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상 복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임한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와 항소를 신청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개명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집권 이후 케네디 센터 지도부를 교체하고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후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건물 곳곳에 그의 이름을 부착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리 하원 의원은 오늘의 승리는 케네디 센터를 다시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는 출발점이라며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너 그타고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가정이야. 쪽팔릴 사람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면 될 것을. 안 그리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의 연루가 된 뒤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국 국적의 살인 용의자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언론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배 중이었던 31살의 김모 씨가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가 돼 미국으로 인도됐다고 합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말 라오스 당국에 의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으며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하는데 김 씨는 2016년 6월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발생한 살인 청부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주택가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총격을 받아 숨졌지만 수사 결과 청부 살인범이 목표 임무를 착각을 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수사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김 씨는 2018년 9월 또 다른 살인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한 약국 주차장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26살 크리스토퍼 김을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6차례 총격을 해 살해한 뒤 도주했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같은 해 11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어 세너제이 경찰도 2020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공모 혐의로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씨는 이후 수년간 수사망 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말 라오스에 은신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김 씨가 위조 여행 서류를 사용하는 등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 김 씨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경찰 구치소에 수감이 된 뒤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이송이 돼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산타클라라 카운티 재판이 끝나면 오렌지 카운티로 넘겨져 추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법무당국은 라오스에서 체포가 돼 미국으로 송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검거가 양국 간 법 집행 공조의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제 라오스도 끝이네 끝이요. 지구 반대편에 짱 박혀 있어도 말이오 이제는 다 찾아야 된다니까 어디 숨을 곳이 없단 말이죠. 아인디 죽은 놈 이름은 밝히면서 이 죽인 놈 이름은 왜 안 밝힌대요? 이 김씨가 뭐요? 김씨가 김씨성을 가진 놈이 어디 한두 놈이냐고. 우리 엄니도 김씨요. 이 문혁입니다. 성은 김이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CD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음악이 잘못 나간 것도 아닙니다. 최용필의 단발머리를 015B가 편곡을 했네요. 015B의 단발머리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엄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합니다.

0: sweater, yellow, heated, I'm on it. When I find it, they don't look for the bottom. Gotta have another you to restore.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블 3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의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으로 신청해달라고 어제 일찌감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제니퍼님, 화사가 부릅니다.

네,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삶이 아름다운 건 인생길 함께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이번엔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 텐데요. 라이언의 인생아 고마웠다. 원래는 조항조의 곡이죠. 오늘은 라이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민님이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 와 아주 디테일하게 보내주셨어요. 헐 랄랄라 퀴즈 풀면서 공부하게 됐네요 하셨네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라이브 앨범으로 들려드린 라이언의 인생아 고마웠다.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노래 정말 잘하죠. 자, 이번에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면서 생각은 천차만별이고 바람의 소망도 모두 다르죠. 저도 매일 글을 올리며 과연 이대로 지키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세월에는 이와 반대 생활이 60%였는데 이제는 거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고 있는 대로 꾸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함 같은 생각입니다. 말보다 글보다 행함이 진실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나를 속이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은경씨 너무 잘난 척했어. Sorry. 필승 영원한 해병 복별이 올림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 다릅니다. 그리고 때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야 나도 별 수 없는 성물이구나 이렇게 실망할 때 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내 자신부터 챙기고 사랑하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전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뜬금없이 최윤옥의 빗물을 신청해 주셨는데 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오늘 비 소식 없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바라본 하늘은 너무나도 청명하고 구름 한 점이 보이지 않네요. 원래 우리 복별님의 또 매력이 반전 아닙니까? 최은옥의 빗물 들려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카톡 사연은 지난 일요일 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라라랜드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뉴저지에서 새벽에 가끔 듣는다고 하시면서 화요일 날 들을 수 있으니 그때 부탁드릴게요 하시면서 일찌감치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불편한 진실, 우리 뉴저지의 영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젊을 때 알면 마음이 다칠 수 있고 나이가 들고 알면 뒤늦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한 8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한다. 사랑도 충성도 약속도 환경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응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보다 더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요거 약간 긍정 갑니다. 자, 세 번째, 조직은 개인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리 성실해도 자리는 금방 채워진다. 몸과 시간을 모두 바쳐도 이름은 쉽게 사라진다. 좀 슬프죠. 네 번째,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힘이 없는 것과 도덕적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계약은 친한 사람보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게 낫다. 관계가 섞이면 판단이 흐려진다. 요것도 아마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요.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자식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덜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비건한 예가 우리가 어제 수지 씨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에서 들었던 이은아 씨와 이은아 씨의 아버지 관계가 또 그런 것 같죠. 어제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값이 싼 것은 대개 이유가 있고 소란스러운 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옛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목소리 크고 이 몸짓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과묵하고 침묵하고 조용하게 사태를 관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점수를 주던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인생이 가장 필요한 기술은 사람을 많이 얻는 능력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괴로움 속의 관계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외로움이 낫다라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여덟 가지 글 중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술은 사람을 많이 얻는 능력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되면 이제 가깝게 되고 가깝게 되면 이제 사람이 벽이 허물어지고 허물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편한 마음에 말이 또 함부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믿거라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외로움을 덜 느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알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이 힘들고 외로울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대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막상 제가 힘들고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대래 챗GPT에서 조언을 구할 때가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조금 모질한 듯해서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연락을 해서 줌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 5번인가 7번 받았는데
저 괜찮았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제 적극 추천을 했죠.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놨을 때 그것이 또 돌아돌아서 또 소문이 되고 드라마를 쓰고 이렇게 될까 봐 고민들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영께서 보내주신 글로 인해서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신청해 주신 곡 우리 홀로 된 사랑 여운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0: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노래면 노래 가수면 가수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바로 내일이 발표 날입니다. 노래 다섯 곡 들으시고 공통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수만의 행복, 두 번째 곡은 윤종신의 존니, 세 번째 곡은 박진영의 허니, 네 번째 곡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지금 들으시는 곡은 박재범의 좋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가수면 가수, 노래면 노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은 내일 발표합니다. 이수만 하면은요, 행복밖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의외로 히트곡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이수만입니다.

이수진님께서 좀 긴 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봄처럼 설레던 시절도 있었고 여름처럼 뜨겁게 달리던 날들도 있었으며 가을처럼 깊어지던 시간도 겨울처럼 고요히 견디던 순간도 있었지요.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웃음 뒤에 눈물이 있었고 성공 뒤에 좌절이 있었으며

나 촘촘해지듯 사람도 오래 살아낼수록 마음의 결이 단단해집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기억이 깜빡거리고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밤잠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약해짐이 아니라 오래 써온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입니다. 수십 년을 쉼 없이 사용해온 몸이니 고마워해도 부족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세월이 당신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젊을 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급해서 보지 못했던 풍경을 지금은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했던 하루가 지금은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일,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일,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삶은 길이보다 결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너무 붙잡지 말고 오늘을 정성껏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쓸쓸하십니까? 괜히 서운한 날이 있습니까? 그럴 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 꽃은 한 번만 피지 않습니다. 봄마다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레임은 다시 옵니다. 사랑도 기쁨도 웃음도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손주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일,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일, 그 작은 일들이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 보십시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하십시오. 잘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니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지 워너비의 내 사람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더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카톡 보내는 일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거든요. 그런데 늘 신청곡과 함께 좋은 글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주세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송은경의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음반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손영진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으로 인사드린 지 3년하고도 한 달. 자,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걸어 본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전해드리는 이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공감의 사연들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다들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소중하게 잘 받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CCM 캠프라는 CBS 표준 FM 또 조이포유를 통해 동시에 방송되는 김은영의 CCM 캠프로 밤 10시에 잠 안 오실 때 찾아와 주시고요. 또 차 운전하시면서도 표준 FM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접속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신 거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이삭줍기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축복송 마지막 걸음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대현, 조찬미가 함께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변데렐라님,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던 귀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시는 CCN 캠프 프로그램 또한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조세임님께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항상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드려요. 또 7361님께서 이제 서울 98.1 라디오로 CCN 캠프 함께 할 수 있어서 지난번 보내주신 마늘빵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또 밤시간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며 주여 이 죄인이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은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님께서는 송탄 중앙침례교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송복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꼭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감사하고요. 딸기 바구님께서는 성인 발레 수업 들으신다고 스트레칭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근육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한 스트레칭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쉼이라는 찬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CM 캠프 초대 DJ이셨던 하덕규의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제가 할게.
1: 김은영의 축복송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왠지 하늘에서 멋진 천국 잔치가 열릴 것만 같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껏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꿈꾸게 하는 주일에 나누니까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한스밴드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명식과 남궁송옥의 헤븐 메들리 역시 맨 마지막에 세상 무해한 아기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축복송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사연도 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또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라니님, CBS 개편으로 은영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먹먹하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 같았던 방송, 힘들었던 지난 1년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던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은영님 늘 감사드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엘로힘님께서는 My Life is in Your Hands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세핀님께서는 은영님께서 CCN 캠프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겠죠. 또 친절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라는 곡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해봤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우리가 읽은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조금 더 좁혀보면 원래 이게 표제가 로마인들에게인데 좀 좁혀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혹독한 시련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숨어서 335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각과 추방의 공포가 그들에게 팽배했고 이웃의 시선을 따돌려야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은어들을 사용하는 고고학의 자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체포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며 견디고 또 체포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편지를 썼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갇혔고 배척의 시선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말씀 이 세 개가 해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상당히 위로와 힘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오늘 본문이 낭만적인 글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낭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 고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편지 안에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35절입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기억해 인용해서 35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이 본문이 실제 컨텍스트는 종일 매일 매순간 부지불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처지는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 추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오늘 본문은 다섯 개의 보석 같은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이 매 절마다 다섯 개의 절마다 한 개의 질문씩 다섯 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은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은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련에 직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입니다. 어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도움입니다. 필요한 도움, 절박한 도움입니다. 고발입니다. 정죄입니다. 끊으리요? 단절입니다. 이 대적, 도움, 고발, 정죄, 끊어짐, 단절에 관한 의구심이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상황에서 나온 다섯 개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수도 없이 읽었던, 들었던 이 본문들, 이 질문들의 특별한 장치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과로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과로를, 그 질문들의 과로를 치고 그 과로를 빼고 없다 생각하고 그 질문들을 보고 다시 과로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입니다. 31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에서 과로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를 과로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뭔만 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앞에가 없다 생각하고 질문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만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너 뭐하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겐 나를 대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대적입니까? 내가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를 굳이 대적할 이유가 없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 옆 사람이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늘 마주하는 이 시대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과거의 내 상처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질병이, 내 몸 안에 질병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건 내 마음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록을 38절, 39절에 담아놨습니다. 이 대적 목록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 다 불러냅니다. 이 대적의 목록에 담겨있는 이 세력들은 가공할 만한 세력들입니다. 늘 호시탐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언급을 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왜 대적이 있는데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과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과로를 풀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이길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과로입니다. 대적은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난과 시련을 부딪혀본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을 가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도 마십시오. 성도는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로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채우고 풍성하게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문장을 내 영혼의 바닥에 새기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내 인생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은혜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편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게 오늘 로마의 고난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32절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과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까지 과로를 칩시다. 그럼 뭔만 남나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과로를 빼고 이게 없다 생각하고 들으면 사실은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결핍 많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올까? 또 나 같은 내 삶을 아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까? 또 현실은 없는데 현실은 늘 결핍투성이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늘 경험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쉽게 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실까? 정말 나를 돌보실까? 정말 그런 걸까?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정말 나는 믿는 걸까? 그러나 과로를 풀어버리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와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실 게 있겠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는 것, 여러분들에게 아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끼는 건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아끼는 물질 깊이 숨겨둡니다. 아끼는 시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아끼는 사람 끝까지 붙들려 합니다. 아끼는 건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칼로 내리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그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아끼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편지 안에 있는 바울의 아끼지 아니했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Paid by,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길 위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남아도는 인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남는 것 가운데가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놓을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걸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내 주신입니다. 내 주신,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파라도켄입니다. 가론 유다는 은 30을 받고 돈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에게 내줬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내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두려움과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예수를 무리들에게 내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주신과 오늘 이 세 사람들이 예수를 내주신 건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아끼지 않는 걸 내어줍니다. 마음이 변심한 걸 내어줍니다. 내가 변절한 걸 내어줍니다. 덜 중요한 걸 내어줍니다. 남는 인역 가운데 내어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아끼지 않아서 내어주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과로를 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만 생각하면 이건 약간 복잡해지지만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아끼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어찌 다른 걸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못 주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과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과로를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를 과로를 해보고 이걸 없다고 생각해보면 무엇만 남습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과로를 빼면 없다 생각하면 고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간 일들이 나에게 고발합니다. 실패의 기억들이 가끔 불뚝불쑥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애가 무슨 은혜를 받아. 내가 나를 고발하면 나도 남을 비판적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집요합니다. 이건 검사가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숨기고 싶은 장면을, 잊고 싶은 말을 또 꺼내서 다시 들려줍니다.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뇌에는 끊임없이 고발의 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고발해야 되는지 천재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의 화살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숱한 인생의 고발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발의 화살들이 날아와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패 앞에서 그 고발의 화살들은 전부 튕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죄목을 들고 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내리신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 계획했던 것들, 그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설계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악한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를 꾸민 사람들의 그 극악무도한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발로 죽었습니다. 그 고발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고발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고발을 당하는 사람도, 고발을 하는 사람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고발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우리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내 이름을 쓰려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이미 새롭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끝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37절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37절이지만 로마서 8장의 결론도 37절입니다. 확장해 보면 성경 전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입니다. 이 모든 일 바깥에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을 피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범주를 벗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 편지가 들려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고난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고난 한복판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대적하는가? 대적하고 도움을 줄 수 없고 고발하고 정죄하며 사정없이 끊어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 하나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적하는가? 누가 줄 것인가? 누가 고발하는가? 누가 정죄하는가? 누가 끊으려 하는가? 이 질문은 인류의 도도히 흐르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이 질문에 늘 직면합니다. 다섯 질문을 하지만 혼자 받으면, 나 혼자 받으면 누구나 무너집니다. 과로 없이 나 혼자 이 질문들을 받으면 누구나 망가집니다. 누구나 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질문들을 받으면 다른 질문이 됩니다. 답은 다섯 가지 모두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를, 이 은혜를 살아갑시다.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견디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다 끊어진다는 위협과 강박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또한 대적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공고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나고 견디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간의 장석훈의 천중 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천중 산삼의 모든 것, 네, 천중 산삼의 정보와 또 효능, 또 상품 정보 드리기 위해서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요. 약들도 정말 좋아졌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수명도 길어지고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 네, 우리가 많이 오염된 화학 제품들 섭취하게 되거나 우리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또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렇게 환경 오염과 이런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망가진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에도 천중산삼이 도움이 된다면서요?
1: 예, 일단은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투고 그릇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회용 종이컵,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건강에 좋지가 않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생수 같은 경우도 텀블러가 아니라 컵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늘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땅에 미네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다라는 건강 정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외면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장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정결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식사도 좀 깨끗하게 그리고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1시간씩 운동하는 경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 함께 태어나시거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일을 하거나 지쳐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될 때 우리가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들도 몇 년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또 어떤 뜻하지 않은 또 이런 감기 하나에도요, 중환자실을 다녀오신 분도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건강식품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드셔서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그 천중산삼은 그야말로 깊은 자연 속에 자연 그대로를 담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말 천연 자연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산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삼들은 오염된 땅 혹은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순수한 자연의 식품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좀 클까요?
1: 예,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있지만 한 가지 재료로 만들었던 제품보다는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 실은 나에게 필요한 성분도 있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성분까지도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산삼을 직접 뿌리를 가져가셔서 우려 드시거나 또 씹어 드시거나 꿀산삼, 그리고 또 캡슐 같은 경우도 100%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늘 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만이 장석훈 사장님께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 저희가 고집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산삼을 어디서 사가지고 온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믿을 수 없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 매장에서 100% 판매하는 거는 다 10만이가 채취하는 그런 천중산삼만을 저희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믿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산삼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하십니다.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이 나쁘고 저희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를 드시고자 하실 때는 잘 정말 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검색해 보셔서 나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좀 잘 선택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광고들을 보면 다 광고하는 제품들 다 좋다고 합니다. 가장 다 최고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 제품을 복용해보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받는가, 어느 정도로 감동받았는가 하는 그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후기들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바로 재구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재구매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 제품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소비자들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 검색해 보시면 그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 채널에 많은 분들의 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기존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겠죠. 네, 많은 분들이 천정산삼 구입하실 때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지 안전할까를 고민하시는데요.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 뉴욕 매장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매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맥주님 이번 주에 프로모션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저희가 지금은 건산삼을 판매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산삼 우려 드실 분들, 그리고 씹어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산삼주를 담그실 분들은 건산삼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날 산삼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300불짜리 건산삼을 150불에 반값 해드릴 거고요. 또 500불짜리 두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 양은 400불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1200불짜리 건산삼을 9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산삼을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 산삼을 좀 간편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5가지를 또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 불로초,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요. 한 달분입니다. 300불짜리를 오늘 2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꿀삼을 저희가 세일을 해드릴 텐데요. 생산삼을 씻어서 썰어서 꿀 반, 산삼 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꿀삼이라고 하는데요. 300불짜리 한 병을 200불에 드릴 거고요. 또 산삼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입니다. 혀 밑에 다섯 방울 떨어뜨리고 한 달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100불에 드립니다. 그리고 산삼 베리 주스, 산삼 씨를 100% 담은 제품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오늘 1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리는 거는 천삼 레귤러입니다. 천삼 레귤러는 건삼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갈아서 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드실 수 있고요. 천삼 레귤러가 30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병에 500불짜리인데요. 250불에 반값 특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주소는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세일도 다양한 품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일 할인율도 아주 좋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제품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오늘 세일 제품들 좀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일단 건산삼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드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씹어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건산삼은 딱딱하게 말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고요. 먼저 입안에서 사탕처럼 물고 계시다가 녹여서 드시면 사포닌의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슬로우쿠커에 우려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로우쿠커에 그냥 물만 붓고요. 첫물은 하루, 재탕은 3일을 우려내셔서 아침 저녁 6온스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서 드시는 거는요, 배변으로 나가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말씀드린 대로 두 달에서 세 달은 꾸준하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삼주를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삼주는요, 굉장히 만들기가 간편합니다. 오늘 300불짜리 150불의 한 박스를 가져가시면 씻을 필요가 없고요. 보드카 750ml 한 병을 사셔서 그 병 안에다가 건산삼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셨다가요. 좋은 술로 드시기를 원하시면 3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좋은 약주로 드실 거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산삼주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자골신경통, 통풍, 손발이 저리거나 찰 때,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실 때, 이럴 때 가끔가다 한 잔씩 드시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에 한 병씩은 꼭 담아 놓으시면 필요할 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삼 불로초, 요거는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말려서 갈아서 그 다음에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되는 제품인데요. 산삼과 불로초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이명, 변비, 그리고 무릎 허리 통증,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꿀삼은요, 스푼으로 퍼서 드시는 경우인데요. 꿀삼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기침, 그리고 입맛이 없으실 때 급하게 좀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갈아서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좀 도움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천삼 레귤러 캡슐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그래서 총 30알이 들어있습니다. 한 달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바쁜 생활 때문에 산삼을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천삼 레귤러나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천정산삼과 불로초가 만났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로초도 미국에서 어떻게 채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불로초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서 직접 채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다 캐서 씻어서 말려서 쪄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방부제나 어떤 화학재료를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쪄서 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0: 네, 천삼 레귤러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천삼 레귤러는 주로 어떤 주성분이 뭐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드실 수 있는 건가요?
1: 천삼 레귤러는 건삼 100% 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 기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실은 천삼 레귤러, 산삼 100%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캡슐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을 가실 때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바쁜 생활, 그리고 또 학생들

0: 분들, 그리고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속이 쓰리신 분들은 꿀산삼을 드시면 바로바로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셔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꿀삼 같은 경우는요, 생산삼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삼을 가져가셔서 꿀산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통만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삼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꿀산삼을 담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다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도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셀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꿀삼 같은 경우에는 딱 선물용으로 드리기 참 좋고요. 또 산삼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세일을 많이 하니까 산삼주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직접 삼을 사고 보드카를 사서 삼을 예쁜 용기에 담아서 만들어서 드리면 또 그 또한 정성이 담겨서 더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산삼주 담을 때 와, 이 귀한 천정산삼으로 산삼주를 담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술을 써야지, 더 비싼 술을 써야지, 그래서 막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거 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0: 예, 산삼주를 담그실 때는 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드카를 사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지만 색이 잘 우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보드카 40도짜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어떤 향에 있어서도 색깔에 있어서도 무색 무친 보드카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선물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프로모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건산삼을 세일해드립니다. 300불짜리 한 달분을요, 150불에 반값 세일합니다. 산삼주를 담그실 분들도 오늘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불짜리 두 달분은 400불에, 그리고 1200불짜리는 900불까지 저희가 세일을 해드렸고요. 제품을 몇 가지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삼과 불로초를 넣어서 만든 산삼불로초 한 병에 300불인데요. 200불까지, 그리고 꿀산삼은 300불짜리를 200불에, 그리고 산삼 액기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산삼 베리주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그리고 천삼 레귤러 캡슐입니다. 500불짜리 한 병을 250불에 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보드 플러싱에 있고요. 718-879-23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면 어떤 문의, 상담, 또 구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한 매장으로 오시면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편안한 시간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제품들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10만인 장석군의 천종산삼으로도요,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하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매장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타주로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타주에 선물하실 분들 전화하셔서 타주 배송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미리 구입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저희가 매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피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이 피부 관리도 잘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관심이 많죠. 나이 들고 주름지고 건조하고 이렇게 퇴화되는 이런 피부들을 보면서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화장품들을 많이 쓰십니다. 물론 비싼 기능성 화장품들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뭔가 근본적인 내 피부, 우리 몸에 이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건강한 피가 돌고 건강한 피부와 근육이 만들어지는

0: 이 메커니즘이 잘 돌고 건강해져서 내 피부도 빛이 나면 그야말로 가장 큰 효과겠죠. 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정산삼이 도움이 될까요?
1: 예, 산삼은 일단 면역력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그래서 이 속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얼굴 색깔 하나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졌다,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가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 피부색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의 건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피부톤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름도 천천히 생기면서 얼굴의 노화를 또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 산삼 같은 경우는 드시게 되면 일단은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분해시켜주면서, 혈색까지도 좋아지게끔 도와줍니다. 뭐 가장 정말 대표적인 사례로요. 저희 사장님 얼굴을 뵌 분들은 정말 산삼 드셔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스킨이나 로션 비싼 거를 바르지도 않으시는데 정말 피부가 미끄러지듯이 좋고요. 혈색도 너무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부 톤이 좋아지려면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의 체온이 아니고요. 속이 따뜻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는요, 정말 나이가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만 저희 매장에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추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학생들까지도 산삼을 사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는 건강은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정말 입소문이 나서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거기 화면들도 있지만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산삼을 드시고 좋아지신 사례들을 특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분들은 나하고 또 증세가 똑같아요. 그리고 산삼을 드시러 오시는데요. 산삼은 일단은 여러분들 천정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 한국인들의 술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그술 소비량이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 술 소비가 줄었다라는 건, 물론 경기 탓도 있겠지만요, 그 젊은 층의 술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이제 술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젊은 20, 30대한테도 이 천정산삼을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먹어도 부작용 없고 또 오랫동안 꾸준히 먹을수록 좋은 제품이니까 젊은이들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요새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20, 30대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건강에 조금 힘들까봐 산삼을 많이 드시러 오시거든요. 피곤한 것들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체력을 많이 사용하셔도 지치지 않는다고 젊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분들 중에 산삼을 좀 간편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캡슐 제품 정말 많이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캡슐 제품으로 한 번씩 좀 드셔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0: 네. 오늘 세일하는 제품 중에 젊은 분들이, 아우, 이거 우려먹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대체가 될수 있는 좋은 천정산삼 제품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할인까지 아주 큰 폭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세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하시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저희 매장으로 직접 오시면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상담과 또 진행 원하시면, 상담과 구매를 원하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어떻게 잘 포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예, 예전에는 저희가 우체국으로 우편 배송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가져가시는 것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직접 가져가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타주는 저희가 우편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주 배송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무엇보다 천정산삼이 한국에 가져가시면 정말 인기 만점의 선물입니다. 이 천정산삼은 한국에서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일 뿐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천정산삼 가져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이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도 못 믿으실 거고요. 하지만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그 받으시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그 선물의 값 쓴 정말로 큰 가치를 가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천정산삼 구입하셔서 잘 한국에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건강정보 잘 전달해 주신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또 건강하지 못하면 그만큼 마음 아프고 불행한 일도 없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기 위한 그날까지 저희는 꾸준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만인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건강플러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에도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하며 생산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기 공급망 병목 현상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에 제공될 경제적 보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재개와 대규모 재건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IA 내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금괴 절도 사건의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가 기밀급 비밀 작전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동시에 보관 장소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 속에 자산 통제력과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인하와 인상 전망이 동시에 나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새 의장 취임을 앞두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 노디스크가 해킹 공격을 받아 핵심 신약 데이터와 연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금전 요구를 넘어 산업 스파이 성격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첨단 AI 모델에 수출 제한을 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수출 확대를 강조해온 미국의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기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겨의 유족이 미 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북한 핵개발 지원 네트워크와 연관된 동결자금 1713만 달러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조작한 AI 선거 광고가 미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사용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가운데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한 가운데 양국 협상안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금은 비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돼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이미 절반이 넘는 1,500달러 이상의 출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그 금액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요 세부 사항이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40여 년간 유의미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서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금이 미국과 이란 양측의 최종 합의 체결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쟁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으로서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핵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미국에 4천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했고 이후 이 같은 재건 기금에 대한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중앙정보국 고위 간부의 금괴 절도 사건이 조직의 비밀 공작을 노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CIA 과학기술국 소속 고위 간부 데이비드 러시가 지난 5월 공금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CIA 과학기술국은 요원들이 사용하는 도청 장비와 비밀 촬영 장비, 암호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CIA에서 군대 장성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인 러시는 의회 승인을 받아 적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극비 프로그램을 운영한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는 동료 요원 2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 특별 접근 프로그램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금괴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IA 동료 요원들은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러시가 요구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CIA는 다양한 작전 중에서도 극비에 해당하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다루는 요원들은 다른 직원이나 상사와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는 이렇게 확보한 4천만 달러 상당의 금괴 303개를 CIA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CIA의 비밀스러운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폭된 만큼 향후 러시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경우 그가 관여한 각종 비밀 공작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게 CIA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전직 CIA 고위 간부 마크 파울러는 공개돼선 안 되는 민감한 정보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1974년 항공우주사업가 하워드 휴스 사무실 강도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시 CIA는 태평양에 침몰한 구소련의 핵 잠수함을 인양하겠다는 목적으로 휴스에게 의뢰해 거대한 심해시추선을 건조하고 극비 인양 작업에 나섰지만 휴스 사무실을 턴 4인조 강도 탓에 비밀작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CIA의 두 번째 인양작전은 취소됐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러시가 CIA 입사 전부터 학력과 경력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러시가 졸업했다고 밝힌 대학과 대학원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험 비행사 자격증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튿날인 16일 타밈 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군주와 회동과 언론 질의응답에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내 생각엔 2단계가 사실 더 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우리는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강경 우파 진영에서 이번 종전 합의안이 항복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훌륭한 문서라고 반박하며 합의안을 의회에 보내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에 보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의회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또 며칠 내로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이를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레바논 공습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그가 이제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웃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불화설에 대해선 사이가 아주 좋다며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석유 공급이 재개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산 석유를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광물에 이어 태양광 제조 장비 등 핵심적인 공급망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 무역 휴전을 끌어낸 뒤에도 통제 대상 품목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희토류뿐만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 영구 자석, 발광 다이오드, 배터리 소재 등 산업 공급망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양광 제조 장비도 중국의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거론됩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태양광 제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올 초 중국 태양광 장비 업체인 수저우 맥스웰로부터 생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태양업계 관계자 두 명은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수저우 맥스웰에 머스크의 기업들과 진행 중인 협상을 중단하고 당분간 장비를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이 중국 측의 압력으로 자국 학자 대표단의 국제회의 참석이 불발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7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16일 대만 외교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 대만 행정원 해양위원회 대표단 8명이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공항에 억류됐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주최국인 케냐 정부의 초청으로 몸바사를 방문한 대만 대표단에 대해 주최 측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케냐 이민당국이 개입해 대만 대표단 8명의 여권을 압수하고 전자비자를 취소했으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공항 구금실에 약 20시간 이상 억류한 끝에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의 국제행사 참여를 탄압한 불량배에 가까운 중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동안 젊은 연구원 3만 명을 해외로 파견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달 중으로 결정할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6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 각국이 국가 주도로 AI나 양자 분석의 첨단 기술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도 첨단 기술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연구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내세운 신기술 입국 실현을 위해 일본 연구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전념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계획이라고 니케이는 해설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3: 빔덴탈
2: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더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샌더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8: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4: 703-354-1950 703-354-1950.
9: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이민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1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이민자 규모도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한인 이민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뉴욕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 출생 이민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계획국이 최근에 발표한 이민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시 외국 출생 이민자는 약 30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의 상태입니다. 한인 이민자 수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2023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이민자는 약 5만 5천 명으로 조사됐으며 2013년보다 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출생 이민자는 뉴욕시 전체 이민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한인 인구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0년 약 7만 명 수준까지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출생 이민자는 2010년 초반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해 현재는 1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 집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중국 출생의 이민자가 차지했으며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졌던 뉴욕시 이민자 증가세가 21세기에 들어서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의 미토스 5, 페이블 5 등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가한 건 AI 모델 수출을 통해 이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최신 전략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I 수출 촉진을 위해 고안된 미국의 대표 프로그램들이 미 행정부에 의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고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딘 볼은 정부가 미국의 최고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갑작스럽게 막으려는 태도는 AI 수출 프로그램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AI 수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이를 미국의 핵심 AI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해왔습니다. AI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는 업계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이번 조치로 전 세계 고객이 미국 AI 구매를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기술 스택이 상호 연결된 점을 고려할 때 스택 내 한 층이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제한 조치는 다른 스택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신청이 이번 달 말에 마감된다며 백악관이 이번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수출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살과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캣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MI 또는 문자 호프 MI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캐리디오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6: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7: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푸른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6: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7: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6: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7: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습니다. 출시하지 않은 신약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 정보까지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계의 지식재산권 보안 리스크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커 조직 풀크럼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2개월 이상 노보 노디스크 내부 네트워크를 침투해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룹은 2,5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노보 노디스크가 이를 거부하자 일부 데이터의 비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취한 데이터에는 회사 소스코드, 출시 또는 미출시 신약의 독점 정보, 임상시험 데이터, 임직원, 의사, 환자의 정보, 생산시설 관련 정보, 사내 AI 모델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11일 제한된 수의 내부 IT 시스템에 무단 접근이 있었으며 일부 개인 데이터가 포함됐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회사 시스템에서 무단 복제된 것으로 주장되는 데이터가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주요 플랫폼은 정상 운영 중이며 관련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랩1의 토머스 윌칸 연구 책임자는 풀크럼색에 대해 역량과 주장 모두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풀크럼색은 지난해 10월 처음 등장한 신생 조직으로 이번 공격은 3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취 파일은 약 70만 건, 1.3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 블로그 데이터 브리치스.net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업계는 오래전부터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2020년 COVID-19 백신 개발 경쟁 당시 북한 연계 해커들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을 잇따라 공격했고 2017년 나페티아 랜섬웨어는 머크의 전 세계 생산 라인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출시 신약 독점 정보에 AI 모델, 생산시설 운영 기술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순 금전 갈취를 넘어 산업 스파이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고비, 오젬픽으로 대표되는 노보 노디스크는 전 세계 브랜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한 세계 최대 당뇨병 관리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927억 달러로 2024년 한때 유럽 최대 기업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UFC 대회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 공격 음모가 사전에 적발돼 저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여러 주에 걸친 공조수사를 통해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미 언론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과 저격수 동원 계획까지 포함된 조직적인 공격 시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백악관에서 지난 14일 오후 열린 이종격투기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고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FBI와 법집행 파트너들은 워싱턴 DC에서 열릴 UFC 행사에 대한 수도권 외부 인물들이 연루된 잠재적인 위협을 지난 6월 10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 및 우리 파트너들과 연방 법무부의 여러 주에 걸친 신속한 대응 작전 덕분에 다수의 인물이 현재 구금됐으며 계획됐던 혐의를 받는 공격들은 완전히 저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국 션 커런 국장도 소셜미디어 X에 해당 수사 과정에서 FBI와 긴밀히 협력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특수요원과 임무 지원 인력, 기술 보안팀은 24시간 내내 공격 음모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커런 국장은 또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나 비밀경호국은 당장 어떤 공격 음모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팍스뉴스는 적발된 음모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행사장 인근 건물을 공격하고 대규모 대피를 유도해 미리 배치된 저격수팀 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며 이후 백악관 출입문을 공격하는 2차 공격이 계획됐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FBI는 해당 위협을 처음 파악하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용의자 한 명을 구금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후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해당 음모와 관련한 기록을 발견했으며 이를 논의한 용의자를 최소 23명 확인했습니다. 이날 현재 구금된 용의자는 5명이라고 박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해당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또는 13일에 워싱턴 DC 서남쪽의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로 이동할 계획에 연루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팍스뉴스에 출연해 해당 공격 음모와 관련해 23명이 상당한 자금이나 조직 없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테러 사건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몇몇 놈들의 미친 짓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계획된 테러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워싱턴의 많은 민주당 동료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쳐다보며 왜 이토록 많은 정치적인 폭력이 우리 진영 스펙트럼에서 비롯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런던과 뉴욕 등에 보관해온 금을 다른 곳으로 옮긴 각국 중앙은행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세계금협회는 16일 공개한 연례 중앙은행 금 보유고 설문조사에서 금 보관소를 바꾸는 중앙은행들이 점점 늘어나는 새로운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중앙은행들의 20%가 지난 12개월 동안 금 국내 보관을 늘렸거나 해외 보관 처들을 다변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의 7%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 국내 보관을 늘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5%에서 1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해외 보관처를 다변화했다는 응답은 2%에서 10%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7%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 국내 보관을 확대할 계획이고 9%는 해외 보관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의 57%는 자국이 소유한 금을 영국 잉글랜드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우려 고조와 준비 자산에 대한 통제와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89%가 향후 12개월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45%는 자국의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러한 답변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83%는 5년 뒤 자국의 준비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6%보다 오른 수치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미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사망한 고 오토 원비어 유족이 제기한 북한 관련 동결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원비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지난 11일자 결정문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 1065.73달러 규모의 자산을 원비어 씨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최대 외부 조력자인 파키스탄 LQ 칸 박사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산으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돼 있는 금액을 은행 측이 자신들에게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웰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AQ 칸 네트워크가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고 측이 칸 네트워크가 해당 동결 자금의 실질적인 송금자였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비어는 2016년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습니다. 그는 이듬해 6월 혼수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원비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이 압류한 북한 동결 자금 24만 달러,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내 한인동포 권리 옹호 시민단체의 연합인 미주 한인봉사 교육단체 협의회는 생활비 급등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주 동포 사회를 돕기 위한 살림살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미국 내 동포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가정의 현실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 교협은 전국 단위 단체들과 협력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반이민자 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는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미 교협 관계자는 미 전역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1,500명 이상을 상대로 한 초기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의 41%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을 정도로 의료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짜인 도로, 높게 솟은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탁 트인 공원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무려 200년 동안 철저한 계획하에 보존되어 온 이 유서 깊은 도시에 최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6월 16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Washington has been carefully planned for two centuries. Now Trump has his own designs. 워싱턴은 2세기 동안 정교하게 계획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자신만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오늘 기사는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랭팡의 1791년 첫 설계부터 1901년의 맥밀런 계획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워싱턴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짚어줍니다. 그리고 최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형

바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시민을 위한 예술작품, 공공예술품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아웃, 책의 레이아웃을 잡는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지만 여기서는 구획을 나누다, 도시나 건물을 설계하고 배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o lay out the new American capital 이라고 하면 미국의 새 수도를 설계한다는 뜻이 되죠. Civic art. Civic은 시민의, 도시의 라는 의미를 가지기에 Civic art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예술, 도시 미관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DC가 처음부터 철저히 공공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s shape, by contrast, is defined by what's public, the key civic buildings, the wide avenues and squares, the central mall. 반면 워싱턴 DC는 정부와 시민을 위한 공간들이 도시의 중심을 이룹니다. 주요 정부 건물들, 넓게 뻗은 대로와 광장, 그리고 내셔널 몰이 도시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By contrast는 on the other hand나 compare with과 비슷한 의미로 대조적으로,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grid, 격자형 도로는 사유지 개발을 쉽게 하려고 쪼개진 반면에 워싱턴 DC는 정반대로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avenue와 street의 차이인데요. 미국 주소 보실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street는 주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고 avenue는 주로 street를 가로지르는 동서 방향의 도로를 말합니다. 하지만 뉴욕이나 시카고, LA 등 도시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워싱턴 DC의 경우 street는 일반적인 바둑판 모양의 길을 말하지만 avenue는 도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아주 넓은 황방대로를 뜻하고, 이것은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랭팡트, 랭팡이 도시의 시각적 웅장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President Trump returned in his second term, eager to leave his own mark on the Capitol at the nation's 250th anniversary.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에 돌아와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추어 수도 워싱턴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발자취를 남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Be eager to, 무엇무엇 하기를 열망하다, 안달이 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중에 건축 프로젝트를 얼마나 강하게 추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열망을 표현했네요. Leave one's mark, 직역하면 흔적을 남기다이지만 역사나 특정 분야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다, 발자취를 새기다라는 관용구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나만의 마크를 남기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I want to leave my mark in this field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The president is a developer and he describes his projects in the builder's logic of underutilized land and maximized value.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답게 어떤 프로젝트든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을 개발해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낸다는 개발업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underutilized는 utilize, 활용하다 라는 단어 앞에 under가 붙었습니다. 직역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이라는 뜻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공원 부지를 보며 역사적 보존 구역이 아니라 개발 안 된 아까운 금싸라기 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maximized value, 극대화된 가치를 뜻하고요. 투자 대비 효율과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생 비즈니스 철학이 묻어납니다. Many historians, architects, and planners fear that a president so confident in his own taste could disrupt in months what has been assembled here over two centuries. 많은 역사학자, 건축가, 그리고 도시 계획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너무나 확신을 가진 한 대통령이 이곳에서 2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것을 단 몇 달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Confident in one's own taste, 자신의 취향에

혁신이 있는 이라는 의미고요. Disrupt,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혁신하다 라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원래는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전통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200년 된 도시의 조화로움을 깨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assemble, 보통 가구나 어떤 기계를 만들 때 조립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역사와 기념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정교하게 모여 완성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유서 깊은 계획 도시 워싱턴 DC를 둘러싼 흥미로운 뉴욕타임스 기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점을 앞두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과 정부의 속도가 아닌 개발자의 속도로 업적을 남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올여름 우리가 보게 될 워싱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 산업 분야에도 국방 물자 생산법을 적용하며 생산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기 공급망 병목 현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에 제공될 경제적 보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재개와 대규모 재건 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IA 내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금괴 절도 사건의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가 기밀급 비밀 작전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동시에 보관 장소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 속에 자산 통제력과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인하와 인상 전망이 동시에 나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새 의장 취임을 앞두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 노디스크가 해킹 공격을 받아 핵심 신약 데이터와 연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금전 요구를 넘어 산업 스파이 성격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첨단 AI 모델에 수출 제한을 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수출 확대를 강조해온 미국의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겨의 유족이 미 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북한 핵개발 지원 네트워크와 연관된 동결자금 1713만 달러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조작한 AI 선거 광고가 미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사용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가운데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집권 이후 에너지와 광물, 조선에 이어 방산 분야에도 이 냉전시대 법률을 동원한 겁니다. 이날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엑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방위 또는 그 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생산능력, 취약한 공급망, 장기조달 의존성 및 생산 병목 현상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고체 로켓모터, 점화장치, 유도 시스템 등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 부품을 기존 및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하위 시스템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메모는 민간업계와의 자발적 협정 추진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시대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이 법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핵심 광물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 4월에는 전력망,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에너지 5개 분야에 6월 초에는 석탄 발전소 유지 및 신규 건설에도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습니다. 타산 위기에 몰린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구제를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백신 개발 등으로 크게 넓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20년 팬데믹 대응에 같은 법을 활용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계의 전설도 불리던 줄타기 세계 챔피언 앤디 루이스가 베이스 점프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세계 줄타기 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유타주 협곡에서 낙하산을 이용한 베이스 점프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줄타기 세계대회에서 4년 연속 챔피언을 차지했던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앤디 루이스가 베이스 점프를 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베이스 점프는 고층 건물이나 절벽 등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루이스는 지난 14일 미 유타주와 콜로라도주 경계선 인근의 사막 지역인 미네랄 보텀의 협곡에서 베이스 점프를 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타주 그랜드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실은 베이스 점프 시도 중에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급파했다며 사고 현장에서 루이스와 신원미상의 50대 남성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는 높은 고도에서 낙하산을 타고 교관과 동반 점프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베이스 점프 모아부를 운영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줄타기 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중국 다오슈 이러우 폭포 위에서 서핑을 흉내내는 줄타기 묘기를 선보여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 바 있습니다. 루이스는 특히 2012년 팝스타 마돈나와 함께 미 프로풋볼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출연하며 무명 운동선수에서 일약 유명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돈나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동안 폭 1인치 정도의 줄에서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루이스는 생전에 익스트림 스포츠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사망사고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어제 워싱턴 DC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개입 논란과 자치권 축소 우려가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워싱턴 DC에서 16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 사례 만에 처음으로 시장과 연방 하원 워싱턴 DC 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DC의 정치 지형상 이번 예비선거 승자가 사실상 오는 11월 본선 승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오후 8시에 공식 마감됐지만 마감 시각 이전에 줄을 선 유권자들은 계속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마감 2시간 뒤에도 최소 8개 투표소에서 대기줄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개표 결과 발표도 지연됐습니다. DC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소가 이날 오후 10시 45분까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차기 시장 선거입니다. 2014년 처음 당선된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시장 선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4구 시의원인 제인스 루이스 조지 후보와 전 시의원 캐년 맥더피 후보가 선두권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원 의원 DC 대표 선거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8선을 지낸 엘리너 홈스노턴 의원이 은퇴를 결정하면서 브룩 핀토 시의원과 로버트 화이트 주니어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니스 로사도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2순위, 3순위 선택표를 재배분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선거 당국은 최종 결과 확정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관계가 꼽힙니다. 워싱턴 DC는 제한적인 자치권만 보장받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예산 승인과 시의회 법안 검토 등 주요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연방 치안 인력을 대거 투입한 데 이어 현재까지도 주 방위군 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지역 수천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았고 주요 기념물과 공공시설 개보수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조지 후보는 워싱턴 DC의 가장 큰 과제는 생활비 위기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와 군사적 치안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맥더피 후보는 공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향후 4년 동안 경찰관 1,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공중보건 중심의 폭력 감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선거에서는 이 밖에도 전 시의원 빈센트 오렌지와 연방정부 효율부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은 전 연방계약업체 직원 호프 솔로몬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차기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경우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DC 주민 팻 휠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DC 자치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 DC 대표 선거 역시 사실상 자치권 수호를 둘러싼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턴 의원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총 5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89세의 노턴 의원은 최근 건강과 고령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출마 포기 압박을 받아왔으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역량이 부족하다는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브록 핀토 후보와 로버트 화이트 후보는 모두 DC 자치권 수호와 중산층, 노동계층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이트 후보는 원래 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했지만 워싱턴 DC 자치권을 둘러싼 싸움은 연방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연방 하원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후보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핀토 후보 역시 자치권은 단순히 DC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전국적 연대를 구축해 자치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경선에서는 노턴 의원 보좌관 출신 트렌트 홀브룩,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 부재정위원장 퀸이 잘레슨의 전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그레고리 자치코 등이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워싱턴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가 도입된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 투표 검증과 추가 집계 절차로 인해 최종 결과 확정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워싱턴 DC의 향후 정치 지형과 자치권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개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낡은 규정을 대폭 정비합니다. 캐피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22개 주정부기관에 총 50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 서비스 접근성 확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용사와 부동산 중개인, 공증인 등 80만 명이 이용하는 직업 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메디케이드 관련 서류 작업도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보증금과 수수료를 폐지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수계 여성 소유 기업 인증 절차와 중독 치료시설 인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특히 여성의 자정 이후에 식당 근무를 제한했던 1950년대 규정과 Y2K, 즉 컴퓨터 연도 오류 대응 지침 등 현재는 의미가 없는 낡은 규정들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지역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0회 해외 풀꽃 시인상 공모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해외 풀꽃 시인상은 시인 나태주가 설립한 문학상으로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단 5년 이상 시인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자는 신작 시 5편을 워드파일로 작성해 제출하며 최종 심사는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표와 함께 $3,000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와 시상식 일정은 추후 발표됩니다. 작품 제출 시에는 등단 연도와 전화번호, 주소, 본명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해외 풀꽃 시인상 운영위원회 714-530-311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정부가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 가정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택 유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택 소유자 재산세 공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 소득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일정 금액의 재산세를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주택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일부 카운티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추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주정부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뚝뚝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99, 옥수수 4개 1불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다음 소식입니다. 미 선거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정치 광고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묘사한 AI 광고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단체가 제작한 정치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텍사스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가 여성용 드레스를 입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보수층 유권자의 반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니라 AI로 생성된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공화당 상원선거위원회는 탈라리코 후보가 과거 자신이 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직접 읽는 모습을 AI로 연출한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 중 AI 광고 사용 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후보와 단체는 자발적으로 AI 사용 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오해와 착각을 부를 수 있는 광고를 걸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광고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켄터키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토머스 메시 연방 하원의원이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이란 오마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과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을 조작한 AI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 브래드 레펜스퍼거가 경쟁 후보들이 총을 난사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해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도 선거 광고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제스민 크로켓 후보는 광고 속 군중 규모를 AI로 부풀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앤드로 쿠오모 후보도 자신이 지하철 기관사와 증권 중개인 등 다양한 직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해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AI 정치 광고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를 통한 의료비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문제를 빚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ACA 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으로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빌려서 치료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부는 고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비용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미 가정이 의료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이 저소득층의 빚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보험료 지원 축소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공제액도 높아지면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높은 저비용 보험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대출 제도 역시 향후 보험시장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고액 공제 플랜이 의료비 가격 비교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4: 미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 약화와 유가 하락을 고려해 올해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가 예측했습니다. 반면 시타델 증권은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연내 두 번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발표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시티그룹의 앤드루 홀렌호스트 미수석 애널리스트는 1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발표하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게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번 결과는 워시 의장에게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홀렌호스트는 그러면서도 당장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이 완화적 금리 기조에 대한 언급을 없애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은행은 향후 몇 달간 노동시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올해 9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약화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홀렌호스트는 말했습니다. 한편 시타델 증권의 거시 전략 책임자 프랭크 플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연준이 이르면 9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란이 잠정 평화협정에 합의한 이후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전쟁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완화적인 금융환경,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 다시 활기를 띠는 노동시장, 인공지능 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워시 의장은 첫 정책회의에서 더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9월과 12월,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플라이트는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현재 일반적인 시장 전망보다 더 공격적인 겁니다. 시장의 금리 스와프 지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이트는 여론을 보면 정책 방향은 분명히 매파적이어야 하며 워시 의장은 시장의 비둘기파적 선입견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순환 산업에서 임금 상승률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요소 중 상당 부분이 연간 3%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살과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6: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3년 만에 뉴욕 닉스가 NBA 정상에 오르면서 18일 목요일 이를 축하하는 우승 퍼레이드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 뉴욕주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리전트 시험 일정이 겹쳐 학생들은 시험 연기를 요구하며 온라인 청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주 교육당국은 시험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 닉스의 NBA 챔피언 우승으로 기념하는 티커테이프 퍼레이드가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로얼 맨해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같은 시간 뉴욕주 전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전트 시험이 실시됩니다. 리전트 시험은 뉴욕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표준 학력평가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주요 시험입니다. 하지만 53년 만에 닉스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시험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아쉬움으로 학생들은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SNS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통해 퍼레이드가 열리는 18일을 이른바 닉스 데이로 지정하고 시험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학생은 눈이 많이 오면 스노우 데이로 휴교도 하는데 반세기 만에 닉스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하루 정도 승리를 축하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Such a milestone. I think it should be an annual holiday. I don't have any classes. I already finished. We'll have to see if we can arrange for it because I know it's going to be packed.
1: 하지만 뉴욕주 교육부는 시험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J.P. 오헤어 뉴욕주 교육부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뉴욕 시민들이 닉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생들 역시 예정된 날짜의 리전트 시험을 위해 1년 내내 준비해왔다며 닉스 선수들처럼 학생들도 노력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과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란만단이 뉴욕시장 역시 시험 일정 변경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면서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시험을 잘 치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For our students, I will still encourage them to be studying hard for their Regents exam. There will always be any number of people who will not be able to make no matter what day that we choose.
1: 다만 일부 학교들은 절충안으로 시험이 끝난 뒤 교실에서 우승 퍼레이드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뉴욕시는 닉스의 우승을 기념하는 사상 첫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퍼레이드는 배터리파크에서 출발해 월스트리트역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캐년 오브 히어로즈를 지나 시청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뉴욕 닉스 우승 직후 맨해튼 일대에서는 일부 과격한 축하 행사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스쿨버스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고 경찰 차량이 훼손되며 63명이 체포되고 경관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사건 4건, 또 별도의 총격 사건으로 17세 청소년이 발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이번 퍼레이드 안전관리에 뉴욕시경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민간 기부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작인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비용이 급증했고 여기에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세금이 절반 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연회장 시공사와 백악관이 지난해부터 주고받은 견적서 및 이메일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대연회장 건설 계획이 발표된 건 지난해 7월 31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애국적 기부자들이 이 프로젝트 비용 2억 달러를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앞서 백악관이 시공사로부터 건네받은 예비 추정 총 비용은 그보다 많은 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약 1억 달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밀 경호국과 백악관 군사실의 자금으로 적시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30일에 기존의 동관 이스트 윙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프로젝트 비용이 3억 달러로 증가했다면서 나와 내 친구 몇 명이 100%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공사의 프로젝트 요약서에는 전체 비용이 4억 7,800만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비밀 경호국과 백악관 군사실의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백악관 연설에서 비용이 4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약 4억 달러의 건물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월 시공사는 백악관의 예상 비용이 6억 달러로 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7개월 만에 2배 이상 불어난 셈입니다. 그러면서 2억 9,300만 달러는 기부금 같은 민간 자금, 1억 5,500만 달러는 비밀 경호국, 1억 4,900만 달러는 백악관 군사실 자금, 나머지 300만 달러는 대통령 관저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이 프로젝트가 동관 건설에 따른 보안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이라고 묘사한 시설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대통령 여도회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백악관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4억 달러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민간 기부금으로 건설될 것이라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동관 건설 현장을 보여주면서 행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한 뒤에 그 건물과 백악관 전체의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납세자들이 연회장 자체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 보안시설인 백악관의 건물을 철거, 신축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안시설 비용은 세금으로, 건물 자체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한 셈입니다. Hey Radio 김소영입니다.
5: 벤커퍼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퍼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퍼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퍼프 제공입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9: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8: 북유럽?
9: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8: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18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종전 합의 단계별로 이란에 주어질 경제적 이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양국 간 후속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소식통을 인용해 MOU 정식 서명 직후 미국이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석유 판매 관련 제재 역시 풀리면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물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핵 합의가 타결될 경우 미국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MOU에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 합의 뒤에 3천억 달러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해당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 기업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 물류, 제조, 운송 등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다만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합의 사항을 준수해야만 MOU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협상에 따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산도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동결 자산 해제와 추가 제재 완화가 MOU 체결 자체가 아니라 향후 핵 합의 최종 타결 및 이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MOU 문안 자체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MOU 내용을 아는 소식통은 이 MOU가 이행되는 즉시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MOU 내용을 아는 소식통은 이 MOU가 이행되는 즉시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MOU 이행의 의미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고위 간부의 금괴 절도 사건이 조직의 비밀 공작을 노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CIA 과학기술국 소속 고위 간부 데이비드 러시가 지난 5월 공금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CIA 과학기술국은 요원들이 사용하는 도청 장비와 비밀 촬영 장비, 암호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CIA에서 군대 장성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인 러시는 의회 승인을 받아 적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극비 프로그램을 운영한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는 동료 요원 2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 특별 접근 프로그램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금괴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IA 동료 요원들은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러시가 요구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CIA는 다양한 작전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 과학자이시자 치매 연구로 노벨상 수상하신 스탠퍼드 이대 교수 토마스 슈도프 박사는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열린 IABS 퇴행성 뇌신경 국제 포럼에서 치매는 인류에게 가장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치매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치매 예방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침으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는 뇌신경 전문 한의사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문제, 수면 부족, 만성염증과 노화 이런 요인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치매는 어느 날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뇌의 만성 질환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 문제, 뇌혈류 저하, 수면 부족, 만성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기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방도 한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혈압과 혈당 같은 위험 요인은 현대의학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뇌와 혈관, 수면, 전신 회복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5에서 2배까지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2에서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미세순환 장애로 뇌에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 기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세포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여 치매 위협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세순환, 뇌혈장벽, blood brain barrier, 보호, 뇌 기능 회복 환경 개선은 양한방 통합의학이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뇌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잘못하면은 가문의 망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병적인 수준까지 간 거죠. 저도 저는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약점 잡힌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제가 말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취약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신과 의사시고요.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두드러지는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조언과 통찰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일대 나종호 정신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제 한국과 좀 미국도 자주 오가시면서 네. 좀 뭐 환자들 혹은 삶의 경험들을 글로 좀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와서 네.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네. 책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어떤 책입니까?
4: 네.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과거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세바시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있을 때 서로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책이 환자들 이야기고 그렇죠. 또 조금 더 무거운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약간은 좀 가볍을 수도 있고 좀 더 개인한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제 네.
5: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책에 교수님의 어떤 고백적 네.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좀 읽어본 바로는 네. 엄청 불안하셨어요. 그죠? 불안감이 네. 아주 충만한 그런 그렇죠. 청년 네. 시절을 보내셨는데 우선 네. 네. 이 불안, 정신과 교수님이니까 이 불안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까?
4: 불안은 일단 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불안 자체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좋을 수 있어요.
5: 아, 그게 아예 없어서는 그렇죠. 안 될 것이다.
4: 만약에 사람이 불안하지 않다면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열심히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숙제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이 없게 된다면은 열심히 안 할 수도 그걸 제때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필요하다고
5: 생각해요.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인 그렇죠. 거죠. 우리 삶을 좀 이끌어 나가게 네, 하는
4: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도할 경우에, 그래서 아까 저의 젊은 시절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그 약간 병적인 수준까지 간 거죠.
5: 그래서 아, 진짜?
4: 저는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5: 그날?
4: 그 처음 내가,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었던 때가 제가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니까 24 정도 됐을 때였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평소에 뭐 운동하거나 이럴 때 수준을 넘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내밀한 고백도 있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5: 이 책. 그때 네. 나는 네. 우리 교수님이었고
4: 그쵸.
5: 또 독자는 또 그게 나로 네. 생각해서 읽으시면 되는 건데
4: 네.
5: 아니 교수님은 뭐 사실은 뭐 네. 최고 엘리트신데 뭐가 네. 그렇게 불안했습니까? 24살 때
4: 그때 생각
5: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다니면서
4: 그냥 누구나 불안은 하잖아요. 사실 불안장애는 뭐 정신질환 하는 우울증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불안장애는 더 흔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한 30%는
5: 아, 진짜?
4: 네,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한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연구 결과로. 그래서 그만큼 흔하고요.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불안,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5: 미래에 대한 걱정. 그때 네. 정확히 그럼 24살 때
4: 네.
5: 그 서울대
4: 네. 심리학과
5: 심리학과에서
4: 그런데 사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저한테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5: 스트레스가.
4: 그 압박이 좀 컸고 뭔가 복학을 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좀 열심히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되게 크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좀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좀 놀고 막 이랬다면 이제 갔다 와서는
5: 복학해서는 정신 차리잖아요.
4: 그렇죠. 근데 정신을 좀 너무 심하게 차렸나 아, 싶을 그렇군요. 정도로 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래서 그날도 도서관에서 정말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불안이 느껴지고 내가 내 심장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5: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불안 장애 정도.
4: 그 당시를 이제 제가 회상해서 진단을 해보면 네, 범불안 장애라고 해서 불안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5: 어떤 점이 그렇게 불안하셨던 건가요? 회상해 보면 그.
4: 네.
5: 뒤에 어떤 스토리들이 펼쳐졌길래
4: 네.
5: 불안하셨는지 잠깐.
4: 뭐 사실 모든 질환, 뭐 우울증도 명확한 사건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장애도 마찬가지로 꼭 어떤 실체가 있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
5: 유학을 준비하고
4: 네, 원래 박사 과정으로 임상심리 박사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불확실하고 근데 갔다 와서 뭔가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가 그런 와중에서 이제 스스로를 몰아붙이니까 잠도 좀 덜 자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5: 하긴 뭐 교수님만의 그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네. 지금 청년들도
4: 네.
5: 뭐 저도 회상해 보면 그 나이
4: 네.
5: 때
4: 네.
5: 그런 어떤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때문에 조금 네.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4: 그렇죠.
5: 요즘 청년은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4: 네, 더 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분위기도 불확실성이 훨씬 그렇죠. 커졌고 네. 또 청년들한테 갈수록 스트레스가 좀 커지는 현실들이 있고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를 돌이켜보면은 저희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뭘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5: 네.
4: 아예 취업을 준비하고 뭐 고시를 준비하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트레드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5: 그쵸.
4: 그 트레드밀이 돌아가는 속도 자체도 빨라진 것 같은데 그게 올라가는 시점도 빨라진 것 같아요.
5: 아, 그렇죠.
4: 네,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올라갔다가 대학교 때 들어가면 잠깐
5: 내려왔다가
4: 다시 군대 갔다 오거나 뭐 제 졸업할 때쯤 되면 여성분들은 뭐 그때부터 다시 뛰었다면 이제는 초중학생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정말 쉴 틈 없이 달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우리 전체 사회가 초고속 트레드밀 네. 같다라고
4: 네.
5: 우리 전 최근 세바시 강연에서도
4: 네. 네.
5: 이야기하셨는데
4: 네.
5: 이 트레드밀 같다라고 비유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4: 네.
5: 우리 사회의 가장 뭐랄까 병리적인
4: 네.
5: 아니, 상황은 뭘까요? 이게?
4: 글쎄요. 사실 뭐 병리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는 전에 세바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었잖아요. 사실 그 빨리빨리. 제가 최근에 보스턴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제 한류 전시회를 했어요. 거기 현대미술관에서 보스턴 현대미술관에서
5: 한류 전시회.
4: 네, 아예 그냥 거기에서 한류를 위해서 한 섹션을 이제 한 층을 이렇게 아예 그걸로 꾸민 건데 거기에 첫 소개가 이제 한국의 뭐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 그걸
5: 그렇겠죠.
4: 보여주면서 그 원인이 빨리빨리 컬처였다 이렇게 나와요.
5: 아 빨리빨리가 이제
4: 영어로
5: 하나의
4: 영어로
5: 개념으로
4: 빨리, 네, BP 막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 그래서 미국으로 온 게 한 10년 전인데 그 사이에도 제가 체감할 정도로 한국이 너무 진짜 위상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트레드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트레드밀에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아까 불안장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저한테 가했던 약간 무언의 압박, 모든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압박이 원인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혹시나 저랑 비슷하게 트레드밀에 떨어졌거나 떨어질 것 같은 젊은이들 또 그런 청년들한테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트레드밀에서 내려와 있어도 괜찮다.
4: 근데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잘 보다듬어 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떨어지면 낙오가 되는데 잠깐 내려와서 쉬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약간 우리가 무책임한 거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바시 처음에 찍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약점 잡힌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서 제가 말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아 괜찮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 취약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때는 그러면 교수님 스스로의 말을 잘 안 들으셨나요?
4: 제 말은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5: 외면을 한다.
4: 그냥 있는 건 아는데 약간 구석에 묻어두고 싶. 가고 싶은.
5: 예. 이게 더 바쁘잖아.
4: 예, 그런 것도 있고.
5: 뭐 이런 것도 있고.
4: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두려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컸던 것 같고. 내가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알면 누군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이런 정신질환이나 뭐 병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5: 그때 교수님은 이게 약간 우울로 네. 넘어가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4: 그런 시점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은 저를 늘 괴롭혔던 것이었고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적응장애라 그래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우울감을 동반한 증상들이 왔었고요. 정말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아 진짜 만약에 눈 감고 눈 떴을 때 새로운 곳이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었고 그때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병동 시스 돌면서 내가 자꾸 남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경험들이 섞이다 보니까 좀 우울까지 갔었죠. 네.
5: 그럼 딱 그런 순간에는 네.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4: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0점에서 100점으로 했을 때 나의 지금 기분이 어느 정도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대부분 아 이게 한두 개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죠. 이게 나한테 진짜 문제인가는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정신질환의 이제 가장 큰 어떤 척도 가장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이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 그래서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예를 들면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된다라든가 집중이 안 돼서 회사에서 일을 못 마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 쉬운 그런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 일기라든가 스스로의 감정을 계속 읽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 사회다 그런 교육이 충분한 사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5: 그렇죠.
4: 것 같아요.
5: 우리 사회에서는
4: 특히나.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미국도 조금씩 변해서 지금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부터 그런 자기 감정 읽기라든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들이 모르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없잖아요.
5: 저는 평생 세바시에서 제일 많이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4: 아니, 세바시는 정말 좋은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자기 감정을 읽는 연습들을 좀 하면서 그것도 결국에는 느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감정을 읽는 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감정을 좀 물어봐주고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뭐 어떤 불안과 우울, 네. 정신적 건강의 어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취약성은 뭘 얘기하며 네. 이걸 드러내는 게 왜 중요한 건지
4: 사실 돌이켜보면은 그 PD님도 이제 친구들이랑 정말 가깝다고 느꼈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를 불러내서 자기의 힘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대학교 때 뭐 나이 들어서 보면 막 실연당하고 술 먹으면서 펑펑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럴 때 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6: 맞아요.
4: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취약성이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성 자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약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쉬운 성질을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문화에 대해서 계속 격려해주는 문화? 그거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자비로운 그런 자애로운 시선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 더 그런 취약성을 나누는 경험들을 했을 때 더 가까워지고 또 결속력이 높아지고 또 리더들도 그런 취약성을 막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들어주는 리더가 있을 때 그 조직에 더 빛을 발하고 생산성도 오히려 높아지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그 제가 최근에 본 설문조사에서 놀란 게 이케아에서 한 설문조사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가 언제냐를 물어봤어요.
5: 이케아에서?
4: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가구에서다 보니까 어떤 뭐 집에서 어떨 때 제일 행복하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가족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유독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그걸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안 친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나 자신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서.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자체가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사람들이 항상 좀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취약성을 약간 억압하는 사회인 그렇죠. 것 같아요.
5: 드러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4: 네, 약점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오롯이 즐거운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좀 취약성을 서로 그렇군요.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5: 그러니까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거는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4: 네.
5: 상대가 있어서 이제 그렇죠. 나를 네. 좀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지고
4: 그리고
5: 그런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4: 서로 더 연결이 되고,
5: 연결이 되고
4: 서로 더 공감을 하기가 쉽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5: 근데
4: 네.
5: 우리는 정말 뭐랄까 유교 전통에서 네. 뭐 약간 체면 문화도 있고
4: 그렇죠. 네.
5: 그리고 또 여기 근현대 들어오면서 막 경쟁 문화도 있으니까
4: 네. 네.
5: 그러니까 막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4: 맞아요.
5: 그래서 제가 그 샘 리처드라고 펜스테이트 네. 사가쿠 교수님이
4: 봤어요. 네.
5: 한국 유학생과 이제 네. 미국 유학생을 비교한 그 영상이 굉장히 인기인데 거기서는 별것도 아닌 걸 미국 학생은 막 잘하는 거라고 자랑하고
4: 맞아요.
5: 엄청나게 잘하는 우리 한국 학생은 막 못한다고
4: 네.
5: 그 소위 우리는 겸손인 것 같은데
4: 네.
5: 우리 한국인들은 취약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가
4: 네.
5: 부정적인 건 굉장히 잘 나 이것도 못하고 나가 별거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네네. 좀 다른 얘기인가요?
4: 결국에는 근원은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체면 문화라든가 사실 이게 뭐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아시아계 미국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난 특성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하는 지적도 전반적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왜 이렇게 자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없게 하느냐 이런 편견 자체가, 선견 자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어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 사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뭔가 잘못하면은 뭐 가문의 망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가혹하게, 그 작은 실수지만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성을 더 드러내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나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5: 나댄다. 그렇죠. 나대지 마라.
4: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
5: 미국에서는 되게 칭찬받지 않나요? 이런 거.
4: 미국을 안 나대면 약간,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10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뭐 칭찬을 받는다거나 누가 그랬을 때 그냥 당당하면 되는데 자꾸 막 움츠려들고
6: 그쵸, 나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는데
4: 국민들도 내가 괜히 낯뜨겁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나댔는데 나댄다는 표현 걸 들은 아이들은 더 나대지 않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은 결국에는 제 책에도 썼지만 좀 활동적인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대는 아이들도 있고 나대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마치 한 가지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5: 게 나대면 나쁜 것만 그쵸? 있는 거죠.
4: 겸손하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가치관도 다양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덜하지 않을까.
5: 그러니까 이 그 나종호 교수님의 세계관 속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은 네. 적극성도 있고 자기 취약성도 좀 드러내고 네. 이런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4: 사실 그 두 가지는 저는 따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세화시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드웨인 존슨이라고
5: 그렇죠. 아주 뭐 근육에
4: 네. 네. 이 사람은 뭐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활발한 사람일 거예요.
5: 그쵸. 나대는 사람이죠.
4: 네. 나대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의 약한 모습을 한껏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살면서 세 번의 우울증을 경험했는데 자기는 뭐 세 번째 될 때까지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5: 그러겠네요.
4: 해요.
5: 네네. 우리는 뭐 내가 강한 어떤 측면 혹은 역량이 있으면 난 계속 이 이미지로 보여줘야 하는
4: 그쵸.
5: 강박이 있어서 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추고 네. 뭐 이런 게 약간 보편적인 인데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약함도 드러내는 게 더 네. 건강한 네. 우리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4: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5: 저도 좋아하는데
4: 저는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게 이 선수가 너무 멋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 캡틴이고 그런데 너무 잘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5: 그렇죠.
4: 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를 얘기할 때 인터뷰에서 한번 봤는데 스스로를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뭐 리더상이라든가 캡틴의 모습은 약간 과묵하고 좀 그렇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감정 표현도 안 하고. 근데 그거의 반대를 보여주면서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고 충분히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 세대는, 지금 세대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태어나면 세 번 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잘 하잖아요. 근데 잘 울어도 멋있을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5: 교수님은 그 어쨌든 유학을 하신 건데 네. 한국인으로 봐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약간 아이성 내향적인 네. 유학생활 어떠셨어요? 그 어떤 대학 생활을 하는 게.
4: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스스로 내향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뭐 단점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저처럼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살면서 제 책도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또 좀 뭐 내향적이어서 더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가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도움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담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덕분에 굉장히 순탄하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의 선의로. 네.
5: 한국 대학 생활보다는 훨씬 어렵잖아요. 미국 유학 생활이라는
4: 그쵸.
5: 게.
4: 저는 근데 대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석사 과정을 잠깐 밟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5: 수련의
4: 과정.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했는데 물론 근데 수련 과정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죠. 예, 왜냐면
5: 그때 막 대학 때 막 그 도서관에서 느꼈던 큰 불안.
4: 그렇죠.
5: 그런 건 없었나요?
4: 조금 계속 유지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의 환경이 변화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변화를 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 불안은 계속 당연히 지속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니까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잠도 못 자고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경험한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고 좀 도움을 청하는 것에 그런 순기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신분석이라든가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5: 맞아요.
4: 그 과정들 속에서, 아, 내가 내 마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레지던트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상담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저희 동기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도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한 시간씩 뭐 그 주에 힘들었던 일들 아니면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취약성을 나누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굉장한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왠지 아무런 불안감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인생에 고민이 그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눈물도 흘리고 같이 막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구나 이런 되게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떤 그 이제 미국의 회사들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들은 그런 모임들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편한
5: 우리 직장 동료들끼리
4: 네, 나만 알고 있는 창피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더 연결되는 느낌을 받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5: 그건 일종의 뭐 자기 공감, 타인 공감이 공존하는 그런 네. 시간일 텐데
4: 네.
5: 이 책의 부제도 자기 공감 수업이라는 거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4: 네.
5: 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기 공감이 어떤 개념인가요?
4: 사실 자기 공감이라는 개념은 저는 뭐 학문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부제로 썼던 것은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타인한테도 가혹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내 자신한테는 더 엄격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실수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남의 잘못일 수도 있고 환경의 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책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 환자분들한테서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신한테도 좀 관대하고 이렇게 타인한테도 관대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먼저 읽어줌으로써 타인의 마음도 읽어줄 수 있고 제가 항상 공감은 강조하는데 공감은 우리가 흔히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5: 그렇죠.
4: 네. 근데 이걸 좀 더 확장시켜보면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나의 상태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인데 거기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5: 근데 이제 자기 공감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4: 네.
5: 어색하고
4: 네.
5: 이게 막상 하려니까 낯설고
4: 네.
5: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4: 네.
5: 자기 공감을 한다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4: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감정을 읽는 연습
5: 자기 감정을 읽는 연습
4: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추상적으로 들으면 뭐 그거 누가 못해 이러는데
5: 맞아요, 맞아요.
4: 자기 감정을 자기 다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기를 쓰듯이 자기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점수는 몇 점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막 거잖아요. 뭐 오늘 흐림 맑음 뭐 이런 것처럼 내 기분도 뭐 좋음 우울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 시작하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어떨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서 그것들에 미리 대응을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일기처럼 써나가면서 이름 지어주는 과정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감정을 읽는 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수월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5: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질 네. 것 같긴 한데
4: 네.
5: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
4: 네.
5: 유야무야 지나간다고 할까
4: 맞아요.
5: 네. 그냥 뭐 그냥 괜찮아지겠지라는
4: 네.
5: 마음으로
4: 네.
5: 우리가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4: 자기 자신의 상태
5: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나 마음 상태
4: 어느 정도는 경각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 약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나도 네. 충분히 내 정신 건강이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거를 생각하셔. 왜냐하면 저는 약간
4: 네.
5: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되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4: 네.
5: 뭐 이런 생각을
4: 그럴 수 있죠. 네. 네.
5: 약간 뭐 약간 감정의 동요도 적고.
4: 네. 네. 네.
5: 하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4: 네.
5: 건강이 나빠지듯 육체의 건강이 나빠지듯 마음의 건강도 나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5: 그럼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약간 긴장감,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감정 일기를 쓴다든가 그래야만 하는 건지.
4: 뭐 경각심이나 긴장감을 가지고 쓰실 필요는 없고 일기를 쓰실 때처럼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일상처럼 우리가 항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리 긴장을 한다고 이게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각심이나 긴장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습관처럼 약간 그래. 취미처럼
5: 아니 건강이 나빠져야 또 헬스클럽 끊고 그렇죠, 그렇죠. 작정하고 막 한 막 그렇죠. 운동하고 그러듯이 네. 그 마음 건강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그렇죠. 게 보통 그렇죠. 이 인간 살아
4: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이제 PD님 같은 경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 농구를 좋아하시는데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농구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 이러면 뭔가 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내가 나랑 다른데 이런 느낌이 예를 들면 내가 잠을 워낙 잘 자는 사람인데 갑자기 잠을 잘 못 자요.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원래 맛집 되게 가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입맛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약간 항상 슬퍼야 되고 막 눈물 나고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증상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평소랑 다른 게 있다면 이게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혹시 나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거에 대해 뭐 우울증의 증상은 이런 것들이다. 불안장애 증상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거 난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냥 살다가 그때 들었던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 갈 수가 있는 건데 감기처럼 뭐 목이 간지럽다거나 이런 것처럼 근데 아예 모르면 사실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좀 키우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5: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마음 리터러시 교육이 그렇죠. 좀 필요한 거네요.
4: 네.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한 이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는 만큼 이제 자기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세바시에 나오시거든요.
4: 맞아요.
5: 되게 소명을 갖고 있으신 거. 왜냐하면 네. 세바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출연함으로써 네. 정신 건강이 막 이렇게 좋아지면 네. 그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낙인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못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5: 그렇죠. 물론 그렇긴
4: 한데 사회적 낙인 때문에.
5: 그래도 이제 되게 저희로서는 되게 고맙게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세바시에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4: 네네.
5: 저는 뭐 이런 게 교육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돼서.
4: 네네. 너무 세바시가 네. 딱 좋은 예죠.
5: 그러니까
4: 네.
5: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네. 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4: 네네.
5: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4: 네.
5: 우리 5월에 그 마인드 SOS의 네. 어떤 캠페인 일환으로 우리 네. 세바시 강연회를 처음으로 그 시작한 거잖아요.
4: 맞아요. 네.
5: 그 이후로 마인드 SO라는 그 캠페인은 어떻게 좀 네. 갈까요?
4: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고, mindsos.org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려는 게 목적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OECD에서 자살률 1위에 너무 익숙해진 사실이지만, 정말 너무 슬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번에 제가 왔을 때도 한번 모이기로 했고요. 이제 당장 9월 달부터는 그 자살 유가족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말에 전국적으로 걷기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또 그걸 넘어서 이제 10월 달에는 또 정신보건의 날이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념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일단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5: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만일 내가 그때 내 얘기를 들어줬더라면 네. 네. 이 책 우리 나중호 교수님의 새 책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그 우리 교수님 24살 때처럼 불안해하고 네. 혹은 거기서 더 나가서 약간 우울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저는 우울증을 나쁜 녀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너 혼자다. 너 빼고 다 행복하다. 네가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이런 세뇌를 시키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도움을 청했으면 도와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결국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내가 친구 한 사람, 그때 결국 부모님 외에는 말을 거의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움을 뭐 주변에 가까운 친구라든가 아니면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변에서 최희종 작가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이 그런 힘들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뭐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면 같이 손을 잡고 전문가들을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취약성을 받아주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 네, 그 아까 취약성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야 이제 그것을 들어주고 네. 공감해주고 도움이 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4: 네.
5: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으니
4: 네.
5: 여러분 오늘 그 나정호 교수님의 이야기 들으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의 취약성을 고백해 주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제가 책을 쓰면서 아무래도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은 사실 개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 소구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뭐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도움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취약성을 받아주는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트레드밀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SOS의 그런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잘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세바 씨도 뭐 나정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뒷배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있고요. 오늘 그 나정호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또 우리 사회에 또 우리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 조언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수님 새 책 여러분들에게 이 새 책을 통해서 또 위로와 희망이 좀 전해지길 바라면서 자 오늘 나정호 교수님 모시고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였고요.
4: 나정호였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케이라디오
8: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1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1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2: 703-354-1950, 703-354-1950.
13: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도 살아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십니까? 보통은 즐거울 때 많이 부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음악, 노래가 함께 하는 것 같죠.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그리울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음악에 담아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란 단순히 음정과 리듬이 아름다운 곡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함께 불리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행가들 시절마다 때마다 유행하는 노래가 있지요. 이 유행가들은 수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노래는 한 세기 이상을 살아남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부르던 노래를 손자가 부르고 또 부모가 즐겨듣던 노래를 자녀가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 노래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불렀던, 좋아했던 노래들을 요즘 또 저의 딸이 좋아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옷이 30년 주기로, 20년 주기로 다시 유행이 돌아온다는 말도 있는데 노래도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노래들을 저희 딸이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세대도 있지만 또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희망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요즘 북중미 지역은 월드컵 열기로 뜨겁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 역사적인 FIFA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요. 세계 각국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또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은 스포츠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축제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멕시코 팬들은 열정적인 응원 문화로 또 유명하지요. 우리 한국인들이 붉은 옷을 입고 오 필승 코리아를 부르듯이 멕시코인들은 경기가 열리는 곳마다 붉고 또 초록색 국기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멕시코 경기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또 축제 때 슬플 때 멕시코인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월드컵의 열기를 담은 또 이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멕시코인들이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경기 기간에 또 전 세계에 가장 또 많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시엘리토 린도. 이 노래 아마 들어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멕시코 속담에 노래하는 사람은 마음속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래하는 사람은 슬픔에 지지 않는다. 멕시코의 정서처럼 이 노래는 힘든 시절에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882년 멕시코의 작곡가 키리노 멘도사 이코르테스가 만든 곡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멕시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멕시코인이 아니더라도 또 함께 부르는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제목 시엘리토 린도. 이 뜻을 아름다운 그대, 사랑스러운 당신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렴구의 유명한 가사 노래하라 그리고 울지 말라는 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인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또 부르면서 선수들에게 용기를 보내고 하는데요.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멕시코의 낭만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듣고 오신 노래 시엘리토 린도였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노래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메시지와 전해지는 노래였는데요. 노래하라 그리고 울지 말라, 노래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라는 그런 후렴구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또 슬프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땐요, 큰 소리를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시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사람은 노래로도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노래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게 참 좋지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노래와 함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셔서 잘 또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이요. 어제 6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예비선거가 실시가 되었지요. 네, 궁금하시죠? 결과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동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를 검색을 하시면요, 거기에 온 에어라고 저희 웹사이트가 K라디오 웹사이트가 찍힐 겁니다. 거기에 맨 우측 상단에 있는 온 에어를 클릭하시면요, 1320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이동하실 때 많이 또 라디오를 들으시고 집에서도 들으시지만 전화기가 있는 어느 곳에서는 항상 kradio.us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으로. 그리고 그 저희 웹페이지가 뜨면은 그거를 전화기에 바탕화면으로 맨 첫 화면으로 옮겨 놓으시면 언제나 클릭하셔서 편하게 굳이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kradio.us를 통해서

벌어진 예비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선거와 연방 하원 DC 대표 선거를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시장 선거에서는 DC 시의원인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하면서 약 53%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지요. 경쟁자인 캐니언 맥터피의 후보를 큰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는 주택 문제 해결과 사회복지 확대, 보육 자원, 보육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성향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지요. 또 다른 관심사였던 연방 하원 DC 대표 선거에서는 35년 동안 워싱턴 DC를 대표해온 엘리노 홈스 노턴 의원의 은퇴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DC 시의원인 로버트 화이트 주니어 후보가 약 6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차기 DC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쟁자인 브룩핀도 후보는 약 21%의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법무장관 선거에서는 현직인 브라이언 슈알브 법무장관이 무난하게 승리하면서 재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워싱턴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 Ranked Choice Voting이 적용된 선거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네, 이번 선거 2015년부터 DC를 이끌어온 뮤리엘 바우저 시장시대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특히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워싱턴 DC는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 노동 정책 등에서 더욱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는 DC의 정책 변화가 주택 정책, 소상공인 지원, 치안 정책, 이민자 정책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요. 특히 제니스 루이스 조지가 최종 승리를 할 경우 임대료 규제가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 친노동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규제 강화와 또 세금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부 경제계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워싱턴 DC 예비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12년간 이어진 바우저 시대의 막을 내리고 보다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부상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거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이제 선전이 되면요, 이끌게 되면 사실 뉴욕의 진보 정치 흐름과 맞물려서 미국 대도시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 결과가 완전히 마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워싱턴 DC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사실 그 선거에서 유리하게 본 선거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지요. 네,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최종 결과는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질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서 외국 기관과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즉각 반발을 했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AI 기술을 언제든지 외교적, 안보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술 주권 확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른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즉 트러스티드 파트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하워드 레트릭 미 상무부 장관이 유럽 외교관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을 했고 G7 정상들도 AI 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은 최신 AI 모델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받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AI 세계에서도 군사동맹과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는 누가 가장 뛰어난 AI를 만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누가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조차 이번 제한 조치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참여한 미국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는 엔트로픽에 대한 미 정부의 조치를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원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면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유럽연합 역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 강하지요. 유럽연합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유럽 같은 동맹국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또 동시에 유럽의 기술 자립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GPT 5.5 모델에 대해서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청과 나토를 대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AI 기술 이제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서 외교, 안보,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국이었죠. 그 석유 앞에서 다른 나라들이 참 힘들게 우리나라 같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는 정말 절절 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강했습니다. 반도체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막강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최첨단 AI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각국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 하더라도 핵심 기술을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자체가 자체 개발한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제안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프랑스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또 유럽이 이제 기술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캐나다와 영국이 독자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겠지요. 만약에 개인으로 따지면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남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기술 주권은 국가 안보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냉전은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능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죠. 세상이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이 AI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전쟁에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질지 기대 반 염려 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진정한 AI 동맹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또 관심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이를 좀 잘 지켜보면서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아가 부르는 Unstoppable 이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 분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6: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5: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6: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5: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6: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네, 이어서 중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즉 MOU에 서명한 가운데 약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요. 겉으로는 민간 투자 기금 형태지만 실제로는 전쟁 이후 이란 재건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기금에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미국 동맹국들의 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비판론자들, 미국의 전쟁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 자금은 투입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민간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과정에서 이란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강하게 또 비판을 했던 만큼 이번 재건 기금 논의가 정치적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아직 이란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시설 해체, 고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사회의 4차 시험과 같은 핵심 사안은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대규모 자금 지원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제가 그 AI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사실들을 지금 전해드리면서 드린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AI 시대에는 기술 조건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요.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이유와 또 마찬가지로 AI 역시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하게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정치,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현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들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며 동맹 역시 이해관계 위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특정 기술이나 특정 국가에만 의존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AI 경쟁과 중동 평화 협상 모두 앞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인 동포로서는 또 한미 동맹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안보나 지금 AI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생각할 때 한미 동맹이 정말 굳건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또 이재명 대통령 지금 프랑스에서 함께 하고 있지요. 좋은 합의를 좀 잘 이끌어내셔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좀 협력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화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소식이죠. 정말 이게 불과 얼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51.5%, 4주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약 9%포인트가 떨어졌죠. 반면에 부정평가는 44.2%로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38.0%로 3주 연속 하락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44.3%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런 여론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죠. 가장 먼저 사실 영향을 미친 것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개표 오류, 선관위의 부실 대응 논란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지요. 선거 결과 자체를 떠나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린 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현 정권의 그 수장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치의 그 아주 지금 판도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고환율과 고물가, 경기 침체의 우려 등 경제 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국민들의 관심은 결국 생활비와 민생 문제에 있기 때문에 체감 경제가 나빠질수록 정부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 민생,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제는 나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이 이어지면서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 문제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전에는 부정선거를 말했을 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귀를 열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단순한 행정실수 차원을 넘어서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 그리고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에 미 외교 인사들의 발언이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언급하면서 선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선관위 그리고 다수의 선거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다만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특히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선거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될지 참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잘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얼만큼 더 내려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제 상황 개선이나 국정 성과가 가시할 경우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부도 어떤 분들은 이 50% 지지율도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지지율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선관위 논란과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민생 경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이번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특정 정당의 승패보다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반으로 50%씩 나누어서 싸우던 그런 국민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민주주의죠.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선거 제도와 관리 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면서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선거와 더 나은 삶이라는 점 여야 모두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요즘 어디를 가냐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페어팩스 카운티 퍼블릭 스쿨에서 FCPS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AI라는 단어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시죠? 챗GPT 같은 생성형 AI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진단, 금융서비스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교육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육부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AI와 컴퓨터 과학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배우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고요. 앱 개발이나 로봇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해서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페어팩스 카운티 퍼블릭 스쿨스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술 교육만이 아니라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만든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인터넷에 있는 편향된 자료를 학습하면 AI도 편향된 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자녀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지요. 사실 앞으로 대학과 직장에서는 AI를 사용하는 능력이 기본 역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또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정말 그 컴퓨터 사용 능력이 필수인 것처럼 이제는 AI에 대한 능력이, 사용 능력이 또 필수처럼 될 것 같은 세대가 온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이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할 수도 없죠.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한인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그것에만 거치지 마시고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AI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이끌어가는 창조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의 AI 교육 확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AI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함께 또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미래를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요. 함께 방송하시면서 노래도 신청하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K-라디오 아이디 K대문자 라디오 DC를 입력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요. 검색된 프로필이 뜨면은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radio.us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언제나 함께 청취할 수 있으시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kradio.us로 함께 청취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와 함께하는 가곡 산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또 우리 한국의 가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부에서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이별도 경험하죠. 하지만 이별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누군가는 붙잡고 원망하고 오랫도록 아파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가곡은 조금 다른 사연을 담고 있는데요. 이별을 슬픔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받아들이는 시, 미당 서정주 시인의 대표작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가곡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의 제목만 들어도 한 폭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연꽃 그리고 바람. 연꽃은 고요히 피어있고 바람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시인은 바로 이 풍경 속에서 인생을 발견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실은 잠시 머물다가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짧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연꽃이 바람을 기억하듯 우리도 만났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서정주는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자연과 생명, 인연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를 시로 담아내는데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삶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역시 그렇습니다. 이별을 비극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축복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슬프지만 맑고 애틋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은 흔히 이별의 아픔을 원망 대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시라고 평가받습니다. 마치 연꽃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인연은 왔다가 가고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이별은 상처가 아닌 또 다른 추억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은 모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어린 시절, 청춘, 첫사랑, 부모님의 젊은 모습, 친구들과 밤늦도록 웃던 시간, 그 무엇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의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났기에 아름다웠고 함께했기에 감사한 것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미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픔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일부가 된 것입니다. 서정주의 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선물이라고. 그리고 모든 이별 또한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연꽃은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연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은 분명 서로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이 아름다운 풍경이 되죠. 우리 삶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했던 순간이 진심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미당 서정주 시인의 깊은 사색과 김주원 선생님의 작곡으로 태어난 한국 가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지나간 2년 가운데 감사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와 함께 만남과 이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스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만남은 짧아도 오래 남고 어떤 인연은 멀어져도 마음속에서 계속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문득 떠오른 그 사람이 있다면 원망 대신 감사로, 아쉬움 대신 추억으로 기억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깜빡하지? 사람 이름이 금방 생각이 나지가 않네. 방금 하려는 말이 뭐였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기억력 저하와 또 인지기능 감소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샌디주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샌디주의 박사님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오랜 기간 환자 진료와 통합의학 연구를 통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화 분야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특히 통합의학 발전에 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캐런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부터 또 파이오니어 오브 인테그레티브 메디슨 어워드를 수상을 하셨죠.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에서 통합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뇌건강, 인지기능, 치매 예방, 혈관 건강 분야에 대한 연구와 건강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계신 분인데요. 네, 오늘은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들고 뇌세포는 혈관이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유익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샌디 추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께 또 인사를 해주시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치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치매가 사실 암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1: 네, 암은 가족들도 알고 진단받고 본인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장병도 본인이 알죠.
0: 네.
1: 그런데 치매는 암이나 이렇게 심장병 이런 난치병과 좀 다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더 두렵게 느끼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바로 뭐냐면 치매가 왜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앞서서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또 기억력 영양제 뭐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독서, 책을 읽는 거, 운동하는 거 이렇게 다 떠오르는데 다 좋지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가? 왜 뇌세포가 약해지는가? 왜 나이가 들수록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는가? 이런 원인을 이해를 해야지 사실 예방도 가능한 거고요. 예방은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기억력과 뇌세포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결국 뇌세포의 문제가 아닌가요?
1: 맞는 말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드는데 하지만 이 뇌세포 혼자 살 수는 없고
0: 네.
1: 우리 뇌세포 수많은 그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기억을 만들고 저장합니다. 특히 기억과 가장 관련 깊은 부위는 우리 뇌에서도 해마란 부위가 있어요.
0: 네.
1: 이 해마란 조직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중요한 거는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상대 이름을 알고 또 우리 전화번호라든가 또 오늘 있었던 일들 이게 모두 다 새로운 정보인데 이런 정보를 해마에다가 이거를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해마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뇌세포 간의 연결이 느려지고 정보 저장인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같은 질문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게 또 일상이 되고 이런 증상들, 이런 현상들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0: 네. 이 말씀 지금 들으시면서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실 거예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0: 네.
1: 가끔 우리가 깜빡하는, 것은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 노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빈도가 늘어나고, 일상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생기거나 불편을 주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인지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각별하게 우리 신경 더 써야 된다는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아는데, 본인은 아는데 상대에게 얘기해 주려면 이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0: 네, 그럴 때 많지요. 네.
1: 그죠? 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요, 반복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약속 같은 거 있죠. 약속. 그러니까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치과에 예약했어요. 어디 가기로 했는데 이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0: 네.
1: 얼굴은 알겠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좀 너무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놀래가지고 어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0: 네.
1: 커뮤니티에서 게이트 단지에 사시는데 산책 나갔다가 같은 게이트 안에서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집을 찾는 길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진땀 흘렸다는 그런 게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물건을 자주 찾는 거. 이거 아마 우리 방에 들어갔는데도 여기 왜 들어왔지? 이런
0: 네.
1: 증상들.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뿐만 아니라 젊은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어디를 막 열심히 갔는데 거기 딱 앞에서 뭘 찾으려고 하려고 갔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1: 맞아요.
0: 제가 좀 이제 궁금한
1: 네.
0: 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분명히 하셨던 얘기들을 또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왜 또 하시지?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그냥 네네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왜 이게 반복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 지금 기억력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혈관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왜 그렇습니까?
1: 뇌세포는 혈관이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0: 네.
1: 우리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방송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든다.
0: 네.
1: 뇌세포에다 저장해서 뇌세포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기억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우리 불러내고 쓰는데
0: 네.
1: 하지만 이 세포를 만들어주고 영양근 공급하고 정상케 일하게 하는 거는 뇌세포를 유지해주는 혈관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1: 네. 우리 그 인체에서 뇌의 체중의 중량은요,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우리 몸에서 필요하는 산소의 20%는 뇌에서 사용하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뇌의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필요하는 이런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주위에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0: 네.
1: 네, 거기에서 그냥 뇌경색, 뇌출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혈액 공급이 잠시만 부족해도 우리 뇌세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물론 뇌경색 같은 경우에 우리 반신불수라든가 뇌출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불편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우리 환인 분들은요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뇌건강을 우리 이야기할 때는 혈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우리 농장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0: 네.
1: 씨앗은 뇌세포라고 하면 그 물을 주는 물길을 혈관이고요. 그 열매는 기억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0: 네. 너무나도 이 비유가 굉장히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씨앗은 뇌세포고 물길은 혈관이고 열매는 기억력이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뇌세포에서는 기억을 만들어내지만 그 기억력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뇌세포는 혈관이 살린다. 그래서 혈관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 기억력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기억력은 결과이고 혈관이 오히려 원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기억력은 결과고 혈관은 원인이고 많은 분들이 기억력만 걱정합니다만은 기억력을 지키려면 뇌세포도 같이 우리 봐야 되고 뇌혈관도 함께 지켜야 혈관이 건강해야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잘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그 뇌에 있는 노폐물도 잘 제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치매 예방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들고 뇌세포는 혈관이 살립니다.
0: 네, 그렇군요.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들고 뇌세포는 혈관이 살린다라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실제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1: 네, 제가 주로 뇌신경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실제 임상에서도 뇌졸중 환자와 우울증 그리고 또 치매 환자를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많고요. 상담하는 분들 많은데 많은 분들이 조금 뭐 본인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면은요. 오시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박사님 혹시 제가 치매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진단해 보시면 치매가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뭐 김 선생님 뭐 이 여사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0: 네.
1: 첫 번째 케이스는 72세 남성분이세요. 이분은 교회 장로신데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고 매주 만나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0: 네.
1: 네. 근데 오래 교회에 계셔서 거의 얼굴도 다 아시고 이름도 다 아셨는데 어느 땐가부터 만났는데 분명히 아시는 분들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대요. 그런데 계속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이런 일들이 점점 좀 더 많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와, 이게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인데 74세예요. 이분은 이제 집에서 한번 나서려면은 안경을 찾으시고 휴대폰도 찾고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데요. 아유, 우리 어머니 또 찾으신다고
0: 네.
1: 본인들 웃으시면서 네. 속으로만은 계속 그냥 불안하고 막 진땀이 나고 그랬대요.
0: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네.
1: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어디 뒀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이게 이런 증상이 눈에 띄게 이렇게 느껴지고 한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70대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70대신데 딸님과 통화할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셨대요. 본인은 처음에 그냥 본인 이야기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딸님이 그런 거예요. 엄마, 그 이야기 아까도 하셨죠? 지금 그 말을 또 하시거든.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다면 가족 중에 우리 누군가 이렇게 했던 말 또 한다. 했던 말 또 한다. 이렇다면은 이게 인지 문제가 지금 좀 생긴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남성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함을 대면 다들 아실 만한 분인데 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장님이신데 78세예요. 이 회장님이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신문 읽는 거 일상이래요. 그런데 이 신문을 읽고 나면 읽기는 읽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남지를 않고 신문뿐만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래요. 읽었는데 머리에 남지 않아서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네. 점점 최근에 너무 심해져서 너무 불안한 이런 분 계셔서 상담한 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60대예요. 60대 후반인데 김 여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주방에 들어갈 때는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방에 들어갈 때도 뭘 하려 여기 왔지라고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데 실제 제가 상담하면서 도와드렸던 환자분들입니다.
0: 지금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런 증상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70대세요, 거의. 네, 네. 70대면 정말 아직도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잖아요. 요즘은 정말 건강들 하시니까 네, 요럴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면 더욱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라고 공감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70대면은 젊으시고 아직도 80대 분들도 왕성하게 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 그렇죠. 요즘은 네, 맞습니다.
1: 네,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이놈이 머리만 아니었으면, 명령만 아니었으면 뭘 해도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 분들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돌아보시고 이런 것이 신호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앞장서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도움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앞서 뇌혈관 이야기를 좀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혈관성 인지장애라는 말도 있지요?
1: 맞아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혈관성 인지장애는 뇌혈관 문제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인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우리 성인병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가까이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이런 질병 우리 다 알고 있고 또 진단 받으시고 처방약도 드시고 우리 뇌 혈관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도 이런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오래되면은요 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0: 네.
1: 특히 그 큰 혈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는 아주 작은 미세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 미세 혈관들이 약해지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뇌세포 손상되면서 뇌세포 간의 정보 교환도 장애가 생기면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억력이나 집중력, 판단력, 심지어 언어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혈압약도 드시고 혈당도 관리를 하시는데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1: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환자분 한 분은 이분은 또 젊으세요. 65세. 그런데 고혈압 20년, 당뇨 10년 이렇게 분이 계시는데 혈압약도 잘 드시고 혈당도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지시고 일상이 불편해서 실제 가서 치매 진단까지 받으려고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치매 진단은 안 나왔고 근데 본인 하는 말씀이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신문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특히 이분이 CEO인데 회사의 오너인데 미팅할 때 이 보고를 듣고 중요한 내용들이 머리에 남질 않아가지고 실수를 하고 오차가 생겨서 큰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뇌세포가 손상된 이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직 치매까지는 안 왔어요. 예, 그래서 미세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큰 병이 보이지 않아도 미세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이런 증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결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1: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혈압은 혈관에 압력을 주고 당뇨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당이 끌쭉쭉쭉하기 때문에 당화되면서 혈관 내피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또 고지혈증하고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좁아지면서 혈류, 혈액 흐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혈류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병을 오래 갖고 있으면은 결국 뇌의 미세순환이 떨어지면서 뇌세포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 관리는 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꼭 보셔야 된다.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늘 곁에 있고 자주 우리가 듣고 많은 분들이 또 겪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 꼭 집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요즘 좀 건강 이야기 하다 보면요. 사포닌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좀 오늘은 PNSR1 사포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 PNSR1 사포닌은 무엇입니까?
1: 네, PNS는 Pnex-notoxin-xenoside 사포닌인데요. 약자입니다. Pnex-notoxin-xenosaponin. 근데 사포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산삼, 홍삼, 미국산삼, 심지어 우리가 친숙한 도라지, 칡 같은 이런 뿌리 식물에도 사포닌, 다 각자의 사포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PNS는 왜 특별한가? 이 PNS는요, 우리 산삼, 홍삼, 고려인삼 안에 있는 사포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없는 사포닌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R1 사포닌입니다. 그래서 사포닌 하면은 내가 산삼 먹고 있는데 거기 사포닌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거기에 없는 R1 사포닌이 최근에는 뇌혈관과 뇌세포 보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인데요. 제가 PNSR1의 가장 큰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기억력만 연구하는 데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뇌혈관과 뇌세포를 함께 연구했던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0: 네. 보통 사포닌 얘기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삼, 산삼을 뭐 드시면서 사포닌을 굉장히 또 섭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PNSR1 사포닌이에요. 그러면 이 PNSR1 사포닌은 뇌혈관과 뇌세포와 함께 연구를 하셨다는 거죠?
1: 맞습니다. 뇌건강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뇌혈류 관한 것 연구, 미세순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혈관 내피세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장벽이 있듯이 뇌를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0: 네.
1: 그거를 저희가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데 약자로 BBB라고 합니다. 뇌 쪽에 흘러가는 혈액 중에서 불필요한 뇌를 해치는 물질들이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보안문 같은 검은소 같은 그런 조직인데, 주로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뇌 세포를 영향을 미치는 산화 스트레스, 만성염증, 이런 모든 포괄적인 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PNSR1 사포닌은 그 연구에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뇌혈류라든가 뇌의 미시순환이라든가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보호, 산화 스트레스 조절, 염증 반응 등등 뇌혈관 장벽 보호에 관련된 이런 기전들이 보고되어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우리 단순히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이야기만 아니고요. 기억력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뇌 전체에 개변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재구성, remodeling. 이렇게 연구하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지금 굉장히 또 새로운 저는 단어를 또 들어봤어요. 혈액, 뇌, 장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특별한 기억관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 장벽이 있는 것 같이 우리 뇌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물주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유해 물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방어벽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바로 혈액 뇌 장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를 지키는 보안문, 검문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장벽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이가 들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오래 지속되면은 또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 증가하면서 이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가 있어서 그 혈액뇌세포가 혈액 뇌 장벽이 약해지면서 뇌 안의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서, 말하자면 원래는 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혈관 뇌세포가 손상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기억력이 유지되는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기억력이 문제가 생기고 인지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PNSR1 사포닌이 이런 혈액 뇌 장벽 기능을 유지와 관련된 기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요.
0: 네. 그렇다면 이 PNSR1은 단순히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 환경까지 보는 성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1: 맞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침치료도 많이 했고 한약도 많이 써드렸고 네. 했지만 그 치료 가운데서 정말 안타깝고 꼭 뭔가 이게 한 끗 차이 모자라는 부분이 그 한 끗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0: 네.
1: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뇌세포를 살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뇌혈관을 보호하는 방향,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조절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뭔가 좀 짜잔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꾸준한 연구와 국제의 치매 연구의 연구진들과 그리고 많은 이런 바이오텍 이쪽에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포럼을 연구 참여하면서 많은 임상 통해서 나온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보통 연구, 논문, 과학, 임상 하면은 주로 많은 것은 실험실에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고 또 그거를 이어내서 마케팅하고 이렇게 하는 환경이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좀 많이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겠지요. 지금 PNSR1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연구는 어떤 임상 근거가 있을까요?
1: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숫자만 들으셔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 3,072명,
0: 네.
1: 3,072명 이렇게 말씀드린가요?
0: 네.
1: 네, 네, 임상 연구인데요. 이거는 뭐냐, 환자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3,072명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 우리 뇌졸중은요, 두 개로 나눕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0: 네.
1: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환자를 3,000명 넘게, 뽑아서 그거를 랜덤으로 해서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이런 큰 임상 실험을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규모와 대기관의 협동으로 한 임상 연구입니다. 여러 병원에 참여했고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환자들을 3,000명 넘는 그 뇌졸중 환자들을 사실 PNSR1 사포닌을 먹인 겁니다.
0: 네.
1: 네. 그랬더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신경학적의 기능 그리고 일상생활 수능 개선 그리고 기능 회복 이런 데 많이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뇌경색인데 말을 어눌해요. 근데 말을 좀 더 또렷하게 잘한다. 그리고 실제 MRI를 찍어봤더니 전에 있었던 혈전이 그 사이즈가 혈관이 막혔던 그 부피가 더 작아졌다. 그리고 이제 행동이라든가 악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회복됐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0: 네.
1: 수천 명 하면은 굉장히 큰 이게 규모의 연구거든요.
0: 네, 그렇죠. 3천 명이 넘는 그 대상을 해서 대규모 다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하신 거니까요. 사실 상당히 큰 규모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건강식품으로 출시한 우리 좋다는 제품들도 많은데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그냥 논문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지만
0: 네.
1: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PNSR1 사포닌 들어있는 제품을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제품은 이런 큰 연구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연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 연구가 가치가 있고 그냥 세포나 동물 연구가 아니고 환자에게 했다는 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가요. 46개 RCT 메타 분석도 또 말씀을 예전에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1: 네. 이 46개면은 엄청 많은 거고요. 그 RCT라는 거는 뭐냐면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뭐냐면 Evidence of Medicine. 우리 FDA에서 약을 출시를 해서 통과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기 결단을 내리기 전에 꼭 겪어야 하는 테스트가 바로 RCT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RCT 테스트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고 46개라는 RCT 테스트를 통해서 메타 분석은 바로 그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을 뚜렷하게 여러 그 분야의 그 기전을 위해서 분석해 나온 결과가 있다는 것은 이 학에서는 하나의 연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효율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인데 무작위의 대조군에서 46개 RCT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아까는 3천 몇 명 테스트를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참조한 환자 인수는요 7,957명입니다.
0: 네.
1: 엄청 큰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이 메타 분석에서 신경학적인 기능, 일상생활 기능 개선 이런 데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널리 이거를 더 보편화할 수 있는 가치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와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네. RCT 테스트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1: 네,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아시면 좋은 것이 아 이거를 먹어서 좋아질 만한 사람한테 먹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편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0: 네.
1: 그런데 이거는 랜덤마이즈로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컨트롤드 트라이얼 겪었다는 거는 이 대조군에서 연구해 왔을 때 같은 조건 하에서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조군은 한 조는 그냥 뇌졸중 환자의 지금 현대 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다른 한전은 그거를 대조군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의학에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 치료를 하시면서 그 동시에 PNSR1 사포닌을 먹이는 거예요.
0: 네.
1: 그러고 나서 12주 동안을 겪고 보니까 그 신경적인 뇌 신경적으로 인지 기능, 기억력, 집중력 이런 향상이 그냥 단순히 현대의학에만 치료했던 환자보다 4배가 더 강해졌다, 좋아졌다라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체험담이나 먹고 좋아졌습니다라는 이런 경험담도 의미는 있지만 과학적 근거로 부족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RCT 테스트를 겪어서 해 나온 제품들은 우리가 안심하고 믿어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강제품을 좀 이제 보실 때 광고를 많이 좀 참고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임상 연구 테스트 결과를 좀 자세히 봐야겠군요.
1: 맞습니다. 네. 그게 오늘 제가 또 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요. 기억력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억력은 그냥 뭐 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억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히 기억력 향상, 기억력에 좋다 이런 영양제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퍼즐 맞추고 책을 읽고 또 공부하는 것도 두뇌 훈련을 시키는 게 때문에 좋은 일인데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의 혈관 건강을 잘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자면 뇌세포는 혈관이 공급을 산소를 해줘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건강에 각별하게 더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0: 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력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뇌혈관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 네
0: 그 맞습니다. 말씀을 지금 중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치매는 이렇게 보면은 70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기억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년, 수십 년 거쳐서 서서히 변화가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방을 하려면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우리 뇌에 노화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잘 알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막아서야 우리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기억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0: 네.
1: 정말 오늘의 뇌혈관 건강은 10년 후의 뇌 건강을 만듭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10년 후의 기억력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건강을 만들, 그 기억력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나이 들면서 상담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나는 마지막까지 좋은 음을 지키고 화장실을 내가 직접 네. 가고 모든 거를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예, 제가 기억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혈관 건강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들고 뇌세포는 혈관이 살린다라는 이런 말이 좀 이해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특히나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좀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 나중에 좀 치매나 여러 가지 기억력 상실하는 데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 기억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수년, 수십 년 걸쳐서 변화가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좋은 기억력을 만들어서 좋은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씨앗도 중요하고 그 씨앗에 주는 물길, 즉 혈관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문장을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마음에 좀 새기고 좀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들고 뇌세포는 혈관이 살린다.
0: 네, 그렇군요. 기억력을 네. 지키고 싶다면 뇌세포뿐만 아니라 뇌혈관도 함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막연히 치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또 왜 혈관 건강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기억력은 뇌세포가 만들고 뇌세포는 혈관이 살립니다. 네, 오늘 이 한 문장이 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지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1: 네네.
0: 네. 아버지 날이 이제 21일이죠. 이번 주말 일요일 날 아버지 날인데 특별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YBB Young Brain Body 3병에다가 3병 CSDP 골드 3병 그리고 플러스 3병 홍화 페라로 3병 그리고
1: 네.
0: 더해서
1: 네. 여기에서요. 제가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PNS 알관 사포닌을 쭉 설명드렸는데 필요한데 네. 그러면은 저희 지시 내추럴에서 PNS 알관 사포닌 함유를 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치매 극복에 좋은 영 브레인 바디 YBB고요. 그리고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뇨 극복 캠페인에 건강한 혈액과 혈관을 지켜주는 혈액 혈관 영양제 CSDP 골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Father's Day 특별 이벤트로 해서 영 브레인 바디는 우리가 3병을 하시면 3병을 드린데 처음이 나는 처음이다.
0: 네.
1: 한 병만 먼저 써보시겠다 하시면은 2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그리고 2병을 원하시면은 2 플러스 1으로도 갈 수 있는데 오늘 3병 주문하시면 3병을 받으시면요. 예방차에서는 1년을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0: 네.
1: 조금 증상이 있다 그러시면 아침에 두 알 드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6개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거의 두 병을 드시고 정말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세 병을 드셨더니 정말 제가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말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상담을 이렇게 또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홍화페로라가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관절 영양제예요.
0: 네.
1: 네, 요거를 또 2, 3 플러스 2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고 에보디아는요 네.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산과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약을 많이 먹는 분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는 사람들이 속이 쓰리고 아파요. 이런 분들이 에보디아를 드시면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이게 저희 광고 멘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꿀잠이 중요한데 여기 제품 하나가 빠졌네요. 나이트 에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꿀잠 보약 나이트 에이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YBB를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요. 나이트 에이드를 드시면 꿀잠을 잡니다. 특히 잠을 위해서 매그네슘이라든가 멜라토닌 드셨는데도 아이 그냥 그래요. 오히려 낮에는 계속 머리가 희미하고 이렇게 좀 막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이트 에이드를 추가해서 드시면요. 그냥 훅 잠이 들고 눈 떴더니 아침이야. 이런 분들 계시고요. 요것도 저희가 오늘 뚜리 플러스 2로 해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끝까지 요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기저질환 세트가 있는데요. CSDP 골드 6병하고 레제니는 아마 우리 지금 동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제품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0: 네.
1: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레제니가 젊음을 다시 돌린다. 회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이 갱년기, 비뇨기에 전립선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여성분들의 여실금,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혈압 조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제니 3병 당뇨 극복 캠페인도 제가 꼭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영브랜 바디 2병 하면은요 총 가격은 이게 2,540불 상당 되는데 오늘 워싱턴 촌에서 듣고 전화 주셨습니다.
0: 네.
1: 라고 본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오늘 다섯 분께만 1,100불에 특별 이벤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모든 제품은 한인약국에서 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와, 정말 특별한 기회네요.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듣고 전화 주시면요. 2,540불인데 1,100불로 드리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상품들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 맞죠. CSDP 골드 6병하고 레제니 3병하고 영브레인 바디 2병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0: 네.
1: 이거를 저희가 기저질환 세트라고 그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으신 분들이 뇌혈관 손상이 다 돼 있어서 이분들이 합병증이 오거나 나중에 인지능력 저하로 치매로 갈 수

0: NATURALGC는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natural, N 대문자시고, ATURAL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요. gcnatural.net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gcnatural.net, NET에 들어가셔서요. 전 제품들을 좀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미주 한인 최초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이신,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샌디 추이 박사님, 의학 박사님으로서요. 미주 한인 최초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이시며,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부터 파이어니어 오브 인테그리티브 메디슨 어워드를 수상하신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네, 샌디 추이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오늘부터는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뇌세포를 지키는 방법,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뇌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되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극복하고 예, 건강한 백세를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뇌세포, 뇌혈관 건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오늘부터 뇌세포와 뇌혈관을 함께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오늘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샌디추이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0: 맞춰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치솟는 생활비 부담에 직면한 가운데 한인 시민단체들이 실태 파악과 정책 개선을 위한 살림살이 캠페인에 나섭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부담이 동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에 제공될 경제적 보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재개와 대규모 재건 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IA 내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금괴 절도 사건의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가 기밀급 비밀 작전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동시에 보관 장소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 속에 자산 통제력과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인하와 인상 전망이 동시에 나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새 의장 취임을 앞두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 노디스크가 해킹 공격을 받아 핵심 신약 데이터와 연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금전 요구를 넘어 산업 스파이 성격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첨단 AI 모델에 수출 제한을 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수출 확대를 강조해온 미국의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기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겨의 유족이 미 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북한 핵개발 지원 네트워크와 연관된 동결 자금 1713만 달러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조작한 AI 선거 광고가 미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사용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가운데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시의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일부 현직 의원들이 무난히 승리를 거둔 반면 다수 선거구에서는 순위선택 투표 제도로 인해 개표가 장기화되며 최종 결과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젯밤 늦게 발표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오 지역구에서는 현직 의원 제커리 파커가 1순위 투표에 76.4%를 확보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6 지역구에서도 현직 찰스 앨런 의원이 74.4%를 얻어 이른 시점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들은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순위 선택 투표 방식 특성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후보 간 득표를 재분배하는 추가 집계가 필요해 최종 결과 발표까지 수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거 중 하나는 캐년 맥더피 전 시의원이 떠난 전체구 의석 보궐선거입니다. 맥더피 전 의원은 시장 출마를 위해 시의회 자리를 비웠으며 현재까지 엘리자 실버먼 후보가 54.8%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버먼은 과반을 넘겨 순위 선택 과정 없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체 유효 투표의 약 60%만 집계된 상태여서 결과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추가 투표가 집계되면 순위 선택 방식의 탈락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결과 발표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인 1 지역구에서는 아파트 라자 후보가 46.7%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반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라운드 가능성이 큽니다. 9명의 후보가 출마한 전체구 의석 경쟁에서도 여러 후보가 표를 분산하면서 결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의 민주당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지역구 후보군에는 지역사회 활동가, 노동계 인사,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포함됐으며 기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워싱턴 DC의 특성상 이번 경선의 승자가 사실상 본선 당선을 확정짓는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DC 등록 유권자의 약 75%가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어 본선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경선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출마나 의회 재편 움직임에 따라 추가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지역구의 경우 현직 의원이 시장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해당 의석을 채우기 위한 별도의 선거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대표 선출을 넘어 워싱턴 DC 시의회의 권력구도 변화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위 선택 투표 방식으로 인해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향후 며칠간 추가 집계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를 통한 의료비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문제를 빚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ACA 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으로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빌려서 치료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부는 고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비용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미 가정이 의료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이 저소득층의 빚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보험료 지원 축소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까지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공제액도 높아지면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높은 저비용 보험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대출 제도 역시 향후 보험 시장 변화와 맞물려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고액 공제 플랜이 의료비 가격 비교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다른 연방기관으로 대거 이관하며 교육부 권한 축소를 한층 더 가속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애 학생 지원과 차별 대응 등 핵심적인 보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교육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 행정부는 16일 교육부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다른 부처로 넘기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총괄하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맡게 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시민권사무국의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특히 법무부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일부 학교 대상 교육 및 자문 기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일부 행정 업무와 최종 판단 기능 등 법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남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인 교육부 축소 정책의 연장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 권한을 연방이 아닌 주정부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실상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은 이번 조치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과 저소득층, 유색인종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형평성을 연구하는 한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부담은 항상 그렇듯 소외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점도 핵심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장애인 교육법이 교육 현장에서 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중심 부처가 이를 담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시스템은 용어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시민권 관련 업무를 법무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존 교육부 내 전담 조직이 수행하던 차별조사 기능이 약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의회 일부 인사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교육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가장 취약한 학생과 가족들이 보호장치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케이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경제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원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집권 이후 에너지와 광물, 조선에 이어 방산 분야에도 이 냉전 시대 법률을 동원한 겁니다. 이날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엑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방위 또는 그 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생산 능력, 취약한 공급망, 장기 조달 의존성 및 생산 병목 현상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고체 로켓 모터, 점화장치, 유도 시스템 등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 부품을 기존 및 차세대 무기체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하위 시스템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메모는 민간업계와의 자발적 협정 추진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시대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이 법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핵심 광물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 4월에는 전력망,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에너지 5개 분야에, 6월 초에는 석탄 발전소 유지 및 신규 건설에도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습니다. 타산 위기에 몰린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구제를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백신 개발 등으로 크게 넓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20년 팬데믹 대응에 같은 법을 활용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UFC 대회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 공격 음모가 사전에 적발돼 저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여러 주에 걸친 공조수사를 통해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미 언론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과 저격수 동원 계획까지 포함된 조직적인 공격 시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백악관에서 지난 14일 오후 열린 이중격투기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고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FBI와 법집행 파트너들은 워싱턴 DC에서 열릴 UFC 행사에 대한 수도권 외부 인물들이 연루된 잠재적인 위협을 지난 6월 10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 및 우리 파트너들과 연방 법무부의 여러 주에 걸친 신속한 대응 작전 덕분에 다수의 인물이 현재 구금됐으며 계획됐던 혐의를 받는 공격들은 완전히 저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 션 커런 국장도 소셜미디어 X에 해당 수사 과정에서 FBI와 긴밀히 협력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특수요원과 임무 지원 인력, 기술 보안팀은 24시간 내내 공격 음모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커런 국장은 또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나 비밀경호국은 당장 어떤 공격 음모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팍스뉴스는 적발된 음모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행사장 인근 건물을 공격하고 대규모 대피를 유도해 미리 배치된 저격수팀 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며 이후 백악관 출입문을 공격하는 2차 공격이 계획됐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FBI는 해당 위협을 처음 파악하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용의자 한 명을 구금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후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해당 음모와 관련한 기록을 발견했으며 이를 논의한 용의자를 최소 23명 확인했습니다. 이날 현재 구금된 용의자는 5명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해당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또는 13일에 워싱턴 DC 서남쪽의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로 이동할 계획에 연루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팍스뉴스에 출연해 해당 공격 음모와 관련해 23명이 상당한 자금이나 조직 없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테러 사건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몇몇 놈들의 미친 짓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계획된 테러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워싱턴의 많은 민주당 동료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쳐다보며 왜 이토록 많은 정치적인 폭력이 우리 진영 스펙트럼에서 비롯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4: 런던과 뉴욕 등에 보관해온 금을 다른 곳으로 옮긴 각국 중앙은행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6: 세계금협회는 16일 공개한 연례 중앙은행 금 보유고 설문조사에서 금 보관소를 바꾸는 중앙은행들이 점점 늘어나는 새로운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중앙은행들의 20%가 지난 12개월 동안 금 국내 보관을 늘렸거나 해외 보관 처들을 다변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의 7%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 국내 보관을 늘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5%에서 1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해외 보관 처를 다변화했다는 응답은 2%에서 10%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7%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 국내 보관을 확대할 계획이고 9%는 해외 보관 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의 57%는 자국이 소유한 금을 영국 잉글랜드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우려 고조와 준비 자산에 대한 통제와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89%가 향후 12개월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45%는 자국의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러한 답변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83%는 5년 뒤 자국의 준비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6%보다 오른 수치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4: 미 중앙정보국 고위 간부의 금괴 절도 사건이 조직의 비밀 공작을 노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CIA 과학기술국 소속 고위 간부 데이비드 러시가 지난 5월 공금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CIA 과학기술국은 요원들이 사용하는 도청 장비와 비밀 촬영 장비, 암호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CIA에서 군대 장성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인 러시는 의회 승인을 받아 적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극비 프로그램을 운영한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는 동료 요원 2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 특별 접근 프로그램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금괴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IA 동료 요원들은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러시가 요구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CIA는 다양한 작전 중에서도 극비에 해당하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다루는 요원들은 다른 직원이나 상사와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쉬는 이렇게 확보한 4천만 달러 상당의 금괴 303개를 CIA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CIA의 비밀스러운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폭된 만큼 향후 러시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경우 그가 관여한 각종 비밀 공작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게 CIA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전직 CIA 고위 간부 마크 파울러는 공개돼선 안 되는 민감한 정보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1974년 항공우주사업가 하워드 휴스 사무실 강도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시 CIA는 태평양에 침몰한 구소련의 핵 잠수함을 인양하겠다는 목적으로 휴스에게 의뢰해 거대한 시메시 추선을 건조하고 극비 인양 작업에 나섰지만 휴스 사무실을 턴 4인조 강도 탓에 비밀 작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CIA의 두 번째 인양 작전은 취소됐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러시가 CIA 입사 전부터 학력과 경력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러시가 졸업했다고 밝힌 대학과 대학원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험 비행사 자격증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인동포 권리 옹호 시민단체의 연합인 미주 한인봉사 교육단체 협의회는 생활비 급등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주 동포 사회를 돕기 위한 살림살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미국 내 동포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가정의 현실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 교협은 전국 단위 단체들과 협력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반이민자 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는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미 교협 관계자는 미 전역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1,500명 이상을 상대로 한 초기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의 41%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을 정도로 의료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광물에 이어 태양광 제조 장비 등 핵심적인 공급망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뱀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 무역 휴전을 끌어낸 뒤에도 통제 대상 품목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희토류뿐만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 연구 자석, 발광 다이오드, 배터리 소재 등 산업 공급망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양광 제조 장비도 중국의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거론됩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태양광 제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올 초 중국 태양광 장비 업체인 수저우 맥스웰로부터 생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태양업계 관계자 두 명은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수저우 맥스웰에 머스크의 기업들과 진행 중인 협상을 중단하고 당분간 장비를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규제 강화로 인해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이 중국 측의 압력으로 자국 학자 대표단의 국제회의 참석이 불발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7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16일 대만 외교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1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한 대만 행정원 해양위원회 대표단 8명이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공항에 억류됐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주최국인 케냐 정부의 초청으로 몬바사를 방문한 대만 대표단에 대해 주최 측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케냐 이민당국이 개입해 대만 대표단 8명의 여권을 압수하고 전자비자를 취소했으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공항 구금실에 약 20시간 이상 억류한 끝에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의 국제행사 참여를 탄압한 불량배에 가까운 중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동안 젊은 연구원 3만 명을 해외로 파견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달 중으로 결정할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6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 각국이 국가 주도로 AI나 양자 분석의 첨단 기술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도 첨단 기술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젊은 연구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내세운 신기술 입국 실현을 위해 일본 연구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전념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계획이라고 니케이는 해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살과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3: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4: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3: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4: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3: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4: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5: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이민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이민자 규모도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한인 이민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 출생 이민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계획국이 최근에 발표한 이민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시 외국 출생 이민자는 약 30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한인 이민자 수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2023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이민자는 약 5만 5천 명으로 조사됐으며 2013년보다 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출생 이민자는 뉴욕시 전체 이민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한인 인구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0년 약 7만 명 수준까지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까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출생 이민자는 2010년 초반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해 현재는 10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 집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중국 출생의 이민자가 차지했으며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졌던 뉴욕시 이민자 증가세가 21세기에 들어서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 약화와 유가 하락을 고려해 올해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가 예측했습니다. 반면 시타델 증권은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연내 두 번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발표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시티그룹의 앤드루 홀렌호스트 미수석 애널리스트는 1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발표하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게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번 결과는 워시 의장에게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홀렌호스트는 그러면서도 당장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이 완화적 금리 기조에 대한 언급을 없애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은행은 향후 몇 달간 노동시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올해 9월부터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약화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홀렌호스트는 말했습니다. 한편 시타델 증권의 거시 전략 책임자 프랭크 플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연준이 이르면 9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란이 잠정 평화협정에 합의한 이후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전쟁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완화적인 금융환경,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 다시 활기를 띠는 노동시장, 인공지능 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워시 의장은 첫 정책회의에서 더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9월과 12월,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플라이트는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현재 일반적인 시장 전망보다 더 공격적인 겁니다. 시장의 금리 스와프 지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이트는 여론을 보면 정책 방향은 분명히 매파적이어야 하며 워시 의장은 시장의 비둘기파적 선입견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순환 산업에서 임금 상승률이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요소 중 상당 부분이 연간 3%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튿날인 16일 타민 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군주와 회동과 언론 질의응답에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내 생각엔 2단계가 사실 더 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우리는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췄다고 평가하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강경 우파 진영에서 이번 종전 합의안이 항복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훌륭한 문서라고 반박하며 합의안을 의회에 보내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에 보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의회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또 며칠 내로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이를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레바논 공습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그가 이제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웃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불화설에 대해선 사이가 아주 좋다며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석유 공급이 재개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산 석유를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53년 만에 뉴욕 닉스가 NBA 정상에 오르면서 18일 목요일 이를 축하하는 우승 퍼레이드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 뉴욕주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리전트 시험 일정이 겹쳐 학생들은 시험 연기를 요구하며 온라인 청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주 교육당국은 시험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 닉스의 NBA 챔피언 우승으로 기념하는 티커테이프 퍼레이드가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로얼 맨해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같은 시간 뉴욕주 전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전트 시험이 실시됩니다. 리전트 시험은 뉴욕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표준 학력평가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주요 시험입니다. 하지만 53년 만에 닉스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시험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아쉬움으로 학생들은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SNS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통해 퍼레이드가 열리는 18일을 이른바 닉스 데이로 지정하고 시험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학생은 눈이 많이 오면 스노우데이로 휴교도 하는데 반세기 만에 닉스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하루 정도 승리를 축하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Such a milestone. I think it should be an annual holiday. I don't have any classes. I already finished. We'll have to see if we can arrange for it because I know it's going to be packed.
2: 하지만 뉴욕주 교육부는 시험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JP 오헤어 뉴욕주 교육부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뉴욕 시민들이 닉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생들 역시 예정된 날짜의 리전트 시험을 위해 1년 내내 준비해왔다며 닉스 선수들처럼 학생들도 노력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과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 역시 시험 일정 변경 권한은 자신에게 없다면서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시험을 잘 치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For our students, I will still encourage them to be studying hard for their Regents exam. There will always be any number of people who will not be able to make no matter what day that we choose.
2: 다만 일부 학교들은 절충안으로 시험이 끝난 뒤 교실에서 우승 퍼레이드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뉴욕시는 닉스의 우승을 기념하는 사상 첫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퍼레이드는 배터리파크에서 출발해 월스트리트역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캐년 오브 히어로즈를 지나 시청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뉴욕 닉스 우승 직후 맨해튼 일대에서는 일부 과격한 축하 행사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스쿨버스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고 경찰 차량이 훼손되며 63명이 체포되고 경관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사건 4건, 또 별도의 총격 사건으로 17세 청소년이 발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이번 퍼레이드 안전관리에 뉴욕시경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한 가운데 양국 협상안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금은 비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돼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이미 절반이 넘는 1,500달러 이상의 출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그 금액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요 세부 사항이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40여 년간 유의미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서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금이 미국과 이란 양측의 최종 합의 체결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쟁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

0: 현실로 드러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커 조직 풀크럼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2개월 이상 노보 노디스크 내부 네트워크를 침투해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룹은 2,5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노보 노디스크가 이를 거부하자 일부 데이터의 비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취한 데이터에는 회사 소스코드, 출시 또는 미출시 신약의 독점 정보, 임상시험 데이터, 임직원, 의사, 환자의 정보, 생산시설 관련 정보, 사내 AI 모델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11일 제한된 수의 내부 IT 시스템에 무단 접근이 있었으며 일부 개인 데이터가 포함됐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회사 시스템에서 무단 복제된 것으로 주장되는 데이터가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주요 플랫폼은 정상 운영 중이며 관련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랩1의 토머스 윌칸 연구 책임자는 풀크럼색에 대해 역량과 주장 모두 대체로 믿을만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풀크럼색은 지난해 10월 처음 등장한 신생 조직으로 이번 공격은 3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취 파일은 약 70만 건, 1.3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 블로그 데이터 브리치스.net이 보도했습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럼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0: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스

0: 2층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유한균의 잡지사 소년탐정 김전희를 연륜으로 제압해버리는 중년탐정 박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가 좀 으스스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잡지사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른바 박광일의 CSI 과학수사대! 라고 해서 여기서 CSI는 조선 사건 일지 줄임말이라고 끼워 맞춰봤습니다. 예. 그럼 뭐 이 시간엔 조선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과 뭐 그에 대한 수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건가요?
1: 네. 그 최근에 범죄 관련된 영화 보면은 이제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시신 검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때에 따라서 부검하고.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범인 또는 범죄의 어떤 상황들을 추측하거나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제 과학수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 문헌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던 무원록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된 거라서 네네.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좀 중요한 두 개의 어떤 살인사건.
0: 살인사건?
1: 을 보려고 하는데 예. 하나는 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
0: 미제인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죽은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무언록을 통해서 네.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범인을 정확하게 찾아냈던 그 두 개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살인사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좀 흥미진진한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조선의 과학수사라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첫 번째 사건일까요?
1: 네, 그 첫 번째 그 말씀드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계속 수십 번 등장하는 좀 중요한 사건입니다.
0: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윤백원 독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 윤백원이라는
1: 네.
0: 사람인가요?
1: 네, 윤백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제 실록 기사에 자주 등장하게 되냐면 그의 삼촌이 윤원영입니다.
0: 윤원영 유명한 사람입니다.
1: 그렇죠. 우리 정난정 윤원영.
0: 그러니까
1: 그 윤원영의 형이었던 예. 윤월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네. 부인이 중종의 맏딸이었던 효해공주.
0: 윤백원의 부인이요?
1: 네. 그러니까 중종의 부마예요.
0: 그러네. 사위네.
1: 그러니까 예. 중요 어떻게 보면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독살을 당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한 논박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0: 왕실과 엮인 사건이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조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윤백원 독살 사건. 그럼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주시지요.
1: 네. 1592년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왕실의 족친, 그러니까 윤백원이 율무죽하고 삶은 쇠고기를 손님들하고 같이 먹다가 즉사했습니다.
0: 즉사했다?
1: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0: 이거 제가 볼 땐 단서입니다. 율무죽이랑 삶은 쇠고기
1: 네,
0: 예, 기억해 그러니까 놓겠습니다.
1: 이 두 가지 예. 음식을 먹었는데 예. 문제는 정실의 딸 개미치, 그러니까 그냥 딸입니다. 딸은
0: 딸 이름이 개미치예요?
1: 개미치예요. 당시 여성의 이름은 좀 이렇게 좀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0: 그 개미일까요?
1: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이것도 단서입니다.
1: 네. 네. 그래서 개미치는 율무죽을 아버지한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첩의 아들, 서자죠. 서자였던 윤덕경은 네. 쇠고기를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메인 DC가 쇠고기하고 율무죽이었는데 네. 율무죽은 딸이 쇠고기는 서자가 보냈으니까 이걸 먹고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현장을 추측을 하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독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검언관이 왔습니다. 검시관이 왔는데.
0: 아, 검시관이?
1: 네. 네. 그런데 이제 검시관이 이제 그 목구멍에다가 윤백원의 목구멍에다가 은비녀를 넣었는데.
0: 아, 은비녀로 이렇게?
1: 네. 예. 근데 색이 변하질 않은 거예요.
0: 색이 변하면 독이 검출된 건데.
1: 그렇죠. 그럼 독이 변하면 이제 그 독을 가지고 다시 음식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0: 그렇죠.
1: 여기에서 이 문제를 초반에 확인을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사가 지지부진 되면서 이 결과를 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네. 죽기는 죽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고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병으로 죽은 건 아닌데.
0: 아니다. 사건이다.
1: 그러니까 네. 사건이다. 근데 우리는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놓아버린 거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상황들을 다시 이제 탐문을 해봤더니 당시 왔던 손님들도 전부 다 한두 숟갈 음식을 먹고 다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쇠고기가 되든 아니면 율무죽이 됐든 무언가를 먹었으면은 이 탐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0: 손님들도 이상 반응이 나왔군요.
1: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손님들한테 뭐 어떤 걸 드셨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황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0: 아.
1: 증거수사가 아니라.
0: 짐작으로.
1: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효도밥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애초에 이제 본처의 딸이 보낸 쇠고기랑
1: 네.
0: 첩의 아들 서자가 보낸 율무죽을 한 밥상에 올려놓은 것부터가 약간 좀 요상하지 않나
1: 그렇죠.
0: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그 딸 개미치와 서자 윤덕경 중에 더 의심을 산 용의자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정황 증거를 따지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0: 아, 예.
1: 당시에 이제 그 조사관들이 뒷조사를 했더니 딸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0: 아, 죽은 아버지와?
1: 네, 윤백원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네. 개미치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0: 예.
1: 그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 재산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개미치가?
1: 네, 조선 저기까지만 하더라도 부부라도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예요? 공주잖아요.
0: 아, 효의 공주.
1: 네, 그러면은 그렇죠. 당연히 여러 지역에 궁방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0: 아, 딸이 그걸 요구했구나. 아버지
1: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네. 아버지 세장 갈 텐데 그 재산은 나한테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버럭했겠죠. 내가 네. 죽지도 않았는데.
0: 네.
1: 그러면서 일단 사이가 벌어졌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딸도 개미치가 과부가 됐나 봐요.
0: 아, 그렇습니까?
1: 남편을 여의고 나서
0: 예.
1: 그 종하고 추문이 난 거예요.
0: 아, 또 스캔들이 있어요.
1: 예, 스캔들이 있으니까 예. 아버지가 볼 때는 도대체 너는 몸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0: 한 소리 하셨겠죠.
1: 한 소리 하셨겠죠.
0: 또 갈등이 생겼겠고.
1: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개미치에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의 눈초리.
0: 아, 어미는 개미치 같아요.
1: 개미치
0: 봐도.
1: 같다. 이렇게 된
0: 예.
1: 겁니다.
0: 예.
1: 근데 문제는
0: 네.
1: 그 윤덕경도 중요한 문제고
0: 서자, 서자. 예.
1: 그다음에 그 재산 문제가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그럼 개미치가 죽거나 아니면은 개미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윤덕경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가잖아요.
0: 아, 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네.
1: 그렇죠. 그런데 윤덕경은 어머니 첩이 살아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윤백원의 첩이 살아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은 모자가 짜고
0: 첩도 같이 사주를 했을 수도 있죠.
1: 저 정실의 딸이 없으면 네 몫이 커질 텐데.
0: 라고 그 첩 그분이.
1: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이 만든 음식에도 독을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독을 넣어서 그걸 뒤집어 씌우거나
0: 아들아, 이를... 내가 개미치가 올린 반찬도 같이 올릴 테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너는 네 음식에 독을 타.
1: 그렇죠.
0: 범인은 윤덕경이군요.
1: 라고 해야 되는데
0: 예, 예.
1: 문제는 이 세 사람이 모두 신문과정에서 죽어왔어요.
0: 예?
1: 개미치도 죽고요.
0: 예.
1: 그 첩이었던 복도 죽고 그 윤덕경의 어머니도 죽고요.
0: 예.
1: 윤덕경도 매를 맞아서 죽은 거예요.
0: 신문 받다 죽었다고요?
1: 그러니까 이제 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속에 보면은 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실토해라. 네가 독을 넣느냐.
0: 예.
1: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날 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또 누군가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0: 네.
1: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셋 다 용의자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0: 그러니까 막 줄이 틀고 곤장 때리고 이랬던 거예요.
1: 그렇죠.
0: 아, 진짜.
1: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사건을 그냥 정황 증거를 통해서 개미치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끝내버립니다.
0: 근데 개운하지 않잖아요, 그건.
1: 그렇죠.
0: 예.
1: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미치의 자식이
0: 네.
1: 우리 엄마가
0: 네.
1: 범인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0: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 그리고 첩의 자식이 더 수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0: 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그 탄원을 올린 거예요. 13년 뒤에.
0: 개미치의 아들이.
1: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윤백원의 또 다른
0: 예.
1: 그 이제 천출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개미치로 볼 때는 숙부가 되는
0: 네.
1: 그런 그
0: 사람을
1: 네. 범인으로 몰아가서 한때 그 사람 범인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은 용의선상에도 없었던 인물인데.
0: 아하.
1: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년이 다시 지나서
0: 네.
1: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개미친 것 같아. 해갖고 25년 만에
0: 네.
1: 결국은 그 딸이었던 개미치가
0: 네.
1: 범인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0: 아, 25년 동안 약간 이도저도 아닌 수사를 했던 느낌이고 무엇보다 너무 망자가 많아져가지고
1: 그리고 망자가 많고 사실은 이거는 정황 증거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0: 아, 예.
1: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당시에는 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0: 네.
1: 이거는 미제 사건.
0: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신문하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도록 신문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만약에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증인신문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처음에 가져갔던 그 은비녀가 문제였던 거예요.
0: 은비녀가 좀 성능이 안 좋은 거였나요?
1: 그렇죠. 이게 순도가 낮은 거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예. 순도가 낮은 은비녀는 예. 독이 닿아도 변색이 안 돼요.
0: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살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그걸 가지고 다른 음식들을 조사를 했고 역학조사를 했으면은 예. 충분히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은비녀에서부터 말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아. 조사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신문에 의존하는 자백에 의존하는 그런 조사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0: 나름 과학 수사인데 그 과학 장비를 좀 안 좋은 걸 줬네.
1: 그렇죠. 어, 예,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사건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1796년 그러니까 정조 때 있었던 황해도의 양성항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 두 번째 사건이군요. 황해도 평산 양성항 사건. 양성항도 사람 이름인가요?
1: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죽은 사람입니다.
0: 아, 무슨 사건입니까, 선생님?
1: 이 양반이었던 양성항이 네. 약간 이게 품행이 좀 방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어허. 예.
1: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약간 조금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0: 문제가 많아요.
1: 같는데 예, 예. 어느 날 길가에 지나가다가 평민 처녀였던 조금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되게 몸이 아담한 스타일이었나 보죠. 이름이 조꾸미였으니까.
0: 약간 쪼꼬미 느낌이네요.
1: 네네네. 예, 예. 그런데 조꾸미, 예. 이 조꾸미를 여러 사람이 보는 백주대낮에 껴안아버린 겁니다.
0: 추행이네 추행.
1: 성추행이죠. 그런데 지금도 성추행이 큰 죄지만 그때는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0: 양반이 평민 여성을 범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1: 굉장히 크죠.
0: 예, 예.
1: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꾸미 아버지였던 이춘대라는 사람이 예. 양씨 집으로 항의하러 나타고 칼을 들고 갑니다.
0: 예, 눈 돌아가죠.
1: 네, 예. 그래서
0: 칼을 들고
1: 저기 양반 누구냐 양성에 나와라. 예. 그러니까 양성왕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0: 네네네.
1: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양계수, 양성왕의 아버지였던 양계수가 예. 사죄를 했다라고 일단 표현이 나옵니다.
0: 아, 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죄를 했다.
1: 네, 내가 저기 이서방대가 미안하네. 내 우리 아들을 잘 가르치겠네. 뭐 요 정도 했겠죠.
0: 아, 예.
1: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화나잖아요. 내가 평민한테 내 아들 때문에.
0: 아,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사과를 하고 나니까
1: 네.
0: 내가 평민한테 사과한 게 약간 좀, 뭐, 좀 면이 안 서는 거
1: 면이 안 서는 거죠. 화가 난 거죠. 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네.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불러다가
0: 회초리?
1: 엄청 혼냈던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그리고 그 엄청 혼내는 가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나가 죽어라.
0: 아, 나가 죽어라.
1: 이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여기에 양성왕이 갑자기 그 당시 이제 그 집집마다 그 두부 만들려고 가지고 있었던 간수 이게 독극물이거든요.
0: 염도 있는 물.
1: 염도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광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0: 예.
1: 이거 마시면 위험해요.
0: 예.
1: 근데 이거를 홀딱 마시고
0: 네.
1: 죽어버린 겁니다.
0: 아버지가 나가 죽으라고 했더니 진짜 간수를 마시고 죽었어요.
1: 그러니까 되게 많이 혼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양계수가 예. 이제 또 당황스러운 거죠.
0: 아, 그렇죠.
1: 한번 예. 혼낼 수 있는데.
0: 아들이 진짜 죽었네.
1: 얘가 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0: 그럼요. 예.
1: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가에 고발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 뭐라는 사람이 와서 이춘대라는 사람이 와서
0: 이춘대 조금이 아버지
1: 조금이 아버지가 와서
0: 예, 예.
1: 우리 아들을 죽였다
0: 라고 말을 해요?
1: 유기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0: 허위잖아요.
1: 허위 고발인 거죠.
0: 네. 무고.
1: 무고가 되는 겁니다.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제 당시 평산 부사 사또였던
0: 네.
1: 평산 지역의 사또였던 유광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0: 네.
1: 이제 일단 사건 접수를 받습니다. 사건 접수를 받고
0: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1: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일단은 범인을 색출하기 전에
0: 예.
1: 시신부터 먼저 봐야 되니까
0: 예.
1: 내가 그러면은 그 검시를 하러 가마라고 통보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검시를 하러 이제 양성항 내 집으로 오게 됩니다.
0: 아, 사또 유광천이 네. 검시를 하러 집에 왔습니다. 그 살인 현장에. 네. 어, 사망 현장에.
1: 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CSI가 등장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조선 그다음에 이제 뭐죠?
0: 사건 일지.
1: 사건 일지를 이제 작성을 하는
0: 겁니다. 마음에 드시나 보네.
1: 어, 괜찮은데. 예, 예. 그래서 이, 네. 이 유광천이 이제 먼저 의사를 데리고 옵니다.
0: 아, 의사 있어야죠.
1: 예, 왜냐면 의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기가 필요합니다.
0: 기록할 사람.
1: 명색이 사또인데 자기가 적을 수는 없잖아요.
0: 아, 예,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서류를 챙겨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서류가 뭐냐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 시는 그 시신을 가리키고 장은 장부를 가리킵니다.
0: 아, 시장. 예.
1: 그러니까 시장을 가리키는데 그게 검시 보고서고 여기에 70개 항목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0: 오, 체계적이네.
1: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쭉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정컨대 양성왕의 아버지 양계수는 네. 이춘대가 교사를 했을 거라고 아마 주장을 했을 겁니다.
0: 아, 조금이 아버지가 분해 못 이겨서 어,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
1: 왜냐하면 시신에 어.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상처가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교살밖에 없을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은 유광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살이라고 그러면 목을 졸라 죽이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목에 이제 손자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술, 그 막걸리 지게미 같은 걸로 어. 이렇게 문지릅니다. 어, 그러면 예, 거기 손자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0: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1: 네. 예. 근데 그게
0: 없었어.
1: 안 보였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 그 70여 개 체크리스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1: 체크리스트에 이제 그게 쭉 있는 거죠.
0: 아, 손자국이 있는가?
1: 어, 예. 그 다음에 몸을 다 벗겨가지고 어. 맞은 자국이 있는가?
0: 아,
1: 그러니까 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검시를 할 때 옷을 입히면 안 되잖아요.
0: 예.
1: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어디 어디 상처가 있고 그게 어떤 상처가 생명의 위협까지 갖는가?
0: 네.
1: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과정 속에서
0: 교사를 한 적이 없어.
1: 어, 시신의 어. 외상이 없는 겁니다.
0: 예, 예, 예.
1: 그럼 시신의 외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0: 내부를 봐야죠.
1: 독살이잖아요.
0: 독살.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이제 독살이니까 예. 이제 독극물에 의한 사망 사건을 일단 추측을 하고
0: 어...
1: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간 순도 100%.
0: 아, 또 은민요. 좋은 은민요.
1: 네, 좋은 은민요를.
0: 네, 네.
1: 어, 네. 이제 그 항문에다가 꽂았습니다.
0: 아...
1: 그랬더니 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게 하는
1: 이게 이제 광물질이 확 색이 까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은그릇, 은숟가락 관리하기 힘든 이유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0: 네.
1: 그래서 어 항문이 변했으면은 그럼 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네. 변을 채취를 합니다.
0: 아, 변 조사하는구나.
1: 네.
0: 예, 예.
1: 그리고 거기를 희석시켜 갖고 가열을 했더니 소금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0: 약간 지금 변을 그러니까 약간 국과수에 보낸 느낌이에요.
1: 국과수인데
0: 예.
1: 이제 현장
0: 예.
1: 조사를
0: 예. 현장 국과수.
1: 현장 국과수인 거죠.
0: 예, 예, 예, 예.
1: 우리는 이제 사건 현장 일지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현장이
0: 예.
1: 중요하니까.
0: 어.
1: 그래서 네. 그 가서 해 봤더니 어 이거는 소금 독살? 그러면 이제 당시 상식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할 때 쓰거나 독극물로 썼던 간수겠다.
0: 아, 변을 가열해서 소금이 나온 걸 보고.
1: 네. 와. 여기까지 이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0: 네.
1: 그러고 나니까 본인이 가택수색 영장을 스스로 발부하고 아, 예. 스스로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0: 아, 속전속결로 현장에서 보는
1: 네, 우리는
0: 이러시네.
1: 현장에서.
0: 예예예. 아, 예, 예, 예.
1: 그러니까 네. 조선 사건 일지.
0: 그렇죠.
1: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침. 네. 집에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간수의 빈 사활이 발견된 겁니다.
0: 아, 이건 증거다, 증거.
1: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복로 치사, 간수를 먹고 몸 안에서 독, 그러니까 독성분이 퍼져서 죽음에 이르렀다.
0: 복로 치사.로
1: 결정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양계수를 무고죄로 잡아 넣었습니다.
0: 여러 가지 좀 진짜 과학 수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검시 전문서가 굉장히 조목조목
1: 네.
0: 항목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 검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시가 잘못되면은 죽은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엉뚱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서
0: 그럼요.
1: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기본적으로
0: 아,
1: 검시는
0: 세 번 했을
1: 세 번까지가 기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어,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초검하고 복검, 그러니까 처음 검시하고 두 번 검시하는 사람을
0: 네.
1: 다르게 넣어요.
0: 아,
1: 그러니까 지금 유광천이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유광천이 복검을 하면은 자기가 처음에 검시한
0: 없죠.
1: 거를 네. 그대로 다시 쓸 거니까
0: 네.
1: 제3의 인물을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관료들을 아니면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관료를 데려다가
0: 네.
1: 검시를 하게 합니다.
0: 네.
1: 근데 두 결과가 일치한다.
0: 네.
1: 그러면 성분까지 안 갑니다.
0: 어, 그렇죠. 근데, 더블 체크를 한 거니까.
1: 네. 근데 두 검시가 약간이라도 오차가 있다.
0: 네.
1: 그럼 상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0: 예, 예.
1: 그런데 문제는 상검을 했는데도 판단이 안 선다.
0: 네.
1: 그러면 시신을 묻습니다.
0: 땅이에요.
1: 네. 뭐지? 얕게 묻어요.
0: 예.
1: 얕게 묻어서 다시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냉동고가 있잖아요.
0: 시신 냉동고.
1: 근데 그때 냉동고가 없으니까 석회를 뿌립니다.
2: 아~
1: 석회가 나면은 방부 효과가 있고 주변의 예. 흙들이 모두 굳어버려요.
2: 예, 예.
1: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전문가가 와서 검실을 할 수 있도록
2: 시간을 버는 거죠.
1: 여지를 남겨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 예.
1: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독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은비전은 계속 가지고 다녔다.
2: 근데 그게 은이기만 하면 되지 꼭 비녀 형태로 들고 다닐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니까
2: 은 막대기라든지
1: 뭐 은짝대기 뭐 이런 건 될 텐데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어쨌든 은비녀를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생각은 여차하면 또 뭐 비녀로 쓰자 아, 이렇게 알뜰하네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2: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은비녀를 한번 입안에 넣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독사를 이제 검실할 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으면 이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은비녀가 사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1: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각수라는 중화수를 네. 다시 씻어가지고 아...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 변하면 이건 독살이 맞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2: 네.
1: 한편으로 이제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독살이 거의 확실한데 애매하다 싶으면은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죽은 사람 입에다가 밥알을 넣어놨다가
2: 네.
1: 한두 시간 물려놓습니다.
2: 네.
1: 그런 다음에 그 밥알을 꺼내서 옆에 있는 닭에게
2: 아, 지나가던 달기든.
1: 예, 지나가던 달기든, 키우던 달기든,
2: 예.
1: 먹입니다. 근데 어... 얘가 먹고 이상 반응을 보이면, 그렇지. 이건 독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2: 아,
1: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사람 보고, 잠시 한 번.
2: 아, 그거 안 되죠.
1: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달기, 예. 이제 그런 어떤 것을
2: 도움을
1: 구할 수 있도록 예. 하는 부분들을 했고요.
2: 네. 아까 이제 살인 사건이 접수되면 검시관들이 사람들 데리고 의원이라든지 이제 서기 데리고 가서 검시를 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기록을 하는데 그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1: 맞습니다. 네.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오갑니다. 그 안에 용의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 거죠.
1: 그다음에 또 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밥을 먹다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2: 네.
1: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 사또나 서기가 옮기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정서를 하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이게 메모하고 정서 내용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2: 아, 좀 어려운 말로 쓰게 되는 거죠?
1: 어려운 말로 쓰게 되고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요. 그
2: 그러니까 기록이. 속기록 쓰듯이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되는데 사실.
1: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면 인조 때 이후로 네. 현장의 신문 기록은 구어체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2: 아, 구어체로 써요?
1: 네. 그래서 구결이라 그래갖고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까지 넣어가면서 네. 쭉쭉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 체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바탕이 됐던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무언록이라는 책을 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 네.
1: 정조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책의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증수 무언록 대전 또는 증수 무언록 언해라고 볼 수가 있어서 1905년까지 이 책은 중요한 살인 사건을 포함한 시신 검안에 쓰였던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 네.
1: 원래 이제 중국 원나라 그 왕여라는 사람이 지은 무언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들여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네.
1: 무원 원한이 없도록 한다.
2: 아, 그런 뜻이구나. 예.
1: 죽은 사람이 원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제목 잘 지었네.
1: 네, 그래서 어떤 시신 검안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근데 원래 원나라 사람이 쓴 거면 조선 이전부터 있었던 책이네요.
1: 네, 고려 말에 이미 들어왔는데요.
2: 아,
1: 이제 문제는
2: 예.
1: 이제 중국의 사례나 또 중국의 문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2: 아.
1: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세종대왕께서 야, 이거 내가 봐도 어렵다.
2: 예.
1: 이거 우리가 좀 읽기 쉽게 좀 바꿔라. 라고 해서 이제 무언록의 해설판을 만듭니다.
2: 아까 언해가 있었죠.
1: 네, 근데 예. 언해 이전에 이제 신주 무언록이라 해서 줄을 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2: 예, 예.
1: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2: 허준, 아, 잠깐, 세종이잖아.
1: 그, 비슷해요.
2: 어이?
1: 맞아요. 의사한테 맡깁니다. 유효통이라고 하는
2: 예, 예,
1: 양반인데,
2: 예.
1: 이분이 의사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의학 지식에 풍부했던, 당시 향약 집선방이라고 하는 책을 세종 때 만들었는데,
2: 예.
1: 이 책의 책임 편집자입니다. 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야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시신에 대한 문제들을 예.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하지 말고,
2: 예.
1: 이거는 저기, 그, 저쪽에서.
2: 어디죠?
1: 저기 보건복지부
2: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죠.
1: 여기서
2: 예,
1: 하고 법무부에서 예. 나중에 추가로 검토만 해라.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영조 임금께서 예. 증수 무언록 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증수 무언록을 다시 조선에 맞는 실정에 맞도록
2: 예.
1: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또들도 좀 편하게 읽고 또 나중에 그걸 좀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2: 네.
1: 위해서
2: 네.
1: 증수 무언록 언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증수 무언록 언해가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나가는 사또들이 필독서가 되니까 예. 아까 이제 유광천 부사께서 네. 현장에 가서
2: 양성황 사건
1: 예. 나는 이걸 읽었지 그리고 시장도 있지 하면서 들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네요. 예. 좀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을 해온 어떤 무언록인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인 사건을 또 한번 같이 우리가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탐정 박광일 선생님과 조선 사건 일지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하나만 더 하겠다고 정말 하나만 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은 세상에 많지만 하나만 하겠다고 다섯 개를 더 말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은 아주 드물지요. 방송계의 초사이언티스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0: 지난주에 제가 세봤는데
1: 네.
0: 하나만을.
1: 아, 세보셨군요.
0: 예, 한 다섯 개를. 아. 최다 횟수가 아닌가 싶어요.
1: 근래 이제 슈퍼맨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는데.
0: 어, 그렇죠, 그렇죠.
1: 하나맨.
0: 하나맨. 예,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 네. 은행 광고 한번 꼭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진짜.
0: 참. 염원합니다, 정말.
1: 아, 네.
0: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철 부엌이나 쓰레기통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기필코 등장하는 그 녀석이죠. 바로. 초파리 이야기를 예, 초사이언티스트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파리가 집에서는 아주 귀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요. 과학실험실에서는 슈퍼스타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노벨상만 관련해서 무려 6번을 안겨준 친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1: 참? 네, 20세기 초부터 실험실에서 초파리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파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물학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다. 혹은 생물학이 과학 중에 한 분야로 다른 과학과 좀 동등하게 위치를 매김하게 된 것 중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초파리다. 라고 말해도 큰 과장은 아닙니다.
0: 아,
1: 무슨
0: 그래요?
1: 얘기냐면 예, 예, 예. 보통 다른 여러 과학 분야들은 예를 들면 뭐 화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뭔가를 이렇게 실험을 하죠.
0: 예.
1: 실험을 하고 아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내가 생각한 원리가 맞다면 이런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 혹은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뭘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자기가 세운 이론이 맞는지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과학 연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죠?
0: 아, 그렇죠.
1: 그런데 생물학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박물학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니까 무슨 동물이 있는데 신기하게 생겼더라. 어느 숲속에 가니까 무슨 새로운 나비가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그냥 관찰하고
0: 네.
1: 수동적으로 보고 네. 이렇다더라. 라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서 좀 그치는 그래서 좀 방향성이 좀 다른 그런
0: 네.
1: 느낌이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류에 좀 더 치중하는 거를 요즘에는 이제 박물학이라는 느낌으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0: 네.
1: 생물학이 다른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이런 분야의 과학하고 되게 비슷해진 이유가 생물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혹은 생물의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리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론일 때문일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럼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혹은 그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자신의 이론을 검증을 해가면서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그치.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큰 역할을 한 거. 이런 게 생물학이다. 아, 생물학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실험을 해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한 어떤 그 고리, 하나의 어떤 그런 벽을 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초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1933년에 토머스 모건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46년에 허먼 멀러 이런 사람이 아주 뭐 둘 다 미국에서는 뭐 어떤 현대 생물학의 거의 뭐 창시자 비슷하게
0: 아 대단한 분들이구나.
1: 예, 이분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막 대단한 이 사람 이전과 이 사람 이후로
0: 예, 아, 그
1: 생물학이 아닌다라는
0: 식으로 토머스 모건 허먼 멀러가요?
1: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되게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네. 초파리로 실험을 해가면서 아. 여러 가지 생물학의 원리들을 찾아내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염색체가
0: 네.
1: 유전자를 담고 있고 그래서 염색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손상되는지 분리되는지 합성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생물들의 유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생물은 뭐 어머니를 담기도 하고 어떤 생물은 아버지를 담기도 하고 반반씩 담기도 하고 별로 안 담기도 하고 이런 거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거를 초파리로 검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토머스 모건이 이제 1933년에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뭐 돌연변이 이런 것도 어떻게 돌연변이 조금 이따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돌연변이가 생물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럼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돌연변이는 우연히 돌연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때까지 언제나 기다린다라고만 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초파리를 써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파리는 많이 기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0만 마리씩만 이렇게 길러보면 저절로도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0: 한두 마리 나오니까.
1: 예. 게다가 예, 허먼 머러 같은 사람은 X선을 쪼여주면 네. 이 방사선을 맞으면 돌연변이가 DNA가 손상이 되면서 네. 아, 돌연변이가 더 잘 나타난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다양한 돌연변이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돌연변이의 연구에 또 이런 유전과 진화에 대한 연구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또 노벨상을 받았죠. 이 모건하고 멀러 이 두 사람은 진짜 미국 과학계에서는 정말 막 엄청나게 칭송을 많이 하고요.
0: 헬레 마라도나급인가요?
1: 네, 뭐 거의 그 정도. 예, 예, 예. 그리고 그 정도기 때문에 덩달아 이 또 초파리를 또 많이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루이스 외에 뭐 엑설벅이라든가 오프만이라든가 루이스도 많네요. 1995년에 루이스라든가 홀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초파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가지고 네.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노벨상을 많이 수상을 했었죠.
0: 아 그렇죠.
1: 예, 그런데 이게 초파리라는 게 되게 좀 하잘 것 없어 보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귀찮기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없는 대상이잖아요.
0: 그러니까 초파리 정도로 어떻게 인간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건지.
1: 곤충이라고 네. 하면 그래도 뭐 나비 정도만 돼도 뭔가 아름답고 뭔가 여러 가지 특성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고 뭔가 꽃에 날아들면서 뭔가 시상을 불러일으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초파리 정도만 해도 되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나요.
0: 그런 저는. 느낌이 있죠.
1: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초파리 속에서도 연구할 게 많다. 실험을 하기에는 좋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재밌다 보니까 네. 초파리도 뭐 인터넷에서 초파리 뭐 이런 걸 검색을 하거나 과학기사 관련해서 초파리 관련해서 찾아보면 네. 초파리도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0: 아 그런 거 엄청 많더라고.
1: 초파리도 스트레스를 네. 받는다 뭐 좀 초파리도 공부하면 뭐 공부하라고 네. 하면 스트레스 받는
0: 진짜
1: 그런
0: 많더라고.
1: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0: 초파리에게 간헐적 단식을 시켜봤더니 네.
1: 그런 게 엄청 많은데 네. 그게 네. 뭐 초파리만 그렇다기보다도 예, 사실은 예, 예. 뭐 그런 게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뭐 스트레스 안 받나 사람 뭐 간헐적 단식하면 영향 없나요 다 있는데 네, 네, 네. 초파리도 그렇다고 하면 아우 하잘 거면 초파리를 붙들고 연구를 하고 그런 결과를 얻었어. 아 과학자들 참 특이하네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가 재밌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언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초파리는 네. 모델 생물로서 아주 대중화된 실험 도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많이 언급되고 결과도 네.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이라는 거는 이게 진짜 그 대상 자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로 볼 수 있어서 시험 삼아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대상이 되는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0: 예, 예, 예.
1: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이 패션 모델도 그 옷을 사람들한테 직접 입혀봐야지만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0: 아, 그러네.
1: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근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입혀보면 이런 모습이고 당신이 입혀보면 이런 모습이고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입혀가지고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모델이라는 말 쓰는 거거든요.
0: 통하네요, 뜻이.
1: 네,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과학 실험에서 모델 생물이라고 하면 보통 구하기 쉽고 기르기 쉽고 그다음에 새끼를 많이 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했을 때 결과를 관찰하기 좋은 네. 이런 것들이 모델 생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초파리가 대표적인 모델 생물로서 이런 실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내보인 거다.
0: 그러니까 초파리가 왜 다양한 생물을 대표할 수 있는 건가요?
1: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예. 초파리가 대표할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게 사실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물 중에 제일 관심 많은 생물이 뭘까요?
0: 저요?
1: 예. 네. 사람이죠, 사람.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생물은 사람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 중에서도 생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0: 네, 네, 네.
1: 근데 초파리가 좋은 실험 수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에 좀 굉장히 가깝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예, 그런 동물 중에서 실험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중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생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훨씬 더 구하기 쉽고 훨씬 더 기르기 쉽고 훨씬 더 간편한 생물로 실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 실험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우리나라 법령에도 지목되어 있는 실험 방법으로 에임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임스라는 미국 사람이 개발한 실험이라고 아, 예, 예. 에임스 테스트라는 이름 붙었을 건데요. 네. 어떤 내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페인트를 개발했다. 네. 새로운 페인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색소를 개발했는데 이게 너무 독하면 아무데나 쓸 수 없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얼마나 독한지 안 독한지 보기 위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겠죠. 네. 그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에임스 테스트라는 돌연변이 테스트입니다. 돌연변이 원성 테스트예요. 네. 얼마나 돌연변이가 잘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 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제일 원하는 거는 이 페인트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사람한테도 별 문제가 없을까?
0: 그렇죠.
1: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0: 아,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사람한테 페인트를 매겨본다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0: 안 되죠,
1: 그렇죠?
0: 안 되죠.
1: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한테 매겨본다. 충분히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숭이만 해도 구하기도 힘들고 사오자니 비싸고 기르자니 오래 걸리고 실험을 했을 때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원숭이한테 도대체 얼마나 페인트를 먹여봐야지 원숭이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거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건 원숭이가 새끼 낳는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0: 아,
1: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심적인 것도 무시 못합니다.
0: 맞습니다.
1: 원숭이를 네. 길러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가 돌연변이가 태어나는데 진짜 좀 무시무시한 놈이 태어났다. 그럴 때 그거를 관찰을 하고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어떤 실험자가 받는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 이런 것도 사실 무시를 못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네. 에임스 테스트는 뭘로 실험을 하느냐.
0: 네.
1: 에임스 테스트라는 이 실험 방법에서는 실험을 하는 대상이 되는 생물이 뭘까요?
0: 네, 초파리보다 더 단순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훨씬 더 단순합니다. 뭘까요?
0: 곰팡이 쪽 아닐까요?
1: 곰팡이.
0: 네.
1: 근데 감이 좋으시네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곰팡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0: 네.
1: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단순하게 살모넬라 균으로 실험을 합니다. 살모넬라.
0: 살모넬라 균.
1: 살모넬라 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중독 일으키는 그런 세균의 그렇죠, 대표로 그렇죠. 언급되는 건데,
0: 네.
1: 살모넬라 균을 잘,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기르기 싫어도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요. 살모넬라 균.
0: 예.
1: 그리고 한번 좀 생기기 시작해갖고 잠깐 방심하면 뭐 100만 마리로 늘어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구하기 쉽고 기르기 쉽습니다.
0: 예.
1: 살모넬라 균을 이렇게 기른 다음에 거기다가 실험하고 싶은 물질을 팍팍 쳐가지고 그 살모넬라 균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자라나면서 새끼를 치느냐 아니면 돌연변이를 일으키느냐를 보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에임스 테스트 결과가 돌연변이가 이 물질을 아무리 뿌려도 살모넬라 균이 계속 무럭무럭 잘 커가지고 음식을 다 썩히더라라고 하면 돌연변이 원성이 적어도 이 실험 단계에서는 없는 것 같다. 이 물질을 조금 뿌렸더니 살모넬라 균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돌연변이 원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내는 게 에임스 테스트입니다.
0: 예, 예.
1: 자, 그런데 살모넬라 균은 세균, 박테리아란 말이에요.
0: 네.
1: 이런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연히 이제 사람하고 엄청나게 다르게 생겼죠, 그죠? 구조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생물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실험을 하기에는 좋지만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 돌연변이가 생기든 죽든 말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험할 때 실험하기는 좋지만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0: 네.
1: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모넬라 균 같은 세균 다음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0: 조금 더 고등한
1: 실험 대상이 네. 많이 쓰이는 게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모델 생물 중에 하나죠.
0: 예.
1: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느냐? 효모가 있습니다. 효모.
0: 아, 효모.
1: 효모 빵 부풀릴 때 쓰는 거 이스트라고 하는 거. 술 발효시킬 때 쓰는 그 효모 이스트. 효모가 곰팡이 내지는 버섯의 일종이에요.
0: 예.
1: 버섯만 해도 약간 식물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해도 우리가 아는 동식물 이런 것들하고 한결도 가까운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보시면 좀 와닿을 만하냐면
0: 네.
1: 그 곰팡이나 이 이스트, 효모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람 세포하고 그렇게 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세포가 뭐 이렇게 뭐 깜찍하게 생긴 게 있고 뭐 험상궂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써요. 딱 봤을 때 그냥 세포 덩어리 둥그렇게 있고 중간에 핵 있고 이렇게 생겼으면 아 이게 뭐 동물인가 식물인가 사람인가 개인가 하여튼
0: 그
1: 세포는 세포네. 뭐 이렇게 대충 느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 단계에서는 곰팡이나 비슷한 효모나 사람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효모만 해도 엄청나게 사람하고 가까운 생물이기 때문에 세균들에
0: 예.
1: 비하면
0: 예, 예.
1: 세균과 효모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0: 네.
1: 거의 효모와 사람은 그냥 거의 동선동본입니다. 거의
0: 그 정도구나.
1: 거의 굉장히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핵이 있다, 염색체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래서 효모로만 실험을 해도 굉장히 사람에 가까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0: 네.
1: 이거 사람하고 비슷한 걸로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그걸로 아, 되겠냐는 느낌 있잖아요.
0: 네,
1: 내가 효모한테 이걸 많이 뿌려봤더니 효모한테 별 이상 없고 잘 자라는 것 같더라. 사람한테 먹어도 안전해. 이러면 누가 믿겠어.
0: 아, 예.
1: 그러니까 효모는 곰팡이 같은 건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0: 믿음이 안 가요.
1: 그래서 뭐 다음 단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0: 초파리. 아.
1: 초파리만 해도 곤충이잖아요. 곤충.
0: 그렇죠.
1: 곤충이면 얼마나 우리가 친숙하고 가까운 느낌입니까?
0: 아, 그럼요.
1: 그리고 곤충만 해도 동물계에 속합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동물계, 동물의 왕국, 킹덤.
0: 아,
1: 이라고
0: 킹덤.
1: 하는 분류.
0: 예, 애니멀
1: 사람도 동물계에 속해 있잖아요.
0: 네,
1: 적어도 초파리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곰팡이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걸로 칩니다. 네. 효모는 다른 게 균개라고 칩니다. 킹덤이 예, 예. 달라요. 예. 개가 다른데 이 초파리만 하더라도 사람하고 같은 개에 분류돼 있잖아요.
0: 같은 개 모임.
1: 예. 네. 그렇죠. 네,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초파리만 봐도 진짜로 가까운 겁니다. 어... 그리고 초파리는 그런 동물적인 현상을 심지어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로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감정 이입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초파리는 일단 눈에 가령. 보이죠. 예, 맨눈으로 보이죠. 일단 보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생활하는 게 태어나가지고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서 이동해가지고 먹고 예. 먹다 보면 몸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살이 찌면서 자라나다가 예. 어느 순간 성숙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예. 착취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고 예.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늙어서 병들어가지고 비실비실 죽는 그 모습이 아하. 생로병사가 사람이 솔직히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0: 우리네요 그냥.
1: 심지어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까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암컷과 네. 수컷이 만나야지 짝짓기를 새끼를 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사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엄청나게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초파리만 하더라도. 네. 초파리를 빨리 기르면 네. 초파리가 다음 세대 초파리를 낳는 데까지 12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거든요. 12일. 2주, 12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0: 한 마리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초파리가 새끼 하나 치면 한 번에 잘만 하면 알 100개도 낳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확보하기도 쉽고 10세대에 걸쳐서 한 혹시 우리
0: 편집장님,
1: 예, 편집장님 예. 이강민 선생님은 네, 네. 본인의 가문에서 몇 세손이신지 아십니까?
0: 제가 몰랐는데 누가 네. 거기 땡무 위키에 써놨더라고요. 종신 쪽에서 좀 42대였나?
1: 42대. 아, 42대 네. 정도면 42 곱하기 12 정도를 해보면 한 뭐 몇 년이면 네. 다 실험을 해볼 수 있죠.
0: 파리 세계에서 초파리
1: 네, 세계에서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 예, 예. 유전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사이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예. 뭐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는 데다가
0: 죄책감 있나요?
1: 더군다나 죄책감도 진짜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0: 죄책감 조금 있나?
1: 최근 들어서 분명히 예. 초파리 뭐 죽여버리고 싶다고 해보신 분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그렇죠, 예. 별로 없어요.
0: 없죠.
1: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험 대상으로 사람하고 이 정도면 꽤나 많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쉽고 구하기 쉽고 기르는데 비용도 적게 들면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모델 생물들의 약간 왕으로 예. 최고의 우리 사람의 패션 모델계에서는 최고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0: 현재요?
1: 네.
0: 모르겠는데.
1: 뭐 누구 있겠지만
0: 지젤 번천.
1: 지젤 번천. 갑자기 번천. 좀 약간 옛날 분인 것 같기도 한데 지젤 번천이
0: 송강씨라고 합니다. 송강씨.
1: 사람계에서는 송강이 있다면 이 생물 실험계에서는 초파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과학계에서는 큰 위치를 차지한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0: 근데 보니까 초파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어떤 연구까지 하냐면 인간의 노화 치매, 뭐 우울증, 수면, 뭐 이런 연구도 한다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이런 연구는 다른 동물로 하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쥐나 뭐 개나 원숭이를 연구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0: 하지만 그 상쇄하는 네, 장점들이 있으니까.
1: 예를 들어서 침팬지 실험을 하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침팬지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그리고 침팬지 한 마리를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르려면 이건 뭐 몇십 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침팬지 실험 다 끝났다고 함부로 처분하기도 그렇거니와 그렇죠. 약간 심적인 고통과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내가 이 정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이 정도 희생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0: 침팬지가 하다가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마음도 안 좋고.
1: 예, 그렇지만은 초파리 시험 같은 경우에 아 뭐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뭐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뭐 방학 과제로도 한번 내보지 뭐 초파리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 보기에 좋은 대상이죠.
0: 아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다니는 초파리랑 실험에 쓰인 초파리는 같은 애들이죠?
1: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났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얘기만 얘기해야 돼. 일단 우리가 예. 실험할 때 쓰는 초파리, 그러니까 제일 기본 초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초파리는 초파리 종이 한 종이 딱 정해져 있어요.
0: 예.
1: 이 초파리를 학명으로 뭐라고 하느냐? 드로소필라 멜라노 가스테르라고 합니다.
0: 어렵다.
1: 예, 드로소필라. 드로소필라가 초파리 속을 일컫는 말이고요. 초파리 속에 몇 가지 초파리들이 있는데 멜라노 가스테르 종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0: 실험용?
1: 네. 예, 예. 드로소필라가 그러니까 초파리라는 뜻이에요. 멜라노 가스테르라는 말이 가스테르가 배라는 뜻이고 멜라노가 멜라닌 색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0: 예.
1: 약간 까맣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까만 뭐 줄무늬가 있어서 그런지 수컷 배 끝이 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배에 까만색이 보인다고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0: 왜 가슴 아파?
1: 그런데 하필 헷갈리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실험용의 초파리 드로소필라 멜라노 가스테르를 네. 우리나라에서는 노랑 초파리라고 합니다. 헷갈리게.
0: 어? 백악관에서 그건데. 네.
1: 어.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먹초파리라는 건 또 따로 있어요.
0: 아, 네.
1: 드로소필라 비릴리스라는 다른 게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니 더 헷갈리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0: 뭐요?
1: 드로소필라가 속해 있는 이 초파리, 실험용 초파리가 속해 있는 그 과를 초파리과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영어로 초파리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쇼플라이라고 합니까? 슈퍼플라이라고 합니까?
0: 캔들플라이.
1: 예? 그 초 아니에요. 식초라는 뜻이죠. 식초.
0: 알아요.
1: 예, 예.
0: 모르겠습니다.
1: 영어로는 초파리.
0: 아, 푸릇.
1: 예, 프루트플라이라고 합니다.
0: 프루트플라이.
1: 예, 그 과일을 잘 꼬니까.
0: 예.
1: 그런데. 과실파리과라는 과가 있거든요.
0: 아, 왜 이렇게 있지?
1: 근데 그거는 초파리과하고는 또 상관없는 과예요.
0: 아...
1: 이름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0: 교통정리 좀.
1: 네, 그래서 이게 뭐 헷갈리게 돼 있어요.
0: 예.
1: 자, 그런데 네. 아까 우리가 실험에 쓰는 제일 메인이 되는 과가 드로소필라 멜라노 가스테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그게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초파리인데 그 초파리 속에 속하는 다른 초파리들도 있고요.
0: 네.
1: 초파리과에 속하는 다른 초파리 속들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파리과에 속하는 곤충들만 다 모아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것만 해도 거의 한 100가지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초파리들이 되게 방대하게 있는데
0: 예.
1: 실험에 쓰는 그 초파리가 흔하긴 흔한 겁니다.
0: 아, 네.
1: 여기서 아까 멜라노 가스테르의 말씀은 설명을 드렸는데 드로소필라는 무슨 뜻일까요? 필라는 이제 좋아한다. 뭐 필로소피 하면 소피아,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필로소피라고 하면 이제 철학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드로소필라는 필라는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드로소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드로소 무슨 뜻일까요?
0: 드로소.
1: 참고로 초는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드로소필라 무슨 뜻일까요? 아, 이거 약간 시적입니다. 드로소필라.
0: 아,
1: 드로소 뭘까요?
0: 드로소?
1: 드로소.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이슬. 그래서 이거 라틴어 학명대로 하면 사실은 초파리는 이슬파리예요. 이슬파리.
0: 갑자기 뭉클해지네. 예.
1: 그런데 예. 아 이거 너무 옛날 그거긴 한데
0: 예.
1: 90년대 말경에 2000년대 초까지도 막 그런 얘기 있었죠. 아 누구는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0: 아, 있었죠.
1: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 아 뭐 술만 먹는다고 뭐 술 브랜드 중에 유명하니까.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을 예.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슬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
0: 이슬만 먹나요?
1: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0: 예.
1: 참 묘한 게 뭐냐면. 초파리가 또 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있어요.
0: 그렇게 엮는다고?
1: 아, 그래서 술을, 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오늘 시간 없을 것 같은 게 이거 지금 살짝 말씀드리면
0: 네.
1: 초파리가 영어로는 과일파리라고 한다, 프루트플라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과일을 이렇게 씹어 먹지는 잘 못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과일에 잘 꼬이긴 하는데 네. 그 과일을 실제로 잘 씹어 먹지는 못하고
0: 왜 와 과일에?
1: 과일에 있는 그 식초 성분, 아세트산 성분 있죠?
0: 아.
1: 그거하고. 네. 알코올 성분 같은 거 이런 거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보다는 과일이 이렇게 좀 숙성되고 썩어가고 할 때 시큼해지거나 저절로 알코올 성분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0: 그렇죠.
1: 그거를 초파리는 먹습니다.
0: 아, 그래서 오래된 음식 먹는 거예요.
1: 그래서 이게 뭐 라틴어로 학명 지을 때 우리나라에 뭐 소주 브랜드 생각하지도 않고 이슬파리라고 이름 지었을 텐데 묘하게 약간 이슬파리면 진정한 이슬파리라고 하면
0: 예.
1: 약간

0: 하고 초파리로 이런 연구도 한다 저런 연구도 한다라는 거 많이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실험할 때 시험관으로 이런 연구도 하고 저런 연구도 한다 세상에 웬만한 실험 중에서 시험관 안 쓰는 거 있겠습니까?
1: 없을 거예요.
0: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시험관을 이용해서 노벨상 받은 거 막 100개도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1: 그렇죠.
0: 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파리로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끝나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험관을 그럼 발명한 사람은 누구냐? 보통 베르셀리우스라는 19세기에 활동한 화학자가 시험관을
2: 우리 원소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0: 그렇죠. 기억을 하시네.
2: 어딘지 모르겠어.
0: 베르셀리우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원소 기호 체계를 개발한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2: 아 그렇군요. 아 맞네. 스웨덴 분이군요. 네,
0: 스웨덴 분이십니다.
2: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건 한동안 뜸했던 원소 시리즈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는 뜻일까요?
0: 좋겠죠.
2: 네. 오랜만에 스웨덴 얘기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조만간 또 원어타주 이야기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오늘은 초파리의 과학, 네, 박지식 작가와 함께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저희 에디터의 제보에 의하면 초파리 수컷 두세 마리가 시중에서 6,6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또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초파리들은 왜 이렇게 몸값이 높은 걸까요? 알파메일 같은 걸까요? 어쩌면 저희가 곽지식 작가를 비롯한 우리 필진 여러분의 출연료를 올려드릴 방법을 찾아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두세 마리에 6,600원? 초파리 몸값의 비밀에 대해 제보해 주실 분들은 저희 너튜브 채널 오셔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귀국하는 현장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내일 귀국 장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도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지방선거 소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의총이 있었는데요. 통합을 강조했던 장도혁 대표의 말이 무색하게 현장은 의원들끼리의 고성이 오가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짚어보고요. 한편 오늘 특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 없이 대납하게 했고 최종 이익은 오세훈 시장이 봤다고 봤는데요. 오 시장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하명 특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단에서 오늘 주요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박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김유정 의원님 모셨고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상대편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 박우신 기자 오늘 드레스 코드가 상당합니다.
3: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옷으로 대신 표현을 했습니다.
1: 아, 휴가 욕구를 의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군요.
3: 네, 오늘 또 이 회사 쪽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죠.
1: 아,
3: 네, 노동자의 대표로서.
1: 아, 역시 노동자의 이렇게 의상이 또 이렇게 네. 그렇죠?
3: 휴가 쟁취를 위한
1: 예, 의상 투쟁.
4: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1: 예,
4: 네.
1: 사실은 이게 국가 간의 이 정상 외교에도 의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 자, 이재명 네. 대통령 G7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게 만났는데 대화 한 30초 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 근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었다고 하죠?
3: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로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공식 정상회담은 당연히 아니고 기념 촬영을 앞두고 이뤄진 짧은 이제 환담이었는데요.
1: 예.
3: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남북 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도 주도해달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 예.
3: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본인 SNS X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투샷을 올렸어요. 난데없이. 그래서 여전히 그때를 그리워하는구나 싶었는데 여전히 또 그거를 우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또 물었다. 자, 국내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3: 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1: 예.
3: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47.7%, 부정평가는 49.0%였습니다.
1: 예.
3: 같은 기간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직전 조사에서는 긍정이 50.6, 부정이 45.5였습니다.
1: 예.
3: 한 주 사이에 긍정평가는 2.9%포인트, 부정평가는 3.5%포인트 올랐고요.
1: 예.
3: 정당 지지도 역시도 국민의힘이 41.6%로 더불어민주당 40.0%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좀 앞섰고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6% 차,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선 결과가 나왔다는 점.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30초간 대화. 대화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김유정 의원님.
4: My wife라고.
1: 네. 예, 영어 네. 잘해야 돼요.
4: 그래서 네. 반갑게 인사도 했다, 뭐 이런 장면도 네. 좋아 보였고요.
1: 네.
4: 특히 이 중동전쟁은 이제 내일 모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끝나봐야 네. 뭐 끝나는가 그렇죠. 보다 하는 네, 거 아닙니까?
1: 네. MOU라서 근데.
4: 네. 그런데다가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한 거야? 라고 모두가 다 물어보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댈 곳은 이 남북관계, 북한과의 어떤 만남을 갈구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좀 중간선거 앞두고.
1: 11월에?
4: 뭐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생각도 날 거고, 그래서 김정은과의 그 사진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노벨 평화상도 여전히 아른거릴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먼저 물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반도 남북관계가 지금 너무 경색 국면이라 네. 사실 뭐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도 지금 뭐 적대도 두국가 완전 선언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1: 예.
4: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교황님 만나서도
1: 맞아요. 또 북한 예, 방문에 대한
4: 예, 그런 역할도 또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예. 국제사회에서 이 남북한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조금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 워낙 경색 국면이라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1: 논의 구조를 보면 결국 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사실 뭐 교황 방북 얘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원해야지 뭐 가더라도 하던 거 아니냐.
4: 그렇습니다.
1: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장 소장님 예 어서 오세요.
5: 김유정 의원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거는 예. 너무 과한 희망적인 기대인 것 같고
1: 희망이에요.
5: 뒷부분에서 얘기하신 그 우려가 예. 현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남북관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희망과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면 30초가 아니라 30분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좀 만나가지고 예. 내가 솔직히 좀 남북관계 관련해서 좀 11월 달 중간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 어떠냐고 간이 회담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30초 동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통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Good to see you.
5: 그 과정 중에서 이런 얘기를 뭐 원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1: 네.
5: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뭘 반응이 있어야지 뭐 대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5: 대화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고 그냥 미사일 쏘고 핵무력 완성한다 그러니까
1: 예.
5: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답답한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양국 정상이 해결에 노력합시다. 이것만 해도 뭐 성과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트럼프는 마음은 급해 보입니다. 일단 이란과의 MOU 결과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강경파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또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이란이 더 유리하게 된 상황이 때문에 평가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또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도 평가해 주신다면?
6: 물론 그 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갑자기 북미 간에 혹은 뭐 남북 간의 관계가 갑자기 풀릴 가능성은 낮기는 하죠. 다만
1: 예.
6: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의 공통적인 의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역시 북한 문제다라는 점은 확인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북한과의 관계를 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 예.
6: 그리고 아직 남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1: 예.
6: 당장은 아니어도 어떤 모멘텀이 한 번에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1: 예. 예, 장수장 왜 웃으세요?
5: 예, 다 기대고 희망이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1: 기대 좀 해주세요.
5: 기대합니다.
4: 아니, 말이라도 해야죠. 된대된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장수장님 그 분을 쪼개서 쓰는 방송인이시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네. 스케줄 하나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4: 신경 좀 써주세요.
1: 예, 신경 쓰세요.
5: 이재명 화이팅!
1: 자,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 사실 내일 귀국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이게 긍정에서 부정이 역전한 첫 현상이 나타났고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1.6% 올랐어요. 장 소장님, 장도혁 대표 이제도 물러나야 됩니까?
5: 안 물러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5: 네, 뭐 의원총회가 지금 끝나는지 뭐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1: 정론 속에.
5: 네.
1: 비공개죠 지금은.
5: 그런데 네. 어쨌든 그만두라고 하는 쪽과 버티려고 하는 쪽이 서로 이제 명분도 있어 보이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전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진 않을 것 같고
1: 그렇죠.
5: 결국에는 장도혁 대표 그만두려면 네. 친인들이 움직여서.
1: 네.
5: 신동욱, 김재원 두 사람 불러다가 당신은 최고인데 그만둬라. 우리 장동영 버렸다. 다른 지도부 체제 꾸리자. 신동욱 당신 비대위원장 맡아라. 그러면은 이제 선출직 4명 최고인이 그만두면은 지도 체제가 무너지지. 장혁 대표가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져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장동영 체제는 계속 갈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심정이. 유럽에서 이 국익 외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지지를 하락으로 불러 이렇게 왔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정청래 진짜 야, 내 진짜 정청래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내 진짜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인 파악을 어디에 두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걱정밖에 없죠. 전당대회 앞두고는 친명과 친청 그룹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사생결단식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만약 이렇게 계속 하방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대통령께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시지 않을까. 그럴수록 파열음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7: 지난주에 우리 김윤정 의원님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요거 말씀하셔서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타사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예. 자, 일단은 내일 귀국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현장에 나가긴 하는데.
4: 예.
7: 그럼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4: 그래서 지도부가 다 나와주시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7: 예.
4: 그런 마당인데. 가만두지 않겠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장 소장님.
8: 아니랍니다.
4: 그건 아닐 거고요.
8: 예.
4: 저는 이제 좀 되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좀 쓰리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대선 때 득표율보다 낮아졌어요.
7: 아, 그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4: 예, 대선 때 득표율이 49.42%였는데, 예. 이제 대체적으로 50%가 붕괴됐다, 이렇게만 아. 얘기를 하지만 대선 때 득표율보다 낮아진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 예.
4: 하나는 이제 선관위 그 이슈가 예.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게 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7: 예.
4: 뭐 중동전쟁 끄트머리에서 조금 물가 포함해서 좀 낮아질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여론조사 기관 자체에서도 밝혔듯이 보수가 훨씬 응답률이 높았거든요.
7: 예.
4: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선거도 크게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이런 심란한 마음 속에서
7: 예.
4: 당은 또 왜 이렇게 갈등 국면인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응답률도 상당히 낮아진 데서 기인한 예.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 예.
4: 뭐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해외순방 한 열흘 나가 계시는 동안에 한번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소회를 밝혔잖아요. 내 탓이다 이런
7: 예.
4: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돌아오기 직전에 또 여론조사에서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대통령도
7: 예.
4: 그런 생각입니다.
7: 자 일단 오늘 그 특검이 또 중요한 공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제 1심 선고는 7월에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석 장면 오세훈 시장의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9: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서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7: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출석 전에 장면을 들으셨고요. 더 전해주실까요?
6: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오늘 예상된 특검의 구형도 마찬가지로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7: 예.
6: 본인이 오히려 명태균 씨 등을 고소한 피해자라는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을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다라는 건데요.
7: 예.
6: 명태균 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수차례 수십 차례 자백을 했지만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에 대해 이 수사 진도를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면서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놓은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7: 네, 예, 이건 오세훈 시장 측의 발언이었고 특검은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거죠?
6: 네,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7: 예.
6: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는데요.
7: 예.
6: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한정 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예.
6: 또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조 비용을 법정 절차 없이 대납하게 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7: 예, 그 돈을 준 사람은 김한정 씨는 이분은 징역 1년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한 거죠, 특검이.
6: 네, 구형입니다.
7: 예. 최종 이익을 본 건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형했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자,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 어떻게 보이십니까, 장 소장님?
5: 잘못된 구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무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 예.
5: 이거는 주장밖에 없어요. 누구 주장? 명태균 씨 주장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자꾸 서울시장 선거에 막 도움 주겠다라고 찾아왔을 때 좀 박대를 했어요. 조선족 남매 같다. 그런 거에 상당히 좀 모욕감을 느껴서 그다음부터 오세훈 시장에게 상당히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7: 예.
5: 주장만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그 여론조사를 해주면 나의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에게 돈을 주라고 하겠다. 내가 직접 못 주니까. 이러한 뭐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7: 예.
5: 아니면은 녹취록 이런 게 없어요. 녹음 파일도 없어요.
7: 예.
5: 그냥 명태균 씨 주장만 갖고 야당의 서울시장과 주요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흠집내게 한 기소를 한 것은 재판 과정 중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 예, 김민정 의원.
4: 근데 굳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5: 모욕당했다니까.라고
4: 아니 모욕당했다 할지라도 네.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7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 예, 예.
4: 그런데 몇 차례 만남을 부인은 못해요.
5: 네, 네.
4: 오세훈 시장도
5: 네, 네, 네, 네.
4: 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전혀 캠프에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뭐 사기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딱 잘랐어야지. 7번은 왜 만났을까요? 그런 생각도
5: 아이고,
4: 들고.
5: 김희정 의원님, 선거 출마하는 분이 누가 와서 막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막 그래 넌 꺼져라 안 만난다 막 그럽니까?
4: 아,
5: 막.
4: 그래도 지금 무슨 이 정치 검사들 떳떳하십니까? 막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 정도 내심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렇게 7차례, 6차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7: 예.
4: 일단 특검에서 구형을 한 것은 이 혐의를 모두 전면 부인한 것.
7: 예.
4: 그다음에 뭐 책임 회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형량에 좀 참작이 된 것 같고요.
7: 예.
4: 명태균 씨가 폭풍 SNS 한 거 보셨어요?
5: 제가 뭐 안 봐도 비디오
4: 문득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7: 찾아봤죠.
4: 이러다 뭐 서울시장도 다 날아가고
7: 대통령도
4: 죽게망니
7: 예, 예.
4: 어렵게 썼더라고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거를 죽게망니라고 하면서
7: 예.
4: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할 것이지 이런
7: 예.
4: 얘기들이 가슴 속에서 뭔가 이 응어리진 느낌이 저는 들어서 끝까지 가봐야 될 일이다. 100만 원이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5: 그렇죠. 한 가지만,
4: 이거를 정치기소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굳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왜 정치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 야권이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였고 대선 후보니까 이거는 정치기소라고 화명기소라고 그렇게
7: 예.
5: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냥 찾아왔으면 오세훈 시장이나 그 강철원 당시의 부시장이 만나줬겠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나달라고 만나주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만나준 거 아니겠어요.
7: 예.
5: 김희정 의원님도 선거 출마하셨는데 전직 어떤 의원이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좀 만나줘라 그러면 안 만나겠냐고.
4: 김영선 의원이 막 편지도 쓰고 막 그러니까
5: 그렇죠.
4: 만나준 건데.
5: 그렇죠.
7: 야, 하면 너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요.
4: 결론은
5: 아니,
4: 뭐.
5: 증거나 증언이 없어요.
4: 결론은 두고 보죠 뭐.
7: 예. 네. 7월 22일인가요? 그때 이제 1심 선고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7월 20일 정도.
5: 네.
7: 아무튼 1심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과거신기자 한번 짧게 말씀 주세요.
6: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한 정치 브로커로 활동을 하면서 했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을 한 건지 그리고 김한정 씨가 대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지시를 한 건지 이게 사실 명확히 드러나야 아, 오 시장이 어떤 정치적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에게 여조를 시킨 거구나 그리고 돈을 대신 냈구나가 나오는 건데
7: 예.
6: 이게 뭔가 정황상의 그림은 만들어지긴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느냐 법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장성이 얘기한 것처럼
7: 예.
6: 모호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7: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의 이제 사무실 출입을 막은 참가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군요.
6: 네,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길어지면서 체육단체들의 업무도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7: 예.
6: 16일 날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서는 장면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 예.
6: 그래서 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올림픽 공원과 잔다르크를 합쳐가지고 올다르크 뭐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7: 올다르크.
6: 네.
7: 지금 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 앞에서 하얀 옷 입으신 분이
6: 네,
7: 올다르크라고 별명 붙으신 분.
6: 네, 저 마스크 쓰고 있는 저분.
7: 예, 예.
6: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체육 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자 출입구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았다라고 했고 특히 장도혁 대표와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설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서면서 진입이 끝내 무산이 됐는데요.
7: 예.
6: 경찰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알렸습니다.
7: 지금 사진 계속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저렇게 문 잡고 지금 계속 서 있는 거 아니에요?
6: 그쵸?
7: 그러면 네.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저렇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떼어내기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떼어내지 않고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을 이제 물게 된 거죠.
7: 아니 저렇게 있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6: 아니 통제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7: 아니 그러니까 나오세요 하고.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6: 근데 이제 장도혁 대표도 저분이 네. 끝까지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분을 강제로 떼어낼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야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이라 경찰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5: 근데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될 거고 잠도 자야 될 거고
7: 그러니까
5: 옷도 갈아입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 예. 그럼 계속 24시간 저분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6: 네, 그건 아니죠.
7: 예. 예.
5: 그리고 저는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보니까 뭐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던데
7: 예.
5: 본인에게 어떻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7: 특성기를 대고
5: 그러니까요.
7: 현장 통제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더군요.
5: 잘못됐어요.
7: 예.
5: 저거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경찰이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거기서 지켜보는 게 맞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7: 예.
5: 저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정치인은요 저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7: 예.
5: 저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도권인 여의도 국회에 와가지고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해야지 저기서 선전선동하는 저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7: 예.
5: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 예, 김희정 의원님.
4: 뭐 장동 대표의 지금 이 행보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뭐 비판하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는.
7: 예.
4: 그런데 저는 대한체육회의 그 직원들 유승민 회장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7: 예.
4: 이 특히 이제 자기 장비도 못 챙기고 인도로 떠난 펜싱 선수들
7: 예.
4: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출입 이라도 조금 해달라, 뭐 필요한 물건이라도 좀 가져오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7: 예. 예.
4: 요구이고,
7: 예.
4: 그 다음에 저는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물리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하고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7: 예.
4: 우리를 좀 보호해서 길을 좀 터주면
7: 예.
4: 필요한 걸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권력 요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게, 그냥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필요한 것들을 못 챙겨 나와서.
7: 아니, 근데
4: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7: 들어가는 문이 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건물 전체에 아니 그 건물이 굉장히 크면 뭐 우회할 수 하거나
5: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
7: 주차장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창문
5: 이해가 안 돼.
7: 아니 저 이해가 안 돼서
4: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7: 아니
4: 그래서
7: 예.
4: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지키고 있는
7: 예.
4: 봉쇄하고 지키고 있는 건데 아니 참정권 침해 뭐 권리 주장 필요한 것이고 청년 분노 다 이해하지만 이 부정선거 음모 세력들이 와가지고 뭔가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선수들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 이렇게 침해도 되는 것인지 권리,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7: 아니 이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방해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지금 아시안게임이 100일 정도 후에 일본에서 있는 열린다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인생을 책임져줄 수 있나요?
7: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거기서 갖고 나온 물품을 이분들에게 확인해 받을 테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들에게 무슨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4: 근데 그 자리에서 선동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진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이 문제는 저는 경찰이든 아니면 검경학수부를 통해서라도 예. 빨리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보하고 국민 그 모인 사람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조치들을 취하면서 예. 집회에는 보장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니 대한체육회 9개 이 그 경 종목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보장을 못해주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7: 과거신 기자도?
6: 사적 제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공권력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물리적
7: 그러니까요.
6: 폭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적 제재를 하면서 그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네. 마치 저 시위가 대단히 숭고하고 대단한 것처럼 묘사해 가면서 띄우기를 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가 저는 규탄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오전에도 경찰이 강제로 뭔가 물리적 행사하려고 했는데 네. 야당 지도부가 오면서 어쨌든 정치인들이 앞서서 막으니까 다른 식으로 좀 풀린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설득을 하지. 그리고 설득을 실패해가지고 한 분이 끝까지 막아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당 대표까지 나섰음에도 진정이 안 될 정도 약간 면을 구긴 건데 네. 굳이 저분들한테 계속 뭔가 뗄감을 던져주는 게 맞는가. 저는 이 부분에 좀 성찰이 필요하다 봅니다.
7: 예, 일단 과거신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1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7: 예, 박정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7: 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십니까?
7: 아, 예. 아유, 그 요즘 힘이 많으실 때는 오늘까지 힘이 없으세요.
12: 뭐 맨날 힘이 없대.
7: 아이러니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서 힘이 있으신가 체크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오늘 긴급 의총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내일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당대표 거치를 위한 의총을. 오늘 또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치와 지방선거 소청 문제 논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하는 장면, 이어서 비공개 회의를 넘어갔는데 이제 3시간 하고 마쳤답니다. 했는데 공개하는 장면부터 고성에 오갔습니다. 자, 현장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우리 당의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들께서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14: 28년 23대 총선에선 이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나중이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사퇴를 촉구를 했고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13: K라디오
7: 예,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목소리 나왔던 분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이제 그 당대표의 비서실장 초선 의원이고 두 번째 목소리 나온 분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3선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의원총회 시작할 때 공개 장면에서 설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 그 좀 공개적으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송석준 의원이 했는데 박준태 의원이 나가서 하세요! 하고 했다가 설전이 있다가 그 말 듣지 않고 송석준 의원이 아, 당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나가서 하세요 하면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의총한 이후에 끝난 이 두 분이 했던 발언입니다. 한 분은 이제 찌질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은 대안과 미래, 대안 없는 미래다. 이거. 하면서 서로 지금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입니다. 자,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김종혁 의원님이, 의원님이 최고가 그 취재도 하셨죠?
15: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했고, 네. 박성원 의원이 대변인이 사회를 봤고,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기서 이제 뭐 송석준 의원도 저런 뭐 찌질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친윤 의원들 중에서 네. 이게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한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박형수 의원, 이종배 의원 이런 분들이 예. 그렇게 그 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는 거예요.
7: 다시 한번 실명을 윤한홍,
15: 박형수, 이종배.
7: 박형수, 이종배 의원 세 분이 예,
15: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들은 얘기니까 예, 예. 그런 분들도 동조하는 그런 아하. 입장이었고 예, 예. 이진숙과 박대출 뭐 이분들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예, 입장이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주로는 이게 소총과 관련돼서 예. 소총 왜 당신이 뭔데 그걸
7: 재선거를
15: 뭔데 예. 재선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주로 주요 공격 포인트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거 갖고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장 대표가 내가 당 대표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가다가 뭐 이게 일곱 개인가로 이렇게 어쨌든 소총은 일곱 개로 하자 예.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친윤이고 뭐고 간에 이제 장동혁 그 대표를 그 당의 어떤 정상적인 리더십으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뭐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요.
7: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세 분, 윤한홍 의원, 박형수 의원, 이종배 의원 세 분도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15: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코멘트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7: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 사태에 긍정적인.
15: 동조했다.
7: 예, 당대표 사태에 동조한 세 분도 있었다라는.
15: 뭐, 예를 들면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장동혁 대표가 떠난 다음에 그 사회자한테 아니 여기서 있는 의원들 나온 얘기 생생하게 다 대표한테 전달해라. 아. 그래야지 멋대로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다고 하니까 그분도 아주 찐윤이잖아요.
7: 그러네요.
15: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쪽 내부에서도 아이 네. 더 이상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게 오늘 이제 의총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예, 맥 소장님 맥을 네. 짚으세요.
11: 뭐 장동혁 대표나 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번 매 맞고 말자 뭐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근데
7: 아,
11: 이제
7: 버틴다, 그래도?
11: 예, 오늘 매를 맞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올라와서 박준태 의원이 지금 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7: 초선인데.
11: 근데 저분 입에서 나온 말이 좀 정치권에서는 예. 상당히 놀라운 말인 게 예. 대안과 미래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이든 신념적이든 예. 예. 모임을 가진 거잖아요. 동료 의원이잖아요.
7: 초재선 의원들.
11: 뭐 이제 선수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이 예.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거를 해체해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7: 대안 없는 미래다.
11: 아니,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도 해체해라라고 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될 말이고 근기를 넘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은 네.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나?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7: 아니, 그 송석준 의원이 삼선 의원인데 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가서 하세요라고 밖에 면전에서 얘기한 줄 약간 야.
1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장동혁 네. 지도부는 대다수 조금 그 품격이나 인격이 네. 조금 떨어져요. 옛날에 조경환 그 최고위원도 네. 또 막말하고 예전에 정성국 의원하고도 한번 그 드잡이를 한번 했죠.
7: 예.
11: 지금 박준태 의원이 그 역할을 맡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장동혁 대표를 지키려는 그 지도부의 눈물겨운 오늘 투혼의 장면이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동혁 대표는 이 지도부들을 믿고 그냥 쭉 갈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장동혁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예. 오늘 다수 많았다.
7: 예.
11: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나 어떨 방법이 있나요?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7: 예.
11: 고성과 사태 촉구만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금 현재 찌질하다 아니다 뭐 이런 말로 자극해서 나가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더 장동혁 지도부는 뭉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 지금 단독 보도 나온 국민의힘의 한 60여 명이 이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라고 했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의석수가 110석인데 네. 그러면 지금 과반 이상이 원내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김희정 의원님 이 정도면
4: 그래도 버티면 그만이죠.
7: 아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사퇴해야 네. 돼.
4: 최고위에서 붕괴가 되지 않는 한 의총에서 그만두라 한다고 한들 뭘 물리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7: 아 버티면 되는 거예요?
4: 네 일단 버티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7: 야 그렇군요.
4: 네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송석준 의원이 많이 참는 것 같더라고요.
7: 아까 나온 얼굴을 약간 좀 붉게.
4: 철없는 소리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15: 이상한 게 박준태 의원 비례대표잖아요.
4: 네. 그러니까요.
15: 그리고 연배로 보나 뭘로 보나 송석준 의원은
7: 선배죠.
15: 지역의 삼선 의원이고. 네. 근데 그 삼선 의원이 얘기하는데 발단이 그거잖아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발언하겠다 그러니까 비공개할 때 해라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다 기자들 안다. 뭘 비공개를 하냐 그랬더니 나가세요 뭐 이렇게
7: 나가세요.
15: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네. 이건 정말 너무 그 예의가 없는 건데
4: 그쵸.
15: 보면 장동혁 대표 이 박준태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으로 쓴 거나 또 네. 조광한 이분도 최고. 이제 지명직 최고잖아요. 예. 저도 지명직 최고로 했습니다만.
7: 예.
15: 그래서 이분이 그냥 거의 총대 메고서 온갖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철이 없어, 뭘 어떻게 옛날에 오세훈 시장한테 시장 때 한 게 뭐 있다고 오세훈 뭐 다시 출마를 해. 뭐 온갖 그 망언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보면 이런 분들 동원해서 예. 그 자기 그 저 비례대표나 지명직을 동원해서 자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뽑혔잖아요.
7: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4: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7: 정검식.
4: 정말 엄청 오래된 것 같긴 한데 55표 얻은 거 아닙니까?
7: 예, 네, 그렇죠.
4: 근데 60명이 나가라 했으면은 이제
7: 더 늘었네요.
4: 표보다 조금 미세한 변화 감지는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론 난 건 없어요. 시끄럽긴 했지만 결론 난 건 뭐냐? 선관위 소청 관련해서 7군데다.
7: 야,
4: 충북 하나 더해서 7군데다.
7: 더 늘었어요.
4: 예, 7군데로 한다. 뭐 경남, 뭐 경북 다 넣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결론은 7군데 소청한다로 끝난 거잖아요. 3시간 의총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는 지금 이 사실 뭐 연명치료 중단 거부 서약 이런 거 지금 다 확산 추세 아닙니까?
7: 예.
4: 그런데 그게 가족이나 또는 자식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고통,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걸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요즘에
7: 예.
4: 어른들
7: 예.
4: 포함해서. 근데 지금 장동욱 대표는 본인 어쩌다 대표, 벼락 대표 된 거 아닙니까?
7: 예.
4: 1.5선에?
7: 예.
4: 그런데 연명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그다음에 당을 볼모로 삼아서 재선거, 전국재선거, 특검보다 국조보다 전국재선거 이런 얘기로 지금 당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밖에 사퇴 얘기를 안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7: 자, 우리 장 소장님이 또 당 상황을 잘 아시니까.
5: 마지막 발악 같아요.
7: 마지막? 네.
5: 친장계들의 마지막 발악.
7: 친장동혁계.
5: 네. 그래서 얼마
7: 친장하니 갑자기 장 소장님 생각이 나서. 네, 제가 아는 장은 네. 우리 장성철밖에 없어서. 네, 계속해 주세요.
5: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렇게 좀 읽혀지고요.
7: 얼마 남지 않았어요?
5: 네. 뭐 어쨌든 친윤들도 장동혁 대표가 좀 창피하다. 아 정말 이제 좀 더 이상 보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 그래요.
5: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차기 이제 당대표 후보군들 서류 면접을 지금.
7: 언더 찐윤들이?
5: 네, 보고 있고.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7: 예.
5: 그래서 그분들이 뭐 신동욱, 그 다음에 김재원 이 두 분을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하면 지도체제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럼 정정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한 2월, 3월까지 하면 자녀 임기가 6개월이 안 남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전당대회를 이렇게 치러가지고
7: 예.
5: 본인들과 호흡이 맞는 본인들의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곧 작동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장동욱 대표 체제는 이미 끝났다고.
7: 이미 끝났다?
5: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7: 어.
5: 저런 분위기를 아니까 비서실장은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7: 박준태 의원.
5: 네.
7: 네.
5: 비서실장이
15: 말이 없어야 된다고.
7: 네. 말이 없어야죠.
5: 없어야죠. 근데 사실은. 저렇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의원들 이 뒤에 우리 방송에 안 나왔지만은
7: 네.
5: 그 지역에서 인기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기가 4년인데 네. 그 사람들은 그럼 당 그냥 그만둘 거냐 국회의원직 그만둘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그만두고 모임도 해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7: 예.
5: 이게 뭐겠어요. 막판까지 몰렸으니까 강하게 반응하고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15: 지역에서 인기 없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네요.
5: 네.
15: 당대표도 인기 없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7: 예.
15: 당신도 지역에서 별로 인기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 거구나.
5: 네.
7: 근데 아까 이제 공개됐을 때 의원총회 하기자의 공개된 화면에서 장도혁 당대표가 이제 송석준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을 딱 카메라가 잡았는데 굉장히 참을 수 없는 표정, 아직 공개된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을 수 없는 표정을 하면서 굉장히 화를 삭히는 듯한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단 말이죠.
11: 그렇죠.
7: 이분도 가만히는 안 있을 것 같은데요.
11: 사실 그 네? 박준태 네. 비서실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기분을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7: 당신들끼리 모여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 아, 그러게 되실 예, 거고, 예. 좀 뭐,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자 메시지나 예. 텔레그램 확인해 봐야 돼요.
7: 아, 왜요?
11: 대표님, 제가.
7: 아.
11: 청대 메고.
7: 아,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했을 것이다.
11: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앞서도 장소장님 얘기했잖아요.
7: 예.
11: 비서실장은 말이 없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 선배 동료, 의원들의 어떤 그 결사체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 해체해라 말아라고 하는 것들은 네. 금도를 넘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7: 아까 그 소개해둔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41.6, 더불어민주당이 40%예요. 1.6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1: 슬퍼요 그 얘기 자꾸.
7: 장동혁 당대표의 당권파 입장에서 아니 이제 당 지지율이 올랐고 지금 서울시장도 가져왔고 아니 지켰고 한데 지금 왜 물러나야 되냐고 또 이분도 주장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파세요 할 거예요?
11: 지켰고까지는 좋은데 왜 또 재선가래?
7: 아
11: 지금 뭐 하자는 거야?
7: 예.
11: 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장동희 지도부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내가 아주 잘하진 못했어도 물러날 만큼은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갖고 흔드는 거야? 내가 이만큼까지 그래도 끌고 온 거 아니야?
7: 예.
11: 안 그랬으면 벌써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 있었다면 우리 당은 가로도 뭐 티끌도 안 남았을 거야 이런 예. 장동희 씨도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7: 예.
1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냥 들이받은 거고 물러날 생각 없다. 그걸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당신들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혼자서는 못 죽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퇴를 얘기하려면 당신들도 걸어라. 또 똑같이 예전에 뭘 걸 거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죠.
7: 김준혁 최고.
15: 뭐야,
4: 그게. 양당이 모두 그냥 2판, 4판이네요.
7: 아, 이게 정치 금도가 지금 다 무너져서.
15: 야, 이게 금도. 예, 예. 금도가 무너졌죠.
7: 예. 지금 근데 이제 당내 갈등이 깊어진 이유가 지금 또 이제 장성엽 지도부는 지금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총, 오늘도 얘기했다 하는데 이 대응을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아직 그 잠시나 한 분이 문을 딱 잡고 지금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 대표는 이제 이 카드를 통해서 끝까지 얼마 시간을 더 벌고 당 대표직을 유지할 카드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15: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7: 예, 예.
15: 그 위원장을 뭐 민주당이 그 동안에 계속 혼자만 밀어붙이다가 이번에는 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에 줬어요. 간사는 그렇죠. 이제 서범수 의원이고 예, 예. 뭐 저 누구야 저
7: 윤상현
15: 의원이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45일 동안 저 조사를 할 텐데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 논란이 됐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될 거예요. 예. 확인도 될 거고 예. 그리고 그 지금 검경 합동 수사본부인가 합수부가 만들어져 갖고 지금 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도 했어요.
7: 예.
15: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논란이 됐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조직이 얼마나 무능했고 얼마나 기강에 해이됐고 이런 게 다 나올 거고 그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무능하고 기강에 해이된 조직이 십수년 동안 컴퓨터 같은 정밀성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아.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7: 부정선거 불가로까지 나올 수 있다?
15: 아,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다 조사하고 나면 그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는지를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7: 예.
15: 그래서 그게 대충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과 거의 괴를 같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7: 근데 지금 이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윤상현 의원인데 이분도 사실 위원장 맡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긴 합니다. 우리 장 소장님.
5: 부적절하죠. 이분이 윤석열 탄핵 과정 중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예. 재판 과정 중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건이 있었잖아요.
7: 아, 경찰에 전화해서 그 폭동 한데 네. 금방 풀어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했죠.
5: 그 사람들의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네. 한 사람인데 네. 과연 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또 김재섭 의원한테 1년만 버텨.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7: 예, 예.
5: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7: 예.
5: 이런 분이 이렇게 선수가 우선이라고 예. 위원장 맡는 게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광장에서 그런 분들이 윤석열 지키자고 했던 분들 대다수가 부정선거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 예.
5: 이러한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특위 조사, 국정조사 특위 거기에 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7: 이번에도 오선
5: 5선.
7: 5선이고. 5선. 또 수도권에 또 얼마 안 되는 국민의힘 네. 의원이니까 선수나 뭐 연륜으로 보면 맞출 수 있지 않겠냐.
5: 일은 이런. 잘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어떤 지향점.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맡은 바 일은 좀 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5: 제가 알기에는 윤상현 의원은 예. 상당히 지금 태세 전환을 많이 했어요.
11: 아, 그래요?
15: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윤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도 뭐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은 이번 그 국정조사를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 과거를 이렇게
7: 만회하기 위한
15: 만회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친윤 쪽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7: 아.
15: 왜냐하면 당신들 눈으로 봤잖냐 다 조사 결과도 봤고
7: 아,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일 네, 수 있다.
15: 그래서 다 아니 지금 이게 여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서 이의제기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면은 더 낫다고 생각해요.
7: 예, 김희정 의원님.
4: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태세 전환이 필요한가 보죠. 윤석열 의원 주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조특위 위원장 우리가 맡겠다라고 국민의힘이 야당에게 조라조라 해서 그렇게 합의가 일찍 된 거 아닙니까?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예.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겨우 위원장으로 윤상현 위원장이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서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곧 1년 지나갔나요? 지금? 계엄 이래로?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본인의 공천과 정치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또 이걸 맡았구나.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맡았구나.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국정조사는 그래도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길 저는
7: 한동훈 의원
4: 기대하겠습니다.
7: 요즘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판 승부는 안 나고 있는데
15: 내려가서 했잖아요.
7: 알겠어. 근데 지금 이제 뭔가 발언 수위, 그러니까 복당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오세훈 네. 시장과 통화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아, 왜 다 아끼냐? 나 전략 보수정권의 전략 자산이 왜 다 아끼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길게 봤다가 네. 요즘에 조금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당내에서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7: 아, 당내에서?
11: 지금 움직임이 한동훈 의원과 전혀 무관하게 국민의힘 내부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일부 친환경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한동훈 의원이 어느 정도 교감과 소통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냐. 아. 왜냐하면 장동윤 지도부가 버틸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버티기를 그대로 뒀을 때 국민의힘이 사실상 뭐 당대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오, 서울도 가져오고 경남도 가져오고 이거 괜찮은데? 이 분위기를 한번 살려볼까? 거기에다가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안에서 내부 자중진화 일어나는데
7: 예.
11: 그럴 때 이제 한동훈 의원을 끌어다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포스트로 세워놓으면 이게 기회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되고 예.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합니다.
7: 가장 정확하게 우리 김재혁 최고의 한동훈 뭐, 의원의 생각은?
15: 아니 뭐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 예.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선관위의 선거 부실을 그 네. 계기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당에 야, 나는 복당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 좀 지켜볼게 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가해 보이고 아하. 당신의 책무를 그 방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뭐 서영주 소장 얘기 말 맞다나 아하. 같은 저 그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도 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야지 우리가 좀 우리도 힘을 받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니 내가 지금 들어가서 굉장히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면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놔두느냐라는 약간의 좀 입장이 달라진 건 그런 것 같아요.
7: 사실이다. 예, 김희정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4: 본인이 전략 자산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60명이 장대표 물러가라라는데 예. 중지를 모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그것과 한동훈 의원을 복당한다는 의견이 이게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7: 장 소장님이 명확하게.
5: 오더가 내려온 것 같아요.
7: 누구에게 오더, 누가 장, 내려요?
5: 한동훈 대표로부터.
7: 한동훈 대표로부터.
5: 나를 빨리 복당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아니, 왜냐면.
7: 한동훈 대표로부터?
5: 네, 친한계 평론가들이 예. 에어컨론을 꺼내들더라고요.
7: 에어컨론이 뭐야?
5: 여름인데 에어컨 써야지. 강의 위기잖아. 한동훈이 전략 자선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빨리 데려다 써라. 복당시켜라.
7: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선풍기로 지금 더위를
16: 붙이냐. 아,
5: 그리고
7: 부채를 쓰냐.
5: 한동훈은 보수를 살릴 미래의 시감자다. 이런 식으로 예. 빨리 복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예. 내부에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기생 안에 들어가고 보자. 아, 들어가서 빨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한동훈의 오다라고 한 것은 좀 과장 표현이고 예. 공감대가 형성돼서 좀 많은 분들이 빨리 복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4: 근데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거는 모양 빠져서 안 하는 모양이죠?
15: 뭐 그건 지금 뭐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게
4: 정무적으로
15: 맞잖아요.
4: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모양이죠. 네,
15: 어쨌든 그걸 법률적으로 가는 거는 전직 대표로서 사실 처음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이게 전직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참았던 건데 네. 그리고 그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오더 같은 건 없습니다.
11: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5: 곤란대 형성.
4: 아니 근데 나 전략자산인데 왜 왔어? 이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해요.
5: 본인이 아니라 일부의 뭐 분들이 나를 전략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0: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해오름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직영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기러기들은 혼자 날지 않습니다. 늘 V자 모양으로 줄을 지어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데요. 맨 앞 기러기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은 70%의 힘으로도 날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맨 앞 기러기는 곧 지치게 됩니다. 바람을 가장 먼저 받는 자리니까요. 그러면 맨 앞 기러기는 조용히 뒤로 빠지고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누구도 평생 맨 앞만 날지는 않습니다.

0: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기러기들이 선두를 바꿔가며 난다는 것을요. 맨 앞을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뭐 지들이 알아서 다른 기러기 중에 한 마리가 앞선에 서서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때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끼욱끼욱 울며 앞선에 선 기러기를 격려한다고 하네요. 그 울음의 뜻은 잘 가고 있지? 우리가 뒤에 있어? 라는 응원의 신호라고 합니다. 혹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지금 당신이 맨 앞에 서 있다면 지치고 힘들다면 잠시 뒤로 슬쩍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 열심히 응원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좀 견뎌지고 좀 덜 무섭잖아요. 원래가 그런 거라 하네요. 어디에 있는지보다 누구랑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예전에 엄마랑 밤늦게 골목길 걸어갈 때 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엔 와, 우리 엄마는 무서움을 전혀 안 타시는 분이구나. 어린 나는 엄마 손 놓칠세라 꼭 잡고 종종 걸음으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커서 우연히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무서움이 원래 없나 봐. 헐, 근데 저희 어머니, 예, 나도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근데 어린데도 너가 있어서 엄마도 그렇게 걸을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우리 엄마도 그때 무서우셨구나. 이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가 봅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시나요? 여기는 K-Radio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송은경입니다. 자,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룸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역시 이야기. 미국 남부지역에서 폭우와 홍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에서 걸프연안 미시시피 중부까지 최소 1,600만 명이 홍수주의보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인치, 약 13c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고요. 휴스턴에서는 폭우로 인해 월드컵 팬페스트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지역에서는 강한 폭풍과 토네이도 위험이 예보가 됐고 약 3,800만 명이 영향권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미 서부에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등지의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LA 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쇼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23분쯤 칼리베사 남서쪽 레이크쇼 드라이브 부근에서 발생을 했으며 산불 규모는 2,600에이커까지 확대가 됐고 진화율은 25%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모레노밸리의 밸리뷰 고등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으며 또 진화 작업을 위해 6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산불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당국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부나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DMV 지역 대부분 흐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쾌적한 기온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후 들면서 기온은 오르고 있고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85도, 섭씨 29도, 자외선은 9로 높고 습도는 56%로 낮은 편입니다. 오늘 밤도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최저 기온 71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없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강풍과 비, 뇌우가 예상이 되고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5도로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할 수 있고요. 남서풍이 최대 30마일까지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워싱턴 DC 지역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뇌우로 인한 강풍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보를 했네요. 비는 하루 종일 언제든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오전에 비가 내리면 오후 시간대에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내일 주요 날씨의 특징은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날씨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늦은 밤에도 소나기는 지역에 따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기상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80도대로 떨어지면서 습도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늦은 오후에는 하늘이 맑아지므로 금요일 저녁 계획은 더욱 즐겁고 쾌적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TGIF, Thanks God It's a Friday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팝스 팝스 오늘의 팝스 팝스는 F.R. 데이빗의 Words입니다. 1947년생으로 2월 1일에 태어난 F.R. 데이빗은 튀니지계 프랑스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옮기기 어렵다는 가사의 싱글 Words와 음악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뮤직을 연속해서 히트시키고 하드락풍 댄스곡인 Pick Up the Phone으로 그 상승세를 도합해 몇 년간 인기를 지속했던 유명 가수인데요. 그의 첫 번째 음반은 대한민국의 예음사에서 발매돼 당시 10만 장 이상의 LP 판매고를 올렸는데 뭐 저도 F.R. 데이빗의 Words라는 음반을 샀었으니까요. 그리스의 반젤리스가 조직했던 그룹 오디세이에 발탁돼서 라이브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던 F.R. 데이빗은 템페스트라는 반젤리스 서포트팀을 만들어 같이 공연을 다녔고요. 반젤리스의 솔로 앨범인 Earth에서 보컬과 베이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솔로 음반을 발표했고요. 프랑스의 하드락 그룹 바리에이션에 몸을 담고 카페 데 파리스 음반을 발표했지만 보컬을 맡았던 그 팀에서 나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두비 브라더스, 오제이, 토토 등의 음반에 참여해서 미국 진출의 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싱글 Words가 유럽 전역에서 히트하는 것을 보고 프랑스로 돌아가 터를 잡았고 1981년 프랑스에서 1위를 차지한 이 Words는 1982년 말 유럽 전역에서 정상을 밟았고요. 이후 영국에서도 1983년 2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곡이 든 앨범은 전 세계에서 총 1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검은 선글라스와 하얀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기타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엄 템포와 그룹 예스의 존 앤더슨을 연상시키는 미성애의 목소리는 1980년대 중반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던 그룹이죠. 모던 토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첫 번째 곡은 F.R. 데이빗의 Pick Up the Phone을 독일어로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첫 앨범에 이어 1984년 싱글로 발표한 I Need You도 유럽 전역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했고요. 국내에서는 Girl이 많은 인기를 끌었던 두 번째 앨범 Long Distance Flight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앨범에는 This Time I Have to Win이라는 뛰어난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힘입어 그는 CBS와 계약을 맺었고요. Reflection이라는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도 논고와 선, 사하라 나잇이 계속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곧 대중음악계에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후 여러 음악인들을 발굴했으나 별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일담은 계속되는데요. 1996년에는 I'm Not In Love라는 싱글을 발표했고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월즈의 인기에 힘입어 1999년에는 과거의 곡들을 새롭게 리믹스한 Words 99 버전을 음악계의 컴백작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그는 한국 팬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서울 올림픽 홀과 울산 현대예술관에서 성황리에 내한 공연을 가졌고요. 2007년 새 음반 The We를 내놓고 2009년 Numbers를 출시했는데 특히 택시라는 곡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었고 약 10년 전인가요? MP3와 유튜브로 먼저 출시한 2013년작인 Midnight Drive가 있기도 합니다. 인터뷰 여담으로는 음악가가 안 되었다면 캐톨릭 신부가 되었을 것이라고도 대답한 적이 있는데 먼저 노래 들어보시기 전에 가사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 쉽게 나오질 않네요. 나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대에게 사랑을 전하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네요. 나는 그저 노래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멜로디만이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죠. 하지만 말로 하면 자꾸 엉뚱하게 전해주고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대가 내 마음을 믿어주길 바래요. 이건 그냥 단순한 노래예요.
내가 그대를 위해 만든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걸 그대도 알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게 진심이라는 걸 믿어줘요. 가사에서도 말하듯 F.R. 데이빗의 Words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면서도 나의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가사에 담아낸 곡으로 말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사랑이란 때로 거창한 말보다 그 마음이 담긴 단순한 노래 한 곡이 더 깊이 와 닿을 때가 있는데 특히 이 노래 말 끝부분에요. Please believe I really do 라며 자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은 듣는 이에게도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말이 어눌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음악이 진심이 담긴 작은 표현 하나가 더욱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노래에서는 부드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팝스 팝스 F.R. 데이빗의 Words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가 감정 반려자라는 이름으로 로봇 에이드 판매에 나섰는데 10일 만에 3,800건 이상의 주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남성 휴머노이드는 키 183cm, 무게 42kg이며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최고 경영자의 분위기이며 여성 버전은 키 168cm에 35.2kg의 섬세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10일 만에 3,800건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았으며 총 예약금은 1,000만 위안, 약 22억 3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이달 말 정식 판매될 예정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성인 전용으로 출시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주요 고객층이 젊은 독신자와 애니메이션, 만화 팬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대당 3천 위안, 약 500달러의 예약금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가격과 제품 세부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예약자는 다음 달 16일 자정부터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델 모두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며 한 번 충전으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88가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관절, 풍부한 감정 표현, 그리고 로컬 암호와 메모리 저장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다차원적인 외형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이미 지적재산권 협력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두 로봇 모두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돌릴 수 있어 몰입도가 매우 높아 일부 누리꾼들은 로봇 친구가 등장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로봇의 반응이 다소 느리고 뻣뻣하며 특히 여자 로봇의 화장이 부자연스럽다는 일부 누리꾼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유명인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맞춤 디자인을 요청할 경우 제조업체는 사용자의 초상권 사용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칫 초상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사실적인 외모가 대중에게 불편함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고 과도한 감정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상하죠. 인간이 너무 이쁘면 인형 같다고 하고 또 인형이 너무 사실적이면 사람 같다고 하고 말이오. 뭐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러니까 부모들이 백인 흑인 상관없고 남자든 여자든 동성도 괜찮으니까 이자는 지발 인간만 될고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아이고 조만간 로봇이랑 결혼한다고 나올 판이오 시방.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 측면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컨설팅 업체가 15개국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수 응답자가 중국의 AI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은 중국이 AI 역량과 혁신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답을 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AI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섰다는 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신뢰 비율에서 국가별 평가를 집계했는데 그 결과 일본이 플러스 22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플러스 1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마이너스 8을 기록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이미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답을 했고 45%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AI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인형이나 로봇은 징그럽기도 하지만 아이고 무섭지 않아요. 지는 무서울 것 같은데 감정이 너무 많은 것도 탈이지만 감정이 아예 없는 것도 무서울 것 같다는 말이죠. 지만은 인천공항 입국장 출입국 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 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람의 배변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고는 이 남성이 전날 오후 해당 휴게실에서 배변을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보안구역으로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여성 휴게실 앞 출입금지 안내판과 펜스가 설치됐는데 다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성 휴게실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데다 외국인청이 이 남성을 고발 조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남성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뒤늦게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똥을 바재기로 쌀 놈이 있나? 이런 총자는 말이요. 똥통에 처 집어넣는 벌을 줘야요. 이 똥통에 밥 말아 먹을 놈 같으니라고 말이요. 하여튼 얘더런 지저분하게 노는 데는 인도 다음이요.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17일 법정에선 60대 아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내뱉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조금 손을 대기는 했지만 상해 치사까지는 절대 아니다 라며 손사래를 쳤다는 아들은 현재 존속 상해 치사 혐의로 첫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7세 노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2016년부터 어머니의 간병을 이유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령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보게 됐고 아들은 어머니의 몸을 닦아주려 일어나 보라고 했는데 거동이 불편했던 노모가 잘 따르지 않자 아들은 격분해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네가 때린 데가 너무 아파 라고 말했음에도 무시당했고 결국 노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들은 노모가 숨을 거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선 아들은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괴변도 늘어놓았는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일어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형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라고요.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그게 김병의 효자 없다고 말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는 지를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를 때려야 이 아까 그 똥싼 놈하고 같이 엮어갖고 똥물에 튀겨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네 그려. 이 애라인. 폴란드의 한 의사가 자신의 집 마당에 태아 사체 수십 구를 묻은 혐의로 체포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남동부에서 태아 유해 수십 구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마그달레나 H라는 병리학자를 사체 손괴 및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주택을 매입한 새 소유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료 폐기물이 발견이 되며 드러났는데 신고를 받은 검찰과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관과 탐지견, 레이더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정원 곳곳에서 최소 34구의 태아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태아 유해 외에도 현미경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병원 문서로 추정이 되는 자료 등 병리 연구 관련 물품도 함께 있었다며 검찰은 해당 물품들이 개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태아 유해를 직접 가져와 매장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태아 조직을 가져와 병리학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후 자루에 담아 정원에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체 모독,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및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또 지금까지 발견이 된 태아들의 신원과 출처 확인을 위해 DNA 감식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조직이 어떻게 반출됐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보수 캐톨릭 영향으로 유럽에서 낙태 시술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로 이에 당국은 사체 입수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오늘은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 천지 삐까리네 그려. 다음은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경기장 청소 문화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를 두고 한 일본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비판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팔로워 20만 명을 보유한 일본인 인플루언서가 일본 축구 팬들의 경기장 청소에 사용이 된 파란색 쓰레기 봉투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는데 쓰레기 봉투에는 영어로 Japan Pride, 일본 자부심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일본어로 선수 입장 시 관중석을 파랗게 물들여주세요. 일본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애국심이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원래는 개인이 내면에 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굳이 그걸 글자로 만들어서 수천 명이 내걸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카메라에 찍게 해서 해외 언론에 칭찬받고 기분 좋아지는 게 재팬 프라이드냐라고 비판한 것인데요. 해당 게시물은 12만 회 이상 조회되며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부 일본 네티즌들 역시 백인 국가에 잘 보이고 싶은 것 아니냐, 보여주기식 위선이다, 쓰레기 주워서 외국인한테 칭찬받으려는 모습에 오싹한다 등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또 다른 일본 누리꾼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을 일부러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집에 가면 엄마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시킬 거면서 그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소름 돋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평소에 남의 쓰레기 치우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갑자기 이게 일본 문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색함만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기가 끝난 후 일본 팬들은 관중석에 남아 청소를 시작해 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일본 응원단은 파란색 비닐봉지를 일제히 펼쳐들고 자신이 머물던 좌석 주위에 플라스틱 컵, 음식물 포장지, 맥주 캔 등을 주워 담았고 이들은 주변에 다른 축구 팬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까지 청소한 이 모습은 경기장 대형 스크린과 해외 언론 카메라에 담긴 것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경기장 청소 문화는 국제 스포츠 대회 때마다 화제를 모아왔는데 심지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장에서도 경기장 청소에 나서서 화제가 된 바 있다고 하네요. 이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머릿속이나 우치게 청소 좀 깨끗이 허지그려.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A매치 통산 200번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캔사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제리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제2조 1차전에서 3-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메시는 이날 전반 17분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으며 후반 15분에는 알렉시스 메갈리스터가 슛을 했으나 알제리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온 볼을 메시가 받아 멀티골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후반 31분에는 니콜라스 곤잘레스의 도움을 받아 왼발 슛을 시도해 해트트릭을 완성한 것인데요. 메시는 후반 35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메시는 이날 해트트릭으로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함께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좋겄다. 정말 좋겄어. 참 부럽네요. 메시. 메시가 달리 메시가 아니요. 이 메시 볶음. 그 말하고는 좀 다른가?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멕시코가 사랑한 한국 축구 대표팀 간판 손흥민 선수 역시 신기록을 쓰고 멕시코를 울릴까 하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나란히 1승씩을 쌓은 두 팀의 맞대결은 조 1위를 결정할 중요한 한판이 될 전망이며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조 1위는 물론 32강 토너먼트 진출도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멕시코의 2차전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있다면 단연 손흥민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멕시코 팬들은 손흥민을 형제로 부를 만큼 친근함을 표시하고 있고 대표팀 휴식을 맞아 현지 식당을 찾아간 모습이 방송에 나올 정도

6개를 날리고도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지만 양팀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35.2km의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멕시코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멕시코의 골키퍼 키에르모 오초아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 지난해 9월 평가전 때는 후반 교체로 투입이 돼 왼발 강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세 번의 월드컵에서 세 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이 멕시코전에서 득점을 하면 안정환, 박지성을 제치고 한국인 월드컵 통산 최다 골 주인공이 되는데 과연 손흥민이 멕시코 골망을 가르며 새 역사를 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멕시코를 상대로 멀티골 이상을 달성을 하면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골잡이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내일 멕시코전에 태극전사들은 물론이고 우리 응원단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목이 터져라 응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목을 푸시기 바랍니다.

필슨 코리아. 멕시코의 전직 심판이 멕시코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보였던 것처럼 경기한다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력에 대해 일침을 날려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꺾은 멕시코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공 대표팀은 전력이 매우 제한적인 팀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공을 너무 자주 빼앗겼고 경기력도 좋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남아공은 자신들의 신체적 강점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멕시코가 승리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상대할 팀들은 훨씬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다음 상대는 남아공과 같은 팀이 아니다. 한국은 훨씬 더 강한 상대라며 멕시코가 남아공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승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전이 단지 한 번의 부진한 경기였기를 바란다며 승리하긴 했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한국 바로 내일이죠.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는데 양 팀은 나란히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조 1위 경쟁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내일 있을 멕시코전에 우리나라도 제발 멕시코를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할 거고요. 우리 태국 전사들도 그야말로 지를 때까지 열심히 뛰어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우리 DMB 지역의 토주대감이죠. 롯데플라자가 이번 월드컵에 함께함으로 상품권을 내놓으셨습니다. 내일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펼쳐질 응원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퀴즈를 통해서 상품권을 드릴 텐데요. 아울러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안안골에서도 상품권을 드립니다. 내일 응원하러 오시기 전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시면 상품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빨간 레드 셔츠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어우, 셔츠가 너무 멋있고 이쁘던데요.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랄랄라 퀴즈, 오늘 정답자 발표 날이죠. 아울러서 새로운 퀴즈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1부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작은 웃음이 모여서 하루를 밝히고 그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즐겁게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시원한 레몬주스와 얼음 보내주셨네요.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조이가 부릅니다. Touch by Touch.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늘의 밝은 광명의 빛과 소중한 공기를 대가 없이 받고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평등한 삶을 오늘도 존귀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도 끼어 있네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아, 지금 제일 바라는 건 내일 멕시코 이기는 거예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남진의 별아 내 가슴에 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신청곡인데요. 은경님, 또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온 오늘, 이번 주 중간 험프데이네요. 좋은 글과 노래 함께 할게요. 늘 매일 오후 라라랜드 방송 반갑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H마트 상품권 잘 받으셨어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인의 평가가 내 기대에 털끝만큼도 못 미쳐 어리둥절해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어차피 길게 갈 일이라고. 그리고 끝내 어떤 식으로든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아직 감독의 삶이라는 긴 도정의 초입에 서 있다. 중간 지점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꽃다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은 어쩌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른다. 일이 일비 전전긍긍하며 휘둘리기보다는 우직하게 걸어서 끝끝내 내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하다. 배우 하정우가 책을 냈나 봐요. 시집을 냈나? 예, 걷는 사람 중에 나온 글귀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하정우 글입니다. 요새 정치에서도 하정우 동명이인이 있어서 가끔 헷갈리는데 그래요. 우직하게 끝끝내 걸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곳, 내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발. 자, 작곡가 김효근의 아트팝 가곡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이 시간. 지난주부터 퀴즈 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먼저 어떤 퀴즈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만은 SM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로서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지금 들으시는 윤종신 또한 미스틱 스토리 대표이사로서 역시 제작사로서 성공한 그리고 또 많은 가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K-POP에 불을 지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듣고 계시는데요. 싸이 역시 현재 P-NATION 대표입니다. 음반 기획 및 제작 및 매니지먼트, 콘서트 기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 기획사로 2019년에 설립을 했다고 하네요.

박재범의 좋아 듣고 계신데요. 박재범 역시 현재 자신이 2022년에 설립한 연예 기획사 모비전의 대표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라라랜드 퀴즈 정답은 바로 가수 출신들이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모두 다 성공한 그런 소속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해 써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라라라 퀴즈를 풀면서 공부하니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신 바로 우리 연미님입니다.

우리 연미님이 처음 라라라 퀴즈 시작할 때만 해도 그닥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요새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연미님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들입니다.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떡볶이, 쫄면, 비빔밥, 파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님 다시 한번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0: 자, 이번 주도 새로운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또 쉬운 퀴즈가 될 수 있는 라라라 퀴즈 노래 한 곡 듣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0: 제가 이렇게 뭐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일 멕시코전은 왜 이렇게 집착이 되는 거죠? 기분에 이길 것 같아요. 샴페인 먼저 터트리면 안 되는데 막 터트리고 싶어요. 자, 내일 승리를 위해 싸이가 부르는 챔피언 들려드립니다.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새로운 다섯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 퀴즈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지금부터 노래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 먼저 드릴게요. 아, 마음이 너무 여려요. 이번 주는 가수보다는 노래에 좀 관심을 두시면 쉽게 맞추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음악 나갑니다.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합니다.

0: 순간 또 울컥했습니다. 우리 여미님께서 라이언의 인생아 고마웠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1: 사랑한다.
0: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지내온 제 생활 또 세월 이게 싹 스쳐 지나가네요. 아 정말 라이언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 기상 황금 10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황금 10분 잘 잡고 장수하자 하시면서 아침 기상 황금 10분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글쎄 요거 다 하면은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손바닥 비비기. 두 번째는 두피 마사지 1분. 손바닥을 잘만 비비면 어깨 뭉친 것이 풀어지고요. 두피 마사지 잘 하시면은요, 기억력과 모발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귀 마사지. 저 요거 좀 해요. 건망증이 자꾸 심해져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를 마사지 잘하면 건망증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귀 마사지 열심히 하는데 건망증 예방에 정말 좋다네요. 다음은 눈동자 돌리기. 이거는 건실을 예방할 수 있고요. 코 양쪽 누르기. 이것도 저 가끔 합니다. 감기 예방에 그렇게 좋다네요. 코끝을 검지손가락으로 꼭꼭 누르시면 요게요게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드리며 혀 말기. 요거 치아 보호가 된다는데 글쎄요. 너무 망가지신 분들에겐 그닥. 근데 아직까지 괜찮으시다면 미리미리 이도 두들기시고 혀도 한번 슬쩍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기와 소화기능에 조금 문제 있으신 분들 배꼽 주위 한번 눌러보세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배 아프면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은경이 손은 똥배 이러면서 배를 주물러 주셨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대요. 배꼽 주위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대 방향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슬쩍 누르면서 누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좋은데 요거 길게 못 가더라고요. 뭐냐고요? 바로 항문 조이기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그렇게 좋다는데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한번 조여보세요. 이거 습관적으로 하루에 100번 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똥배도 그렇게 좋대요. 항문 조이는 것이. 계속해서 발바닥 비비기. 간과 눈을 맑게 해준다고 하는데 발바닥을 비비기도 되고 이렇게 탁탁 옆으로 치는 것도 좋고 뭐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기를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몸 구석구석 만져주고 아이고 밤새 잘 잤니? 아유 오늘 하루도 좀 수고를 해야겠네 하시면서 위로 차원에서 두루두루 만져주고 비벼주고 눌러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던가 패밀리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페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 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밋이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종료 또 제재 완화를 포함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중동 해상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2종 격투기 대회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테러 계획은 한 용의자 어머니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을 가속화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과 시민권 보호 업무까지 다른 부처로 넘기면서 교육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 퍼레이드를 앞두고 사실상 도시 전체가 통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에 수백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경찰 인력 1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치안 작전에 돌입합니다.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안티파 관련 인사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올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급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길고위치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렉스 휴어먼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종료와 제재 완화를 포함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무기 금지 및 우라늄 처리 방안 등 핵심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60일 이내 최종 협상 타결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 완화와 협상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향후 60일 이내에 최종 평화 합의를 위한 협상을 완료한다는 일정도 명시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30일 이내 완전 해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후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는 미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란 측 역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고 30일 내 기뢰 제거 등 기술적인 조치를 완료키로 했습니다. 다만 통행료 부과 여부는 이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기존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정 체결 시점에 맞춰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를 발효하고 금융, 보험, 운송 분야까지 이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 동결 자산 해제 문제 역시 협상 과정에서 해결될 예정입니다. 경제 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키로 했으며 60일 내 실행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최종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며 어느 한쪽도 최종 합의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추가 제재 또는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긴장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OU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측은 이를 향후 협상 진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미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미 에너지 정보청이 공개한 주간 원유 재고 통계에 따르면 미 전체 원유 재고는 지난 12일 기준 7억 5,847만 배럴로 한 주 전보다 1,72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5년 3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낮은 재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4억 1,822만 배럴로 1주 전보다 826만 배럴 감소해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460만 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혼란으로 미 원유 재고는 지난 10주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들어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미국의 빠른 재고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으로 아시아와 유럽 정유 업체들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2종 격투기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테러 계획은 한 용의자 어머니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UFC 프리덤 250이 열리기 나흘 전인 지난 10일 이미 테러 음모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에 기소된 용의자 5명 중 1명인 타이센 프로퍼의 어머니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로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직 군인 및 기독교 기반의 단체와 온라인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 단체 구성원들이 극단적인 종교적 성향과 반정부 정서를 표출하고 정부의 부패와 제프리 엡스틴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특히 아들이 무기를 구매하고 워싱턴 DC 북서쪽 인근 지역을 조사해 지도를 작성한 것은 물론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들이 문자 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적인 사진과 지도를 전달받았고 뭘 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찰과 기습 및 도주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 당국은 11일 오하이오에 있는 프로퍼의 집을 수색해 다량의 사용된 탄약 상자와 빈 탄피, 전술복 등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퍼도 당일 진행된 조사에서 UFC 대회 기간 중 조직적인 공격을 계획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격 목표를 혁명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프로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 당국은 해당 계획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 아이디를 파악했고 이들이 백악관 상공에 폭발물을 실은 무인기를 띄워 폭발시킨 뒤 대피하는 관중들에게 총격을 가하려고 계획한 점도 파악해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다니엘 에스크리지의 미주리주 자택에서는 총기와 탄약, 전술 장비 등이 발견됐습니다. 에스크리지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를 해당 단체의 모집 담당자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범인 브라이언 오마르 로아와 마이클 앨런 토머스의 자택과 차량에서도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토머스는 수사 당국에 자신이 테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시인했으며 로아는 UFC 경기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차를 몰고 가려고 한 것은 맞지만 테러 음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을 가속화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과 시민권 보호 업무까지 다른 부처로 넘기면서 교육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다른 연방기관으로 대거 이관하며 교육부 권한 축소를 한층 더 가속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애 학생 지원과 차별 대응 등 핵심적인 보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교육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 행정부는 16일 교육부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다른 부처로 넘기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 교육과 재활 서비스를 총괄하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맡게 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시민권 사무국의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특히 법무부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일부 학교 대상 교육 및 자문 기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일부 행정 업무와 최종 판단 기능 등 법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남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인 교육부 축소 정책의 연장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 권한을 연방이 아닌 주정부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실상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흐는 이번 조치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과 저소득층, 유색인종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형평성을 연구하는 한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부담은 항상 그렇듯 소외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점도 핵심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장애인 교육법이 교육 현장에서 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중심 부처가 이를 담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시스템은 용어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시민권 관련 업무를 법무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존 교육부의 전담 조직이 수행하던 차별조사 기능이 약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의회 일부 인사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교육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가장 취약한 학생과 가족들이 보호장치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3: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 퍼레이드를 앞두고 사실상 도시 전체가 통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에 수백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경찰 인력 1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치안 작전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4: 뉴욕시가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기념하는 첫 번째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를 앞두고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과 교통 통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퍼레이드에 수백만 명이 몰릴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만여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 이벤트 기준 최대로 많은 치안 인력이 동원되는 규모입니다. 퍼레이드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배터리파크에서 출발해 로얼맨해튼 캐년 오브 히어로즈를 지나 시청까지 이어지며 도착지에서는 키즈 투 더 시티 수여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항공 헬기, 고속도로와 지하철 경찰 등 다양한 경력을 총동원하며 대부분의 경찰 인력이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로 투입되지만 일부는 사복경찰 작전도 병행됩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통제는 이미 퍼레이드 하루 전날인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캐널 스트리트 남쪽 지역에서는 주차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행사가 열리는 목요일 오전 7시부터는 해당 구역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다만 프랭클리 디 루즈벨트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는 정상 운영되며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드라이브 북행만 허용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다리 보행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역도 일부 역은 폐쇄됩니다. 목요일 오전 4시 30분부터 월스트리트역과 시청역이 일시 폐쇄되며 퍼레이드 종료 이후에 재개됩니다. 반면 볼링그린, 풀턴, 브루클린 브릿지, 챔버스 스트리트 등 주요 역은 정상 운행됩니다. 보안 검색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모든 참가자는 검색을 거쳐야 하며 입장 게이트는 오전 6시에 개방됩니다. 가방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유리, 금속, 물병과 자전거, 드론, 의자, 쿨러와 배낭, 반려동물과 우산 등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NYPD는 시민들에게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지만 당일 일부 지하철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뉴욕 역사상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으며 로얼맨해튼 일대는 사실상 하루 종일 대규모 통제 구역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이하이입니다.
13: 뉴욕주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300만 명에게 총 21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올해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택 소유자와 시니어 계층의 재산세 환급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프로그램은 학교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대표적인 세금 경감 제도입니다. 올해 수혜 대상은 약 278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21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구당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해당되는 베이직 스타는 약 35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연소득 11만 750달러 이하인 시니어 대상 추가 혜택인 인핸스드 스타 대상자는 7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직접 공제되지만 대부분은 세액 환급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이미 체크 발송을 시작했으며 여름과 가을에 걸쳐 순차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혜자가 스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예정일 기준 15 영업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올해부터 계좌 이체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자는 올해는 체크로 다음 해부터는 계좌 이체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에서 약 47만 4천 명이 총 1억 4,970만 달러, 롱아일랜드에서는 약 57만 2천 명이 6억 5,920만 달러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환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학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조세국은 오는 7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스타 신청 방법과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헤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약간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로 오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일원 오늘 밤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17일 오전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국가 유공자의 후손인 유혜진 씨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됐으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혜진 씨 할아버지는 과거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로 알려졌습니다. 총영사관은 대를 이어 이어진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혜진 씨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에 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 국적이 가능해집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후손들의 국적 회복과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제9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컬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프라미스 홀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단원들은 1년 동안 준비한 무대를 통해서 클래식과 동요, 뮤지컬, 케이팝, 한국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을 선보입니다. 특히 뮤지컬 배우 임보미 씨와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가 특별 출연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피날레 공연도 준비됩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비영리 합창단으로 음악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연 관련 문의는 718-309-6879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6 FIFA 월드컵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6월 18일 저녁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멕시코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18일 오후 9시 열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합동 응원을 위해서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는 뉴욕에서는 플러싱 소재 프라미스 교회 대예배당과 뉴저지에서는 펠리세이즈 박 소재 파인 플레자 4층 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합동 응원전을 펼칩니다. 또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른바 DMV 지역에서도 한인 동포들이 함께 모여 태극전사를 응원하는데요. 먼저 버지니아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에서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함께 시청하며 응원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폴스 처치에 위치한 크레센도 스튜디오에서도 월드컵 응원전이 열립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K-POP 랜덤 플레이댄스와 서바이벌 콘테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여기에 오는 8월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티켓 추첨도 함께 준비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응원 현장을 찾아 월드컵의 열기와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후보자에 대한 미 연방의회 인준 절차가 17일 마무리됐습니다. 연방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스틸 후보자 지명안이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되면서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팀 케인 상원의원, 진 샤인 상원의원,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보낸 결과입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스틸을 주한미 대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두 달여 만에 상원 인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 서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공식 주한미 대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9: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5: 703-354-1950 703-354-1950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9: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10: 리 김밥.
9: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10: 리 김밥.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길구비치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렉스 휴어먼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8명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휴어먼은 법정에서 짧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휴어먼을 맹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뉴욕주 서포카운티 법원은 17일 수요일 여성 8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롱아일랜드 메사피커파크 출신의 건축가 62세 렉스 휴어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4월 휴어먼이 여성 7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되지 않았던 8번째 피해자 살해 사실까지 자백한 데 따른 겁니다. 휴얼먼은 메건 워터먼, 멜리사 바르텔미스, 앰버 린 코스텔로,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 발레리 맥, 샌드라 코스틸라 등 7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며 카렌 베르가타 살해 사실도 추가로 시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가족 13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휴얼먼과 마주했습니다. 제시카 테일러의 사촌 제이미 로빈슨은 당신을 향한 증오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촌인 바이올렛 스웨이저는 당신은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멜리사 바르텔레미의 여동생 아멘다 펀더버그는 휴얼먼이 범행 직후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고 유가족들을 조롱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는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메건 워터먼의 딸 릴리아나 워터먼은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6번의 마더스데이를 어머니 없이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휴얼먼은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티머시 마제이 판사가 이 무고한 여성들에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이냐고 묻자 휴얼먼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선고 직후 판사는 그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고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의 박수와 함께 괴물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은 199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여성 실종 살인 사건으로 30여 년간 미 최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새롭게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2010년 피해자 실종 당시 목격된 픽업트럭 등록 기록을 추적해 휴어먼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후 300건이 넘는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전화 위치와 인터넷 검색 기록, DNA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2023년 7월 휴얼먼이 먹다 버린 피자 조각에서 채취한 DNA였습니다. 해당 DNA는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남성의 머리카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휴얼먼의 컴퓨터에서 소음 통제, 시신 세척, 증거 인멸 방법 등이 적힌 이른바 범행 청사진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얼먼은 검찰과의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앞으로 FBI 행동분석팀에 협조해 다른 연쇄살인범 수사에도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신형 선고로 약 30여 년간 뉴욕을 충격에 빠뜨렸던 길고비치 연쇄살인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3: 퀸즈 북동부를 중심으로 한 뉴욕시 한인 거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도시미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시 전역의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베이사이드와 어번데일, 더글라스톤 지역의 사고 발생 증가율이 53.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5년 기준 인구 만 명당 5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34.5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프레시메도와 힐크레스트, 브라이어우드 지역도 같은 기간 40% 이상 증가해 만 명당 54.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과 머레이힐, 와이스톤 지역 역시 35% 이상 증가하며 45.5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퀸즈 지역인 포레스트힐과 레고팍 일대는 약 21.9%, 롱아일랜드 시티와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지역은 약 19.9%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11: 지역에서 사고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사고 증가율뿐만 아니라 절대 발생 건수 기준으로도 퀸즈 일부 지역은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퀸즈 빌리지와 벨레로즈, 로즈데일 지역은 만 명당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시 전체 4위에 올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와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지역도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미래센터는 뉴욕시가 추진 중인 비전 제로 정책이 전체적으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상당수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밀집 지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센터는 도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의 정책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이민단속국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게이트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가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증시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체제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17일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97% 내린 51,493.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1% 내린 7,42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4% 내린 26,021.6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1: K라디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0: 출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여름의 초입에 들어서며 계절이 바뀌는 6월에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철 과일, 채소, 그리고 해산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죠.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것과 물가 상승,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의 초입에 들어서는 6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우리 몸도 쉽게 지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천연 영양제는 바로 자연이 제때 키워낸 제철 음식들입니다. 제철에 수확한 식재료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맛이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식물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영양소 그리고 생리활성물질이 가장 풍부한 상태를 자랑합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요. 지금 이 계절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6월의 대표적인 제철 과일, 채소 그리고 해산물 알차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목할 식재료는 엄밀히는 채소지만 우리가 흔히 과일처럼 즐기는 토마토입니다. 6월에 자연 밭에서 자란 토마토는 햇살을 가득 받아서 영양가가 정점에 달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데요. 라이코펜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관의 염증을 억제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특히 이 라이코펜은 그냥 먹을 때보다 열을 가해서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토마토는요, 전해질과 수분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18에서 20kcal로 열량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름철 수분 보충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가 있는가 하면 6월에 푸른 보약이라고 불리는 매실이 수확되는 철이기도 합니다. 매실에는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은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해줘서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여름철 만성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매실의 신맛은요, 우리 위장관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주고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줘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운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이나 배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도요, 이 매실은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천연 소화제로 매실은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6월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햇마늘입니다. 매년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수확하는 햇마늘은 수분이 많고 매운맛이 부드러우면서 영양소가 정말 신선합니다. 마늘의 핵심 영양소는요,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인데요. 이 알리신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지면서 생긴 혈전을 방지해주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드실 때는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뒤에 10분 정도 그대로 주시게 되면은요. 마늘 속에 알리인 성분이 알리신으로 활성화되면서 영양학적으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6월에 땅속에서 수확하는 밭의 사과죠. 바로 감자입니다. 6월의 햇감자는 당분 그리고 비타민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감자는요. 땅속의 사과라는 별명답게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 입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찌거나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칼륨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주고요. 혈압을 조절해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몸속 수분 또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6월에 제철 채소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해산물입니다. 6월의 제철 해산물 그중 첫 번째는 장어입니다. 이 장어는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장어는 고단백 식품이죠. 그런데 또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특히 장어에는 일반 생선에 비해서 비타민 A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 건강을 지켜주고요. 야맹증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위장관과 호흡기의 점막을 보호해서 면역 최전선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6월 바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참다랑어, 참치입니다. 이 시기에 참다랑어는요, 바다의 닭고기라 불리는 붉은 살 부위의 경우에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핵심 영양소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인데요. 이 셀레늄은 체내의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또 해독 작용을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게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활력을 증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6월의 식탁을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제철 해산물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바다의 보약이자 지친 간을 달래주는 숨은 주인공 소랍니다. 봄부터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과 6월 사이에 소라는 수확이 되는데요. 살이 가장 단단하게 오르고 특유의 감칠맛과 달콤한 풍미가 정점에 달하는 것이 바로 6월의 소랍니다. 소라의 영양학적 핵심 성분은 피로해소 음료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바로 타우린입니다. 이 타우린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주고요.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온이 상승되면서 쉽게 나른해지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이 여름철 체력을 회복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 혈압을 안정시키고 중성 지방을 낮춰주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소라는 인체 대사와 면역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 그리고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피부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칼로리 부담 없이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데 더없이 훌륭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월의 제철 식품 토마토, 매실, 마늘, 감자 그리고 장어, 참다랑어, 소라까지 모두 이 6월의 뜨거운 햇살과 대지의 기운을 받고 자라나서 지금 이 순간 영양소가 가장 밀도 있게 농축된 천연 식재료들입니다. 알약으로 된 영양제 몇 개를 챙겨 먹는 것보다는 오늘 저녁상에 신선한 제철 음식을 올려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위적인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이 주는 제철 식재료의 힘으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마침내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기어코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알제리와의 제이저 조별리그 1차전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메시를 위한 동무대였습니다. 전반 17분 4명의 수비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27m짜리 명품 대포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알제리 골망 오른쪽 구석에 꽂혔습니다. 이어 후반 15분에는 맥 알리스터의 슈팅이 루카 지단 골키퍼에게 막혀 흘러나오자 동물적인 감각으로 왼쪽으로 마치 찰 것 같이 골키퍼를 속이다 오른쪽 구석으로 차 넣으며 슈팅을 성공시켰고 후반 31분 다시 한번 아크 정면에서 수비 5명을 앞에 두고 그 발 사이로 정교한 왼발 땀볼 슛으로 골망을 가르며 이날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자신의 6번의 월드컵 본선 무대 27경기 만에 터진 메시의 생애 첫 월드컵 해트트릭이자 이번 대회 1호 해트트릭입니다. 38세 357일이라는 나이로 작성한 이 대기록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가졌던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33세 타이틀을 가볍게 경신하며 축구 역사의 새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메시는 이 한 경기로 월드컵 통산 16호 골을 돌파하며 독일의 전설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월드컵 올타임 최다 득점 공동 1위로 우뚝 섰고 통산 공격 포인트 24개로 펠레를 제치고 역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이런 메시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제이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64년 만에 월드컵 2연패를 향한 순조로운 여정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아이조의 프랑스는 세네갈을 3-1로 제압했습니다. 전반전 피파랭킹 14위의 세네갈의 강력한 피지컬과 역습에 고전하던 프랑스를 구한 것 역시 캡틴 움바페였습니다. 움바페는 후반 66분 정교한 선제골에 이어 종료 직전 쐐기골까지 멀티골을 터뜨리며 완벽한 그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같은 아이조의 노르웨이는 이라크를 4-1로 대파하며 28년 만에 월드컵 복귀전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괴물 엘링 홀란이 있었습니다. 홀란은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특유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침투로 이라크 수비진을 초토화시키며 전반에만 멀티골을 내리꽂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2020년 북중 월드컵의 득점왕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어제 해트트릭으로 리오넬 메시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두 골씩 기록한 킬리안 움바페, 엘링 홀란, 미국의 플라린 발로건 그리고 독일의 카이 하베르츠가 바짝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의 훈련 베이스 캠프를 꾸린 독일 월드컵 대표팀이 때 아닌 살모사 습격에 직면했습니다. 훈련장에 나타난 구리머리 살모사는 강력한 독을 품고 있어 물릴 경우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야생동물입니다. 독일 주장 요주와 키미히는 잔디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독사 때문에 훈련 도중 전술이나 부상 걱정보다 걸을 때마다 바닥을 살피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인근 그린즈버러의 둥지를 튼 노르웨이 대표팀 또한 뱀 걱정에 휩싸였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훈련하는 스위스 대표팀은 아예 공식 훈련장 지도에 뱀 구역을 붉게 표시하며 극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축구 전쟁보다 더 치열한 생존의 게임이 북중미 베이스캠프 저력을 뒤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소식은 야구의 성지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천극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신성 중견수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이 메이저리그 2016 시즌 1호 사이클링 히트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고도 최악의 개그 캐릭터로 전락했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이날 1번 타자로 나선 크로우 암스트롱은 1회 말 리드오프 홈런을 시작으로 3회 3루타, 5회 2루타를 날렸고 7회 말 우전 안타를 장려시키며 컵스 구단 역사상 13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홈런, 3루타, 2루타, 단타를 역순으로 달성한 리버스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최초의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위협에 리글리필드의 3만 8천여 관중은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천극은 이 대기록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일루베이스를 밟은 크로우 암스트롱이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기립박수에 화답하기 위해 헬멧을 벗어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그 찰나. 콜로라도 투수 버나디노의 전격적인 견제구가 일루에 꽂혔습니다. 인사에 집중하느라 리드폭을 넓게 잡고 있던 크로우 암스트롱은 손 쓸 사이도 없이 베이스 밖에서 그대로 택아웃됐습니다.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이 흥분을 아주 짧았다며 실수를 금치 못한 이 황당한 주루사는 대기록 달성의 순간조차 기본기를 망각하면 아웃된다는 냉혹한 야구 법칙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팀이 9회 말 집중력을 발휘해 5-4 극적인 끝내기 역전승을 거두며 신예의 치명적인 집중력 분산을 해프닝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아마추어 야구판을 완전히 뒤흔든 메이저리그 대형 계약 소식입니다. 고교학교의 명문인 덕수고등학교의 간판 유격수이자 자타공인 최고의 투타 겸업으로 덕수고 오타니로 불리는 유망주 엄준상이 미국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전격 계약금 150만 달러, 한화로 약 23억 원의 조건에 정식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고교 및 아마추어 선수가 메이저리그 구단과 체결한 계약금 중 역대 공동 3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규모입니다. 계약을 위해 피닉스 체이스 필드를 찾은 엄중상은 토리 리벨러 감독과 악수를 나누며 정식 입단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인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엄준성의 빅리그 데뷔에 성공할 경우 과거 2001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던 전설적인 소방수 김병현에 이어 애리조나 구단 역사상 두 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됩니다. 고교 무대에서 엄준성은 투수로도 최고 시속 153km의 강속구와 140km에 달하는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해 완벽한 어깨를 입증해왔습니다. 메이저리그 파이프라인 등 현지 정밀 리포트에 따르면 비록 투타 모드에서 뛰어난 이도류 유망주이나 메이저리그에서는 특유의 넓은 수비 범위와 정교한 송구, 압도적인 상황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유격수로 육선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0: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5: 정준호 변호사.
1: 지금 여러분께서는 6월 17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의 지갑 사정, 더 나아가서 매일 장을 보는 마트 물가와 직결된 아주 가깝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렸다거나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뭐 이런 소식들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은행 이자가 오르는 것과 마트의 사과값 또 우유값이 떨어지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요, 이 금리 인상과 물가가 서로 어떤 톱니바퀴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흔히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 가격이 비싸졌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건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팬데믹 시기처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은행이 시장에 엄청난 양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돈이 흔해지면 자연스럽게 돈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면 살 수 있었던 식재료를 이제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식재료를 12달러, 15달러를 줘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거나 시장에 자금이 과도하게 넘쳐날 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가 소방수로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여기에서 금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대가, 혹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대가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에게 이제부터 돈의 가격을 더 높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우리의 일상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우선 은행의 예금과 적금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위험하게 주식을 하거나 무리해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지갑을 닫고 은행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대출 이자도 동시에 치솟습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다시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돈을 빨아들이는 것과 마트의 물가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수요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개인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기업들이 대출 부담 때문에 공장 증설이라든가 투자하는 것이 위축이 되면서 시장 전체에 돌아다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의 소비부터 줄이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외식을 줄이고 또 새 차를 사려던 계획도 미루고 가전제품이 필요해도 그 교체 시기를 연기를 합니다. 시장에 물건을 파려는 공급자는 그대로인데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면 판매자들은 경쟁을 시작해야 하겠죠. 창고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요. 기업과 마트의 시중 상인들은 어떻게든 이 쌓인 재고들,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더 이상 최소한의 가격도 올리지 못하고 동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은 감소하고 저축은 증가합니다. 시중에 돈은 자금은 은행으로 회수가 되고요. 소비나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되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가 안정된다. 이런 경제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바로 이 효과를 노리고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물가를 잡는 이 방식에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의사가 환자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강한 해열제를 처방하면 환자의 몸이 축 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되면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이 돼서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들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고용을 줄인다거나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요. 자칫 잘못하면 물가는 잡았지만 경제는 얼어붙는 경기 침체라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는 물가상승률 추이, 또 고용지표, GDP 성장률, 이런 수많은 경제 데이터들을 매달 현미경 보듯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언제쯤 다시 내릴지 그 미세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금리와 물가의 관계는 시장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해서 경제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거대한 조율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금리의 고통, 경제의 과열을 막고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일종의 필요악인 셈이죠. 내가 내는 은행 이자와 마트의 우유 한 팩의 가격이 이런 경제의 법칙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일상은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변동성이 많은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경제가 늘 단단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봅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4: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실에서 12명의 유권자가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를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6: 국회에서도 내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하며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홍서한 기자입니다.
7: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 활동이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참정권 침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당일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던 12명이 투표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8: 투표하러 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게 12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7: 전국적으로는 최소 39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대기하다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이번 사태의 발생으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오후 8시 8분이 돼서야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를 보고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상규명위가 오는 금요일 조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면 이후 공은 국회가 넘겨받게 됩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본격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 간사는 민주당 윤건영,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제외됐습니다. 국조계획서가 채택되면 특위는 45일간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 TV 홍서연입니다.
5: 네, 어제 체육회 직원들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끝까지 저지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 2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진입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9: 한 여성이 경기장 앞 문을 막고 버팁니다. 지난 16일 경기장 진입을 두고 체육단체와 시위 참가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여성이 문을 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끝내 경기장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포함해 경기장 진입 저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 등을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 저지로 무산된 사안에 대해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만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일부가 현장 경찰관에게 30분 넘게 중국 공안이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조롱과 욕설을 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정 측은 자신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보수 유튜버 등 다수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도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참정권 침해와 체육단체 피해 상황 등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논의한 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이지만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13일째 개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각종 구호가 섞이고 시위 참여자 사이 의견이 나뉘면서 한때 참여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 말다툼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봉쇄 장기화에 금전적 피해가 60억 원에 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장비를 빌려서 출국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체육계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이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 취임 1주년이 지나자마자 이루어진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성승원 기자입니다.
10: 이번 유럽 순방의 의미로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유럽 외교 본격화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역블럭이자 다자주의를 옹호해온 유럽연합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관세 협상 등 대외 파고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왔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36개 항의 한이오 공동성명,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은 이 같은 전략의 본격 시작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1: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0: 동시에 이 대통령은 벨기에, 이탈리아와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유무역 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개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활로 마련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12: 우리 서로 협력할 동안입니다.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봅니다.
10: 이번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바티칸 특별연설과 레오 14세 교황 면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도 거듭 발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강조했고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3: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10: 또 G7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 해결처럼 북한 문제에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이오 공동성명에 반발하는 등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숙제로 남은 모습입니다.
5: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대유럽 외교 대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둔 이 대통령 앞에는 적지 않은 국내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선관위의 민낯부터 전당대회를 고리로 한 당청 갈등 조짐까지 이 대통령의 귀국길 국정구상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해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1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별도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4: 두 정상은 미 이란 간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고 두선 분야 투자 협약에 대한 정상 간 신뢰도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15: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14: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이 대통령은 확대 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로 드러난 아태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 등을 부각했고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는 각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회담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인사를 주고받고 올해 초 국빈 방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2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 등을 주제로 한 업무 오찬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5: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 휴양지 비르겐 슈토크에서 열립니다. 양국은 서명식 이후 곧바로 후속 실무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6: 이란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유인 기자입니다.
14: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열립니다. 애초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알려졌었지만 보안과 경호 문제를 고려해 장소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비르겐슈토크는 알프스 산악지대 휴양지로 서명식 장소는 중재국 카타르의 국부펀드가 소유한 리조트입니다. 협상 대표인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서명식 이후 곧바로 실무 협상을 열고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우라늄 농축과 비축량, 이란의 원자력 수요 등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서명식 직후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제재를 풀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서명식을 앞두고 두 달간 지속해온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해제했다고 이란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핵 프로그램 폐기를 놓고도 이견이 커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동 정세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자 국제유가는 약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8.96달러로 5.1% 하락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6.05달러로 5.8% 내렸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까진 수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4: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6: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원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구.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0: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8: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내용 가운데 재건 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 사실상 배상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충당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1: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란은 협상 국면에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기금 형태로 절충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분야는 에너지, 물류, 제조, 운송 등이 거론됩니다.
22: 뭐... 나하여튼 تصمیم گرفتیم که مذاکرات رو به دو مرحله تقسیم بکنیم. در مرحله اول موضوع خاتمه جنگ و بحث تنگه هرمز.
21: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해 놓고 배상금 성격이 의심되는 기금을 동맹에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이란 석유도 자유롭게 수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석유 판매 관련 제재 역시 풀리면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이란 제재 완화도 이란의 핵포기 범위와 이행 등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돈을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강경파 등은 테러 국가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반대 정서가 강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이란은 이스라엘이 휴전에 위반했다며 강력한 대응에 경고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3: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6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 병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여러 발을 요격하고 발사대도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레바논 남부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고 폭격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종전 선언 후에도 이스라엘이 수십 차례 휴전을 위반했다며 레바논에서 만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문제를 종전 협정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2: خاتمه جنگ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 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 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خاتمه جنگ کامل نشده.
23: 헤즈볼라도 미국과의 후속 협상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철군을 요구하겠다는 이란의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는 레바논 문제와는 별개 사안으로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를 열람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사전 유출을 우려해 이스라엘의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레바논 문제가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은입니다.
5: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6: 조금 전 출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5: 네, 지난 9일 벨기에 방문을 시작으로 유럽 순방을 마치고 G7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라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6: 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고요. 또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했습니다. 이어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지로 프랑스를 찾아 연이틀 G7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세션에 참석해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과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 등을 주제로 정상들과 논의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5: G7 공식 일정과 별도로 캐나다, 독일 등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해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참가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는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 한숨을 돌린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6: 우크라전 종식을 위해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신주원 PD입니다.
0: 프랑스에 모인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G7 정상들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면서 중동 전쟁으로 일시 해제했던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So we took sanctions off because obviously we're not looking to impede the oil. So
0: 유럽 지도자들은 그동안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대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2: We need useful threats to stop Putin. Now I think President Trump can do it, and Europe also will do it.
0: G7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자산을 지원하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 등 에너지와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해 신규 제재를 대거 부과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면 분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의 첫 단계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유럽의 군사 기지화를 의도하는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EU가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조원입니다.
5: 중국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맞서는 자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을 내놨습니다.
6: 단순한 외교 원칙 발표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을 패권질서로 규정하고 중국식 국제질서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준 특파원입니다.
3: 중국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구상을 백서 형태로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세계가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유엔 중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백서는 주권평등과 국제법치, 다자주의, 인민중심, 행동지향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방주의와 일국독주, 소수국가 공동통치, 진영정치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24: 今天多边主义之所以看似失灵，不是由于联合国。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일

0: 814-7582, 714-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월드컵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참 뭉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나라 퀴라소가 축구 강국 독일에 1-7 대패를 했는데요. 첫 골이 터지자 팬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열광하더라고요.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 자체가 그들에겐 기적이고 승리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만족하면 그게 바로 우승 아닐까. 잘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박수치고 열광해주는 거. 그런 응원을 나에게, 서로에게 건네면 좋겠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브라보 외치면서 박수치는 이 오후 4시 아, 좋은데요. 김희종씨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오, 첫 곡부터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정말 브라보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1895번 당연히 우리 태극 전사들 응원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즐겨요. 오늘도 프랑스 대 세네갈 경기 끝내주게 멋졌어요.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뭐 축구, 야구 뭐 다른 종목들도 많겠지만 좋아하면 하루하루가 참 즐겁죠.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더 그런 듯합니다.

8239번으로 주셨는데요. 시골 논두렁길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네요. 우산도 없이 걷다가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댁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마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야, 이 논두렁길 사진 보는데 향기가 막 사진에 들어있어요. 흙의 냄새들 그리고 좀 오염되지 않은 듯한 이 공기 냄새가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정신없이 오늘 소나기 맞으셨는데 빨리 샤워하시고 따뜻하게 계십시오. 김종숙 씨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0: 오늘 1층 베란다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데요. 앞동 할머니가 걸어가시다가 방구를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시원하시겠어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들었어? 이러시면서 들었어? 그냥 나는 방구 힘으로 걷고 있어. 이렇게 농담을 하셔서 한바탕 웃으셨다고요. 정혜선 씨가. 이선희 씨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 노래는 원래 좀 제목은 한바탕 웃음이지만 사실 조금 슬픈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아, 그 추진력으로 걷고 계신 우리 건강하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3: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원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이부초코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양경화씨 박홍성씨 1415번으로 청해주신 이문세씨의 노래였습니다. 6974번 너무 고된 하루였는데요. 예쁜 노래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글을 적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6974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낸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정성효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송기수 씨입니다. 저는 1961년생, 1988년 대우자동차 시절 동료이며 친구 송기수를 찾습니다. 우리는 서울 영등포에 있던 대우자동차 사용정비부에서 만났습니다. 송기수 씨 고향은 김해시로,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에서 서울 양평동에 방을 얻어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동갑이라 퇴근 후에도 술자리를 자주 갖곤 했어요. 오랜 인연을 이어갔으면 했지만 송기수 씨는 1990년도 중반 무렵 대우자동차를 그만두었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자동차 변속기 전문 수리업을 시작했는데요. 잘 정착해서 제가 부산에 출장 갈 때 만나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보고 싶은 옛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방송을 통해 혹시 연락이 되면 당장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서글서글하고 참 착했던 송기수 씨. 그립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문성재 부산 갈매기, 부산 사나이 송기수 씨를 생각하면서 들려드렸어요. 1961년생, 1988년 서울 영등포에 있던 대우자동차 사용정비부에서 일을 하셨던 송기수 씨, 고향은 김해 씨,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정성효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박정우 씨인데요. 친구가 몇 년을 노력한 끝에 사무관으로 어제 승진 확정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공정원 축하한데이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제 공정원 사무관님이네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박정우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0: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3번째 페이지. 젠슨 황과 더불어 검정 재킷 하면 떠오르는 남자, 편성 물량을 말짱 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숭실 사이버 대학 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3: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깐부회동, 삼겹살회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성공한 CEO이기 이전에 천재 엔지니어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지난주에 또 알찬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젠슨 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젠슨 황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좀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4: 아, 재밌죠.
3: 네, 9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좀 학창생활을 좀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4: 네, 1963년 대만 출생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화학, 그 다음 정유, 요런 쪽에 이제 기술자, 기술인으로 이 고농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화학산업 에틸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로, 또 정유 이야기도 하면서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이런 공업 중에서도 화학공업이나 정유공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장사하기 좋은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대만도 애지간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만도 화학산업이 되게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런 추세를 타고 1960년대에 젠슨 아버지께서도 그런 류의 일들을 하시면서 기술산업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머니께서는 교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자라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정유 쪽 회사에서 이제 뭐 딴 데로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사도 어릴 때도 많이 다녔어요. 대만 안에서도.
3: 예, 예.
4: 그러다가 태국에서 근무를 하시게 돼가지고 온 가족이 일단 태국으로 이사를 한번 갑니다.
3: 아, 그래요?
4: 그래서 태국에서 어린 시절을 또 좀 보내셨어요. 태국에서 나는 태국에 사는 화교로 대만 출신의 중국인으로 사나 보다. 뭐 어릴 때라서 그런 인식은 없으셨겠지만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3: 예.
4: 아버지께서 출장으로 미국의 뉴욕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국에서 살고 싶다. 우리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미국 애들하고 같이 자라나면 좋겠다.
3: 아메리칸들이.
4: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품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3: 네.
4: 그런데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태국의 좀 정치 불안 같은 게 좀 닥친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뭐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태국에서 살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애들을 미국으로 먼저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젠슨 황을 미국으로 일단 먼저 유학을 보냅니다.
3: 먼저
4: 조기 유학을.
3: 예, 예, 예.
4: 꼬꼬마 때, 초등학교 때.
3: 꼬꼬마 때.
4: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3: 예.
4: 근데 이제 태국에서 살면서도 이제 영어를 알면 좋고 그리고 미국에 갈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영어를 애가 좀 알면 좋겠죠.
3: 네.
4: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린 젠슨 황한테 영어를 가르치려고 막 되게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뭐 마땅히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요즘 뭐죠? 무슨 뭐 이상한 올빼미 같은 게 나와가지고 굴러다니면서 뭐 영어 알려주는 앱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께서 과감하게 사전 같은 거 펼쳐가지고 단어 10개를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3: 예.
4: 젠슨 황한테 내일까지 이거 외워라. 라고 하면 그 다음날까지 젠슨 황이 그걸 다 외우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안 하면 뭐라고 하면서 벌 주고 이런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영어를 좀 단련을 시킨 다음에
3: 네, 어머니의 교육법인데
4: 뭐 그럼 그렇겠죠 뭐
3: 예, 예, 예.
4: 60년 70년대니까 그래서 대만 출신의 젠슨 황이 친척의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기숙학교를 갑니다. 기숙학교 중에서도 좀 특별하고 돈도 꽤나 받는 아무 학교나 간 게 아니고요. 고르고 골라서 좀 특별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학교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
3: 네.
4: 기숙학교는 맞는데
3: 네.
4: 그리고 특별한 곳은 맞는데 되게 뭐랄까요. 천재들을 영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쪽으로 특별한 학교인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소위 말하는 좀 문제 학생들 있죠. 사고치고 온 학생. 범죄 저지르고 감옥에 가냐 마냐 했는데 겨우 감옥에 안 간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을 다시 한 명의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쪽의 특수한 학교였던 거예요.
3: 약간 참교육에 나올 것 같은.
4: 원래 젠슨이 가보니까 예.